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와,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0: 뭔가 매니저가 무슨 offer 같은 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스케줄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케이,
0: 그렇죠.
1: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 뭔가,
0: 네.
1: 일정을 강행하는 느낌?
0: 그렇죠. 아, 역시 확실히 아시네요.
1: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이런 상황이 저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강행이에요. 오케이, 해!
0: 저는 원해요. 이런 느낌이요.
1: 진행시켜요.
0: 아,
1: 진행시키세요.
0: 진행시키는
1: 저는
0: 분이요.
1: 무조건 진행이에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문장들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충분히 또할수 있습니다.
1: 오.
0: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1: 네.
0: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One more interview?
2: Just one more.
1: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2: Sorry, remember, I only speak English.
1: 영어 하는 게더 지쳐요.
2: What's wrong? What's wrong?
1: 한국말하는 매니저로 바꾸라니까.
2: One more interview,
1: Sorry.
2: just one
1: Okay.
2: more, okay?
1: Okay. I see. Later, I can interview because I was so tired.
2: You don't want to do it now? Not now?
1: Not now.
2: We cannot miss this.
1: 응?
2: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1: Mayu
2: Mayu
1: 매거진?
2: Magazine, yes.
1: 그거 famous, right?
2: Very
1: Oh
2: famous.
1: my god.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2: Is that yes or no?
1: Okay.
2: Okay.
1: Okay, but,
2: But?
1: okay, but, you have to give long holidays.
2: To you,
1: Yeah.
2: after this,
1: I was so tired, but I can do interview. So you, okay?
2: long holiday. Okay.
1: Your 10 days.
2: Ten.
1: Yes. Thank you. At Mayu! Yeah!
0: 거절했다가 결국 다른 분이 그 기회
1: 네. 그래서
0: 가져가셨다고.
1: 내가 강행이에요.
0: 그래서 미국.
1: 저는 항상 강행. 오케이, 진행시켜.
0: 결국
1: 진행.
0: 미국까지 진출했대요.
1: 아이고,
0: 아이고, 어떡해.
1: 글로벌 스타가 됐네.
0: 영어 해야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1: 무조건이에요.
0: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4: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4: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일단 매니저가
1: 네.
0: 조금 지쳐있는 연예인에게 인터뷰가 딱 하나 더 남아있어.
1: 아이고, 아이고,
0: 요거
1: 아이고.
0: 한번 해보겠어.
1: 인터뷰 해야죠, 인터뷰 해야지. 왜냐면 지금 본인을 위해서 기사를
0: 아하.
1: 예쁘게 써주실 기자님들이 지금
0: 그렇죠.
1: 대기하고 계신데.
0: 기회를 잡았는데.
1: 그럼. We have one more to go.
0: 네.
1: 우리는 가야 돼.
0: 가야 돼요.
1: 우리는 가.
0: 가야 될
1: 근데
0: 뭐가
1: 하나
0: 있어요?
1: 더. 인터뷰. 인터뷰네, 인터뷰.
0: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1: 오케이. 인터.
0: 아하.
1: 저 이거 알아요. 저
0: 와우.
1: 왜냐면 제가 interviewer이었잖아요. interviewer.
0: 맞네요.
1: reporter 같은 게
0: 맞아요.
1: interviewer잖아요.
0: 그막 연예계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서 막
1: 그쵸.
0: 인터뷰하고 하셨죠.
1: interviewer, 그래서 interviewee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어려운 단어였는데 그때
0: 와.
1: 조금 알게 됐죠.
0: 도움이 되네요.
1: 네.
0: Alright. So interview. So I have one. You have one. We have one more
1: 예.
0: interview. 근데 마지막에 To go까지 나왔거든요.
1: 가야 된다는데요?
0: 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정답, interview.
1: 음.
0: Very, very nice.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거기 view이기 때문에
1: 네.
0: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So,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만 올리고 바람을 뿜어주세요. 자, 갑니다. view, interview.
1: Interview. Interview.
0: Very nice. 자, so we have one more interview.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1: 네.
0: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one more interview. 인터뷰 하나 더 가지고 있대요.
1: 여기서 끝나도 사실 되죠.
0: That's right. That's perfectly fine. But then, to go를 넣게 되면, 가야 할 것이라는 거는 결국 뭐가 더 남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Okay? So, 하나의 더 인터뷰가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남아있어요. 왜냐면, 거기 그만큼 가야 되니까. 그쵸? Okay. So, have something to go. 이러면, 해야 될

0: 것이 남아있다라는 느낌. Alright?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1: yes.
0: 챕터 10개를 하는 거예요. 챕터 1에서 챕터 10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챕터 9까지 마쳤어요.
1: Yeah.
0: 이랬을 때 아, 우리 남아있는 거 챕터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한 개 더 많은 챕터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We have one more chapter.
0: 자, 근데 가야 될?
1: To go.
0: 우리가 가야 될 거니까 남아있다는 걸로 의역이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Makes sense, right? So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right? 자, how about this? 너는 상대방한테 해볼게요.
1: 네.
0: 너는 25분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25분 더 지나면 끝이야.
1: 아하.
0: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가지고 있다, 25분 더.
1: You have more.
0: You have 25
1: more.
0: More.
1: 25 minutes more.
0: More minutes예요.
1: 아. 25 more minutes
0: 가야 돼?
1: To go.
0: Oh.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1: Oh.
0: 이거는 보세요. 어떨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 자, 운동할 때.
0: Exactly. Oh,
1: yeah.
0: Personal trainer가
1: 네.
0: 그 트레드밀에서 이제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 자, 25분 더 남았어요.
1: 예.
0: 이걸
1: 자, 지금부터가 칼로리 타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하시죠. 지금부터 조금 더 할게요.
0: 이제 시작이야.
1: 속도 2 올릴게요.
0: That's right.
1: 더 올라가요.
0: 그때 이렇습니다.
1: 예.
0: 네, 더 올라가요.
1: 야.
0: Okay. So to go가 가야 될 거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구나.
1: 그러네요.
0: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1: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0: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1: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0: 그렇죠. 만약에 제가 가르치다가
1: 네.
0: 문장 하나를 더 배워야 된다면
1: 아하.
0: 아마도 저는 Oh, we have one more sentence to go.
1: 오!
0: 이런 식으로 또 쓰겠죠.
1: We have one more sentence는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1: Yeah.
0: That's right. 근데
1: to 거기, go까지.
0: To go까지. All right,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너무 지친 나머지 연예인이
1: 네.
0: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1: 아이고.
0: 저 지쳤어요.
1: 어떡해. Can we just do it later? 그거를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끊어도 되겠는데요?
0: Later?
1: Can we just do
0: it? Yeah.
1: Later?
0: 언제? Later에?
1: 네, 다음에. I am 지쳤어요.
0: 네.
1: 근데 지쳤어요가 제가 항상 이게 나오면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0: Yeah.
1: So 그래서 나는 정말 tired해요.
0: Okay.
1: 피곤해요.
0: Uh-huh.
1: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말 되거든요.
0: 어떻게 보면 가장 basic한
1: 네.
0: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before we open it, 그 보통 인터뷰를 하시면
1: 네.
0: 그 연예인분들 중에 너무 지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죠.
1: 당연하죠.
0: 마음이 좀 안 좋고 하겠어요.
1: 너무 안 좋은 게 왜냐하면 인터뷰 매체가
0: 와.
1: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매체 인터뷰들도
0: That's
1: 많다 보니까 비슷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1: 네, 그래서 저는 때론 짤한데 그래도 또 저는 제 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0: 뭔가 그 자리에서 듣는 것 같아요. 진짜
1: 에이.
0: 상황이. Okay, so I'm tired. 정답은 다른 걸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바로 exhausted.
1: 맞아, 이게 생각이 안 나요.
0: Yes. 안 써봐서 그런 것뿐이에요. 사실 tired가 피곤한이죠. 피곤한인데 진짜 exhausted는 정말 하고 지쳐버린이라는
1: 네.
0: 형용사입니다. 이게 스펠링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회화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1: Exhausted.
0: Exhausted. 약간 Z의 발음의 느낌으로 해서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Exhausted. Exhausted.
1: Exhausted. Exhausted.
0: 이거는 실제로 지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Exhausted. Alright. 자, 참고로 전에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지쳤다라고 할 때 틀려도 되니까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무슨 out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끔 쓰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한국에서.
1: 잠깐만요.
0: 네, 완전히
1: 근데
0: 막 달아 빠졌다라고 하거든요.
1: Burnout. Burnout.
0: Okay.
1: 아니, 뭐 아웃이 저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웃 하면은 왠지 burn이 나오면은
0: 네. Burnout이 왔다. 근데 burnout이라는 표현이 없는 건 아니에요.
1: Wear out. Worn out.
0: Yes. Worn out. 왜냐면 형용사로 지금 만드는 거니까.
1: 맞아요.
0: 그렇죠? So exhausted, tired 다 형용사예요, 지금.
1: 네.
0: So worn out. 이건 wear를 PP 형태로 바꾼 겁니다. So worn out. 얘도 완전히 달아서 지쳐 있는 느낌. Drained. 진짜 배수구에 물이 쭉 빠진 느낌이에요. Drained. 그리고 beaten

0: 들어맞은 느낌인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암기가 안 되거나 아직은 어색하거나 하면 사실 tired, exhausted 충분히 괜찮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worn out, drained, 물이 빠져있는 느낌, 음흠. 에너지가 빠진 거죠. beat, 이런 것들
1: 네.
0: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can we just do it? 이러면 지금 하자는 얘기 같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나중이라고 하려고 뭘 붙였어요?
1: Later.
0: Later, right? Mm-hmm. 나중에.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얘 없으면 안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문장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할 수 있어.
1: You can do it later.
0: 그쵸. You can do it later. You don't have to do it now.
1: 네.
0: 자, 그리고 메시지를 한다라고 할 때 동사로 그냥 메시지를 쓰거든요.
1: 예.
0: 나한테 나중에 메시지해. 메시지를 줘라. 메시지는 그냥 동사로 쓰세요.
1: Message me later.
0: That's it. Hey, message me or text me.
1: Text me.
0: Later.
1: Mm-hmm.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Later 네. 그냥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1: 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do it later.
1: You can do it later.
0: Message me later.
1: Message me later.
0: Right, 본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네. 지친 느낌.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Okay.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에 두 문장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아, 이건 놓칠 수 없어요. Mayu Magazine과 하는 그런 인터뷰인가 봐요.
1: 이게 굉장히 famous한 건가 봐요.
0: 요, 잘 되면은 네. 그냥 완전 그냥 슈퍼스타.
1: 탁 되는 거예요?
0: 아, 바로 됩니다.
1: 눈 떴다 감으면은 이제 완전 그냥.
0: 떴다 감나요?
1: 감았다
0: 뜨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곳인가 보네요.
1: 그러네요. We cannot miss this. 아, 놓칠 수가 없네요.
0: 안 된다.
1: It's with Mayu Magazine이네요. 매거진.
0: 말만 해봤지 못, 이게 스펠링을.
1: 맞아요. 매거진.
0: 기다리겠습니다.
1: 매거진. 네. 왠지 okay. 이거 같아요. 마지막은.
0: Alright. Magazine.
1: 매거진.
0: 정답. Surprisingly, 맞습니다. Magazine. Magazine. 근데 우리가 약간 외래어처럼도 그냥 매거진 많이 쓰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죠, 그죠.
1: 실제로, 어떤 이제 매체 이름이
0: right.
1: 무슨 무슨 매거진 많아요.
0: 많죠.
1: 예. Right.
0: 그래서 얘도 I am Mayu Magazine이 그 뭐, 브랜드네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M을 대문자로 쓴 것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Yes, magazine이라고 하는 거. Okay? 잡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We cannot miss this. miss하는 게 뭐죠?
1: 놓치다.
0: 놓치는 거. 아,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했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썼어요?
1: cannot.
0: cannot. 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줄인 게 뭐죠?
1: can't.
0: can't. 자, 그런데 can't 쓰는 것보다 cannot을 쓰면 not이 눈에 확 보이죠?
1: 더 강조가 되나요?
0: 맞습니다.
1: 아하.
0: So we can't miss this. 이것보다 we cannot miss this.
1: 예.
0: 특히 보통 이렇게 풀어버리려면 not에 억양 주는 사람이 많아요. We cannot do this.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don't를 푼 거는 뭐죠?
1: Do not.
0: Do not이요? 잠깐만.
1: 아니, do not.
0: 깜짝 놀랐네. Do not. 처음 들어봤습니다.
1: Do not.
0: Do not.
1: Yes.
0: 맞아요. 뭐 주어에 따라 뭐 does not이 될 수도 있겠고 뭐 do not, but don't는 확실하게 do not이죠.
1: 근데 저 궁금한 게
0: yeah.
1: can not은 붙여서 쓰는데 do not은 띄어서 쓰는 이유가
0: 띄었습니다.
1: 있나요?
0: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1: 아.
0: don't하면 뭐 do not, 뭐 done it,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져 있고요.
1: 강세에 따라서
0: 이렇게 don't를 풀을 때도 여전히 do not. 해서 not에 억양 많이 줘요.
1: 네.
0: Okay. You do not do that. 이런 느낌으로요. 훨씬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 Yes.
0: 그래서 cannot, 동사원형, 뭐뭐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뉘앙스에는 절대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좀

0: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you can 이거보다 조금 강조하면서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1: You cannot come here.
0: 그러니까, 아, come in here 하면
1: come in, in here.
0: in을 쓰면 안쪽이라는 거 더 강조해줘요.
1: 아, 네.
0: Okay, so you cannot come in here.
1: Yes.
0: 여기는 뭐 관계자들만 들어오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야.
1: 아.
0: 그러면 안 돼.
1: She cannot.
0: 거짓말하다 우리에게.
1: Lie to me. To us.
0: To us. Right?
1: Yes.
0: She cannot lie to us. 화가 난 느낌.
1: 네.
0: Okay. So 억양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살아야죠. 강조니까. 자, 읽어볼게요. You cannot come in here.
1: You cannot come in here.
0: She cannot lie to us.
1: She cannot lie to us.
0: 그러면 아까 don't 줄인 그게 do not을 줄인 거라고 했었죠?
1: 네.
0: 자, 저는 여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강조한다면 I don't work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1: I do not work here.
0: 그죠? I do not work her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1: Oh,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0: 그렇죠.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the interview를 얘기를 하는
1: yeah.
0: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는 Mayu Magazine과의 것이다.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대신, okay, 받아들인 거예요.
1: Oh.
0: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마치 내 딸 같네요.
0: 아.
1: 대신 엄마
0: 뭐,
1: 나
0: 뭐 하자, 그러면?
1: 오늘 젤리 먹게 해줘야 돼.
0: 조건이 있어요, 항상.
1: 네. 아, 그럼 너무 지치거나 이럴 때는
0: right.
1: 이렇게 보상이 아, 있지 보상. 않으면
0: 그럼요.
1: 진짜 힘들 것 같아요.
0: 지치죠.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이것.
0: Okay.
1: 오.
0: 일단은 어디서 끊어주면 좋을까요?
1: You owe me부터 해볼까요?
0: Oh, you owe me 해요. 뭐를요?
1: 빚졌어. 너 빚졌어.
0: 맞아요.
1: Some 조금의 좋은 휴식?
0: 오케이.
1: Okay. 아, 휴식이에요? 휴식 근데 되게 긴데 vacation인데 너무 짧네요.
0: 아니, 휴가 아닙니까?
1: 네. 아, vacation 휴식이.
0: 힌트 드릴까요?
1: 오케이. Rest.
0: 오.
1: Yeah. Okay. Good rest.
0: 오, 오케이. Vacation 쓸 뻔했는데
1: 네.
0: 야, 도와드렸습니다.
1: 가까스로. 자,
0: right.
1: 네.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Rest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얘기를 하죠.
1: 네.
0: 약간의 괜찮은, 나쁘지 않은 rest 좀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rest보다도 당신은 나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1: 빚지고 있어요.
0: 빚지고 있죠.
1: 네.
0: 오케이. 그 동사는 바로 owe가 되겠습니다.
1: 이 노래잖아요. I owe you.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0: 당신에게 빚지고 있어.
1: 예.
0: 이런 얘기죠.
1: 한글로 번안이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owe someone something. 이러면
1: yes.
0: 이 사람한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빚지다인데
1: 아, 예.
0: 이미 빚지고 있는 상태를 강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빚지고 있어요. Some good rest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역이 되면서 나중에 좀 쉬게 해줘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예약해놓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떡할까요? 너 나한테 약간의 돈을 빚지고 있어.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1: You owe me some money.
0: There you go. Hey, you owe me some money. Did you forget? 막
1: 이러면서,
0: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
1: 아.
0: 자, 이거 기억나세요? Something의 반대 기억나세요?
1: Nothing.
0: Yes? 그거 활용하세요.
1: 아.
0: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다.
1: 아, She owe him nothing.
0: 그거예요.
1: 아.
0: Right? 이래서 좀 헷갈리죠. 저번처럼
1: 예,
0: something
1: 예,
0: nothing, right?
1: 예.
0: So she owes him nothing. 그러니까 owe가 아니라 owes입니다.
1: 그것도.
0: Owes. Right?
1: 아,
0: she owes him nothing. 이러면은 nothing이라는 걸 빚진 거니까 결국 빚진 게
1: 없다.
0: 없다. 이렇게요. owe가 일반 동사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다수이면
1: owes
0: 해줘야 됩니다.
1: 오케이?
0: Okay?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owe me some money.
1: You owe me some money.
0: She owes him nothing.
1: She owes him nothing.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저는 아, 이거는 정말 외워도 안 아깝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우르르 가져왔거든요.
1: 뭐죠?
0: 네. 이거는 교재 필기에 두시는 거 강력 추천을 드리는데
1: 네.
0: You owe me an apology.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뭘까요?
1: 사과를 빚졌네.
0: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You owe me an apology, man. 뭘까요? 결국 당신은 나한테 사과를
1: 안 했어.
0: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0: 빚지고 있다는 거. 빚졌으니까 갚아야죠. 나한테 apology를 줘라.
1: 사과해.
0: Yes.
1: 이 기분이요.
0: 당신 사과해야 돼요. 그거를 물론 이제 you should apologize to m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네. you owe me an apology.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요것도요. Do I owe you anything? 이게 뭔지 아세요?
1: 내가 뭐 빚진 거 있니?
0: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맞아요. 예, 예.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뭔가를 이렇게 해줬는데 나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무료인가? 아.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근데 Do I owe you anything? 아. 저 돈 뭐 드려야 되나요?
1: 오.
0: 이런 뜻으로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1: 네, 이거는 우리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0: That's right. That's
1: 애매할 때 있거든요. 이게 무료인지 아니면 사용료가 있는지.
0: 맞아요.
1: 그럴 때.
0: 그럴 때 Do I owe you anything?
1: 아.
0: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뭐냐면 What do I owe you?
1: Oh, what do I owe you?
0: 가격 물어보는 겁니다. 아, 나 내야 되는 돈.
1: 아.
0: 특히 이거는 일반적인 뭐 쇼핑 몰에 있는 정식 스토어보다는 그런 컬트 같은 데 있죠.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corn dog, 흔히 핫도그라고 하는 걸 먹었어요. 그래서 okay, so what do I owe you?
1: 오와.
0: 얼마 제가 빚지고 있는 거죠?
1: How much is it 보다 조금
0: exactly
1: 고급 표현?
0: 맞아요.
1: 아.
0: Right? Okay. So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뭐 암기해라 이런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 교재 필기해 놓고서 참고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멋있는데요?
0: 진짜 많이 쓰이죠. 어우가.
1: How much is it이 아니라 What do I owe you?
0: 오,
1: 너무 있어 보여요.
0: What do I owe you? How much do I owe you? 이런 거를
1: yeah.
0: 외국까지 가봤는데
1: 그러게
0: 한번 해보시는 거
1: 한번 써보는 거 챌린지다 진짜.
0: 못 알아들어도 네. 그때 바꿔서 How much is it? I mean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1: 아.
0: Right? Okay. 자 읽어볼게요.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1: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2: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2: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Ne, 입으로 하는 이명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자, 첫 번째 단순하게 later를 문장 뒤에 넣어보겠습니다.
1: 네.
0: 나한테 나중에 문자해. message 해.
1: message me later.
0: message me later.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할 수 있다.
1: You can do it later.
0: You can do it later. 자. 그거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잡을게요. 우리 그거 그냥 나중에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0: Yes. 읽어보겠습니다. Message me later. You can do it later. Can we just do it later? Alright.
1: Mm-hmm.
0: 자, 다음은요. Owe someone
1: yeah.
0: something.
1: Mm-hmm.
0: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그녀는 그에게 빚진 게 없어. 그녀는 그에게 nothing을 빚졌어.
1: Oh, she owe.
0: Owes.
1: She owes him nothing.
0: 그렇죠. There you go. 두 번째,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1: Oh, you owe me some money.
0: You owe me some money.
1: Mm-hmm.
0: Remember that. 이러면서.
1: Yes.
0: 세 번째,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자, 일단은 okay 하고 나서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약간의 괜찮은 휴식을 빚지고 있다.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Yes, you owe me some good rest. 읽어보겠습니다. She owes him nothing. You owe me some money.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베리 굿.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5: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4: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5: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I am exhausted.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2: All right, I promise.
1: Yeah. Oh, really?
2: 5 minutes.
1: Okay, fine. Okay, okay. Oh, yeah, hello. Okay, nice to meet you.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다른 건 볼 게 없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0: There you go. 집에서 뭔가 막 돌려보면서 영화를 볼까 하는데 아, 이게 그나마 낫다. 그러면서 딴 건 볼 게 없다.
1: 아하.
0: So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1: 야.
0: 아,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 네. 정말 단어 하나입니다, 여러분. Later.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1: 아하.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Is the cake ready, Kevin?
1: Surprise!
0: Oh my! What a surprise! Happy birthday, Miss Kim!
2: Oh my!
0: Thanks to you, I can have all the cake that I want! From my face, my arm! Yummy, yummy!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1.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자주 하는 일, 익숙한 일은 내 몸이 알아서 척척 움직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화재 대피 훈련이나 지진 대피 훈련도 몸에 척척 익힐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가진 일들을 drill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케빈이 실수 없이 수행해야 할 drill 미션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파티 준비에 분주한 두 사람, 오늘은 케빈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아, 파티 준비 얼마 만인가요? We haven't had a party in a long time. 파티한 지 진짜 오랜만이다. 자, 이렇게요. 오랜 동안 뭐뭐 해오지 않았다, 뭐뭐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할 때는 haven't 그리고 PP 동사의 과거 분사형 사용합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쓰여요. We haven't been here since we were kids. 어릴 적 이후로는 여기에 와보지 않았다. 어릴 적 이후로는 처음이다 라는 뜻이고요. They haven't seen each other for so long.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했다. 즉,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크리스틴은 바쁜데 케빈은 왜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거죠? 아니, 너 뭐 해야 하는지 알잖아. 네 일 해야지. 뭘 해야 하는지 알잖아.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know the drill. You know the drill. 입니다. You, 너는, know, 안다. The, 그, drill. drill이 바로 절차, 반복 동작이잖아요. 늘 하던 거 너 알잖아. 할 수 있잖아. You know the drill. 자, 그러면 함께 말해 볼게요. You know the drill. 좋습니다. You know the drill. 그래요. 아니, 너 뭐 해야 되는지 알잖아.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서 있지 말라고. 오늘 케빈이 해야 될 일은요. 특별히 주문한, 엄마를 위해 주문한 케이크를 가져오는 겁니다. 크리스틴이 케빈 어머니를 위해서 3단 케이크를 주문을 했거든요. 자, 우리 크리스틴이 항상 이렇게 안목이 높아가지고요. 아주 좋은 선택만을 하나 봐요. You always make the best choices. 막 축혀 세워주고요. 자, 케이크도 픽업을 해왔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을 봤더니 I'm getting hungry. 배가 갑자기 고파지는 케빈. 혹시나 케빈이 음식에 손을 댈까봐 크리스틴이 경고합니다. Don't you dare touch the food until she gets here. 어머니 오실 때까지 음식에 손댈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는 문장이 don't you dare입니다. 꿈도 꾸지 마, 생각도 하지 마. Don't you dare lie to me.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마. 또는 don't you dare take it from me. 내 거 가져갈 생각 꿈도 꾸지 마. 아주 위협적이죠. Don't you dare. She's here. 어머니가 오셨나 봐요. 케이크도 준비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들어오시는데 surprise! 짜잔! Oh my, what a surprise! 정말 놀라신 것 같죠? 이렇게 강조하고 감탄하는 문장이 what a입니다. What a surprise! 아이고 깜짝이야, 정말 놀랐네. What a relief! 아는 문장이죠? 정말 다행이다. What a mess!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What a night! 정말 멋진 밤이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ery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what a 문장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이제는 케이크를 가지고 크리스틴이 Happy birthday, Mrs. Kim!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하고 가는데 어떡하죠?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Oh my! 어떡해요. 케빈 어머니가 케이크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도 화내지 않고요. 아유, 네 덕분에 맛있는 케이크를

온몸으로 먹어보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기분 좋게 넘기시는 케빈 어머니시네요. 휴,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뭘 해야 하는지 알잖아. You know the drill. You know the drill. 자, 연장선상에서요. 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내가 다 안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Read between the lines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행간을 읽는다 라는 뜻이에요.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말 안 해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뭔가 어려운 부탁이 있는 것 같은데 말만 자꾸 빙빙 돌리면서 얘기를 꺼내지 못하네요. 아이, 우리 사이에 척하면 척이지. 나 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 어떡해요?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그런가 하면 너 내 말 듣고 있지? 이해했지? 하고 물어보는 표현도 있습니다. Are you with me? 너 나랑 함께 있니? 라는 뜻이죠. Are you with m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조별과제 준비 중. 내가 조장이라서 할 일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다들 집중을 못하는 것 같네요. 내 말 듣고 있지? 이해했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drill, 반복적인 일 또는 절차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너 뭐 해야 되는지 착착 알잖아. You know the drill 이라는 표현 또 배워봤습니다. 주어만 바꿔서 I know the drill,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신 있는 일에는 꼭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

0: Welcome to EBS의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영어 발음 규칙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배워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오늘의 단어와 문장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Apron. That's a cute apron. Radio. I heard it on the radio. Tomato. I made tomato soup.
0: Alright, 여러분 오늘의 단어도 잘 들었나요? 같이 한번 체크 해볼게요.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네요. Apron, radio, 그리고 tomato. 자, 공통점 뭔가요? 공통점. 그렇죠. 모두 다 모음 A가 들어가 있네요. 보이죠, 여러분? 자, 이 A의 발음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았을 텐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발음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늘 볼 발음은 아도 아니요, 에도 아니요, 어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바로 이 철자의 이름과 같은 A 발음이라는 거. A가 있을 때 그 자체 A로 발음될 때 많은데요. 오늘 그 경우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 선생님이 준비해봤어요.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앞치마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리하거나 설거지 할 때 튀지 말라고 그 앞치마를 영어로 apron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 A가요. A로 발음이 나는 거죠. Apron. Apron. Okay. 예문 볼게요. 그 앞치마 귀엽다. 그거 귀여운 앞치마인데. That's a cute apron 아니고요. Apron도 아니고요. A. Apron. 이렇게 발음해주면 돼요. Apron. That's a cute apron. Apron. Okay. 자, 두 번째 단어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아는 단어죠? 라디오라고 표기하잖아요. 말도 하고. 하지만 이 A가 바로 A 발음 나는 A라서요. Ray가 발음이 됩니다. Radio. 영어로는 라디오 아니고요. Ray. 마치 비 올 때 그 rain처럼 그 발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radio 해주면 돼요. 예문 볼게요. 나는 그거 라디오에서 들었어. 우리 이런 말 할 때 많죠. 나 어디서 들었어? 이렇게 말할 때 라디오에서 라고 한다면 on the radio 라고 하는데요. I heard it on the 어디서? 라디오 아니고요. radio. I heard it on the radio.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거 A 발음 주의를 해야겠죠. 자, 마지막 단어 역시 토마토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영어로도 약간 토마토라고 해야 되나 헷갈릴 수 있는데 A 발음 그래서 tomato, may 발음 여러분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예문요. 내가 토마토 수프 만들었어. I made 토마토 아니고 tomato soup. Soup 만들었다. 어렵지 않죠? Tomato 이렇게 발음하는 거. 오케이. A를 A로 발음하는 말 그대로 우리 방식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소리 내서 말하면서 발음 한번 익혀볼게요. 첫 번째 단어. 이건 뜻 기억하나요, 여러분? 그렇죠. 앞치마. 우리 요리할 때 주방에서 입는 앞치마 영어로 뭐라고 한다? Apron. A 발음으로 나는 단어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Apron. 뒷부분은요. on 발음이에요. apron, ron 아니고요. run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one more time. apron. Good job! 자, 이제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습하는 거 중요하겠죠? 라디오 아니고요. 레이디오 갑니다. 레이디오. 한번 더. 레이디오. Good job. 마지막으로 토마토 아니겠죠? 바로 갑니다. Tomato. One more time. Tomato. Great job. 자, 익숙해지고 있나요? A 발음 문장 속에서 만나볼게요. 그 앞치마 귀엽다. 칭찬해볼게요. 바로 갑니다. That's a cute apron. Apron. Great. One more time. That's a cute apron. Apron. Perfect. 자, 이번엔 두 번째. 라디오 영어 발음 문장에서 연습할게요. 난 그거 라디오에서 들었어. I heard it on the radio. Radio, great. One more time. I heard it on the radio. Very good. 마지막 문장. 토마토입니다. Tomato. 주의하면서 가볼게요. I made tomato soup. Tomato soup. Very good. 한번 더. I made tomato soup. Wonderful,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A 발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A 발음 날수 있으니까 항상 발음 체크해봐야겠죠?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고 듣고 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Apron. Apron. That's a cute apron. That's a cute apron. Radio. Radio. I heard it on the radio. I heard it on the radio. Tomato. Tomato. I made tomato soup. I made tomato soup.
0: 네, 여러분. 오늘 학습 어땠나요? 다 모든 게잘 이해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그런 쉬운 단어들도요. 발음 틀릴 수 있으니까 항상 발음은 더블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TV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콩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Hat. H-A-T. Hat. Hat. Shoes. S-H-O-E-S. Shoes. Shoes. Shirt. S-H-I-R-T. Shirt. Shirt.
0: 오늘의 주제는 clothing, 옷이란 뜻인데요. 옷 1편을 배워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한테 옷장을 공개합니다. 와우! Okay, what's in my closet? 내 옷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hat, 모자란 뜻이에요. 친구들, 모자는 hat, 이런 야구 모자는 정확히 cap이라고 하는데요. hat, cap 둘 다 써도 돼요. 그 다음은 shoes, 신발. 이거 제 신발인데 어때요? 아주 예쁘죠? shoes. 그 다음은 shirt, 셔츠란 뜻이에요. 한국말이

0: shoes. 끝에 s가 붙어 있으니까 s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shoes. Good job. 셔츠, shirt. 자, 끝에 t 발음은 아주 약하게 해보세요. shirt.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Hat, hat. Shoes, shoes. Shirt, shirt.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Here is our first sentence. You must wear a hat today. 너는 오늘 꼭 모자를 써야 돼. Why? Because it's sunny outside. 밖에 해가 아주 쨍쨍해요. You must. 너는 꼭 뭐뭐를 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같이 따라해봐요. You must wear a hat today.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My dad bought me these new shoes. 아빠가 나에게 새 신발을 사주셨다. 누가 나한테 무엇을 사줬다? My dad bought me. 자, buy me가 아니라 bought me예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My dad bought me these new shoes. Wow, your pronunciation is perfect. Next. My shirt is wet. 내 셔츠가 젖었어. Oh no, you have to dry it. 자, wet.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젖은이란 뜻이에요. 같이 말해봐요. My shirt is wet. Very good. 이제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1: Jeans. J-E-A-N-S. Jeans. Jeans. Button. B-U-T-T-O-N. Button. Button. Wear. W-E-A-R. Wear. Wear.
0: Our next word is jeans, 청바지예요. Sunny도 jeans 입는 거를 아주 좋아해요. jeans. 그 다음은 button, 단추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옷에 보면 단추가 있죠? 잘 껴서 맞춰야 돼요. button. 그 다음은 wear, 입고 있다 또는 착용하고 있다란 뜻인데요. 옷을 말할 때 또는 모자, 안경 다 wear라는 말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청바지, jeans. 긴 단어예요. jeans. perfect. 단추, button. 자, T 발음은 잘 안 나요. button. Excellent. 입고 있다, 착용하고 있다. Wear. 자, 끝에 R 발음까지 잘 해볼까요? Wear.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Jeans. Jeans. Button. Button. Wear. Wear.
0: Okay, our next sentence is These jeans are comfortable. 이 청바지는 편하다. 자, 친구들, jeans, 청바지는 하나예요. 하지만 예외로 이렇게 복수형을 써요. Jeans are. 그리고 편하는 comfortable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These jeans are comfortable. 잘했어요. Next. I have four buttons on my coat. 나는 내 코트에 네 개의 단추가 있다. Wow, you have many buttons. Okay, now let's try one more time. I have four buttons on my coat. Excellent. Good job, everyone. Okay, here is our last sentence. What are you going to wear for Halloween? 너는 할로윈 때 무엇을 입을 거니? 친구들, 할로윈 때 우리는 다양한 분장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할로윈 때 어떤 옷을 입을 거예요? 너무 신나는데? 자, 같이 따라해봐요.

0: What are you going to wear for Halloween? 와우, 여러분 역시 오늘도 아주 잘하는데요. 이제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Hat, hat. Shoes, shoes. Shirt, shirt. Jeans, jeans. Button, button. Wear, wear.
0: 친구들, 오늘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Today we learned about clothing.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같이 해봐요. 오늘 수업 다시 보길 원한다면 밑에 www.abse.co.kr 또는 EBSE 모바일 앱으로 시청 가능해요. Then have a nice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Unit 103. CK.
1: Let's go. Phonics CK. K, k, k. K, rock.
2: K, rock.
1: K, knock.
2: K, knock.
1: K, clock.
2: K, clock.
1: K, sick.
2: K, sick.
1: K, chick.
2: Trick.
1: K, duck.
2: K, dog.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K 소리가 나는 알파벳 C와 K 소리가 나는 알파벳 K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크, 크, 크. Very good. 그럼 단어 끝에 크 소리 나는 것들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바위, rock예요. 여기 끝에 크 소리 들렸나요? 아주 커다란 돌을 바위라고 해요. 바위는 영어로 rock, rock, rock. Good job! 끝에 k 소리 나는 그 다음 단어는 두드리다 knock예요. 여기도 역시 끝에 k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똑똑하고 문을

0: 두드리죠. 두드리다 영어로 knock. Knock. Knock.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끝에 크 소리 날까요? 아, 시계 clock가 있었네요. 여기도 끝에 크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시계. 영어로 clock. Clock. Clock. Excellent. 끝에 크 소리 나는 그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아픈 sick이에요. 여기 끝에 크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아프지 않게 몸 관리를 아주 잘해야 돼요. 아픈 영어로 sick.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끝에 크 소리가 나요. 바로 병아리. chick이에요. 크 소리 들렸나요? 병아리가 크면 닭이 되죠. 삐약삐약하고 우는 병아리는 영어로 chick. 발음이 너무 좋아요. 크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오리, duck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연못에 가면 발로 헤엄을 아주 잘 치는 오리를 볼수 있죠? 오리는 영어로 duck. Great job! 와우! 이렇게 크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크 소리 나는 알파벳 C와 크 소리 나는 알파벳 K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잘했어요. 크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세번 발음해 볼게요. Excellent. 그럼 크 소리가 나는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배운 아주 커다란 돌을 뭐라고 했죠?
1: Rock.
0: Very good. 바위, rock. 여기 끝에 크 소리 들렸나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rock 발음해 주세요.
1: 크크
0: Good job. 크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로건, what am I doing? 뭐 하고 있어요?
1: Knock.
0: That's right. 두드리다, knock. 여기도 끝에 크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로건 같이 두드려 볼까요? Good job. 그럼 문을 두드리다, knock.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Knock. Knock.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크 소리 나죠? 아! 똑딱똑딱 하고 알려주는 시계 영어로 뭐죠?
1: Clock.
0: That's right, clock. 여기도 역시 크 소리가 나네요. 로건, 지금은 몇 시일까요? 한번 봐요. 시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숫자를 적어서 시계를 한번 봐요. 숫자 적을 수 있죠?
1: 네.
0: 네. 2, 3, 4, 5. Okay, Logan, so what's the time now? 지금 몇 시예요?
1: 2 o'clock.
0: 아, 2 o'clock. Okay, let's draw 2 o'clock. 와우, 여러분, 우리 로건이가 꾸민 시계 한번 볼까요? 짠! 아주 잘했어요. This is a clock. 그럼 시계 clock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크크 clock. 크크 clock. 크크 clock.
0: Good job. 크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가 있었죠. 로건, 우리가 가끔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플 때 아프죠. 아픈 영어로 뭐라고 했죠?
1: Sick.
0: That's right. 아픈 sick. 여기도 끝에 크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힘차게 발음해 주세요.
1: 크크 sick. 크크 sick.
0: Very good. Okay, this is a quiz. Logan, 이게 크면 닭이 돼요. 삐약삐약 우는 이것은 뭘까요?

0: Very good. 크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우리가 연못에서 볼 수 있어요. 발로 헤엄을 아주 잘 치는 오리. 영어로 뭐였죠?
1: Duck.
0: That's right, duck. 여기도 끝에 크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duck를 잘 쓸 수 있는지 써니가 확인해 볼 거예요. How do we spell duck?
1: Something.
0: Okay, d 소리가 나는 d, a 소리 나는 u.
1: CK.
0: 오늘 우리가 배운 크 소리 ck.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Then let's say it again. Great job! We did it, Logan! Yay!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K K, K, K K, rock
1: K, rock
2: K, knock
1: K, knock
2: K, clock
1: Clock.
2: Sick.
1: Sick.
2: Chick.
1: Trick.
2: Duck.
1: Dog.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k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k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Show me the color.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샤워를 한다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say that I'll take a shower.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웜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Oh my! 어머나! 저희 보니까 우리 친구가 강아지 산책을 같이 갔다 왔나 봐요. 그쵸? But both of them are so dirty. 둘 다 왜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온 거죠? 재밌게 놀았나 봐요. 그죠? 아, 맞아요. 저도 엄마처럼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거품 목욕을 하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Yeah, if I was the mom, I would tell them to take a shower.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저 친구에게 샤워 좀 해! 라는 말 할 수도 있고 또 저 친구가 나 샤워할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샤워하다? 샤워 영어인 것 같은데? 아닌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표현인지?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You are so dirty.
2: I'm gonna take a shower.
1: Good. Off you go.
2: All right, Dad.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너 너무 더럽다. You are so dirty.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Dirty가 더러운이라는 표현이에요.

0: 자, dirty. 발음할 때는 저 T 발음을 좀 약하게 하죠. 그래서 water가 water가 되는 것처럼 저 T 발음은 real과 비슷하게 혀가 입천장에 살짝 닿았다 떨어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dirty, dirty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so가 붙었잖아요. so는 어떤 상태를 좀 더 강조를 해줄 때 말하는 단어예요.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 이럴 때 쓰는 거죠. You are so dirty. 같이 해볼까요? 놀랐어요. You are so dirty. You are so dirt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m gonna take a shower. 아, dirty 한 거 우리 친구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I'm gonna take a shower. 자, I'm gonna는 I'm going to 인데요. going to를 빠르게 발음하다 보니까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nna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gonna로 줄여서 일상 대화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I'm gonna. 물론 I'm going to take a shower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줄여서 I'm gonna가 훨씬 더 간결하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Take a shower는 샤워를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Shower가 샤워 맞네요, 그쵸? 발음이 약간 달라요. Shower, shower, 높낮이가 있죠. Take a shower라고 했는데 샤워는 우리가 셀 수 있잖아요, 몇 번 하는지. 나 샤워 한 번 하고 또 저녁 때도 하면 오늘 두 번 했어. 이렇게 말하듯이 take a shower는 지금 내가 한번 할게 라는 의미로 take a shower 라고 해요. 어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I'm gonna take a shower. 이 표현이 그러니까 나 샤워할 거야 라는 말이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take a shower. 잘했어요. 자, I'm gonna take a shower 라고 했는데 take a shower 대신에 어떤 내가 미래에 할 행동을 넣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저 학교 갈 거예요. I'm gonna go to school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I'm gonna go to school. I'm gonna go to school. 그쵸? 저 아침 먹을 거예요. I'm gonna eat breakfast. I'm gonna eat breakfas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또, 나 영어 공부할 거예요. I'm gonna study English. I'm gonna study English.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뭐 다 study English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저 제 방을 치울 거예요. I'm gonna clean my room. I'm gonna clean my room.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I'm gonna 뒤에는 내가 앞으로 할 행동에 해당하는 표현을 넣어주면 돼요. 자, I'm gonna take a shower 라고 했더니 good, off you go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good는 뭐 좋아 이런 표현이고 off you go 이 표현은 뭘까요? off you go 라고 하면 어서 가 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금 하려고 한 행동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어서 와서 해. 어서 어서. 약간 요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죠. Off you go. 지금 시간, 지체할 시간이 없어. Off you go. 어서 가. 요런 표현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Off you go. Off you go. 자, 요렇게 말을 했더니 Alright, Dad. 요렇게 대답을 했네요. Alright, 이거는 알았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Dad, 아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우리 배웠던 거 있었죠? I'm gonna take a shower. Take a shower 라는 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거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거 잘 기억하면서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You are so dirty.
2: I'm gonna take a shower.
1: Good. Off you go.
2: All right, Dad.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에요.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놀랬어요. 왜냐? 저기 있는 저 아이와 강아지가 너무 더러워.

놀랐을 때의 감탄사예요. 감탄사. Oh my!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Oh my God! 알고 있죠? 네, 그 앞부분만도 얘기해도 돼요. 뒷부분 빼고 Oh my! 이렇게요. You are so dirty. Dirty가 더러운이라는 표현이었잖아요. So dirty니까 너무 더러워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같이 우리 엄마가 된 것처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Oh my! You are so dirty. Oh my! You are so dirty. 그쵸? 잘했어요. 자, 이유가 뭐였어요? Yeah, I went for a walk라고 했네요. Yeah라고 하면 맞아요, 그래요, 저 더러워요라는 말이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I went for a walk. Go for a walk가 산책하러 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go라는 표현이 가다라는 뜻인데 갔었어, 갔다, 뭐 과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go가 went로 바뀌어요. 그래서 I went for a walk라고 한 거죠. A walk는 산책 한 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산책도 한번 갔다 오고 뭐 기간 그 시간에 상관없이 한번 갔다 오고 뭐두번 갔다 오고 여러 번 갔다 올수 있잖아요. 셀수 있기 때문에 a walk라고 하는 거죠. 네, 저 산책 갔다 왔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Yeah, I went for a walk. Yeah, I went for a walk.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착하게도 자기가 더러운 걸 알고 I'm gonna take a shower.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이 표현 우리 배웠던 표현이에요. 나 샤워할 거예요. 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take a shower. 그쵸. 잘했어요. 그래서 샤워는 요렇게, 요렇게 목욕을 하는 모습, 그 샤워하는 모습, 알고 있죠? 그쵸? 네. 그래서 I'm gonna take a shower. 위에서 빗방울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그렇게 씻는 거를 샤워 한다고 하는 거죠. 샤워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gonna take a shower. 잘했어요. 그런데 샤워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 샤워하지 말고 거품 목욕을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품 목욕은 bubble bath라고 합니다. bath가 목욕이고요. bubble 거품이라는 뜻이죠. take A bubble bath. 이 경우도 앞에 어가 붙네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거품 목욕해. Take a bubble bath. Take a bubble bath. 자, bubble bath는 요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도 bubble bath를 할수 있고, 사람도 bubble bath를 할수 있겠네요. 저도 그냥 목욕보다는 이렇게 거품 목욕이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거품 목욕해도 돼요? Can we take a bubble bath together? 이렇게 물어봤어요. Together가 함께라는 뜻이에요. Take a shower처럼 bath도 take a bath였잖아요. 뭐 거품 목욕이니까 take a bubble bath고, 이 경우도 목욕 한 번, 두번할수 있으니까 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버블 배스를 해도 돼요? Can we take a bubble bath? 이렇게 물어봤죠. 요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Can we take a bubble bath together? Can we take a bubble bath together? 잘했어요. 엄마는 당연히 빨리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sure, off you go. 어서 가서 해. 요렇게도 말씀하셨고요.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Sure, off you go. Sure. Off you go. 잘했어요. 자, 그래서 take a shower, take a bubble bath. 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It's time for volume up.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start with the chant. You are so dirty. You are so dirty. I'm gonna take a shower.

0: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eat breakfast. I'm gonna go to school. I'm gonna study English. I'm gonna clean my room. I'm gonna take a bubble bath. Good, off you go. Good, off you go.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ll take a shower. 여러분, 저 샤워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Check.
2: 영어로 뭐였죠?
0: I'm gonna take a shower.
1: 꼭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 마쳤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때 봐요. Bye bye.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나요? 보고 싶었어요. 자,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 함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6. Belongings. Wednesday. Whose notebook is this? I can ask whose it is.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네요.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동물들이 나왔어요. 귀여운 동물들이네요. 그쵸? We have animals in the picture. 자, 근데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쌤이랑 보자. 원숭이가 보여요. Monkey. 그 다음에 하마가 영어로 뭐지? 그치, 그치. Hippo라고 할 줄 알았어요. 자, Hippo 맞지만 원래 Hippo는 어떤 단어냐면 Hippopotamus입니다. 어렵지? Hippopotamus. Hippopotamus. 근데 너무 길어서 hippo라고 많이 하죠. So we see a monkey and a hippopotamus.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코끼리네요. 코끼리는 elephant. 알지, 얘들아? 자, we have elephant too. We have an elephant too. 그 다음에 얘 뭐예요? 펭귄, 귀여운 펭귄이야. 펭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실제로 봐도, 그쵸? 자, 펭귄도 있습니다. 그래서 we have a monkey, a hippopotamus, an elephant, and a penguin. 자, 근데 얘네 어디 있어요? 그렇지, 수영장에 있네요. They are at the swimming pool. 근데 저 monkey랑 hippopotamus랑 그 다음에 요 elephant는 they're in the water. 그쵸? 물속 안에 있는데 펭귄은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The penguin is running. And I don't know why. 왠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elephant가 he is pointing at the penguin, right? 이렇게 펭귄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히포파라머스는 지금 goggles를 들고 있고요. 고글을 들고 있고. 자,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이따가 cartoon talk에서 확인해 볼 텐데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먼저 들어보고 오세요.
1: Whose notebook is this?
2: It's not mine.
1: It has a robot sticker on it.
2: Then it must be Minho's.
0: 자, 우리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한번 detail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짜자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Whose is this? One more time. Whose is this? 얘들아,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Whose is it? Whose is it?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할 때, 쓸수 있는 통문장 쌤이 알려줬어요. 자,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는 물건을 넣어서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거 누구 거야? 이거 할때그 물건을 넣어주면 됩니다. Whose is this? 자, 일단 한번 발음 먼저 쌤이랑 해볼게요. Whose is this? This. Whose is this? Whose is this? 좋아요. 자, 쌤이랑 한번 예문 보자. 빠밤. 오, 물건을 넣으면 된다 그랬지. 저 물결에. 자, 이번에는 notebook부터 시작해 볼게요. Whose notebook is this? Whose notebook is this? 자, 우리가 말하는 노트북이죠. 노트북 하면 그 컴퓨터 노트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컴퓨터 노트북은 랩탑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노트북은 공책이란 뜻이에요. 우리 외국 갔을 때, 이제 노트북, 진짜 컴퓨터 노트북 말할 때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자, 노트북은 공책입니다. 그래서, whose notebook is this? 하게 되면, 이 공책 누구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 돼요. 자, 함께 해볼게요. Whose notebook is this? 해볼까요? 시작! Whose notebook is this? 좋아요. 자, whose is this? 사이에 물건을 넣어줬어요. 그렇다면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되죠. 자, 또 볼게요. 빠밤. 오, 또 볼게요가 아니라 자, whose notebook is this? 했을 때 이거 내 거야? 라고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짜잔! It's mine!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책이 내 거라면 It's mine! 하면 돼요. Mine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 내 거야! 한다면 It's mine! It's mine! It's mine! 해볼까? 시작! It's mine! It's mine! 좋아요. 근데 이 공책이 내게 아니다. 내거 아닌데? 라고 한다면 짜잔! It's not mine! It's not mine. It's not min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거 같이 해볼까요? 시작. It's not mine. It's not mine. 좋아요. 자, whose is this?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자, 쌤이랑 더 연습해보자. 빠밤. Whose backpack is this? Whose backpack is this? 이거 무슨 뜻일까요? Backpack은 뭐야? 맞아요. 책가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책가방 누구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ose backpack is this? 해볼까? 시작! Whose backpack is this? 좋아요. 만약에 이 가방이 내 거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한다고? 자, 나의 것. Mine이었죠? 그래서, 짜잔! It's mine. It's mine. Oh, it's mine. 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책가방이 내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짜잔! It's not mine. 하면 되겠습니다. It's not mine. Oh, that's not mine. It's not mine. 좋아요, 우리 친구들. Okay. 자, 그럼 하나 더. Whose pencil case is this? Whose pencil case is this? Pencil case 무슨 뜻? 그치, 필통이죠. 그래서 이 필통 누구 거야?라고 할때 Whose pencil case is this? Whose pencil case is this?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필통이 내 거라면 짜잔, It's mine!라고 하면 되겠죠. Oh, it's mine. It's mine. 만약에 내게 아니라면 Oh, it's not mine. It's not min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It must be, 알려줄게요. 일단, must be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must be, 하면은,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it must be, 하게 되면은, 그거 분명히 누구일 것이다, 그거 누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예문에서 함께 볼게요. 짜잔. It must be Minho's. One more time. It must be Minho's.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일까? 그거 민호 걸 거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One more time.
It must be Minho's.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름만 넣어.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must be Ji-yoon's. One more time. It must be Ji-yoon's. 이러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이거 지윤이 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it must be 싸게 되면은 분명히 그건 누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표현인 거 꼭 기억하세요. 좋아요. 자, 그럼 쌤이랑 다이얼로그 볼게요. 오늘 조금 길어, 그치? 자, 처음부터 Whose notebook is this? One more time. Whose notebook is this? 이거 무슨 뜻이지? 이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라 공책이죠? 이 공책 누구 거야? 그랬더니, 내 거 아니야. It's not mine. It's not mine.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It has a robot sticker on it. It has a robot sticker on it. 이 공책에 여기 로봇 스티커가 있는데, 이랬더니 누구인지 추측을 합니다. Then it must be Minho's. Then it must be Minho's. 아, 그러면 그거 민호 걸 거야 라고 합니다. 민호가 로봇을 좋아하나?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Cartoon Talk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아까 동물들이 스위밍풀, 수영장에서 대화를 나눴었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일단 monkey, hippopotamus, 그 다음에 elephant가 물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hippopotamus is holding the swimming goggles, right? 저 물안경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짜잔! 하마가 대화를 시작해요. 이 수영곡을 누구 거지? 라고 합니다. Whose swimming goggles are these? One more time. Whose swimming goggles are these? 자, 얘들아, 쌤이랑 아까 배웠듯이 whose is this? 하게 되면은 이거 누구 거지? 라고 할 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수영 고글을 말합니다. 쌤이 예전에 알려줬듯이 안경을 뜻할 때는 복수형이 된다? 왜냐면 우리 눈이 두 개고 안경을 쓸 때 알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안경, 뭐 수영 고글, sunglasses 다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Whose is this?에서 whose are these?로 바뀌었어요. is는 are로, this는 these로. 그래서 이 수영곡을 누구 거지? 할 때 whose swimming goggles are these?라고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우리 친구들 이해 잘 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코끼리가 내 건 아닌데? 라고 합니다. 왜냐면 코끼리는 지금 물안경을 보니까 쓰고 있네, 그쵸? 그래서 they're not mine. They're not mine 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It's not mine으로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는데 이번엔 복수형, 이번엔 복수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They're not mine이 되겠습니다. It는 they로, is는 are로 그래서 They're not mine, they're not mine 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코끼리가 그럼 그거 펭귄 건가 보다 라고 합니다. Then they must be the penguins. Then they must be the penguins. 아, 저기 보니까 펭귄이 막 달려오잖아, 그쵸? 물안경을 찾으러 달려오나, 그쵸? 자, they must be, 하게 되면은 그건 누구 걸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의 표현이었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런 내용이었던 거 추측 잘 됐었나요? 쌤이랑 잘 이야기해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왔지?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Singing time.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whose it is. 자, 이게 누구 건지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쌤이랑 배운 표현들로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도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는 거 재밌었지? 그럼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Butterfly.

another trick.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니콜 선생님, 오늘 마트에 갔는데 동생이 갑자기 두발 자전거를 사달라고 떼를 쓰며 우는 거예요. 아, 자전거 타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이 할 줄 모르거나 잘 못하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 정말 동생들은 왜 그러는 거야. 자전거 타지도 못하면서 막 사달라고 떼를 쓰고, 그죠?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잘 못하는 것 표현하는 문장 함께 배워볼게요. 아 can't you bike ride you can't ride a bike you can't ride a bike 자 친구들 오늘은요 너 뭐 못하잖아.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문장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상대방의 능력, 잘함, 그죠? 할 줄 암을 나타내는 문장이었잖아요. You can dance, you can jump high 이렇게요. 그런데 이 문장으로 반대가 되게 너 그거 못하잖아 이렇게 말하려면 어떤 단어를 바꿔주면 될까요? 못하잖아. 할 줄 모르잖아. 그래요. 할 줄 암. 암이 바로 can이기 때문에 이 can을 can't로 바꿔주면 돼요. can't는 can not의 줄임말. 그죠? 못한다 이런 뜻이죠. 자, 너가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you 그리고 너 못하잖아. can't 뭘 못해요? 동작. ride 타는 거 그죠? 타다. 뭘 타요? 아! bike, 자전거, ride a bike가 자전거를 타다라는 뜻이에요. You can't ride a bike니까 뭐예요? 너 자전거 못 타잖아 라는 뜻이겠죠. You can't ride a bike. You can't ride a bike. 좋아요. 그럼 이렇게 상대방이 할 줄 모르는 거, 못 하는 걸 나타내는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ride, climb, bike, rope, tree.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단어 쓰면서요. 소리내는 규칙도 살펴보고 의미도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ride, ride예요. ride는 타다라는 뜻이에요. 뭘 타느냐 하고 생각해봤더니 탁탁탁탁 말 또는 자전거 이렇게요. 뭔가 올라타는 타다 라는 뜻이 바로 ride예요. 소리 나는 대로 r 소리 나는 r 그리고 i 소리 나는 i d 소리 나는 d e는 소리 나지 않네요. 대신에 i랑 만나서 i의 소리를 i 하고 내게 해주는 거예요. r i d ride ride 타다. 두 번째 단어는 climb, climb이에요. 신기한 단어니까 잘 봐요. climb, 첫 소리는 k, 두 번째는 o, 만나서 cool, cool 이렇게 소리 내고요. i, 소리 나는 i, 그리고 소리 나는 m. 여기까지만 해도 climb이네요? 맞아요. 여기 있는 이 b는 소리 나지 않아요. 영어에서 이렇게 MB로 끝났을 때 B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climb 하지 말고 climb. climb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올라가다, 오르다. 예를 들면 사다리를 올라간다든지 나무를 올라간다든지 암벽 등반, 뭐 산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 climb이라고 한다. climb, 오르다, 올라가다. 다음 단어는 bike네요. bike. 따르릉 따르릉. 아, 뭔지 알겠죠? 자전거예요. 자전거는 bicycle이라고 더 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도 줄여서 말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bicycle이라는 긴 단어보다 줄여서 bike라는 말도 많이 쓴다. bike, 두발 자전거. bike, b, i, k,
그리고 이 소리 나지 않네요. 이것도 친구들 이가 왔기 때문에 아이의 소리가 아이 하고 난다는 거. B, I, K, bike. 자전거. 자, 그 다음 단어는 rope예요. Rope. Rope는 밧줄이란 뜻이에요. 또 뭐 줄. 이렇게 두꺼운 끈 이런 것도 될수 있어요. 이 로프는요, 원래는 밧줄이지만 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jump rope라고 쓰죠. jump rope는요, 이 로프를 밧줄을 띄어서 넘는 거라서 맞아요. 줄넘기 하다라는 뜻이 될수 있어요. r, o, p 소리 안 나요. 이가 왔기 때문에 o는 자기 이름처럼 o 소리 난다. rope. rope, 밧줄. 마지막 단어는 tree네요. tree. tree는 나무죠. tr 소리 나고 이가 만나서 이 길게. tree, tree, 나무. 자, 그럼 오늘도 문장 만들기 도전. 너 못하잖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머릿속으로 생각해두고. 너 자전거 못하잖아. 어떻게? 너, you 못하잖아. 그래요. can't까지. you can't. 그리고 동작. 자전거 타는 거? ride. 자전거 우리 한대 타죠. 막두 대씩 이렇게 타는 사람 없죠? 어? bike. 자전거까지 붙여볼게요. you can't ride a bike. you can't ride a bike. 너 자전거 못 타잖아. 두 번째 문장. 너 줄넘기 못 타잖아. 해볼게요. 너 줄넘기 못 타잖아. 하하. 줄넘기라는 건요, 친구들. 점프해서 줄을 넘는 거죠. 그래서 jump rope.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단어를 합쳐서 jump rope라고 하면 줄넘기 하다가 돼요. 그럼 돌아가서 너, you 못 타잖아. can't. 줄넘기. Jump rope. 한번 더. You can't jump rope. You can't jump rope. 라고 하면 너 줄넘기 못하잖아. 라는 뜻. 세 번째. 너 나무에 올라갈 수 없잖아. 올라갈 줄 모르잖아. 왜냐면 친구들 나무가 사다리처럼 생긴 게 아니라서 잘못 올라가줘요. I've tried. 선생님도 도전해봤거든요. 공 꺼내려고. 자, 그래서 너 나무 못 올라가잖아. 어떻게? You 못하는 거. Can't. 자, 오르다 우리 조금 전에 배웠어요. Climb. 뭐를 올라요? A tree. 나무를 붙여볼게요.

문장이 길어졌죠? 우리 지금 만들어본 문장들 신나게 챈트를 한번 불러볼게요. Let's chant! You can't ride a bike. You can't jump rope. You can't jump rope. You can't climb a tree. You can't ride a bike. You can't jump rope. You can't climb a tree. Yay! 너 이거 못하잖아. You can't 라는 문장들 또 쓸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림 보면서 그림에 맞게 친구들도 크게 말해봐요. 와, 줄넘기 대회. 나 줄넘기 대회 1등 하고 싶은데. 그런데 너 줄넘기 못하잖아. Jump rope. You can't jump rope.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사주세요. 아니, 얘가 아직 자전거 탈 줄도 모르면서. You can't ride a bike. 저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야, 너 나무 못 타잖아. 높은 거 무서워하면서. 너 나무 못 올라가잖아. You can't climb a tree. 너 뭐뭐 못하잖아. 상대방이 잘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 우리 배우고 있는데요. 배우고 있는 내용도 우리 친구들 더 오래 기억하라고 재밌는 미션 준비했거든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오늘은 빈칸이 두 개예요. You can't ride a bike. 너 자전거 못 타잖아. You can't ride a bike. 자, 한번 볼까요? You can't ride, 타다. Bike, 자전거. 두 글자 넣어볼게요. 먼저 타다 라는 ride는요, r 소리 나는 r, 그리고 i 소리 나는 i, 뒤에 e 따라온 거 보이죠? 그리고 d 붙여줬어요. r, i, d, ride. bike도 마찬가지네요. b 소리 나는 b, 그리고 i와 e가 만나서 i의 소리가 자기 이름처럼 i 소리 나고요. k 붙여줬어요. ride a bike. You can't ride a bike. 너 자전거 못 타잖아.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놓아 바른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You can't jump rope. You can't jump rope. 너 줄넘기 못 하잖아 라는 문장 만들었나요? 어렵지 않죠? 바로 체크해 볼게요. 너, you, 못 하잖아. can't jump. 무엇을? rope. 그죠? 줄을 뛰어넘는 거니까 jump rope가 줄넘기 하다예요. 너 줄넘기 못 하잖아. You can't jump rope. 마지막, 그림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저 높은 나무에 있는 사과 똑 따서 하나만 먹고 싶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A. You can't jump rope. B. You can't climb a tree. C. You can't ride a bike. 정답은 뭘까요? 3, 2, 1. 그래요.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너 나무 탈 줄 모르잖아. You can't climb a tree.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you can't 그리고 동작을 넣어서 너 뭐뭐 할 줄 모르잖아 라는 문장들 만들어봤네요. 배운 내용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목소리)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 못하거나 할 줄 모름을 표현할 때는
you can.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와 함께해요. 예! 자, 우리 친구들 과연 오늘은 또 무슨 내용을 어떤 영어 표현을 배울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1: 저는요, 이 애가 좋아요. 그래서 얘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0: 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너 걔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걔 사실은 나쁜 애야. 어떻게. 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애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이런 말이요. 자, 너무 뭐뭐 하지 마라. 너무 어떠어떠하게 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표현 알아가실 거예요. 우리 먼저 단어부터 확인할게요. 자, 여러분,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열려라! 짠! 첫 번째 단어가 mean 이군요. 자, 친구들, 아마 여러분 mean 하면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뜻으로 알고 있어요? 말해보세요. 그래요? 의미하다. 맞아요. 잘했어. 그런 뜻도 있어요. What do you mean? 너 그게 무슨 의미야? 그쵸?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보세요. 얘한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소리를 치는데 세상에 확성기에다 대고 사람 귀에다가 꺄악! 소리를 지르고 있죠. 어머, 얘 왜 이래. 되게 나쁜 애 같아요. 그쵸? 비열한, 못된, 나쁜 그런 말로도 우리가 mea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he's so mean. 정말 못됐네요. 그쵸? 자, 여러분,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mean. mean. Very good. And next. Hasty is the second word. Okay, hasty. 지금 이 분을 보세요. 지금 슝! 이쪽인가? 우슝! 어디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충분히 잘 생각해 보고 침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성급하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hasty라고 말합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발음해 볼게요. hasty, hasty, hasty, hasty. Very good. 잘했어요. And next. hard. 어떡해. 여러분, 사실 이 hard라는 단어도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 stick이 있는데 만져보면 되게 딱딱해요. 딱딱한, 단단한 이라는 뜻도 hard가 표현할 수 있고요. I study hard.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열심히 라는 뜻도 있죠. 하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분은 일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혹할 정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가혹한, 좀 심한, 혹독한 이라는 뜻

0: 있어요. 자, 이거 따라서 말해 볼게요. Hard, hard, hard. Okay, and next. Oh, he's so stressed. 자, 이 아이가 굉장히 stressed 돼 보이죠? 어때 보여요? 스트레스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머리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모습이에요. Stressed, 스트레스 받는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는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stressful, stress 뒤에 ful 붙여서 stressful이라는 말로 표현하시면 돼요. 다르죠, 서로. Stressed, stressed, stressed.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1: 아, I really like Jason. He's so cool.
2: Hey, don't be too nice to him.
1: What makes you say so?
2: I think he's mean.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오, 제이슨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says, I really like Jason 이라고 하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이슨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쵸? 친구 이름이에요. 나, 제이슨이 좋아 라는 말이겠죠. 그냥 좋은 거 아니고 really like 정말 좋아 라고 말합니다. 자, he's so cool. 자, 여러분 cool 하면 뭔가 시원한 oh, it's so cool. 그죠? 시원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에 관련해서 cool 이라고 쓰면 참 멋진. 우리말로도 아, 참 쿨해. 멋진이라는 말이에요. 걔참 멋져. 라는 말이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1: I really like Jason. He's so cool.
2: I really like Jason. He's so cool.
0: Okay. 자, 이런 말을 듣고 B가 말합니다. Hey, don't be too nice to him. 이라고요. 여러분, don't be. 어렵지 않아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되지 마라 라는 거죠. 근데 too nice to him. 너무나 그에게 나이스하게 대해주지 마. 즉, 너무나 잘 대해주지 마.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don't be too 가 되겠습니다. 그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 따라서 말해볼게요. Hey, don't be too nice to him. Hey, don't be too nice to him.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너무 잘해주지 마. 자, 여러분 이렇게 Don't be too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봅니다. 아, 맞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아까 막 달려가던 분 사진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성급하게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야, 너 너무 성급하지 마. 성급하게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말로 Don't be too hasty. Hey, hop. Don't be too hasty. Very good. And next. 진짜. 이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너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게,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 있죠. 나는, 맨날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야 되고, 절대 쉬면 안 되고, 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말해주세요. Hey,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굴지 마. 너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라.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말해볼게요.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0: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And next.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Don't be too stressed. Don't be too stressed. Don't be too stressed. Don't be too stressed.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Don't be too 뭐뭐뭐 너무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 가봅니다. 그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에이가 묻죠. 어? What makes you say so? 자, 굉장히 영어적인 문장입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말하도록 만드니? 한마디로, 어? 왜 그런 말을 하는데? 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해? 라는 말. What makes you say so? What makes you say so? What makes you say so?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말하죠. I think he's mean. 이라고요. 내 생각엔 말이야, 걔 어때? mean. 못됐어. 내 생각엔 걔 나쁜 애거든. 걔 못된 애거든.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지 마. 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I think he's mean. Well, I think he's mean. I think he's mean.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말해 봅니다. 나 제이슨이 정말 좋아. 걔 정말 멋져. Speak.
1: I really like Jason. He's so cool. 야, 너 걔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0: Speak. Hey, don't be too nice to him. 어? 왜 그렇게 말하는데? Speak.
1: What makes you say so? 내 생각엔 걔 못된 애야.
0: Speak.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들 잘 맞춰보세요. Here we go. 그 애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이거 오늘의 미션 문장이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B. Don't be too nice to him. 그렇죠. 너무라고 하는 too였고요. 자, 말해볼게요. Don't be too nice to him.
1: Don't be too nice to him. Don't be too nice to him. Okay, the next one.
0: 아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자, 받지 마니까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3, 2, 1, 띵! 바로, done! 그치? 그래요, 잘했어요. Don't be too stressed.
1: Don't be too stressed.
0: Okay, 우리 마지막 단어 연상 퀴즈 시간입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3, 2, 1, 띵! 바로 성급해 보이는 그 모습!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요. 너무나 지나치게 어떻게 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Don't be too 뭐뭐뭐라고 말하는 법 배웠습니다. 아휴, 걔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Don't be too nice to him. Don't be too nice to him. 야, 너 스스로에게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굴지 마. 이 문장 굉장히 좋은 말이죠.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break time, rest 다 필요하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때마다 생각해봄직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미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명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셀 수 있는 것도 봤고 셀 수 없는 것도 봤는데요. 오늘은요, 특별히 셀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헷갈릴 만한 친구들, 주의해야 할 명사들을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이랑 문장 3개 먼저 볼까요? 어머나, 아주 맛있는 생선 요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I love eating fish 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있는 fish라는 단어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어머나, 어떤 분이 굉장히 열심히 그 우리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Do I have time to try two more tim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라임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Time, times.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지막 사진이요. 어머나,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에 아름다운 방이 있는데요. 침대로 꽉 차 보이기는 하네요. We need more room in the room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라임이 느껴지죠? Room, rooms. 무슨 뜻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첫 번째 문장을 빼면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되게 약간 그 래퍼의 감성이 느껴지는 문장들이었어요. 선생님이 오늘 말했다시피 주의해야 할 명사를 배우기 때문인데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두 개, time이랑 우리 room이랑 어떤 뜻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은요, 주의해야 할 명사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은 친구들이 있었죠.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갔는데 워낙 많은 학교 시험에서 친구들이 많이 틀려와가지고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자, 이 친구들이요. 단수, 복수 형태가 같아요. 즉, 여기에다가 S를 붙이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는 중학교 1학년 학교 시험지에서 fish, deer, sheep means 여기에 추가로 S를 붙이는 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친구들은 예를 들면 fish는 물고기죠. 물고기 여러 마리도 fish입니다. fishes 이런 거 중1 시험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deer 사슴인데 사슴 여러 마리, 사슴 떼도 deer 같고요. sheep은 양입니다. 이것도 양이 여러 마리 있어도 똑같이 sheep이에요. 특이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처음 볼 텐데요. means라는 건 수단,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means, 뭐 이런 식으로 S 붙이지 않고 means라는 게 하나의 그냥 명사로서 단수, 복수 모두 동일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헷갈릴만한 건 news 있죠? S로 끝나지만 복수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 두 번째 케이스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로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여기에 S가 붙거나 A가 붙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명사들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얘네는 왜 가능해졌냐? 뜻이 달라져서 가능해졌습니다. 즉,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나 S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time, room, class 요 세 단어는 가능해요. 왜냐? 뜻이 달라져서.

0: 붙여서예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time은 시간이죠. 근데 앞에 a를 붙이면 a time에서 한때란 뜻이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동화책 부분 보면 once upon a time 하면서 옛날 옛날에 그런 문구들이 나오죠. 그때의 a time이고요. 그 다음에 times가 될 때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two times 하면 두 시간들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두 번. three times 세 번, four times 네 번. 의미가 아예 바뀌죠. 그러니까 명사의 의미가 아예 바뀌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같은 명사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죠? 자, 그 다음은 room. 공간이라는 뜻을 단수일 때 저렇게 갖고 있는데 a room 하면은 방 한 칸을 얘기하고요. rooms 하면 방 여러 칸을 얘기합니다. 이때 꼭 방이 우리 집에 있는 방일 필요는 없고요. 회의실이라던가 사무실이라던가 이런 것도 모두 rooms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glass. 요건 뜻이 유리인데 여기 a glass를 붙이면 유리잔이라는 뜻으로 바뀌고요. glasses 하면은 우리 쓰는 안경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아예 단어의 뜻 자체가 바뀐다는 거. 자, 그리고 요 두 개는 중학교 2학년 정도에 나오는 친구들인데요. hair 하면 머리카락 전체를 부르는 말이에요. 사실 머리카락을 센다라는 개념이 좀 어렵잖아요. 이거 몇 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난 몇 개인지 도저히 셀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a hair 이렇게 붙이면 머리카락 한 가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또 의미 차이가 생기고요. experience를 그냥 쓰면 경력이라는 뜻인데 experiences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면 경험이라는 게 됩니다. 경험 중에 일부는 경력이 될 수 있죠. 둘은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 수 없는 명사지만 어나 s를 붙여서 뜻이 아예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건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해석하면 나는 사랑한다 물고기 음식 먹는 걸. 자, fish는요 물고기도 되고 물고기들도 되고 생선류도 됩니다. 자, 그런데 중1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민들이 fishes라고 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을 때는 fishes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요 내용은 안 나온다는 거. 그냥 fish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해석하면요.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두 번? 더 시도할 시간. 시간, time이고요. 두 번, times입니다. 분명히 두 개 의미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문장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Did you have a good time in Busan? 부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니?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a time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특정 시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a tim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time 괜찮고 a time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지는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예 해석하면요. 우리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방들 안에. 분명히 뜻이 달라집니다. 그냥 room일 땐 공간, rooms일 때는 방 여러 개. 자, 그럼 우리 한번 뜻 채우는 시간 가져볼게요. 퀴즈입니다. 자, time, room, glass 요 세 개만 짚어볼게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거니까 한 번씩 눈으로 익혀두고요. 이제 듣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 I love eating fish. I love eating fish. Do I have time to try two more times? Do I have time to try two more times? We need more room in the rooms. We need more room in the rooms.
0: 자, 첫 번째 fish라는 단어부터 들을게요. fish. fishy 아니고 f, 거의 f 발음이 나요. fish. fish. I love eating fish. 나는 생선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love eating fish. I love eating fish.

0: 자, 이번엔 time과 times네요. time, 시간, times, 횟수. Do I have time to try two more times? 제가 두번더 시도할 시간이 있나요? 듣겠습니다.
1: Do I have time to try two more times? Do I have time to try two more times?
0: 자, 이번엔 room이죠? room. room 아니고요. 처음 시작은 R입니다. room. rooms. We need more room in the rooms. 우리는 방들 안에 공간이 더 필요하다. 두번 듣겠습니다.
1: We need more room in the rooms. We need more room in the rooms.
0: 자, 이제는 사진과 함께 듣고 반복, 복습하는 시간 가집시다.
1: I love eating fish. I love eating fish. Do I have time to try two more times? Do I have time to try two more times? We need more room in the rooms. We need more room in the rooms.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자, 한글 문장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공원에서 사슴을 봤다. 우리는 유리를 사용해서 안경을 만들 수 있다.

집에는 다섯 개의 방이 있어서 난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다. 자, 사슴 한 마리도 deer, 여러 마리도 deer, deers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 자, 그래서 사슴 한 마리도 그냥 deer 하면 되고요. a deer 이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deer만 쓰면 됩니다. 자, 나는 공원에서 사슴을 봤다. 따라할게요. I saw deer in the park. deer를 deer 이렇게 발음을 좀 길게 해주면 좋아요. I saw deer in the park.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 자, 한글만 봤을 때는 전혀 라임이 느껴지지 않지만 영어를 보니 라임이 느껴지는 친구죠. 자, 유리는 glass, 안경은 glasses. 요 의미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유리를 사용해서 안경을 만들 수 있다. 천천히 가볼게요. We can make glasses using glass. 아이고, 자, 조금 더 빠르게. We can make glasses using glass.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좋아요. We can make glasses using glass. 약간 이렇게 혀가 점점 꼬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나의 집에는 다섯 개의 방이 있어서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다는데 역시나 영어를 보니 라임이 느껴지지요. 자, 일단은 room부터 볼게요. Five rooms. 따라하세요. Five rooms. 다섯 개의 방들이죠? Enough room. 충분한 공간. Enough room. Full sentence 갑니다. My house has five rooms. So I have enough room. 조금 더 빠르게요. My house has five rooms, so I have enough room. Have enough room.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이었고요. 이제 복습해야죠.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꿈을 꾼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꿈이 나오죠. 나는 가졌다 한 이 이상한 꿈을. 이상한 꿈을 가졌다는 건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영작합니다. 나의 거실에 거대한 물고기들이 있었다. 정답! 자, 물고기들에 낚이지 마세요. 그렇죠. fishes 아니고 그냥 fish입니다. there were 해서 우리 there is, there are 구문 배웠던 거 있었다. 커다란 물고기들이 나의 living room에 물고기 여러 마리이기 때문에 were 사용해야 되고요. 자, 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we, 우리는 had to cook, 요리해야만 한다고. them,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물고기들이겠죠. by, any 한 다음에 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자, 그럼 수단이라는 걸 고릅시다. 어떤 단어가 수단이지요? means가 수단이겠죠. mean은 의미하다라는 동사예요.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정답. 자, 뉴스 자체가 단복수 형태 동일해요. 복수로 쓰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시간이라는 뜻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쓰셔야겠죠. A time 하면은 한때, once upon a time 할 때이기 때문에 뜻이 맞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reading writing이었고요.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지문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I had a weird dream. There were giant fish in my living room. My mom said we had to cook them by any means. The news was shocking, and we didn't have much time.
0: 자, 오늘 원포인트 정리입니다. 주의해야 할 명사들 크게 두 케이스 봤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단수복수 형태가 같은 친구들. fish, deer, sheep, means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분명히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어나 s를 붙이면 뜻이 달라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time, room, glass 대표적이었고요. 두 개 더 본다면 hair, experience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의해야 할 명사도 모두 봤습니다. 생각보다 뭔가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오늘은 다섯 개의 명사 종류만 외우면 되는 것 같은데. 자, 마저 복습 열심히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명사 이어갑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볼 거고요. 자, 퀴즈의 정답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Many people die of hunger in poor countries. 가난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that which who makes me sad. 그리고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받는 내용이겠죠. 자, 이때 쓸수 있는 거는 comma which가 되겠죠. that은 콤마 뒤에서 계속적 용법으로 쓸수 없고요. 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콤마 위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볼게요. 대화문을 먼저 한번 볼 텐데, 탐이 LA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가 태어났잖아.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알고 있었어. 그가 매우 그리울 거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말고 오늘은 관계 부사거든요. 여러분들 관계 부사 아시죠? 어떤 게 들릴까요?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죠.
1: Tom went to LA where he was born. Did you know that?
2: Yes, I did. I'll miss him so much.
0: 자, 잘 들어보셨죠? Where 들으셨나요? Tom went to LA where he was born. 이렇게 말했어. 탐이 LA에 갔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장소니까 우리 장소일 때 where 쓸수 있었던 거. 관계 부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얘도 앞에 지금 콤마가 찍혀 있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해석이 아니라 탐이 LA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라고 해석을 하죠. 그가 태어났잖아. 알고 있었어? Yes, I did. 알고 있었어. I'll miss him so much. 너무 그리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제 장소명사 뒤에 나온 관계, 부사. 근데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관계 부사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봤어요. 콤마 있고, 후나, 훔도 가능하고요. 위치도 가능한데, that은 쓸수 없더라. 얘는 이제 한정적 성격이 너무 강해서 그렇더라라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언제 우리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를 썼었죠? 선행사가 이미 무언지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 정도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계속적 용법을 썼었고요. 앞에 절부터 문맥에 따라서 이 부분을 그리고 하지만 뭐뭐이기 때문에 등등의 다양한 접속사와 자연스럽게 해석을 이어가면 됩니다. 차례로, 계속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콤마 위치는 특별히 앞에 있는 문장을 통째로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관계 부사인데요. 먼저 예문을 좀 볼까? 첫 번째. I have a sister, 콤마 who lives in New York과 I have a sister who lives in New York. 이두 개에 그래서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었니? 이렇게 말하면 핵심이 여기로 가면

되면서 나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 되면서 한 명이는 여동생을 부연 설명하는 느낌이 됐었죠. 근데 그 여동생은 뉴욕에 살아. 그치만 콤마를 없애버리면 뉴욕에 사는 여동생이 있어, 나도. 라는 건,

느낌으로만 쓰더라라는 내용도 덧붙였었고, 자, 그다음에 요 예문은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tomorrow. 나이 일을 내일까지 끝내야 돼. Which makes me nervous. Nervous 하면 초조한, 불안한, 걱정되는 이런 뜻이거든. 아, 근데 그게 나를 너무 걱정되게 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이때 which가 받는 건 내일까지 내가 이 일을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앞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받고 있어요. 그쵸? 아, 이럴 때는 또 콤마 위치를 쓸수 있었구나. 기억나시죠? 그럼 참고로 이때는 앞문장 전체 받을 때 단수 취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현지형으로 쓰고 싶을 때는 S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의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더 가볍습니다.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함께 하시죠. 자, 우리 오늘은 die와 until 전치사 두 개를 비교해 볼 겁니다. 우리 아까 예문에서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tomorrow 이렇게 말을 했었죠. 무슨 뜻이었지? 나이 일을 by tomorrow, 그럼 내일까지 끝내야 해. Which makes me nervous. 아, 그게 나를 너무 걱정되게 만든다. 이런 문장 봤었는데, by가 뭐뭐까지라는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본적 있죠? 근데 이 전치사 until도 뭐뭐까지라고 우리가 그냥 외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두개 차이가 없잖아. 아, 그러면 until, by 아무데나 막 쓰고 싶을 텐데 절대 안 돼요. by와 until은 아주아주 아주 다르게 쓰이는 전치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by에는 뭐라고 돼 있니?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until은 계속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까지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완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계속이라는 거. 요거를 한번 우리 예문 속에서 볼 텐데요. 먼저 by는 말 그대로 동작이 완료가 되는 그 기한, 탁, 그때까지면 동작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예요. 그 예문 속에서 아까 본 건데요.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tomorrow. 그러면 진짜로 내일까지 딱 완료가 돼야 돼. 그러니까 걱정이 됐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 요렇게. 이럴 때 쓰고요. 자, 그다음에 until은 계속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해석은 뭐뭐까지라고 한국말로 합니다.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가 그 순간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때 끝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쭉골 때까지도 그 행동이 지속이 되고 딱 그때 완료가 아니라 앞으로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지속성을 가지는 의미에서 씁니다. 약간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자, 예문 보면 Jason will stay here until tomorrow. 무슨 뜻이야? 제이슨이 여기에 머물 거야. 나 언제까지? 내일까지 여기에 계속 머물 거야 라는 말은, 자, 이 stay라고 하는 동사에 집중하세요. 이 until과 by는 동사가 결정하는 거야, 결국은. 동사를 보면 되는데, stay가 머물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쭉 계속 머물러 왔고, 내일까지도 있을 거다라는 지속의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도 보면은, I'll study English until midnight. Midnight 하면 이제 자정, 밤 12시를 말하는데, 어쨌든 무슨 뜻이죠? 나는 영어 공부를 자정까지 할 거야. 라는 이 말도 쭉 하다가 자정까지도 나는 할 거야. 12시가 되면 딱 책을 덮어버릴 거야. 아까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자정까지 내가 그 동작을 공부할 거다라고 하는 동작을 이어갈 거야. 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by와 until은 동사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면 아주 쉽습니다. 구별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래서 주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먼저 by 같은 경우는 딱 그때 완료가 되는 느낌의 동사들과 쓰이겠죠. arrive, 도착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finish, 끝내다. 이것도 언제까지 탁 완료되겠죠. complete 뭐 같은 뜻이지 뭐 완료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다음에 submit 하면 제출하는 거거든요. 제출한다라고 하는 동작의 행위도 그냥 완료가 되는 동작이지 쭉 이어지는 지속성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deliver.

배달하는 것도 그냥 배달을 탁 언제까지 하고 끝이 나죠. 맞죠? 이런 느낌의 동사들이 있다면 until은 지속적인 느낌의 동사들 continue 계속하다 언제까지 wait 기다리다 언제까지 stay 머무르다 쭉 언제까지 study 공부를 쭉할 거야 언제까지 마지막 remain 뭐 유지되다 남아있다 어떤 상태로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동사의 특징을 보고서 by와 until을 구별하더라 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계속적 용법. 두 번째는 지난 시간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었다면 오늘은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계 부사 종류가 네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니, 얘들아? 장소일 때 where, 시간일 때 when, the reason일 때는 why 있었고요. 그 다음 더 way에서는 how라는 관계 부사가 있었는데, 근데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건 어차피 두 개밖에 없습니다. Where과 이렇게 구분을 해볼까요? Where하고 when 이두 개만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장소 명사 나올 때 콤마 where, 뭐 시간 명사가 나올 때 콤마 when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뭐큰 특징은 없어. 그 해석할 때 어디 어디인 장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이렇게 해석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He went to Seoul. Where he started a business. 그가 서울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 이렇게 해석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야, 이것도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He went to Seoul and there he started a business. 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서울에 갔고, 그리고 거기서라는 해석은 이렇게 한 단어로 where로 쓸 수가 있는 거구나. 자, when도 한번 볼까요? He graduated in 2002 when I was born. 그는 2002년에 졸업을 했는데, 2002년, 그때가 I was born. 내가 태어났던 때지. 2002년에 졸업을 했고, 그리고 그때 나는 태어났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꿔보면, He graduated in 2002 and I was born then. And I was born at that time. 이런 느낌의 해석과 동일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 이 자리도 관계부사 that도 있었지만 이 자리는 that은 당연히 안될 겁니다. 그쵸? 우리 그러면 총정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 같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습하는 마음으로 기억 잘 해보시고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 이 조건을 잘 보세요. I have only one brother 라는 조건이 있어. 나는 형제가 하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문장을 정답을 골라보죠. I have a brother who 또는 콤마 who is a doctor.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얘들아? 콤마 붙여야 될까, 떼야 될까? 정답은 붙여야 되는 요게 맞죠. I have a brother who is a doctor. 왜냐면, 한 명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나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근데 그는 의사야가 되고, 콤마가 없어버리면, 나는 의사인 형제가 있어. 그러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의 형제도 있나? 이렇게 될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도 보죠. Liz has three dogs. Liz가 강아지가 세 마리가 있어. 라는 전제가 일단 있고요. 자, 그럼 한번 골라보죠. Liz has a dog. 콤마 이번엔 붙일까, 안 붙일까? 이번에는 안 붙여야지. Which has a long tail. 이렇게 붙여서 세 마리가 있기 때문에 Liz는 꼬리가 긴 강아지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강아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전제를 남겨둬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I visited New York City and there 또는 where I saw the musical Chicago. 나는 뉴욕에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뮤지컬 시카고를 봤지. 이런 뜻인데요. 자, 정답 뭘까? 그리고 거기에서인데, 정답은 there이죠. Where 고른 친구들 이거 왜안 되니? 이미 앞에 end가 있어요.
웨어는 자기가 접속사 엔드의 역할까지 품고 있는 애기 때문에

and를 같이 써주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어라고 하는 관계 부사를 골라주는 게 맞더라. 이두 개를 합쳐서 where로는 쓸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해석해. 뉴욕에 방문했었고 거기서 뮤지컬 시카고를 봤어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도 골라볼게요. I left my wallet in his car. 그의 차에 내가 지갑을 두고 내렸네. 두고 왔네. 근데 이 차라고 하는 장소는 말 그대로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명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where가 위치 중에 정답이 뭘까? 아, 정답은 이거는 근데 사실 약간 내용 자체가 was careless of me. 이게 부주의한이란 뜻이거든. 아, 나 정말 부주의했구나. 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뭔데? 앞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봤죠. 아, 내 차에다가 지갑을 두고 내렸네. 아, 그거 정말 부주의했다잖아. 앞내용 전체를 받고 있는 정답은 콤마 위치밖에 안 됩니다. 장소랑 아무 상관없었고. 그리고 참고로 뒤에가 동사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럼 우리 where은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주어 동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동사부터 나왔다는 건, 불완전하다는 건, 관계대명사 잘이구나. 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도 있죠. 그쵸? 정답은 콤마 위치. 앞문장 전체를 받는 계속적 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I read an article about Kafka. 나 카프카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who 또는 comma, who was a famous German novelist? 사실 이건 조건이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카프카가 누군데? 이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거든요? 두명 존재하니? 한 명밖에 존재 안 합니다, 세상에서. 그쵸? 이럴 때 우리 뭘 써야 된다고? 이럴 땐 당연히 계속적 용법으로 써주는 게 맞더라. 고유명사 뒤에서는 이거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컴마후로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카프카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였어. 라는 해석이 되겠네요. Many people die of hunger in poor countries. 우리 많이 봤던 예문. 가난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날 슬프게 하죠. 이것도 앞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받는 거였죠, 결국은. 그래서 얘가 장소기 때문에 where인가? 위치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동사부터 나옵니다.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 어떤 형태로 보나, 해석으로 보나, 정답은 뭐밖에 안 되니? 컴마 웨지. 앞문장 전체를 받는 위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다시 한번 요렇게. 그런데 그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요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었죠. We went to the restaurant. 우리가 그 식당에 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일 수도 있어. 일단 식당이 사람 명사가 아니잖아. 뒤에 내용 보니까 I once had dinner with Jason. 나는 한번 저녁을 먹은 적 있어. 누구랑? 제이슨이랑. 이거 문장이 완벽한데요? 나 거기서 한번 제이슨이랑 밥 먹었어. 빠진 성분이 없죠. 정답은 where이고요. 해석은 우리가 그 식당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나 제이슨하고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My friend visited Milan. Where 또는 which is a city in northern Italy? 만약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제 주어부터 시작을 안 하네? 아마 이것만 보고 위치로 또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해석해 보면 내 친구가 밀라노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가요. 장소 명사이긴 하지만 근데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으로 갑니다. 그럼 이때는 위치가 맞죠. Which is a city in northern Italy? 북이탈리아의 도시야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 문장 우리 관계 부사 활용해서 한번 다시 영어로 말해 볼게요. 탐이 LA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그가 태어났잖아. 시작. Tom went to LA, where he was born. 이었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퀴즈 풀고 마무리할게요. She graduated in 2007. 그녀가 2007년에 졸업을 했고요. 골라보시고. Korea was experiencing an economic crisis. 자, 그때가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답니다. 자, 정답 뭘지 여러분들 찾아주시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극장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She's so cute, right? 자, 여기 보면 Adopt Me라고 적혀 있네요. 자, Adopt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Adopt는 뭔가 입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Adopt Me라고 하면 나를 입양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Recently라고 하면 최근에라는 부사이고요. Transition은 이동이라는 명사예요. 다음 단어 shelter. Shelter는 보호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establish라고 하면 확립하다라는 의미고요. Restrict라고 하면 무언가 한정하다 또는 무언가를 제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instinctively라고 하면 자, 원래 인스팅트가 어떤 본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사로 쓰여서 본능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adopt me 뭔가 개의 입양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이런 내용을 떠올리면서 지금 listening clear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Here are some tips for your first week with your recently adopted dog. Dogs need order and leadership. If your dog knows the rules to live by, it will make the transition from the shelter to your home easier and faster. Therefore, you need to establish rules with your family about caring for the dog first. And when the dog arrives at your home, restrict your dog to one room or area. Most dogs instinctively like to stay in their own area with their own stuff. Next, plan a trip to the vet to make sure your dog is healthy.
0: 자, 리딩 클리어에서 함께 독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Here are some tips. 자, tip이라고 하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말하죠. Here are some tips for your first week with your recently adopted dog. 자, 어떤 첫 주가 되는 건데, 자, 누구와 함께 보내는 첫 주가 되는 거예요? 너의 어떤 최근에 입양이 된 강아지와 보내는 어떤 첫 주, 그첫 주에 있어서 몇 가지 챙겨야 할 팁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Dogs need order and leadership. 자, 개들은요, 어떤 질서와 리더십을 필요로 한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다? 어떤 개를 집에 입양을 해서 반려동물로 키울 때의 팁들을 말할 건가 봐. 자, 뒤에 볼게요. If your dog knows the rules to live by, 자, 콤마에서 이렇게 끊어보면, 당신의 개가 안다면, 무엇을 안다면? The rules, 규칙들이죠. 자, 그런 어떤 규칙들? To live by. 자, 참고로 live by라고 하면요. 무언가에 따라서 살다. 어떤 규칙을 따라서 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만약에 개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개가 내가 이 집에서 따라야 할 이런 규칙들을 안다면, It will make the transition from the shelter to your home easier and faster. 조금 문장의 호흡이 길죠? 자, 이러한 문장 구조, 5형식 구조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make라는 동사 뒤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목적어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easier and faster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 그래서 총 5형식의 문장 구조로 쓰였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개가요, 딱 왔을 때,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구나, 라는 규칙을 안다면, 그것은 뭐할 것이다? Transition. 이동이죠. 지금 개는 어디에서 어디로 온 거겠어요? 그렇죠. From the shelter, 뭔가 보호소에서 당신의 집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한 이동을, 그러한 부분을 easier and faster,

0: 더 쉽고 더 빠르게 적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뒤에 볼게요. Therefore, 그러므로 you need to establish rules. 너는 어떤 규칙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With your family. 아, about caring for the dog first. 뭔가 개를 데리고 왔을 때내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런 강아지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 규칙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And when the dog arrives at your home. 자, 이렇게 콤마에서 끊어 볼게요. 문장 앞에 나와 있어서 절과 절을 이어주고 있는 접속사 외는 확인할 수 있고요. 해석은 뭐뭐 할 때이죠. 자, 당신이 개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개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개가 당신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restrict your dog to one room or area. 자, 여기에서 restrict라는 것은 명령문으로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when절이 하나 보이고요. 뒤에 어떤 너의 개를 뭐 해라? 한정시켜라, 제한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인 거알수 있습니다. 자, 어느 곳에요? To one room, 하나의 방 또는 어떤 하나의 영역, 하나의 부분에다가 일단 강아지를 그곳에다가 두라라는 이야기죠. Most dogs instinctively like to stay in their own area with their own stuff. 대부분의 개들은요,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뭐 하는 것을? Like to stay in their own area. 자, 자기만의 그 영역에, 자기만의 그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뭐 함께? 그들만의 어떤 stuff, 물건들과 함께요. Next, 자, 다음 팁은 뭐냐면, plan a trip to the vet. 자, 여기서 vet이라고 하면 수의사 혹은 동물병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수의사에게 데려갈 그런 계획을 세우라라는 거죠. To make sure your dog is healthy. 너가 입양한 그 개가 건강한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의사에게 동물병원에 데려가세요라는 팁입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요. Plan a trip, 다시 한번 계획하세요라는 명령문,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이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your dog is라는 절이 다시 한번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대시 바로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챙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to make sure라고 하면 무언가를 확인하다, 무언가를 확실히 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 이 자리에 이렇게 완벽한 절이 나오고 있어서 make sure에 대한 어떤 보충을 해야 하는 그런 의미로서 혹은 목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절. 여기서 접속사 that은 원어민들이요, 암묵적으로 생략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원래대로 쓴다면, plan a trip to the vet to make sure that your dog is healthy 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지금 접속사 that을 이렇게 빼고 썼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봤을 때, 플랜도 동사고 is도 동사인데, 이거 동사가 두 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러한 대절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명사절처럼요. 자, 이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문장에서 포인트는 첫 번째 얘들아, 여기에요. plan은 계획하다라는 동사로 쓰였는데, plan a trip. 뭔가 가는 것을, 이동하는 것을 계획하세요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plan a trip이라고 할 필요 없이 planner로 아마 들릴 겁니다. 그래서 next, plan a trip to the vet. 여기에서도 to the vet. 이 정관사 더를 강하게 발음할 필요 없이 아주 약하게 trip to the vet, trip to the vet. Trip to the vet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랑 전체 문장 함께 발음해 볼게요. Next, plan a trip to the vet to make sure your dog is healthy. 자, 이 문장 지금 원어민 소리로 함께 들어볼게요.
1: Next, plan a trip to the vet to make sure your dog is healthy.
0: 네, 진짜 plan a 이렇게 또 들렸고요. 뒤에 trip to the vet. Trip to the vet 이렇게 리듬감 있게 들렸네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여기 오늘 준비한 건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 앞에서 뭔가 개를 입양한 후에 첫 주에 해야 될 몇 가지 팁들에 대한 이야기였었잖아요. 쌤이 준비한 건 바로 이건데요. Questions before adopting a dog. 아, 개를 입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어떤 다섯 가지 질문들이 있다고 해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이렇게 개의 행동 컨설팅 학자가 얘기한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입양을 할 때는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런 항목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대요. 첫 번째는 How much time will you have to care for a dog? 너가 이 강아지를 care, 뭔가 보살피고 돌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Do you have job security? 라고 하면 직업의 안정성입니다. 또는 extra savings, 어떤 여분의 저축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여윳돈이 있어? 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어떤 강아지를 반려동물로서 키울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뭔가 직업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이러한 동물들을 보살피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How much space do you have for dog? 만약에 집에서 기르게 된다고 했을 때 강아지들을 위한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도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Number four, how much time and energy are you willing to commit to training a dog? 개를 데려왔을 때 개를 훈련시키고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얼마만큼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지 자 이러한 질문 그리고 마지막에는 consider your lifestyle. 자,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만약 당신이 뛰는 걸 좋아한다면 당연히 강아지를 데리고 날마다 산책을 하거나 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면 뛰는 거나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산책을 걸러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개를 입양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마치 질문들을 보면요. 꼭 아이를 기르는 거랑 제대로 그런 것에 대한 질문과 아주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Adopting a Dog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자, 오늘 Grammar Clear에서 다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A, B, C 중 옳은 것을 골라야 하죠. 자, 먼저 A번의 밑줄은 Adopting versus Adopted. 자, 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B번의 밑줄은 여기에 있어요. Restrict라는 아이와 Restriction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 중에서 뭐가 맞는지 함께 골라볼게요. 자, 그리고 C번에서의 위치는요, 바로 여기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이 강아지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이렇게 검은진을 데려가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that과 which 둘 중 하나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자, 출제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A번에서는요, 바로 adopting, ing가 붙어있는 현재 분사를 쓸 건지 아니면 adopt란 동사에 ed 형태를 붙인 과거 분사를 쓸 건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태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알려면요, 앞에 있는 대상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몇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첫 주가 되는 건데 너가 뭐 하는 거예요? You're recently blank dog. 자, 만약에 현재 분사라면 얘들아 해석이 어떻게 돼요? 입양하다라는 동사의 ing라면은 입양하는 개. 당신의 입양하는 개. 자, 입양하는 개. 얘들아 말이 어때요? 뭔가 입양하는 개. 개 자체가 혼자 입양을 할 수 있나요? 입양하는 개?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adopted dog, your adopted dog, 당신의 입양된 개. 바로 이렇게 자연스러워서 수동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방금 뭘로 풀었어요? 해석으로 풀었습니다. 입양하는 개가 아니라 당신의 입양된 개.
right? 걔는 입양이 되는 그런.

그런 것이 맥락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어답티드를 골라야 합니다. 자, 2번 볼게요. And when the dog arrives at your home, blank your dog to one room or area. 자, 맨 처음에 너가 그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그 강아지를 내어 어떤 하나의 공간에다가 제한해라 라는 이런 팁을 주고 있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restrict라는 것은 동사, 그 다음에 restriction은 명사인데요. 이 전체 문장에서 보았을 때더라, 여기서 키 포인트는 when이 되는 거죠. 자, 영어에서 when은요, 크게 두 가지 정도, 한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의문사로서 언제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사 중에서 앞에 선행사, 시간의 선행사로 꾸며주는 관계 부사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특징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접속사로서의 when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when은 뭐다? 접속사로 쓴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 동사가 몇 개? 동사가 몇 개? 접속사를 썼다라는 것은 필자가 동사를 두개 쓰고 싶어서 썼다라는 이야기니까 arrives라는 동사가 하나 보이고요. 컴마 뒤에 반드시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렇죠. 동사가 이렇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restrict 이하에 여기 쭉 단어들을 보면 your dog to one room or area. 자, 얘들아, 여기 저기서 봤을 때 동사 같은 나이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자리가 어떤 동사로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restrict라는 동사로 볼수 있습니다. 뭘 쓰는 것이 아니라 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 when이기 때문에 두 개의 동사를 맞춰 주어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주절의 맨 앞에 나와 있어서 명령문의 그런 스타일로 쓰였구나. 이 부분까지 챙기시면 돼요. 자, 10번 볼게요. Next, plan a trip to the vet to make sure blank your dog is healthy.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에서 무언가 계획하세요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다시 한번 your dog is 라는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속의 역할을 하는 아이를 반드시 써주어야 해요. 자, 그런데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를 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that은 접속사 that,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관계대명사 which, 이둘중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특징을 살펴보면요. 접속사 that은 말 그대로 절과 절을 이어주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형태의 절이 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관계대명사로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얘들아, 뒤에는 뭔가 완전하지 못한, 다시 말해 불완전한 절이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접속사 대절은 명사절의 역할을 할수 있지만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다시 말해 선행사를 꾸미는 성질이 있어서요.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 그래서 그 절의 특징은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 대신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 자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관계대명사 which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대명사이니까 앞에 가리킬만한 명사가 꼭 있어야지 선행사가 꼭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쉽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Your dog is healthy. 주어도 있고요. 비동사도 있고요. 건강한이라는 보어도 있어요. 다시 말해, 모든 성분이 완벽한, 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 대시 이렇게 쓰여야 된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 있고요. 절과 절을 이어주고 있고, 앞에 선행사 같은 명사가 있지 않고, 그리고 뭐 한다? make sure에 대한 명사절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네요. 정답은 대치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배웠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관계대명사 was은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정답은 o였었죠. 그래서 얘 혼자만 조금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역할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 오스 퀴즈는 이거예요. 문장에서 접속사 that은 생략이 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다. 자, 이게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adopting a dog과 관련된 소재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evin입니다. This is our first day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재미있는 funny cartoon 만화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영어 표현, foreign culture, Konglish, pronunciation 등등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할 거예요. So, are you guys ready? I'm ready. Are you guys excited? I'm excited. Okay then, let's

0: Where's Kevin?
1: Christine! Over here! Long time no see!
0: Oh, Kevin! How long has it been? Oh, I missed you!
1: I think it's been about 10 years. You haven't changed a bit!
0: Aww, don't be funny.
1: Mm-mm, I'm serious. You look exactly the same. Let's take a selka to celebrate.
0: Selka? You mean selfie?
1: Oh, right. I forgot. It's a selfie.
0: Yeah, you used to say such funny things 10 years ago. Ah, nothing has changed.
1: I know. You always showed me around, but now that you're here, it's my turn to take you around.
0: Woohoo! Sounds good. Lead the way.
2: Woohoo! 네, 여러분, 카툰 잘 보셨나요?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Well, it's totally fine. 괜찮습니다. 저 케빈과 함께 다시 한번 카툰 복습해 볼게요. 자, 장소는 에어포트, 공항이네요. 과연 공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첫 번째 주인공, 크리스틴이죠? 자, 크리스틴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3: Wow, I'm finally here in Korea. Where is Kevin?
2: 와, 한국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누굴 찾고 있는데 케빈을 찾고 있죠? Where's Kevin? 이 친구가 케빈인 것 같은데 왠지 저랑 똑같이 생겼네요. Christine, over here! Long time no see! 크리스틴, 여기야, 여기! 와, 진짜 오랜만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틴은
3: Kevin, how long has it been? I missed you.
2: 와, 케빈, 이게 얼마 만이니? 정말 반갑다. 너무 보고 싶었어.
3: I think it's been about 10 years.
2: 와, 10년 정도 된 것 같아.
3: You haven't changed a bit.
2: 와, 오늘의 핵심 문장이죠. You haven't changed a bit.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너 하나도 안 변했네. You haven't changed a bit.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라는 뜻이죠.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크리스는
3: Don't be funny.
2: 농담도 참. 하지만 솔직히 안 변했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하겠죠? 그러자 케빈이
1: I'm serious. You look exactly the same.
2: 진짜야. 너 하나도 안 변했어. 똑같아. 라고 재차 얘기하고 있네요. Let's take a selka to celebrate. 이것도 기념일인 만큼 셀카를 찍자고 하는데요. 크리스틴은
3: 셀카? You mean selfie?
2: 셀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걸까요? 그렇죠. 셀카는 한국에서만 쓰는 셀프 카메라의 줄임말이죠. 셀카. 외국에서는 셀카 말고 셀피라고 써야 됩니다. 셀카는 콩글리시고 셀피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꼭 외워주세요.
1: Alright, I forgot. It's selfie.
3: You used to say such funny things 10 years ago. Nothing has changed.
2: 정말 케빈, 너는 1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라고 하네요.
1: I know. You always show me around.
2: 네, show somebody around는 누군가에게 안내하다. 옛날에 케빈이 크리스틴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죠? 그래서 크리스틴이 한국에 왔으니까
1: But now that you're here, it's my turn to take you around.
2: 이제 나의 차례야. 이제 내가 안내를 해줄게. 정말 우리 케빈은 의리남인 것 같네요. 자, 크리스틴,
3: sounds good. Lead the way.
2: 좋아, 가자!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와, 우리 10년 만에 만난 두 친구. 이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이번 순서는요, 오늘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요, 저를 도와줄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4: Come on in, Jamie!
1: Wow! Hi, Jamie!
5: Hi!
1: Say hi to the viewers.
2: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5: Hi, everyone! My name is Jamie!
2: 와, Jamie.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You haven't changed a bit.
6: 여러분들 한번 듣고 따라해 볼까요?
2: You haven't changed a bit. One more time.
6: Very good. 아주 잘하셨어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2: Jamie, you haven't changed a bit. How about me?
5: You have changed a lot.
6: You have changed a lot.
2: 너 진짜 많이 변했어 라고 하고 있네요.
6: 저는 많이 변했나 봐요. 자, 이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듣고 따라해보세요.
2: You have changed a lot.
6: One more time.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의 핵심 문장 잘 외워주셨죠? 그렇다면 오늘의 카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Let's go, go, go!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 언믹센매트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단어 두 묶음을 배워볼 건데요. 자, 영어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Thank you for coming to the seminar, everyone. Keep in mind that there's another one next month. 오늘 세미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또 하나 더 있는 거 명심하세요. Let's make sure to keep in touch. It's important to maintain new relationships. 우리 연락하기로 확실히 하자. 우리 새로운 관계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 중요하잖아. Absolutely. Thank you for mentioning that.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자, 오늘은 여러분 뭔가 현장 체험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어딘가 다른 동아리 활동 같은 걸 가서 새 친구를 만났고 그래서 뭐 그 세미나에서 뭐 다음 달에도 있으니까 뭐 꼭 그때까지 연락하자, 그때 또 보자 약간 이런 뉘앙스의 대화가 오고 갔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keep입니다. 사실 이 keep이라는 단어는 제가 굳이 단어의 뜻을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보통 막 그렇게도 말하잖아. 이거 킵해둘게요. 이거 킵이에요. 뭐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쓰는 의미로는 저장하다. 뭐 이거 계속 내 거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킵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해하려면요.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 킵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전부 다 계속 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앞으로 킵과 관련된 표현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Keep in touch, keep in mind. 자, keep 하면 계속. 요거를 꼭 기억하면서요.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보죠. 자, keep in touch 같은 경우는 계속 연락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touch가 뭐예요? 접촉이죠. 이렇게 탁 접촉하는 거죠. 자, 접촉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즉, 나와 너의 연결고리, 우리만의 소리, 그거 알죠? 약간 그 연결고리가 계속 붙어있는 느낌. 그래서 계속 연락하다 라는 뜻이 됐습니다. 뭐 요즘에야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뭐 핸드폰 전화기를 다 쓰지만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만나서 계속 연락하고 막 편지 쓰고 이런 것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keep in call 뭐 이런 식으로 안 쓰고 keep in touch 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뭐랄까 general한 많이 쓰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하다란 뜻으로 아까 우리 대화에서 보면은 let's make sure 우리 확실히 하자. Make sure 기억나죠? 내가 지금 배운 표현들 최대한 복습하게 하려고 꾸겨 넣고 있어요. 자, 확실히 하자. Keep in touch. 연락하는 거 우리 확실히 하자. 즉, 꼭꼭꼭꼭 연락하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또 다른 예문 보여드릴게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We're going to keep in touch. 우리 계속 연락할 거야. 뭔가 이렇게 막 작별을 하고 막 아쉬워 막 이제 이럴 때 이런 대사를 날려주면 상대방이 조금 안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 keep in mind입니다. 자, 똑같이 keep in 들어갔죠. 뭔가 안에 있는 건데 mind,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keep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계속이었으니까 마음에 계속 있는 게 뭐겠어요? 마음에 담아두는 거고요. 마음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까먹지 않고 명심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대화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Keep in mind. 명심해. 잊지 마. 마음에 계속 담아둬. That there's another one next month. 다음 달에 또 하나 있다. 명심해.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자, 또 다른 예문 보여드릴게요.

0: things will be different once COVID-19 goes away. 뭔가 이렇게 마음이 짜내지는 그런 문장인데요. 자, COVID-19이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go away 뭐였죠? 네, 선생님이가 가르쳐줬잖아. 그치, 확 가버리고 떠나버리고 나면은 분명히 뭐 어떤 많은 것들은 달라질 것이다. Keep that in mind. 그걸 명심해라. 약간 위로할 때 이런 말을 또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Keep 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속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keep in touch 하면 계속 접촉 계속 연락하다 라는 뜻이고요. keep in mind 계속 마음에 담아두다 명심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오늘은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이 정말 교과서에 대부분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mix and match quiz time 가져보면서 복습합시다.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가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이거 뭐, 이 정도야 뭐. 자, 연락하고 지내자. 우리 keep in touch 라고 했었죠.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잊지 말자는 뜻이 되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Let's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들은 서로 껴안았고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자, 연락을 한다라는 거 방금 전에도 나왔습니다. 자, 계속 연락하는 거니까 keep in touch 넣으시면 되겠죠. Embrace가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They embraced and promised to keep in touch. They embraced and promised to keep in touch.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갈게요. 길다, 그죠? 자, 우리는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의 대접해야 해. 이걸 명심해. 뭔가 랩 같지 않았나요, 여러분? 미안해요. 선생님이 랩을 잘하진 않지만. 자, 명심해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라 라는 뜻이니까 in mind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keep in mind 사이에 keep this 이렇게 사용해도 좋아요. 자,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e need to treat others the way we want to be treated. Keep this in mind. We need to treat others the way we want to be treated. Keep this in mind.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갑니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말 명심하세요. 이건 뭔가 되게 중요한 말을 했을 때 이런 말 해줄 수 있겠죠. 명심하세요. Keep in mind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봅시다. Keep in mind what I told you. Keep in mind what I told you. 좋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한번 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Thank you for coming to the seminar, everyone. Keep in mind that there's another one next month. Let's make sure to keep in touch. It's important to maintain new relationships. Absolutely. Thank you for mentioning that.
0: 자, 요렇게 처음으로 우리 keep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keep 계속 이어질 텐데요. keep 계속 뭔가 말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인데 keep은 계속 뭔가가 이어진다라는 요 상태 꼭 기억해 주시고요. keep in mind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keep in touch 우리 계속 연락하고 지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Hat. H-A-T. Hat. Hat. Shoes. S-H-O-E-S. Shoes. Shoes. Shirt. S-H-I-R-T. Shirt. Shirt.
0: 오늘의 주제는 clothing, 옷이란 뜻인데요. 옷 1편을 배워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한테 옷장을 공개합니다. 와우! Okay, what's in my closet? 내 옷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hat, 모자란 뜻이에요. 친구들, 모자는 hat, 이런 야구 모자는 정확히 cap이라고 하는데요. hat, cap 둘 다 써도 돼요. 그 다음은 shoes, 신발. 이거 제 신발인데 어때요? 아주 예쁘죠? shoes. 그 다음은 shirt, 셔츠란 뜻이에요. 한국말이랑 똑같죠, 발음이. 자, 이런 셔츠 또는 일반 티셔츠를 다 shirt라고 해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모자, hat. 자, at 발음이니까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hat. Very good. 신발, shoes. 끝에 s가 붙어 있으니까 s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shoes. Good job. 셔츠, shirt. 자, 끝에 T 발음은 아주 약하게 해보세요. shirt.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hat, hat. shoes, shoes. shirt, shirt.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Here is our first sentence. You must wear a hat today. 너는 오늘 꼭 모자를 써야 돼. Why? Because it's sunny outside. 밖에 해가 아주 쨍쨍해요. You must. 너는 꼭 뭐뭐를 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같이 따라해봐요. You must wear a hat today.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my dad bought me these new shoes. 아빠가 나에게 새 신발을 사주셨다. 누가 나한테 무엇을 사줬다? My dad bought me. 자, buy me가 아니라 bought me예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My dad bought me these new shoes. Wow, your pronunciation is perfect. Next. My shirt is wet. 내 셔츠가 젖었어. Oh no, you have to dry it. 자, wet.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젖은이란 뜻이에요. 같이 말해봐요. My shirt is wet. Very good. 이제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1: Jeans.

J-E-A-N-S. Jeans. Jeans. Button. B-U-T-T-O-N. Button. Button. Where?

0: 단추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옷에 보면 단추가 있죠? 잘 껴서 맞춰야 돼요. button. 그 다음은 wear, 입고 있다 또는 착용하고 있다란 뜻인데요. 옷을 말할 때 또는 모자, 안경 다 wear라는 말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청바지, jeans. 긴 단어예요. jeans. perfect. 단추, button. 자, T 발음은 잘 안 나요. button. excellent. 입고 있다, 착용하고 있다. wear. 자, 끝에 R 발음까지 잘 해볼까요? wear.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jeans. jeans. button. button. wear. wear.
0: Okay, our next sentence is These jeans are comfortable. 이 청바지는 편하다. 자, 친구들, jeans, 청바지는 하나예요. 하지만 예외로 이렇게 복수형을 써요. jeans are. 그리고 편하는 comfortable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These jeans are comfortable. 잘했어요. Next. I have four buttons on my coat. 나는 내 코트에 네 개의 단추가 있다. Wow, you have many buttons. Okay, now let's try one more time. I have four buttons on my coat. Excellent. Good job, everyone. Okay, here is our last sentence. What are you going to wear for Halloween? 너는 할로윈 때 무엇을 입을 거니? 친구들, 할로윈 때 우리는 다양한 분장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할로윈 때 어떤 옷을 입을 거예요? 너무 신나는데? 자, 같이 따라해봐요. What are you going to wear for Halloween? 와우, 여러분 역시 오늘도 아주 잘하는데요. 이제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Hat, hat. Shoes, shoes. Shirt, shirt. Jeans, jeans. Button, button. Wear, wear.
0: 친구들, 오늘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Today we learned about clothing.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같이 해봐요. 오늘 수업 다시 보길 원한다면 밑에 www.ebse.co.kr 또는 EBSE 모바일 앱으로 시청 가능해요. Then have a nice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오늘의 미션입니다. 시간 전치사 at, on, in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빈칸에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at, on, in 이세 가지의 다른 쓰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치사란 무엇이냐? 이 전치사에서 전자는 앞 전자를 썼어요. 앞에 위치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무엇의 앞에 위치한다는 걸까요? 바로 명사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와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시간, 장소, 방향 등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시간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우리 시간 전치사라고 하고요. 그 중에 세 가지, at, on, in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 on, in은 우리말로는 전부 다 뭐뭐에로 해석이 돼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해석되는데 쓰임이 다릅니다. 이런 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임이 다른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at. 여러분, at은 이 t가 마치 시계바늘과 닮아 있지 않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at의 t는 시계바늘. 그러니까 at은 특정 시각이나 구체적인 시점 또는 식사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쓰인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at 7 a.m. 7시에, 오전 7시에 구체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T가 시계바늘 닮아 있으니까 at을 써줘야 돼요. at 7 a.m. 또 식사를 나타내는 말, 이것도 왜 at을 쓰는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은 딱 정해진 시간에 먹죠. 특정한 시각에 먹으니까 그래서 앞에 at을 붙인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t breakfast 아침에, at lunch 점심에, at dinner 저녁에 이렇게요. 또 구체적인 특정 시점에 대해서는 다 at을 사용해요. at noon. noon 하면 정오죠. 낮 12시. 특정 시점. 그래서 at을 쓰고요. at night. 밤에. at midnight. 자정에. 자정은 밤 12시. 특정 시점이니까 at을 씁니다. 그런데 night. 밤은 왜 at을 쓸까요? 여러분, 밤은 눈 감았다 뜨면 사라져요. 자고 일어나면 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만큼 짧은 순간이라고 느껴져서 at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At that time. 그때 딱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at을 써줬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전치사 at은 이 시계바늘 t가 들어있으니까 시각, 특정한 시점. 그리고 우리가 식사는 특정한 시점에 하니까 식사를 나타내는 표현과도 쓰인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n은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보여요. 여러분,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 많이 하시나요? 이 on은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는 날과 쓰입니다. 요일, 날짜, 기념일, 이런 것들은 on과 함께 쓰여요. on Wednesday, 수요일에, on Saturday, 토요일에. 여러분, 달력에 수요일, 토요일 다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on과 함께 씁니다. On April 2nd, 4월 2일에. On September 19th, 9월 19일에. 날짜, 마찬가지로 달력에 동그라미 할수 있으니까 전치사 on과 함께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On New Year's Day, 새해 첫날에. 이런 날도 여러분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내 생일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이런 기념일 앞에는 on을 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 in은 가장 범위가 넓어요. 오늘 보는 세 시간 전치사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전치사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at, on, in의 순서로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범위가 넓어서 오전,

오후, 저녁이라든가 월, 계절, 심지어는 연도, 세기 이렇게 넓은 시간 범위와 함께 쓰는 게 바로 in이에요. 예를 들어서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 in the evening, 저녁에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과 함께 in을 사용해 줍니다. 또 in January, 1월에, in March, 3월에, in July, 7월에 전부 다 뭐예요? 달월이죠. 달월은 긴 시간 범위이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 in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in summer, 여름에, in winter, 겨울에, 심지어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이제 계절입니다.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계절 앞에는 in을 써줍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전치사. 그리고 in 2025, 2025년에 연도죠.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이건 세기입니다. 연도와 세기처럼 범위가 넓은 시간 앞에는 in을 적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팁이 있어요. 아침, 오후, 저녁은 지금 본 것처럼 in을 써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하지만 밤은 in the night이 아니라 at night이라고 하죠. 왜 그런 걸까요? 아까도 선생님이 잠시 이야기했지만 밤은 우리가 어떤 많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잠만 자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지는 만큼 짧은 시간이라고 느끼는 거고요. 이 in은 범위가 넓은 시간이라고 했죠.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간 범위가 넓어야 되는데, 밤에는 어떤 특정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t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간 전치사 at, on, in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퀴즈 풀어볼게요. 시간 전치사 at, on, in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빈칸을 채워주세요. The meeting is blank 3pm. 회의는 3시에 있다. 3시는 특정한 시각이죠? 우리 시계바늘 T가 들어있는 at이 정답입니다. The meeting is at 3pm. 회의는 3시에 있다. 2번. I was born blank April 5th. 4월 5일. 날짜네요. 날짜는 달력을 동그라미 할수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on이 정답입니다. I was born on April 5th. 나는 4월 5일에 태어났다. 3번, we go skiing blank winter. 겨울은 계절이죠? 어떤 활동을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 in을 적어주는 거예요. We go skiing in winter. 우리는 겨울에 스키 타러 간다. 4번, she always drinks tea blank the evening. 저녁에 그녀는 항상 저녁에 차를 마신다. 저녁도 역시 활동을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어서 in을 써줘요. 가장 넓은 시간 범위 in입니다. 5번. Our class starts blank Monday. 월요일. 요일은 달력에 동그라미 할수 있는 날이네요. 그러니 정답은 on. 우리 수업은 월요일에 시작한다. On Monday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e usually go camping blank summer. 빈칸에 들어갈 전치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여름에 캠핑을 간다. 여름은 계절. 계절 앞에는 in을 써야겠죠? In summer.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시간 전치사들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8강이고요.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특성들을 영어로 알아볼 텐데요. 어떤 특성들을 배울지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것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은 누군가에게 더 특별하고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죠. 또 누군가에게 편안한 장소가 다른 사람들에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어떤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세 개의 선물 상자와 하나만 다릅니다. 뭔가 특별할 것 같지 않나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노트 필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트 필기에서 중요한 내용에 별표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영어로 말할까요? 또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보내는 시간 너무 편안하죠? 또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쌤이랑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special. special. 강세는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special. 이렇게요. 따라해 볼까요? special. 한 번 더. special. 자, special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특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special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여러분이 스펠링 쓰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펠링을 외워서 오른쪽에 같이 써봅시다. special S-P-E-C-I-A-L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special이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살펴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해 볼게요. Today is a special day. 자,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Special day라고 했으니까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겠죠. 생일이거나 뭐 기념일이거나 이런 특별한 날을 우리 a special da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This toy is very special to me. 이 장난감은요, 매우 뭐한 거예요? 특별하죠. 나에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장난감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겁니다. special, 특별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어는 important. important.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입니다. 자, 얘를 읽을 때는요. 강세를 이렇게 가운데 넣어주세요.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도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important. 써볼게요. I am P-O-R-T-A-N-T 길이가 조금 있지만 여러분이 스펠링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읽어요?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우리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요. I have an important exam today. 나는 오늘 시험이 있는데 important exam이 있어. 어떤 시험일까요? 중요한 시험이죠. 매일 보는 쪽지 시험 이런 거 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 더. It's really important to bring your passport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bring your passport 라는 것은 여권을

가져오다예요. 여권을 가져오는 것은 매우 뭐하다? 중요하다가 되겠죠? 여러분, 해외여행 갈때 여권 없으면 갈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권을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important 하면 중요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comfortable인데요. 얘도 길이가 좀 길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comfort 하면요. 편안함, 위로 이런 의미예요. 뒤에 able을 붙여서 comfortable, 편안함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반대말은요. 앞에 반대를 의미하는 on만 붙여줘요. 그러면 uncomfortable, 불편함이 되는 겁니다. 자, comfortable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comfortable의 순서로 씁니다. 자, 외우셨나요? 같이 써볼게요. comfortable, 이렇게 쓰면 comfortable. 강세는요, 맨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omfortable. 이렇게요. 자, 예문 볼게요. I feel comfortable with my friends 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랑 함께 있으면? 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편안하다. I feel comfortable 하면 나는 편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나의 가족과 있으면 편안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feel comfortable with my family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These chairs are very comfortable.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이 의자들은 아주 어떤 거예요? Comfortable. 편안한 거죠? 앉았을 때 굉장히 푹신하고 편안한 이런 느낌이 바로 comfortable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말해 주세요. 자, 먼저 다른 것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물건을 뭐라고 할까요? special, special. 그리고 노트 필기할 때 중요한 것의 표치입니다. 우리 중요한 건 영어로 important라고 해요. 자,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요. 편안한 영어로 comfort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영단어들 쓰는 법과 함께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I'm Stephanie, and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동사, English verb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직접 일기도 써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영어를 계속 연습하기 위해서 집에서 직접 영어 일기를 쓰고 있답니다. I have a diary. I have a diary.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Have, have. 가지다, 있다, 소유하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 잡고 있다. 오늘 배울 단어는 가지다 라는 뜻의 영어 동사 have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Have, have. 뒤에 V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뀝니다. 오늘 배울 동사 have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네요. He or she, 문장의 주어로 그 혹은 그녀가 올 때 have가 has, s로 바뀝니다. 같이 해볼까요? Has, has. 그는 가지다, he has. 그녀는 가지다, she ha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원형 뒤에 ing, ing만 붙이면 돼요. having으로 발음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having, having. 갖고 있는 중인 거죠. 현재 진행형일 때 I am having.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 중이다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에요. had, 뒤가 d로 끝나면서 d, had. 로 발음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had, had. 가졌다, 과거형일 때는 he had, 그는 가졌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have의 여러 가지 변형을 봤는데 문장으로 활용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죠. I have, 나는 가지다, 뭘 가졌을까요? A sister, sister는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언니 혹은 누나가 될 수도 있죠. 나는 여동생이 있다. I have a sister. 이렇게 여동생 혹시 뭐 남동생의 여부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I have a sister. 같이 해볼게요. I have a sister. 다음 문장 볼까요? He has. 3인칭 단수죠. 그는 가지다. Homework. 숙제를 갖고 있는 거죠. He has homework. 그는 숙제를 가지다. He has homework. 같이 해볼까요? He has homework.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having. 가지는 중인 거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A party. 나는 파티를 하는 중이다. I am having a party. 같이 해볼까요? I am having a party. I am having a party.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죠. She had. 그녀는 가졌다. Dinner. 저녁 식사를 먹은 거죠. She had dinner. She had dinner. 같이 해볼까요? She had dinner.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단어 have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를 복습해 볼게요. 오늘은 가지다 라는 단어 have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현재형일 때는 have, have.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has. 진행형일 때는 having, having. 과거형일 때는 had, had.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언니, 누나 혹은 여동생이 있다.

0: I blank a sister.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형이죠? I have a sister. 나는 언니나 누나나 여동생이 있다라는 문장이죠. 같이 해볼게요. I have a sister. I have a sister. 좋아요. 다음 문제 볼까요? 그녀는 저녁을 먹었다. She blank dinner.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먹었다니까 had, 과거형이죠? She had dinner. 같이 해볼까요? She had dinner. 그녀는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숙제가 있다. He blank homework.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3인칭 단수 has겠죠? He has homework. 같이 해볼게요. He has homework. He has homework. 그는 숙제가 있다 라는 문장이죠. 다음 볼까요? 나는 파티를 하는 중이다. I am blank a party.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뭐뭐를 하는 중일 때는 having, 현재 진행형인 거죠. I am having a party. 같이 해볼까요? I am having a party. I am having a party. 나는 파티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단어 have를 갖고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I am having a party. 나는 파티를 하는 중이다. I have a sister. 나는 여동생이 있다. My sister had dinner. 내 여동생은 저녁을 먹었다. Also, she has homework. 또한 내 여동생은 숙제가 있다. I am having a party. I have a sister. My sister had dinner. Also, she has homework. 자, 그럼 원어민 발음도 들어볼까요?
1: I am having a party. I have a sister. My sister had dinner. Also, she has homework.
0: 오늘은 가지다 라는 뜻의 단어 have를 배워봤어요. 평소에도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또 그거에 대한 변형인 has, having, had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배워봤죠? 여러분의 숙제는 이 단어들을 직접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오늘은 우리 집 대청소 날. 가족 한 명 한 명 다 맡은 일이 있다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 뭘 해야 하는지 다들 알지? 뭘 해야 하는지 알잖아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know your job?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볼게요. This is

0: exciting. We haven't had a party in a long time.
1: Why are you just standing there? You know the drill. You know the drill. You know the drill.
0: Drill? Do we need a drill? I'll get it for you.
1: No, no. You know what you're supposed to do. Don't just stand there. Do something.
0: Right, right. I have to get the cake we ordered for my mom.
1: Don't forget, it's the special 3-tiered cake that I ordered myself.
0: I already know that. You always make the best choices. All the food that my mom loves, beef, Kristen's mashed potatoes, Caesar salad, wow, I'm getting hungry.
1: Don't you dare touch the food until she gets here. Oh, she's here. Is the cake ready, Kevin?
2: Surprise!
1: Oh my, what a surprise. Happy birthday, Miss Kim.
3: Oh my.
1: Thanks to you, I can have all the cake that I want. From my face, my arm. Yummy, yummy.
4: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1.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자주 하는 일, 익숙한 일은 내 몸이 알아서 척척 움직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화재 대피 훈련이나 지진 대피 훈련도 몸에 척척 익힐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가진 일들을 drill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케빈이 실수 없이 수행해야 할 drill 미션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요. 파티 준비에 분주한 두 사람. 오늘은 케빈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아, 파티 준비 얼마 만인가요? We haven't had a party in a long time. 파티한 지 진짜 오랜만이다. 자, 이렇게요. 오랜 동안 뭐뭐 해오지 않았다. 뭐뭐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할 때는 haven't 그리고 PP 동사의 과거 분사형 사용합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쓰여요. We haven't been here since we were kids. 어릴 적 이후로는 여기에 와보지 않았다. 어릴 적 이후로는 처음이다 라는 뜻이고요. They haven't seen each other for so long.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했다. 즉,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크리스틴은 바쁜데 케빈은 왜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거죠? 아니, 너 뭐 해야 하는지 알잖아. 네 일 해야지. 뭘 해야 하는지 알잖아.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know the drill. You know the drill. 입니다. You, 너는, know, 안다. The, 그, drill. drill이 바로 절차, 반복 동작이잖아요. 늘 하던 거 너 알잖아. 할 수 있잖아. You know the drill. 자, 그러면 함께 말해 볼게요. You know the drill. 좋습니다. You know the drill. 그래요. 아니, 너 뭐 해야 되는지 알잖아.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서 있지 말라고. 오늘 케빈이 해야 될 일은요. 특별히 주문한, 엄마를 위해 주문한 케이크를 가져오는 겁니다. 크리스틴이 케빈 어머니를 위해서 3단 케이크를 주문을 했거든요. 자, 우리 크리스틴이 항상 이렇게 안목이 높아가지고요. 아주 좋은 선택만을 하나 봐요. You always make the best choices. 막 축혀 세워주고요. 자, 케이크도 픽업을 해왔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을 봤더니 I'm getting hungry. 배가 갑자기 고파지는 케빈. 혹시나 케빈이 음식에 손을 댈까봐 크리스틴이 경고합니다. Don't you dare touch the food until she gets here. 어머니 오실 때까지 음식에 손댈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는 문장이 don't you dare입니다. 꿈도 꾸지 마, 생각도 하지 마. Don't you dare lie to me.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마. 또는 Don't you dare take it from me. 내 거.

0: 가져갈 생각 꿈도 꾸지 마. 아주 위협적이죠. Don't you dare. 어? Oh, she's here. 어머니가 오셨나 봐요. 케이크도 준비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들어오시는데 surprise! 짜잔! Oh my, what a surprise! 정말 놀라신 것 같죠? 이렇게 강조하고 감탄하는 문장이 what a입니다. What a surprise! 아이고 깜짝이야, 정말 놀랐네. What a relief! 아는 문장이죠. 정말 휴, 다행이다. What a mess!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What a night! 어, 정말 멋진 밤이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ery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what a 문장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이제는 케이크를 가지고 크리스틴이 Happy Birthday, Mrs. Kim!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하고 가는데 어떡하죠?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Oh my! 어떡해요. 케빈 어머니가 케이크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도 화내지 않고요. 아유, 니 덕분에 맛있는 케이크를 온몸으로 먹어보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기분 좋게 넘기시는 케빈 어머니시네요. 휴,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뭘 해야 하는지 알잖아. You know the drill. You know the drill. 자, 연장선상에서요. 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내가 다 안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Read between the lines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행간을 읽는다 라는 뜻이에요.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말 안 해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뭔가 어려운 부탁이 있는 것 같은데 말만 자꾸 빙빙 돌리면서 얘기를 꺼내지 못하네요. 아이, 우리 사이에 척하면 척이지. 나, 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 어떡해요?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그런가 하면 너 내 말 듣고 있지? 이해했지? 하고 물어보는 표현도 있습니다. Are you with me? 너 나랑 함께 있니? 라는 뜻이죠. Are you with m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조별과제 준비 중. 내가 조장이라서 할 일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다들 집중을 못하는 것 같네요. 내 말 듣고 있지? 이해했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drill, 반복적인 일 또는 절차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너 뭐 해야 되는지 착착 알잖아. You know the drill 이라는 표현 또 배워봤습니다. 주어만 바꿔서 I know the drill,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신 있는 일에는 꼭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Today,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us. We're going to start right away.

The number 2.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쿨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쿨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야죠.
1: I want to make you dinner. How about fruit salad? Do you like apples, peaches, and grapes?
2: Sorry, I don't like fruit.
1: Oh, I see. Do you like steak or chicken?
2: Let's just order pizza and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Dinner, fruit, peaches, just burgers.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just. Just. 에요. 이 J의 소리는 우리말 지읒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J. 이렇게 모아서 J. 이렇게 쫀득하게 내는 소리예요. Just. 붙여서 just. 한 박자. 그냥, 단지, 다만. 이럴 때 쓰는 말이 just. Dinner. Dinner. Dinner은 저녁 식사죠. 우리 보통 하루에 세 끼 먹으니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런 말들 중에서 저녁에 먹는 밥을 dinner. Fruit. Fruit. U랑 I랑 만나서 우 하고 소리 나거든요. Fruit는 과일, 과일류를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Peach. Peach. 발음 조심해 주세요. EA가 만나면 E 하고 길게, CH가 만나면 하나의 소리, CH 소리예요. Peach. Peach. 복숭아. Burger. Burger. 우리 알고 있는 버거인데 영어로는 burger. 글자는 다르지만 UR, ER은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er 하는 소리 내주면 돼요. B-er, g burger. 자, 그럼 대화 볼게요. I want to make you dinner. 아, 뭔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I want to. 나는 하고 싶어. Make you dinner. 너에게 저녁을 만들어주고 싶어. 대접하고 싶어. How about fruit salad? How about은 뭐뭐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Fruit salad. 과일 샐러드는 어때? Do you like apples? Peaches and grapes? 아하! 요런 과일들로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싶은가 봐요.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Apples? 사과? Peaches? 복숭아? And grapes? 포도? 좋아하니? Sorry, I don't like fruit. 그런데 어떡하지? 여자친구는 미안해. I don't like fruit. 나는 과일 안 좋아해. Oh, I see. 오, 알겠어. Do you like steak or chicken? 아하, 이번에는 스테이크나 chicken 좋아하니? Or이 또한 이런 거잖아요. 스테이크나 치킨은 좋아하니? 물어봤더니 Let's just order pizza and burgers. 이 여자친구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Let's 하면 뭐뭐 하자인데 just니까 그냥 하자. 뭐 해요? Order, 그냥 주문하자. Pizza and burgers. 그냥 피자랑 버거 시키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와 또 이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d 1의 Topic 12 한번 눌러볼게요. 104 들어가요. 잘 듣고 단어 카드대로 눌러보는 거.
1: Do you like pizza?
0: Do you like pizza? 물어보는 말이죠. 너 피자 좋아하니?
1: Do you like cookies?
0: 아하, 조금 전에 피자 대신에 쿠키만 바뀌었어요. Do you like cookies? 쿠키 좋아하니?
1: I like cupcakes.
0: I like cupcakes. 나는 컵케이크를 좋아해.
1: I like chicken.
0: I like chicken. 말 그대로 나는 치킨, 닭고기를 좋아해.
1: I like steak.
0: I like steak. 나는 스테이크를 좋아해.
1: I like hamburgers.
0: I like hamburgers. 나는 햄버거를 좋아해.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션도 성공.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는 미션이 남아있어요.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아니요, 저는 사과를 싫어해요. 아니요, 저는 복숭아를 싫어해요. 아니요, 저는 포도를 싫어해요. 준비됐죠? 오늘은 Let's Talk의 Step 1 에피소드 43 들어가 볼게요. 인사할 준비. Hi.
2: Hello.
0: Hello.
2: Do you like apples?
0: 바로 물어봤어. Do you like apples? 물어봤어요. 사과를 좋아하면 친구들 Yes, I like apples 하면 되고요.

0: 선생님은 요 그림들 해볼게요. No, I don't like apples.
1: Oh, you don't like apples. Do you like peaches?
0: 복숭아는 어때요? 아, 복숭아도 싫대. No, I don't like peaches.
1: Sorry, I don't get it. Do you like peaches?
0: No, I don't like peaches.
1: I see. Do you like grapes?
0: 포도를 좋아하느냐 물어봤는데. No, I don't like grapes.
1: Oh, you don't like grapes. Bye.
0: Bye. 선생님 사실은 과일 좋아하지만 주어진 문장대로 말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우리 완성했고요. 이제는 AI 니콜에게 물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dinner 나왔으니까 하루 세 끼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하루 세 끼 식사 영어로 알려줄래? 아침 식사. Breakfast. 점심 식사. Lunch. 저녁 식사. Dinner. 아하. 아침에 일어나자 먹는 밥. 아침 식사는 breakfast. breakfast라고 해요. 엄청 긴데요. 친구들 이 단어는 두 박자로 발음해요. breakfast. breakfast. 이렇게 앞에 강조줘서 breakfast. 두 번째는 점심 식사. lunch. lunch. 우리말로도 음식점에 가서 런치 세트 이런 거 친구들 본 적 있죠? 우리말은 두 박자인데 영어는 lunch, 치 이렇게 하지 않고 lunch 한 박자로 발음해요.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저녁 식사는 우리 오늘 대화에서도 나왔죠? dinner. 선생님 N인데 dinner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같은 글자 또는 같은 소리 나는 글자 두 개가 같이 오면 한 번만 발음해도 된다. 그래서 dinner 아니고 dinner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아침 식사 breakfast, 점심 식사 lunch, 저녁 식사 dinner. 잘 기억해요. 친구들,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vegetables? 채소, 과일 많이 먹어야지 우리 또 깨끗하고 튼튼한 몸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채소 세 가지, 또 싫어하는 과일이나 채소 세 가지 I like, I don't like로 문장 만들어 보기 숙제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Sp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샤워를 한다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say that I'll take a shower.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웜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Oh my! 어머나! 저희 보니까 우리 친구가 강아지 산책을 같이 갔다 왔나 봐요. 그쵸? But both of them are so dirty. 둘 다 왜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0: 도대체 뭘 하고 온 거죠? 재밌게 놀았나 봐요, 그죠? 아, 맞아요. 저도 엄마처럼 이렇게 샤워하거나 거품 목욕을 하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Yeah, if I was the mom, I would tell them to take a shower.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저 친구에게 샤워 좀 해라는 말할 수도 있고, 또저 친구가 나 샤워할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 샤워하다? 샤워 영어인 것 같은데? 아닌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표현인지?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You are so dirty.
2: I'm gonna take a shower.
1: Good. Off you go.
2: All right, Dad.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너 너무 더럽다. You are so dirty.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Dirty가 더러운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dirty. 발음할 때는 저 T 발음을 좀 약하게 하죠. 그래서 water가 water가 되는 것처럼 저 T 발음은 real과 비슷하게 혀가 입천장에 살짝 닿았다 떨어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Dirty, dirty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so가 붙었잖아요. so는 어떤 상태를 좀더 강조를 해줄 때 말하는 단어예요.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 이럴 때 쓰는 거죠. You are so dirty. 같이 해볼까요? 놀랐어요. You are so dirty. You are so dirt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m gonna take a shower. 아, dirty 한거 우리 친구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I'm gonna take a shower. 자, I'm gonna는 I'm going to 인데요. going to를 빠르게 발음하다 보니까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nna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gonna로 줄여서 일상 대화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I'm gonna. 물론, I'm going to take a shower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줄여서 I'm gonna가 훨씬 더 간결하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샤워는 우리가 셀수 있잖아요. 몇번 하는지. 나 샤워 한번 하고 또 저녁 때도 하면 오늘 두번 했어. 이렇게 말하듯이. Take a shower는 지금 내가 한번 할게 라는 의미로 take a shower라고 해요. 어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I'm gonna take a shower. 이 표현이 그러니까 나 샤워할 거야 라는 말이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take a shower. 잘했어요. 자, I'm gonna take a shower 라고 했는데, take a shower 대신에 어떤 내가 미래에 할 행동을 넣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저 학교 갈 거예요. I'm gonna go to school 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I'm gonna go to school. I'm gonna go to school. 그쵸? 저 아침 먹을 거예요. I'm gonna eat breakfast. I'm gonna eat breakfas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또, 나 영어 공부할 거예요. I'm gonna study English. I'm gonna study English. 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뭐다 study English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저제 방을 치울 거예요. I'm gonna clean my room. I'm gonna clean my room.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I'm gonna 뒤에는 내가 앞으로 할 행동에 해당하는 표현을 넣어주면 돼요. 자, I'm gonna take a shower 라고 했더니 good, off you go.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good는 뭐 좋아 이런 표현이고 off you go 이 표현은 뭘까요? Off you go 라고 하면 어서 가 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금 하려고 한 행동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어서 와서 해. 어서 어서. 약간 요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죠. Off you go. 지금 시간 지체할 시간이 없어. Off you go. 어서 가. 이런 표현입니다.

0: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Off you go. Off you go. 자, 요렇게 말을 했더니 All right, Dad. 요렇게 대답을 했네요. All right. 이거는 알았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Dad. 아빠. 요렇게 대답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우리 배웠던 거 있었죠? I'm gonna take a shower. Take a shower 라는 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거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거 잘 기억하면서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You are so dirty.
2: I'm gonna take a shower.
1: Good. Off you go.
2: All right, Dad.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에요.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놀랬어요. 왜냐? 저기 있는 저 아이와 강아지가 너무 더러워서요. 그래서 Oh my! You are so dirty!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Oh my! 이거는 놀랐을 때의 감탄사예요. 감탄사. Oh my!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Oh my God! 알고 있죠? 네, 그 앞부분만도 얘기해도 돼요. 뒷부분 빼고 Oh my! 이렇게요. You are so dirty. Dirty가 더러운이라는 표현이었잖아요. So dirty니까 너무 더러워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같이 우리 엄마가 된 것처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Oh my, you are so dirty. Oh my, you are so dirty. 그렇죠, 잘했어요. 자, 이유가 뭐였어요? Yeah, I went for a walk 라고 했네요. Yeah 라고 하면 맞아요 그래요 저 더러워요 라는 말이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I went for a walk. Go for a walk가 산책하러 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go 라는 표현이 가다라는 뜻인데 갔었어 갔다 뭐 과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go가 went로 바뀌어요. 그래서 I went for a walk라고 한 거죠. A walk는 산책 한 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산책도 한번 갔다 오고 뭐 기간 그 시간에 상관없이 한번 갔다 오고 뭐두번 갔다 오고 여러 번 갔다 올수 있잖아요. 셀수 있기 때문에 a walk라고 하는 거죠. 네, 저 산책 갔다 왔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Yeah, I went for a walk. Yeah. I went for a walk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착하게도 자기가 더러운 걸 알고 I'm gonna take a shower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이 표현 우리 배웠던 표현이에요. 나 샤워할 거예요 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take a shower. 그쵸? 잘했어요. 그래서 샤워는 요렇게 요렇게 목욕을 하는 모습, 그 샤워하는 모습, 알고 있죠, 그쵸? 네, so I'm gonna take a shower. 위에서 빗방울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그렇게 씻는 거를 shower 한다고 하는 거죠. a shower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gonna take a shower. 잘했어요. 그런데 샤워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 샤워하지 말고, 거품 목욕을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품 목욕은 bubble bath라고 합니다. bath가 목욕이고요. bubble, 거품이라는 뜻이죠. take a bubble bath. 이 경우도 앞에 어가 붙네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거품 목욕해. take a bubble bath. take a bubble bath. 자, bubble bath는 요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강아지도 버블 바스를 할수 있고, 사람도 버블 바스를 할수 있겠네요. 저도 그냥 목욕보다는 이렇게 거품 목욕이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거품 목욕해도 돼요? Can we take a bubble bath together? 이렇게 물어봤어요. Together가 함께라는 뜻이에요. take a shower처럼 bath도 take a bath였잖아요.

Can we take a bubble bath together? 잘했어요. 엄마는 당연히 빨리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sure, off you go. 어서 가서 해.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Sure, off you go. Sure, off you go. 잘했어요. 자, 그래서 take a shower, take a bubble bath. 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It's time for volume up.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start with the chant. You are so dirty. You are so dirty.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eat breakfast. I'm gonna go to school. I'm gonna study English. I'm gonna clean my room. I'm gonna take a bubble bath. Good, off you go. Good, off you go.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ll take a shower. 여러분, 저 샤워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Check. 영어로 뭐였죠? I'm gonna take a shower. 꼭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 마쳤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때 봐요. Bye by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나요? 보고 싶었어요? 자,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 함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6. Belongings. Wednesday. Whose notebook is this? I can ask whose it is.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네요.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0: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동물들이 나왔어요. 귀여운 동물들이네요, 그쵸? We have animals in the picture. 자, 근데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쌤이랑 보자. 원숭이가 보여요. Monkey. 그 다음에 하마가 영어로 뭐지? 그치, 그치. 히포라고 할줄 알았어요. 자, 히포 맞지만 원래 히포는 어떤 단어냐면 히포포타머스입니다. 어렵지? 히포포타머스. 히포포타머스. 근데 너무 길어서 히포라고 많이 하죠. So we see a monkey and a hippopotamus.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코끼리네요. 코끼리는 elephant. 알지, 얘들아? 자, we have elephant too. We have an elephant too. 그 다음에 얘 뭐예요? 펭귄. 귀여운 펭귄이야. 펭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실제로 봐도. 그쵸? 자, 펭귄도 있습니다. 그래서 we have a monkey, a hippopotamus, an elephant, and a penguin. 자, 근데 얘네 어디 있어요? 그렇지. 수영장에 있네요. They are at the swimming pool. 근데 저 monkey랑 hippopotamus랑 그 다음에 이 elephant는 they're in the water. 그쵸? 물속 안에 있는데 펭귄은 따다다다다 하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The penguin is running and I don't know why. 왠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elephant가 he is pointing at the penguin, right? 이렇게 펭귄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히포파라머스는 지금 goggles를 들고 있고요. 고글을 들고 있고. 자,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이따가 cartoon talk에서 확인해 볼 텐데,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먼저 들어보고 오세요.
1: Whose notebook is this?
2: It's not mine.
1: It has a robot sticker on it.
2: Then it must be Minho's.
0: 자, 우리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자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Whose is this? One more time. Whose is this? 얘들아,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Whose is it? 이거 누구고요? 라고 할 때, 쓸수 있는 통문장 쌤이 알려줬어요. 자,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는 물건을 넣어서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거 누구 거야? 이거 할때그 물건을 넣어주면 됩니다. Whose is this? 자, 일단 한번 발음 먼저 쌤이랑 해볼게요. Whose is this? This. Whose is this? Whose is this? 좋아요. 자, 쌤이랑 한번 예문 보자. 빠밤. 물건을 넣으면 된다 그랬지. 저 물결에. 자, 이번에는 notebook부터 시작해 볼게요. Whose notebook is this? Whose notebook is this? 자, 우리가 말하는 노트북이죠. 노트북 하면 그 컴퓨터 노트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컴퓨터 노트북은 랩탑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노트북은 공책이란 뜻이에요. 우리 외국 갔을 때, 이제 노트북, 진짜 컴퓨터 노트북 말할 때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자, 노트북은 공책입니다. 그래서, Whose notebook is this? 하게 되면, 이 공책 누구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 돼요. 자, 함께 해볼게요. Whose notebook is this? 해볼까요? 시작! Whose notebook is this? 좋아요. 자, Whose is this? 사이에 물건을 넣어줬어요. 그렇다면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되죠. 자, 또 볼게요. 빠밤. 또 볼게요가 아니라 자, Whose notebook is this? 했을 때 이거 내 거야? 라고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짜잔! It's mine!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책이 내 거라면 It's mine! 하면 돼요. Mine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 내 거야! 한다면 It's mine! It's mine! It's mine! 해볼까? 시작! It's mine! It's mine! 좋아요. 근데 이 공책이 내게 아니다. 내거 아닌데? 라고 한다면 짜잔! It's not mine! It's not mine. It's not min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거 같이 해볼까요? 시작. It's not mine. It's not mine. 좋아요. 자, whose is this?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 자, 쌤이랑 더 연습해 보자. 빠밤. Whose backpack is this? Whose backpack is this? 이거 무슨 뜻일까요? Backpack은 뭐야? 맞아요. 책가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책가방 누구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ose backpack is this? 해볼까? 시작! Whose backpack is this? 좋아요. 만약에 이 가방이 내 거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한다고? 자, 나의 것. Mine이었죠. 그래서 짜잔. It's mine. It's mine. Oh, it's mine. 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책가방이 내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짜잔. It's not mine. 하면 되겠습니다. It's not mine. Oh, that's not mine. It's not mine. 좋아요, 우리 친구들. Okay, 자, 그럼 하나 더. Whose pencil case is this? Whose pencil case is this? Pencil case 무슨 뜻? 그치, 필통이죠. 그래서 이 필통 누구 거야? 라고 할 때 Whose pencil case is this? Whose pencil case is this? 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연필통이, 필통이 내 거라면 짜잔! It's mine! 라고 하면 되겠죠? Oh, it's mine! It's mine! 만약에 내 게 아니라면 Oh, it's not mine! It's not min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It must be 알려줄게요. 일단 must be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must be 하면은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it must be 하게 되면은 그거 분명히 누구일 것이다. 그거 누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예문에서 함께 볼게요. 짜잔! It must be Minho's. One more time. It must be Minho's.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일까? 그거 민호 걸 거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One more time. It must be Minho's.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름만 넣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It must be Ji-yoon's. One more time. It must be Ji-yoon's. 이러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이거 지윤이 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it must be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건 누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표현인 거 꼭 기억하세요. 좋아요. 자, 그럼 쌤이랑 다이얼로그 볼게요. 오늘 조금 길어, 그치? 자, 처음부터 Whose notebook is this? One more time. Whose notebook is this? 이거 무슨 뜻이지? 이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라 공책이죠? 이 공책 누구 거야? 그랬더니, 내 거 아니야. It's not mine. It's not mine.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It has a robot sticker on it. It has a robot sticker on it. 이 공책에 여기 로봇 스티커가 있는데, 이랬더니 누구인지 추측을 합니다. Then it must be Minho's. Then it must be Minho's. 아, 그러면 그거 민호 걸 거야 라고 합니다. 민호가 로봇을 좋아하나?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Cartoon Talk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아까 동물들이 스위밍풀, 수영장에서 대화를 나눴었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일단 monkey, hippopotamus, 그 다음에 elephant가 물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hippopotamus is holding the swimming goggles, right? 저 물 안경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짜잔! 하마가 대화를 시작해요. 이 수영복을 누구 거지? 라고 합니다. Whose swimming goggles are these? One more time. Whose swimming goggles are these? 자, 얘들아, 쌤이랑 아까 배웠듯이 Whose is this? 하게 되면 이거 누구 거지? 라고 할 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수영 고글을 말합니다. 쌤이 예전에 알려줬듯이 안경을 뜻할 때는 복수형이 된다? 왜냐면 우리 눈이 두 개고 안경을 쓸 때 알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안경, 뭐 수영 고글, sunglasses 다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Whose is this? 에서 Whose are these?로 바뀌었어요. Is는 are로, this는 these로. 그래서 이 수영국을 누구 거지? 할 때 whose swimming goggles are these? 라고 하게 됐습니다. Okay, 우리 친구들 이해 잘

0: 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코끼리가 내건 아닌데라고 합니다. 왜냐면 코끼리는 지금 물안경을 보니까 쓰고 있네, 그쵸? 그래서 they're not mine, 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거 아니야라고 할때 it's not mine으로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는데 이번엔 복수형, 이번엔 복수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they're not mine이 되겠습니다. it는 they로, is는 are로. 그래서 they're not mine. they're not mine. 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코끼리가, 그럼 그거 펭귄 건가 보다. 라고 합니다. Then they must be the penguins. Oh, then they must be the penguins. 아, 저기 보니까 펭귄이 막 달려오잖아, 그쵸? 물안경을 찾으러 달려오나, 그쵸? 자, they must be, 하게 되면은 그건 누구 걸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의 표현이었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런 내용이었던 거 추측 잘 했었나요? 쌤이랑 잘 이야기해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왔지? 여기까지가 커튼 톡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whose it is. 자, 이게 누구 건지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쌤이랑 배운 표현들로 할수 있겠죠? 우리 친구도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는 거 재밌었지? 그럼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초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새 좋아하나요? 짹짹 새? 새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은 새에 관련된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오늘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4. Animals. Wednesday. Which bird do you like? I can ask about favorite bird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What do we see here? First of all, 제일 첫 번째로 there are many birds on the tree. 그쵸? 우리 나무에 굉장히 많은 새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they're all different sizes, they're different colors, they're different kinds. 이렇게 종류, 뭐 색, 크기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새들인데 이렇게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 새들 물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새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모두 부리를 갖고 있죠? 마우스가 아니에요. 입이 아니라 부리.

0: 불이에요. 불이는 영어로 beak, beak, beak라고 합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feathers. 이건 살짝 발음이 father, 아빠랑 좀 비슷한데 뒤에 s를 붙여야 돼요. 한 개의 깃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따라해 보세요. feathers. feathers. feathers. 자, 다음 단어를 보자면 우리 날개도 있죠. 날개도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뒤에 s 붙여서 wings. wings. wings. 마지막 단어. 우리 발에 날카로운 발톱도 있잖아요. 발톱은 영어로 뭐다? claws. claws. claws. 와, 이렇게 단어들 보니까 우리 오늘의 단어, 오늘의 대화 빨리 들어보도록 해요. Let's go!
1: Which bird do you like?
2: I like that parrot.
1: Which one?
2: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1: It looks beautiful.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첫 번째 key expression 들어갑니다. 타다! 땡땡, do you like?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새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어떤 새가 들어가야 되죠? 어떤 새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hich bird? Which bird? Which는 이 중에 어떤 거할때 어떤이에요. 그래서 which, 그 다음에 새, 그러니까 bird. 그래서 같이 붙여서 쓰면 which bird, 어떤 새가 됩니다. Which bird do you like? Which bird do you like? Which bird do you like?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Which 말고 what를 쓸 수도 있잖아요. What bird do you like? 그러면 which랑 what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Which는 내 눈앞에 선택지가 보여. 그래서 A, B, C가 보이는데 이 중에 뭐가 좋니? 라고 할때 which를 쓰고요. What은 뭐 선택지가 없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새가 좋아? 할때 what을 씁니다. 그 차이점 유의하세요. 그러면 우리 which bird do you like에서 bird를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자,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which 땡땡 이 빈칸에 단어가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과일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which fruit do you like?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저를 따라해보세요. Which fruit do you like? Which fruit do you like? 이건 내 눈앞에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딸기도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는 질문이에요. 또 연습해 볼게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자, 그러면 색깔, 색깔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색깔이 영어로 Which color do you like? Which color do you like? 앞에 무지개 색깔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색깔을 제일 좋아하니? Which color do you like? 그럼 우리 이제 이 질문들의 답변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새가 무엇을 갖고 있어? 이렇게 특징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아까 봤던 새, 빨간색 부리와 초록색 깃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니까, it has를 쓰겠죠? 그러면 it has 한 다음에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빨간색 부리. 빨간색 부리 먼저 갑시다. 빨간색은 red. 부리는 아까 우리 배웠죠? beak. 그쵸? 그래서 it has a red beak. 맞습니다. 그리고 또뭘 갖고 있어요? 초록색 깃털. 초록색은 green. 그리고 깃털은 feathers. 네. green feathers라고 하면 초록색 깃털이 돼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죠. 하얀

0: 하얀색 날개랑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대요. It has white wings. 네, 하얀색 날개, white wings라고 하죠.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 발톱은 영어로 claws. 근데 날카로운 거니까 날카롭다. 뭐라고 하죠? sharp. 그래서 sharp claws. sharp claws. 다 같이 하면 It has white wings and sharp claws. 따라해보세요. It has white wings and sharp claws. 잘했어요. 근데 이 새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 이렇게 감탄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름다워 뭐죠?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Beautiful. It looks beautiful. 한 번만 더 따라해봐요. It looks beautiful. 근데 여기에서 또 제가 재밌는 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보통 이거는 아름다워 하면 it is beautiful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looks와 is가 어떻게 다르지? 자, look는 우리가 보다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물체나 다른 뭐 상대방이 내 눈에 비춰지는 것도 look라는 단어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해 보여 할 때도 look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looks beautiful 하면 아름다워 보여라고 하는 거고 it is beautiful 하면 그냥 이것은 아름다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개다쓸수 있겠죠. 근데 그냥 아름다워 보여. 지금 우리 보여지는 걸 얘기하니까 it looks beautiful로 갈게요. 자, 그럼 beautiful 단어를 바꿔서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귀여워 보여는 it looks cute. It looks cute. 네, 맞아요. It looks cute. 그리고 사나워 보여는 사나워 영어로 fierce. It looks fierce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간단하게 퀴즈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어떤 새를 좋아하니? 자, beak, color, bird, feathers, fruit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새는 bird였죠? 그래서 which bird do you like?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챈트 뮤직 큐. Which bird do you like? Which bird do you like? I like that parrot. I like that parrot. Which one? This one. Which one? That one. It has a red beak. It has a red beak. It has green feathers. It has green feathers. It looks beautiful. It looks beautiful. Good job! 오늘 표현들 복습해보고 스피킹 연습도 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우리 어떤 질문 배웠죠? 이 중에 어떤 새 좋아해? 라는 질문을 배웠죠? 그래서 땡땡 do you like? 이 빈칸에 그럼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어떤 새? 어떤 새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이 뭐였죠? 어떤이니까 what? What bird? 땡땡땡 저희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 고르는 거니까 what이 아니라 which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Which bird do you like?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Which bird do you like? Which bird do you like? Which bird do you like? 네. 이 질문에 그러면 답변을 해 볼게요. 아, 조기에 있는 앵무새가 좋아요. 그러면 I like 하고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조기. That. I like that parrot.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I like that parrot. I like that parrot. 만약에 저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이 앵무새. 그러면 뭐예요? This로 하겠죠? 근데 저기에 있으니까 우리 that으로 갈게요. 그러면 어떤 거? 이 중에 어떤 거? 물어봐요. Which one? Which one? Which one? 나 모르겠어. 이 중에 어떤 거? 아니, 저기 빨간색 부리와 초록색 깃털 갖고 있는 앵무새. 자, 그러면 이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갖고 있는 거니까 it has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 불이 영어로 빨간색은 red다. 그리고 불이는 beak, 맞죠? It has a red beak 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초록색 깃털 할 때 초록색은 green, 그리고 깃털은 father랑 발음이 비슷한데 feathers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어서 한번 말해봐요.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잘했어요. 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it looks로 하고 아름다워. 뭐였죠? It looks beautiful. It looks beautiful.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오늘 새에 관련된 표현들 좀 배워봤는데 Which bird do you like? 이런 질문 배워봤죠?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TV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Are you guys excited as I am? 선생님만큼이다. 여러분도 신이 났나요? 항상 선생님하고 영어 공부할 때는 우리 재미있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배워보도록 해요. Okay? Always learn with your confidence. 자, 준비됐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도록 해요.
1: Week 14. My condition. Wednesday. I feel dizzy. I can say my condition that starts with I feel.
0: Did you see what we a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항상 잘 기억하면서 let's brain up your brains. 우리 친구들 단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우리 그림을 볼 건데요. 아, we're in a classroom. 우리 교실 안에 지금 선생님이 학생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네요. Oh, I wonder what's wrong. 무슨 일인지 궁금한데 일단 이 여학생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She doesn't look so well. 자,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나요? 좀 엎드려 있는데 여러분 어떨 때 엎드려 있나요? When you're sleepy? 졸릴 때? 아니면 어지러울 때도 엎드려 있나요?

0: 있죠. 여러분, 어지러운이란 단어는 바로 dizzy입니다. 읽어볼까요? dizzy, dizzy. 아, 이렇게 어지러우면 what do you want to do?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그죠? 우리 쉬다는 영어로 rest. rest. 자, 근데 책상에 엎드려서 쉬는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Look at where she's pointing at.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여학생이 보이나요? 맞아요. 바로 양호실입니다. 양호실은 영어로 nurse's office. nurse's office. Great. 오늘의 대화문 함께 보고 오도록 해요.
1: Are you okay?
2: No, I feel dizzy.
1: You should get some rest.
2: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1: Yes, you can.
0: All right, guys. Did you see today's dialogue? 오늘 대화문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for us to review the dialogue and focus on. 우리 대화문을 한 번 더 보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과 배워보도록 해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feel, 인데요. 여기서 feel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우리 feel이라고 하면 바로 드는 생각이 아, 느끼다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느끼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feel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뜻은 뭐뭐한 상태이다 혹은 뭐뭐한 기분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feel은 무엇한 기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화 속에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어지러워요 입니다. 우리 어지러운 이란 단어 기억하나요?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dizzy입니다. 우리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나 어지러워. I feel dizzy. I feel dizzy. 이번에는 난 기운이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기운이 없으면 어때요? 몸이 힘이 쭉 빠지고 약한 기분이 들죠? 우리 weak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나 기운이 없어. I feel weak. I feel weak. 이번엔 내 몸이 이상해 입니다. 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서 이상한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상한이란 단어는 strange이죠. 읽어볼까요? 나 몸이 이상해. I feel strange. I feel strange. 이번엔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정말 끔찍하도록 안 좋아 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terrible이란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I feel terrible. I feel terrible. 두 번째 표현은요. Can I입니다. 여기서 ca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ca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can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 대화문 속에서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질문이었고요. 어떠한 걸 허락받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자, can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서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무엇을 허락받고 싶을 때 쓰는 질문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can 말고 같은 단어를 또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may인데요. 우리 may도 무엇을 해도 될까요? 허락을 요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속의 문장 함께 볼까요? 저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입니다. 여러분, 양호실은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Nurse's office. 그리고 가다 라는 동사 go를 써야겠죠? 읽어볼게요.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One more time.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번엔 저 집에 일찍 가도 될까요? 입니다. 자, 여러분 일찍이란 단어 알까요? 맞아요. early이고요. 가다 go 그리고 집 home을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저 집에 일찍 가도 될까요? Can I go home early? 한 번 더. Can I go home early? Good. 이번에는 저 잠시 누워도 될까요? 입니다. 여기서 눕다라는 동사 lie down을 써야 되고요. 잠시라는 표현은 for a minute입니다. 읽어볼게요. 저 잠시 누워도 될까요? Can I lie down for a minute? Can I lie down for a minute? 이번에는 can 말고 어떤 단어가 나왔죠? 맞아요. may를 써서 저 쉬어도 될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쉬다는 rest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를 써볼 거예요. 바로 take a break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 쉬어도 될까요? May I take a break? May I take a break? Great work, everyone! Now it's beat and speak time. You ready to sing along? Let's hit the music! I feel dizzy. I feel dizzy.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Yes, you can. I feel weak. I feel weak. Can I take a break? Can I take a break? Yes, you can. I feel terrible. I feel terrible. Can I go home? Can I go home? Yes, you can. Good job! Welcome back, everyone. 우리 친구들, did you sing well? 노래 잘 부르고 왔나요? Great. Now it's time for you to upgrade your English skills. 자, 우리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build-up time입니다. 이 시간에서는 우리 대화문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공부해 볼 텐데요. You guys ready? 준비됐죠?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again.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그림 속에 먼저 선생님이 여학생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 보이셔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죠? 맞아요. 너 괜찮니? 입니다. 읽어볼까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랬더니 우리 여학생이 어떻게 대답하죠? 아니요, 저 어지러워요 입니다. 딱 봐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우리 어지러운 이란 단어는 dizzy였어요. 읽어볼까요? No, I feel dizzy. No, I feel dizzy.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단어를 가르쳐 줄 건데요. 여기서 dizzy라는 단어는 어지러운 이란 뜻이죠. 이거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lightheaded라는 단어를 넣어서 똑같이 어지럽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No, I feel lightheaded. No, I feel lightheaded. Good. 자, 이번에는 주어를 바꿔봤어요. I가 아니라 he이고요. 주어가 he로 바뀌면서 우리 동사 feel 뒤에는 뭐가 들어가죠? 맞아요. S가 들어갑니다. 현재 시제고 주어가 he, she, it일 때는 S 들어가죠? 이번에는 no, he feels nauseous입니다. 여러분, 우리 nauseous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조금 단어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 단어는 메스껍다, 곧 토할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No, he feels nauseous. No, he feels nauseous. Good. 이번에는 feel만이 아니라 feel like를 넣어봐서 문장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feel like 뒤에는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 동사는 무조건 ing랑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할 것 같아 혹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너무 몸이 안 좋으면 가끔 울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요? 우리 울다라는 단어를 넣어서 저 울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울다는 cry이고요. 우리 cry 뒤에 ing를 넣어야겠죠? 읽어볼게요. No, I feel like crying. One more time. No, I feel like crying. Good. 자, 우리 이렇게 어지럽다고 하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 쉬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You should get some rest. 한 번 더. You should get some rest. Good. 자, 쉬고 싶은데 어디서 쉬고 싶어요? 이 친구가 저기 보이는 양호실에 가고 싶습니다. 저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었죠.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Great. 이번엔 can 말고 우리 may를 사용해 볼 거예요. 뜻은 같아요. 그죠? 우리 may를 써서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몸이 안 좋아서 물을 좀 마시고 싶어.

0: 우리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1: May I go get some water?
0: 한 번 더. May I go get some water? 입니다. 자, 이번에는 could인데요. 우리 could는 can의 과거형인데 우리 과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이렇게 질문으로 허락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은요.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는 더 정중한 표현입니다. can하고 may 말고 더 정중하게 이제 요청을 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could를 한번 넣어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쉬다 라는 단어를 넣어 볼 거예요. 바로 rest입니다. 저 우리가, 우리 주어는 we로 바뀌었죠? 우리 좀 쉬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Could we rest for a while? 한 번 더. Could we rest for a while? Very good. 우리 선생님이 허락하시죠. 딱 봐도 우리 친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갔다 와, 가도 돼 라는 문장입니다. Yes, you can. 한 번 더. Yes, you can. Very good, everyone. 우리 친구들도 쉬고 싶다면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해서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Okay? Great!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Well done. 우리 친구들 열심히 따라와줬는데요. How was it? 어땠나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증냥아,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쌤은 우리 친구들 봐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밌게 수업해보자. 준비됐어?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맞아, 오늘은 바로 수요일입니다. Today is Wednesday. 자, 수요일은 뭐 하는 날이었지? 그렇지, 듣기 하는 날이었죠? Listening. Wednesday is for listening.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듣기 수업이 펼쳐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나요? 자, 오늘의 주제 한번, 이번 주의 주제 확인해보자. Week 16. Fun places to visit. One more time. Fun places to visit. 이거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Fun places, 재밌는 장소들. Visit는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방문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방문하기 재미있는 장소들이란 뜻이었어요.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장소들 좀 얘기를 해보기로 했잖아.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더 재밌는 장소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하세요. 자, 우리 듣기 수업 전에 항상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잖아요. 이 미션 한번 확인해볼게요.

0: What food does Chrissy like at the restaurant? 무슨 뜻일 것 같아? 자, Chrissy가 음식점에서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다시 들어봐. What food does Chrissy like at the restaurant? Chrissy가 음식점에서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대답을 해줘야 돼. 우리 아직은 뭐 듣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귀를 쫑긋하고 잘 듣고 와보세요.
1: Hi, Chrissy. What's your favorite restaurant?
2: There are too many. How about you?
1: I really like the chicken place next to our school.
2: Oh, me too. Their spicy chicken is amazing.
1: Yum! Let's go there together sometime.
2: Sounds great.
0: 얘들아, 잘 듣고 왔어요. 어때, 이해가 좀 됐어? 오늘의 대화는요, Chrissy와 Ray라는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Chrissy와 Ray, 대화 잘 들어봤나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준비됐어? 어깨 쫙 펴고 얘들아, 귀 쫑긋하고
1: Hi, Chrissy. What's your favorite restaurant?
0: 뭐라 그랬어? 한번 다시 들어볼까?
1: Hi, Chrissy. What's your favorite restaurant?
0: Okay, 우리 확인해 볼게요. Ray가 뭐라고 하냐면 Hi, Chrissy. What's your favorite restaurant? 라고 물어보네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 안녕, Chrissy. What's your favorite restaurant? Favorite 지금쯤은 알아야 되잖아요. 얘들아. Favorite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이었잖아.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이 어디야? 라고 Ray가 Chrissy한테 물어보네. 아, 근데 너무 많아. 그치? 음식점 어떻게 좋아하는데 딱 하나만 골라요. 그쵸? 자, 우리 따라해보자. Hi, Chrissy.
2: Hi, Chrissy. What's your favorite restaurant? What's your favorite restaurant?
0: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은 뭐야? 이 문장 알아두면 너무 좋겠다. 우리 많이 물어보잖아, 그쵸? Chrissy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 There are too many. How about you?
0: 들어봤어? 한번 다시.
2: There are too many. How about you?
0: 자, 역시 크리스티가 뭐라 그랬습니다. 아, there are too many.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를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무슨 뜻이야? 너는 어때? 너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너무 많아서 못 고르니까 너는, 너라도 얘기해 볼래? 이러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할 때는 진짜 고민하는 것처럼. 오케이? 준비됐죠?
2: There are too many.
0: 너무 많아. 우리 친구들 차례.
2: There are too many. How about you? How about you?
0: 잘했어,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Ray가 뭐라고 할까? 들어봅시다.
1: I really like the chicken place next to our school.
0: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1: I really like the chicken place next to our school.
0: 아, Ray가 좋아하는 음식점은 어디인가요? 확인해 봅시다. I really like the chicken place next to our school. 그냥 I like도 아니고 얘들아, I really like 그래. Ray가 정말 좋아한대. 어디를? Chicken place. 치킨 파는 데를 어디에 있는 치킨 파는 데일까? Next to our school. 학교 옆에 있대요. 학교 옆에 있는 치킨 가게를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얼마나 맛있길래, 그쵸? 근데 학교 옆에 주로 진짜 치킨집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그쵸?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Really는 선생님 그냥 really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들아. 영혼을 살려서, 감정을 살려서 really 해줍니다. Really? No. Really. Okay? 자, 해봅시다. 시작. 선생님 먼저 해볼게.
2: I really like the chicken place next to our school.
0: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2: I really like the chicken place next to our school.
0: 잘했어. 치킨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선생님 많이 못 본 것 같아. 잘했습니다. 근데 크리스는 뭐라고 할까요? 들어볼게요.
2: Oh, me too. Their spicy chicken is amazing.
0: 들었어요? 다시 한 번.
2: Oh, me too. Their spicy chicken is amazing.
0: 크리스가 여기를 좋아해요, 안 좋아요? 확인해 봅시다. Oh, me too. Oh, 나도. Oh, me too. 나도 또한 그래 라는 뜻이죠? Their spicy chicken is amazing. 자, 거기 spicy chicken. Spicy가 뭐예요? 매운이죠? 매운 치킨은 정말 amazing 해. Amazing 뭐예요? 놀라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 그니까 매운 치킨이 정말 맛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Oh, me too. Their spicy chicken is amazing. Amazing 할 때도 얘들아, 감정을 실어서 해줘야 돼. 그냥 amazing. Their spicy chicken is amazing. 이러면 안 돼요. Their spicy chicken is amazing. 정말 맛있어. 라는 감정을 실어줘야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Oh, me too. Oh, me too. Their spicy chicken is amazing. Their spicy chicken is amazing. Oh, 잘했습니다. Okay, 그 다음에 레이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1: Yum! Let's go there together sometime.
0: 다시 한번.
1: Yum! Let's go there together sometime.
0: 레이가 뭐라 그래요? Yum! 아, 맛있겠다. Yummy 얘들아. Yummy를 좀 줄여서 Yum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Yum! Let's go there together sometime. 우리 언제 한번 거기 같이 가자 라고 레이가 그러네요. 레이랑 할 게 많네요. 그쵸? 자, 우리 한번 친구들이 같이 읽어볼 텐데 선생님 먼저 들어봐. Yum! Let's go there together sometime. 우리 친구들 잘해. Yum! Let's go there together sometime. Yum 할 때도 아 맛있겠다 라는 뜻이니까 Yum 이게 아니야. 그냥 감정 없이 Yum, let's go there together sometime 이러면 안 돼요. Yum 감정을 실어줘야 돼. 한번 해볼래? 시작! Yum!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리스티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
2: Sounds great.
0: 다시 한번.
2: Sounds great.
0: Sounds great라고 그러자 선생님이 잘 말하는 거야. Sounds great 하면 어 좋은 생각이야 라는 뜻이겠죠? 우리 친구들 해볼까? 시작! Sounds great. 그냥 이것도 sounds great, 좋은 생각이야 이럴 수 없잖아. Sounds great. 이제 신나는 표정으로 해줘야 돼요. Sounds great. Sounds great. 오케이, 우리 친구들 감 잡았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미션을 확인해 봅시다. What food does Chrissy like at the restaurant? Chrissy가 restaurant, 음식점에서 좋아한다는 음식은 뭐였지? 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I really like the chicken place next to our school.
0: 레이가 I really like the chicken place next to our school.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치킨집을 정말 really, really 좋아해 라 그러지요. 근데 크리스가 그 다음에 어 나도 거기 뭐가 진짜 맛있어 라 그러는데 뭔지 기억나? 한번 들어볼까?
2: Oh, me too. Their spicy chicken is amazing.
0: 뭐였어 얘들아? Spicy chicken. 매운 치킨을 크리스가 좋아한다 그랬잖아. 매운 치킨 맛있는데, 그쵸? 양념된 이제 치킨이 맛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spicy chicken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multiple choice 문제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at kind of restaurant does Ray really like? Ray가 정말로 정말로 좋아한다는 음식점은 어디였지? Pizza place? Chicken place? Salad place? 우리 좀 아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 그치만 한번 들어볼게요.
1: I really like the chicken place next to our school.
0: 들었어요. 레이가 어디 좋아한다고요? 그렇지요. Chicken place. I really like the chicken place next to our school. 라 그러지요? 오케이. 자, 그럼 2번 가볼게요. 빠밤. Where is Ray's favorite restaurant? 어, 요번에는 where래. where가 무슨 뜻이야? 어디에란 뜻이죠. 그 Ray가 좋아하는 치킨집은 어디에 있냐요? 어, 우리 친구 이것도 알 것 같아. 선생님 계속 말해준 것 같거든. 방금 전에도. 자, 그렇지. 확인해 볼게요. A. Next to the park. park가 뭐야? 공원이지. 어, 공원 옆에요? Okay. B. Near the movie theater. Oh, movie theater 뭐예요? 영화관이다? 영화관 옆에 있었나? 어잉? 띠롱. 자, 그 다음에 C는요? Next to their school. 학교 옆에 있었나요? 아, 기억이 날랑말랑 그렇죠.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really like the chicken place next to our school.
1: Next to our school 라 그러지요. 그래서 정답은 C, next to their school. 그들의 학교 옆에 있습니다가 정답이 되겠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true or false, 진실인지 가짜인지 한번 문장을 보고 구별해봅시다. Chrissy has no favorite restaurant. Chrissy는 좋아하는 음식점이 아예 없어요. 맞을까? 틀려?

0: 선생님이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는데? 자, 들어볼게요.
1: Hi, Chrissy. What's your favorite restaurant?
0: Hi, Chrissy. What's your favorite restaurant? Chrissy, 너가 좋아하는 음식점은 어디니? 라고 했는데 Chrissy가
2: There are too many.
0: 아, 너무 많아 라 그러지요. 그래서 완전 반대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no favorite restaurant 아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Chrissy likes spicy chicken. Chrissy는 매운 치킨을 좋아해요. True or false? 들어볼까?
2: Their spicy chicken is amazing.
0: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Their spicy chicken is amazing 이라 그러니까 Oh, spicy chicken 좋아하겠죠? True가 되겠습니다. 잘했어 얘들아. 그럼 이번에는 Chrissy가 되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1: Hi, Chrissy. What's your favorite restaurant? I really like the chicken place. Next to our school. Yum! Let's go there together sometime.
0: Bye-bye.

독해심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새로운 유닛 나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Today, Unit 5, 조동사 can입니다. 자, 우리 Unit 4까지 어때요?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계속 시제만 배우다가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해서 오늘은 조동사예요, 조동사. 자, 오늘 어떤 내용 펼쳐질지 선생님이랑 함께 한번 재밌게 공부해보자고요. 그 전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 The Little Tree입니다. 작은 나무 이야기예요. 이 숲속에요,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키가 작은 나무 한 그루 보이시죠, 우리 친구들? 이 작은 나무가요, 키가 큰 다른 나무들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했어요. 아, 저 친구들은 저 하늘 위에서 햇빛도 많이 받고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작은 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not grow tall like the other trees. 나는 cannot,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나는 자랄 수 없어, 더 키가 크게, like the other trees, 다른 나무들처럼 나는 키가 크게 자랄 수가 없어. Maybe I won't be as happy as them.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won't be 익숙하지요? 우리 지난 유닛에서 배웠잖아요. 아마도 나는 as happy as 하면은 무엇무엇만큼 행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들만큼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미래에 대한 부정이죠. 나는 키가 작으니까 저 키 큰 나무들처럼 행복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항상 우울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갑자기 우르릉쾅쾅 하면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이렇게 짙은 구름이 드리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작은 나무 굉장히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I am not tall like the other trees. 나는 다른 나무들처럼 키가 크지 않아. Can I survive the storm? 나저 폭풍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 살아남을 수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작은 나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조동사 캔 열심히 공부하고요. 수업 마무리에 우리 작은 나무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운명을 한번 마저 들어볼까요? 좋아요.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우리가 조동사 can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그 전에 우리 영어에서의 동사 종류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영어에서 동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전체가 지금 영어 동사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비동사가 이만큼을 차지해요. 이 비동사가 동사에서 중요하지 않아서는 결코 아니고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 하나고요.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am, are, is 형태를 변형시켜서 활용이 되지요. 물론 과거 was, were도 있고요. 그래서 비동사는 어떤 상태나 존재를 나타냅니다.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요. 네, 비동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조동사 나와줘야겠죠. 자, 조동사는 이만큼을 차지합니다. 비동사보다 문법적으로 더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큰 만큼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시제에서 나왔던 조동사들처럼 이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가능성이나 혹은 허가, 이런 의미도 가집니다. 조동사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남은 나머지 모든 동사들이 이제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의 정의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동사 중에서 비동사와 조동사를 뺀 나머지 모든 동사들을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씻는다, 가다, 먹다, 뛰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일반 동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조동사지요. 조동사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네. 조동사는요, 절대 혼자 쓰이지 못하고요. 이본 동사,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붙어서 그들이 할수 없는 어떤 역할을 조금 추가해주고 의미를 조금 보충해주면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과거 시제할 때 배웠던 did가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 미래 시제에서 배웠던 will도 있고요, 오늘 배울 can, 또그 다음에 배울 may 등등등등. 네, 몇 가지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조동사는 혼자 쓰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영어 동사의 종류, 그다음에 그중에서 조동사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본격적으로 can 들어갑니다. 우리 조동사를 공부하는 파트에서 주로 can이 가장 먼저 나와요. can이 조동사들 중에서도 정말 자주 쓰이기도 하고 또그 속에 숨은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조동사는 제일 대표적인 뜻이 무엇무엇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다요. 네, 예문 먼저 한번 볼게요. Dolphins can talk to each other. 돌고래들은 자, talk 하면 우리 친구들 말하다라는 동사죠. 말하다라는 일반 동사인데 그 앞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붙어서 이 일반 동사 혼자서는 할수 없는 어떤 역할을 추가해 줍니다. 즉, 이야기 할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Can talk 하면 이야기 할수 있다. 이렇게 돼요. talk 혼자 있으면 이야기 하다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Dolphins, 돌고래들은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To each other, 서로에게요. 돌고래들도 이런 사람처럼 서로에게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라는 뜻이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능력이죠, 능력, 우리 친구들. 내가 가진 능력이에요. 다른 누군가는 할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할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수영할 수 있어. 이거 내 능력이죠. 좋습니다. 그 외에도요, 가능, 추측, 허가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can은 아주 자주 쓰이기도 하고, 그 안에 역할이 다양하다고요. 가능, 추측, 허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헷갈려할 친구들을 위해서 이 친절한 지니쌤이 예문 준비했지요. 우리 친구들이 예문을 통해서 봐야 훨씬 더 쉽게 이해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제일 먼저 능력.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할수 있는 거.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어. 누군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사실 수영은 못해요. 우리 친구도 할수 있나요? 네, 누군가는 할수 있고 누군가는 할수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입니다. 능력의 의미로 쓰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가능이에요.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she can go to school now. 그녀는 이제 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because she's not sick anymore. 그녀는 더 이상 아프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원래는 아파서 그녀가 학교를 못 가다가 이제는 안 아파서 학교에 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는 게 가능해요. 할 때도 이렇게 can을 씁니다. 선생님, 능력이랑 가능이랑 뭐가 다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모든 문장을 볼 때마다, 아, 이거는 능력이네. 이건 가능이네.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선생님 설명 듣고 이해하셨으면 훌륭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추측인데요. It can be dangerous. 여기 이렇게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 그거 위험할 수도 있어. 너 그쪽으로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나의 추측을 이야기할 때도 can을 사용해요.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확실하진 않은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아. It can be dangerous 라고 말합니다. 네, 추측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허가는 You can go with me. 너 나랑 같이 갈수 있어. 이것은 이제 너가 나랑 같이 가는 게 너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가도 돼. 너 무엇무엇 해도 돼. 이렇게 허가해 주는 거예요. You can go with me. 너 나랑 같이 가도 돼. You can use my phone. 너내 핸드폰 사용해도 돼. 이렇게요. 자, 허가랑 능력, 그리고 가능 추측. 뭔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이것을 문장을 볼 때마다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고, 아, 이거는 허가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추측도 할수 있고, 가능 능력이 있구나.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self check 살펴봅시다. The car can travel at high speeds. The car, 그 차는요, 무엇뭐 할수 있습니다. Can, 당연히 조동사니까요. 우리 친구들 조동사 뒤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동사 원형 오는 거 아시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동사 원형. 선생님 줄여서 동원이라고 쓸게요. 그 차는 travel, 여행하다라는 뜻인데 자동차니까요. 주행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자동차는 주행할 수 있다. 어떻게요? At high speed. 아주 빠른 속도로요. 그 차는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능력이죠? 그 차는 다른 차들에 비해 어떻게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You can use this laptop computer now. 너는 여기 또 can 나왔죠? 그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Use, 사용하다. 너는 사용할 수 있어. This laptop computer. 이 노트북을 now, 지금. 네. 당신은 지금 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능력인가요? 그들이 이 노트북이 사용하기 어려운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이거 지금 사용해도 돼. 너 이거 지금 사용해도 돼. 나다 썼으니까 이제 너 써. 이런 허가의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친구들, 이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캔의 부정도 살펴볼게요.

할수 있다가 있으면 반대로 할수 없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can의 부정은 이렇게 can't나 cannot으로 쓰고 무엇뭐 할수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cannot. 선생님, 여기 교재 잘못 나왔어요. 교재 오타 있어요. 여기 띄었어야 되는데 붙였었어요.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오타 아닙니다. cannot은요, 다른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did나 will나 was나 were not 이런 것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cannot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마세요. 선생님, 왜요? 왜 이건 붙여 쓰는 거예요? 사실 뚜렷한 이유는 없고요. 영어의 그 표준 표기법상 이렇게 cannot은 붙여 쓰세요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cannot은 붙여 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can't는 축약형이죠. cannot 줄여서 can't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문 먼저 볼게요. Penguins cannot fly. 자, 여기도 cannot 붙여 쓴거 보이시죠? 잘못 나온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펭귄들은 날수 없다. But they can swim well. 그러나 그들은 잘 수영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cannot 있고요. 여기는 할수 있다라는 can도 있었네요. 좋아요. 근데요, 이 마지막 문장도 좀 중요합니다. 능력이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금지의 의미로도 쓰여요. 아, 이 can은 정말 역할이 다양해요. 금지로도 쓰인대요. 우리 아까 허가 있었죠? 너 이거 해도 돼. 너 이거 이제 할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금지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요. You can't eat food here. 당신은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뭐 음식 먹는 방법을 모를까요? 그 능력이 없을까요? 그건 아닌데요. 이 장소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지 마세요. 금지의 의미로 쓰인 거죠. 여기서 can't는 어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하는 금지의 표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요. 또 선생님 누구예요?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또 다른 의미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따로 교재에 플러스 해서 여러분이 따로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강한 추측의 의미로도 쓰여요. 아, 능력이 없다, 금지, 그 다음에 강한 추측도 있구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It cannot be true. It cannot be true. 이러면 그거 사실일 수가 없어. 즉, 사실일 리가 없어. 라고 저의 강한 추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It cannot be true. 그거 사실일 수가 없는데. 그거 사실일 리가 없어. 이런 뜻이죠.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추측입니다. 무엇무엇 일 리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너무 외울 게 많아서 헷갈리시죠?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굳이 외워놓지 않아도 문맥상으로 그 문장을 읽으면, 아, 이건 허가구나. 이건 금지구나. 네, 그 느낌이 올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Self-check 봅시다. The little girl can't reach the top shelf. The little girl, 어린 작은 소녀는요, can't 나왔죠? cannot의 축약형 can't. reach 하면 닿다예요, 우리 친구들. 닿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The top shelf. 그 선반 꼭대기에 닿을 수 없다. 자, 이거는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키가 작아서 닿을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visitors cannot enter this room. Visitors, 그 방문객들은요, cannot 붙여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 enter, 들어가단데요. 어디에? this room. 이 방에 그 방문객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그들이 그 방에 들어가는 능력이 없겠어요. 문 따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금지의 의미로 쓰였죠. 여러분, 그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네, 능력이 없는 것과 이것은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금지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같은 can't, cannot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문장에서 다르게도 쓰인다.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can의 부정도 알아봤으면 의문도 알아봐야겠죠. 물어도 봐야 되잖아요. 너 이거 할수 있어?

0: 이거 할수 있나요?
1: 이렇게요. can의 의문은 형태가 이렇게 돼요. can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can 주어 동사 원형. 자, 보이시죠? 원래는 주어 사이에 can이 있잖아요. 그렇죠. I can swim. 이렇게요. 근데 그 중간에 있던 can을 자, 일로 오세요 하면서 문장의 맨 앞으로, 주어 앞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미래 시제 할 때도 가운데 있던 will 앞으로 데리고 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can이라는 조동사도 앞으로 데리고 와주시면 됩니다. 해석하면 무엇 무엇 할수 있나요? 라고 할수 있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can the repair person fix the broken computer? 나왔어요. 문장 맨 앞에 조동사 can이 왔습니다. 그 뒤에 온게이 문장의 주어. The repair person, 그 수리하는 사람, 즉 수리공이 되겠죠. 수리공은 fix, 고칠 수 있나요? 물어봅니다. The broken computer, 그 고장난 컴퓨터 수리공이 고칠 수 있나요? 이거 고치기 어려울 텐데 고칠 수 있나요? 능력을 묻는 거지요. 좋아요. 아, 여기까지? 그래요. 뭐뭐할수 있나요? 능력 묻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대요. 이 캔이라는 건 아주 매력이 다양합니다. 여기저기서 다른 매력으로 쓰여요. 능력을 물을 수도 있지만 요청을 나타내기도 해요. 요청하는 거예요. 저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상대방한테 어떤 부탁,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Can I use your phone? 제가 당신의 전화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묻는 거죠. 자, 이게 당신의 핸드폰은 다른 핸드폰들에 비해 사용 방법이 어려운데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여쭤보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둬야 문장 속에서 우리 외국인이 Can I use your phone? 했을 때, 아, 나한테 핸드폰 사용해도 되냐고 묻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Self-check 살펴볼게요. Can에 유의해서 문장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Can you wait here for a moment? Can you wait? 보이시지요? Can,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이요. Can, 주어, 동사, 원형. Can you wait? 너는 기다릴 수 있니? 당신 기다릴 수 있나요? Here, 여기에서 for a moment, 잠시 동안요. 당신은 여기서 잠깐 기다려줄 수 있나요? 자, 이거 능력을 묻는 겁니까? 능력을 묻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니? 가 아니라,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요청하는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can, 여기서는 요청의 의미로 쓰였어요. 두 번째. Can anyone learn it in a year? 자, 여기도 보시면 can 주어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Anyone, 누구든지 누군가 혹시 learn 배울 수 있나요? 그것을 in a year, 1년 안에요. 그거 굉장히 배우기 어려울 텐데 누군가 혹시 그거 1년 안에 배울 수 있나요? 능력을 묻는 거죠. 할수 있나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모두 이해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가 혹시 이렇게 문장을 봤는데, 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면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마지막은 이제 캔의 아주 친한 친구, be able to 등장합니다. be able to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조동사는 아니고 어떤 구동사라고 불리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조동사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be able to는 can과 같은 의미예요. 무엇뭐 할수 있다. 이렇게요. 이때 비동사는 주어에 맞추어 am, are, is able to로 씁니다. I am able to, you are able to, she is able to. 이렇게요. 아시겠죠? can과 같은 의미다.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 이렇게요. 근데 선생님, 어차피 같은 의미인데 be able to 뭐하러 쓰는 거예요? 뭐하러 쓰냐면요. be able to는 여기 앞에가 비동사라서 과거로도 쓸수 있고 미래로도 쓸수 있기 때문이죠. can은 과거는 가능해요. could라는 과거.

과거형이 있는데요. 이 미래는 절대 불가능해요. 캔으로 미래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be able to는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일 때는 이 비동사를 우리 친구들 과거형으로 고칠 수 있죠. was와 were. 그래서 was able to, were able to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나 과거에 그거 할수 있었어. 무엇무엇을 할수 있었다 라고 쓰고요. 미래에는 will be able to를 씁니다. 자, 비동사도 미래형이 없잖아요. 우리 미래를 쓰려면 will이라는 조동사를 데리고 와야 해요. 그래서 will 조동사 써주고 그 뒤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 be 그다음 able to를 써줍니다. will be able to 하면 해석했을 때나 미래에 무엇무엇을 할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못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문 봅시다. The manager is able to speak three languages. 그 관리인은 is able to 무엇을 할수 있다. speak.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three languages.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말할 수 있다. 라고 쓴 거예요. self-check 살펴봅시다. 여기 보니까요. was, were 둘다 과거의 의미로 쓰였네요. The man was able to stop the car. The man, 그 남자는 여기 나왔죠. was able to 비동사 과거니까 해석하면 무엇무엇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stop 멈출 수 있었어요. 무엇을? the car 차를요. 그 남자는 차를 멈추게 할수 있었다 과거고요. 두 번째. They weren't able to finish the job. 그들은 weren't 하면은 were not의 줄임말이죠. were not able to. 무엇을 할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finish. 끝낼 수 없었습니다. the job. 그 일을요. 이해되셨죠? 그들은 그 일을 끝낼 수 없었다라고 해석해요. 자, 이렇게 able to는 과거도 쓸수 있고 미래도 쓸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can과 can의 부정, 의문, 또 친한 친구 be able to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요. 오늘 꼭 복습하도록 하세요. Now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수업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요. The little tree. 우리 작은 나무의 운명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아까 어때요? 폭풍우 몰아치고, 비바람 불고, 천둥번개치고, 난리가 났었죠. 그 가운데서 우리 불쌍한 작은 나무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은 나무가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할수 없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할수 있는 것도 있을 거야 하면서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not tall. 나는 키가 크지 않지만, but I stand strong. 나는 강하게 서 있을 수 있어. 이렇게요. stand 하면 서 있다고, strong 하면 강하게죠. 나는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오늘 열심히 공부했던 can이요. I can stand strong. 나는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I am not tall like them, but I stand my ground. 나는 그들처럼 크지 않지만, but I stand my ground. 자, 우리 친구들, stand my ground 하면 처음 보죠. 내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Stand, 서다, my ground, 내땅 위에, 그러니까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요, 지킬 수 있었어, 과거니까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I was able to 쓰면 되겠죠? 무엇무엇을 할수 있었다. Stand my ground,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요. 왜냐면요, 이 폭풍우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작은 나무가 주변을 살펴봤더니 큰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려서 꺾이기도 하고 또 천둥번개를 맞아서 불에 타기도 하고
이렇게 내 키가

큰 나무들이 다친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작은 나무는 와, 나는 여기서 아주 강하게 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잘 살아남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건 못해도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이에요. 오늘 배운 조동사 can을 활용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적어보세요입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 The Little Tree, 작은 나무처럼요. 여러분도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아주 대단한 무언가는 절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글씨도 잘못 적는데 연필 하나는 끝내주게 예쁘게 잘 잡아. 이것도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떠올려서요. 조동사 can 넣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웠던 이 문법 사항들 열심히 복습하면 다음 시간에 지문해서 더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놀러 오세요. 네,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직업 관련된 내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합니다. 약간 슬기 씨 생각이 나면서 바로 연예인과 매니저입니다.
1: 아우.
0: 오 와우.
1: 매니저가 없어요, 저는요.
0: 아, 매니저 있으시잖아요. 옆에. 자, 바쁜 스케줄에 지친 연예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과 매니저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아하.
0: 저는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거는 슬기 씨가 연예인이니까 맞는지 한번 나중에 컨펌 좀 부탁드릴게요.
1: 그렇죠.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현장 다닐 때는 사실 매니저 없이 거의 혼자 오고 그러거든요.
0: 오케이.
1: 예. 근데 제 일정을 봐주시는 이제 분이 계신데
0: 네.
1: 가끔 뭐 일정 전달할 때나
0: 아하.
1: 그럴 때만 뭔가
0: 오케이.
1: 뭐 매니저 느낌이 날까요?
0: 그래도
1: 예.
0: 뭔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과거에는 제가 또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0: 얘기 좀 많이
1: 예.
0: 해주세요.
1: 그럼요, 그럼요.
0: 오케이.
1: 한번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요거 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와,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0: 뭔가 매니저가 무슨 offer 같은 거 제안이 들어왔다고
1: 네,
0: 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아하. 아, 스케줄을 보장받기 위해서
0: 그렇죠.
1: 오케이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 뭔가 네. 예, 일정을 강행하는 느낌.
0: 그렇죠. 아, 역시 확실히 아시네요.
1: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이런 상황이 저는 있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강행이에요. 오케이 해.
0: 저는 원해요.
1: 진행시켜요. 진행시키는. 저는 무조건 진행이에요.
0: 오케이. 예. 자, 오늘 문장들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충분히 또 할 수 있습니다. 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1: 네.
0: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One more interview?
2: Just one more.
1: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2: Sorry, remember, I only speak English.
1: 영어하는 게 더 지쳐요. 아, 진짜.
2: What's wrong?
1: 한국말하는 매니저로 바꾸라니까.
2: One more interview, just one more.
1: Okay, I see. Later, I can interview because I was so tired.
2: You don't want to do it now? Not now?
1: Yeah, no, not now.
2: We cannot miss this. Mm?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1: Mayu magazine?
2: Mayu magazine, yes.
1: 그거 famous, right?
2: Very famous.
1: Oh my god.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2: Is that yes or no?
1: Okay.
2: Okay.
1: Okay, but? Okay, but? You have to give long holidays.
2: To you?
1: Yeah.
2: After this?
1: I was so tired, but I can do interview. So you, okay?
2: Long holiday?
1: Mm.
2: Okay.
1: Yeah, 10 days.
2: 10?
1: Yes. Thank you. Mayu! Yeah!
0: 거절했다가 결국 다른 분이 그 기회 네. 가져가셨다고.
1: 그래서 내가 강행이에요.
0: 그래서 미국...
1: 저는 항상 강행. 오케이, 진행시켜. 진행.
0: 그분 미국까지 진출했대요.
1: 아이고,
0: 어떡해.
1: 글로벌 스타가 됐네.
0: 영어 해야겠습니다.
1: 네.
0: Alright.
1: 무조건이에요.
0: 자,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4: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4: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Mm-hmm.
0: 자, 일단 매니저가 네. 조금 지쳐있는 연예인에게 인터뷰가 딱 하나 더 남아있어.
1: 아이고.
0: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인터뷰 해야지. 왜냐면 지금 본인을 위해서 기사를 예쁘게 써주실 기자님들이
0: 그렇죠.
1: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0: 기회를 잡았는데.
1: 그럼. Yeah. We have one more to go.
0: 네.
1: 우리는 가야 돼.
0: 가야 돼.
1: 우리는 가.
0: 가야 돼. 근데 뭐가 있어요?
1: 하나 더. 인터뷰. 인터뷰.
0: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1: 오케이. Uh-huh. Inter.
0: 아하. Uh-huh.
1: 저 이거 알아요.
0: 와.
1: 저 왜냐면 제가 인터뷰어이었잖아요. 인터뷰어.
0: 맞네요.
1: 리포터 같은 게 인터뷰어잖아요.
0: 맞아요. 그 막 연예계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서 막 인터뷰하고 하셨죠.
1: 인터뷰어 그래서 인터뷰이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어려운 단어였는데
0: 와.
1: 그때 조금 알게 됐죠.
0: 도움이 되네요.
1: 네.
0: Alright. So interview. So I have one. You have one. We have one
1: 예.
0: more interview. 근데 마지막에 to go까지 나왔거든요.
1: 가야 된다는데.
0: 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정답 interview.
1: 음.
0: Very very nice.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거기 view이기 때문에
1: 네.
0: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So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만 올리고 바람을 뿜어 주세요. 자, 갑니다. view, interview.
1: Interview.
0: Uh-huh.
1: Interview.
0: Very nice. 자, so we have one more interview.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1: 네.
0: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one more interview. 인터뷰 하나 더 가지고 있대요.
1: 여기서 끝나도 사실 되죠.
0: That's right. That's perfectly fine. But then to go를 넣게 되면
1: 예.
0: 가야 할 것이라는 거는 결국 뭐가 더 남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Okay? So 하나의 더 인터뷰가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남아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가야 되니까. 그렇죠? Okay. So have something to go 이러면 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느낌. Alright?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1: yes.

0: 챕터 10개를 하는 거예요. 챕터 1에서 챕터 10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챕터 9까지 마쳤어요.
1: Yeah.
0: 이랬을 때 아, 우리 남아있는 거 챕터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한 개 더 많은 챕터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We have one more chapter.
0: 자, 근데 가야 돼?
1: To go.
0: 우리가 가야 될 거니까 남아있다는 걸로 의역이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Makes sense, right? So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right? 자, how about this? 너는 상대방한테 해볼게요. 네. 너는 25분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25분 더 지나면 끝이야.
1: 아하.
0: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가지고 있다. 25분 더.
1: You have more.
0: You have 25
1: more.
0: More.
1: 25 minutes more.
0: More minutes.
1: 아, 25 more minutes.
0: 가야 돼?
1: To go.
0: Oh.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1: Oh.
0: 이거는 보세요. 어떨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 자, 운동할 때.
0: Exactly.
1: Oh, yeah.
0: Personal trainer가
1: 네.
0: 그 트레드밀에서 이제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 자, 25분 더 남았어요.
1: 예.
0: 이거
1: 자, 지금부터가 칼로리 타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하시죠. 지금부터 조금 더 할게요.
0: 이제 시작이야.
1: 속도 2 올릴게요.
0: That's right.
1: 더 올라가요.
0: 그때 이렇습니다.
1: 예. 아,
0: 네, 더 올라가요.
1: 야.
0: Okay. So to go가 가야 될 거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구나.
1: 그러네요.
0: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읽어 볼게요.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1: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0: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1: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0: 그렇죠. 만약에 제가 가르치다가
1: 네.
0: 문장 하나를 더 배워야 된다면
1: 아하.
0: 아마도 저는 we have one more sentence to go.
1: 오!
0: 이런 식으로 또 쓰겠죠.
1: We have one more sentence는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1: Yeah.
0: That's right. 근데
1: to go까지.
0: To go까지. All right, very nice.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너무 지친 나머지 연예인이
1: 네.
0: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1: 아이고.
0: 저 지쳤어요.
1: 어떡해. Can we just do it later? 그거를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에, 이렇게 끊어도 되겠는데요?
0: Later?
1: Can we just do
0: it? Yeah.
1: Later?
0: 언제? Later에?
1: 네, 다음에. I am 지쳤어요.
0: 네.
1: 근데 지쳤어요가 제가 항상 이게 나오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0: Yeah.
1: So 그래서 나는 정말 tired 해요.
0: Okay.
1: 피곤해요.
0: Uh-huh.
1: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말 되거든요.
0: 어떻게 보면 가장 basic한
1: 네.
0: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before we open it, 그 보통 인터뷰를 하시면
1: 네.
0: 그 연예인들 중에 너무 지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0: 마음이 좀 안 좋고 하겠어요.
1: 너무 안 좋은 게 왜냐하면 인터뷰 매체가
0: 와.
1: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매체 인터뷰들도
0: That's
1: 많다
0: right.
1: 보니까 비슷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1: 네, 그래서 저는 때론 짤한데 그래도 또 저는 제 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0: 뭔가 그 자리에서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상황. Okay, so I'm tired. 정답은 다른 걸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바로 exhausted.
1: 맞아, 이게 생각이 안 나요.
0: Yes. 안 써봐서 그런 것뿐이에요. 사실 tired가 피곤한이죠. 피곤한인데 진짜 exhausted는 정말 하고 지쳐버린이라는
1: 네.
0: 형용사입니다. 이게 스펠링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회화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1: Exhausted.
0: Exhausted. 약간 Z의 발음의 느낌으로 해서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Exhausted. Exhausted.
1: Exhausted. Exhausted.
0: Mm-hmm. 이거는 실제로 지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Exhausted. Alright. 자, 참고로 전에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지쳤다라고 할 때 틀려도 되니까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무슨 out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끔 쓰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한국에서.
1: 잠깐만요.
0: 네, 완전히
1: 근데
0: 막 달아 빠졌다라고 하거든요.
1: Burnout. Burnout.
0: Okay.
1: 아니, 뭐 아웃이 저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웃 하면은 왠지 burn이 나오면은
0: 네. Burnout이 왔다. 근데 burnout이라는 표현이 없는 건 아니에요.
1: Wear out. Worn out.
0: Yes. Worn out. 왜냐면 효용사로 지금 만드는 거니까.
1: 맞아요.
0: 그렇죠? So exhausted, tired 다 효용사예요, 지금.
1: 네.
0: So worn out. 이거는 wear를 PP 형태로 바꾼 겁니다. So worn out. 얘도 완전히 달아서 지쳐 있는 느낌. Drained. 진짜 배수구에 물이 쭉 빠진 느낌이에요. Drained. 그리고 beaten 두드려 맞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0: 그래서 뭐 암기가 안 되거나 아직은 어색하거나 하면 사실 tired, exhausted 충분히 괜찮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worn out, drained, 물이 빠져 있는 느낌, 에너지가 빠진 거죠. beat 이런 것들
1: 네.
0: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Can we just do it? 이러면 지금 하자는 얘기 같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나중이라고 하려고 뭘 붙였어요?
1: Later.
0: Later, right? 나중에.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얘 없으면 안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문장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할 수 있어.
1: You can do it later.
0: 그쵸. You can do it later. You don't have to do it now.
1: 네.
0: 자, 그리고 메시지를 한다라고 할 때 동사로 그냥 메시지를 쓰거든요.
1: 예.
0: 나한테 나중에 메시지해. 메시지를 줘라.
1: 메시지를
0: 그냥 동사로 쓰세요.
1: Message me later.
0: That's it. Hey, message me or text me.
1: Text me.
0: Later.
1: 이렇게
0: 만들어주면 되겠죠. Later 그냥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1: 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do it later.
1: You can do it later.
0: Message me later.
1: Message me later.
0: Right, 본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네. 지친 느낌.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Okay.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에 두 문장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아, 이건 놓칠 수 없어요. Mayu Magazine과 하는 그런 인터뷰인가 봐요.
1: 이게 굉장히 famous한 건가 봐요.
0: 요, 잘 되면은 네. 그냥 완전 그냥 슈퍼스타.
1: 탑 되는 거예요.
0: 아, 바로 됩니다.
1: 눈 떴다 감으면은 이제 완전 그냥.
0: 떴다 감나요?
1: 감았다
0: 뜨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곳인가 보네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1: We cannot miss this. 아, 놓칠 수가 없네요.
0: 안 된다.
1: It's with Mayu Magazine이네요. 아, Magazine.
0: 말만 해봤지 못, 이게 스펠링.
1: 맞아요. 메가, 메가진. 메, 메가.
0: 기다리겠습니다.
1: 메가진. 왠지 okay. 이거 같아요, 마지막은.
0: Alright. M-A-G-A-Z-I-N-E.
1: Magazine.
0: 정답. Surprisingly. 맞습니다. Magazine. Magazine. 근데 우리가. 왜, 그 약간 외래어처럼도 그냥 매거진 많이 쓰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죠, 그죠.
1: 실제로, 어떤 이제 매체 이름이
0: right.
1: 무슨 무슨 매거진 많아요.
0: 많죠.
1: 예. Right.
0: 그래서 얘도 I am Mayu Magazine이 그 뭐 브랜드 네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M을 대문자로 쓴 것 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Yes. Magazine 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Okay? 잡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We cannot miss this. miss 하는 게 뭐죠?
1: 놓치다.
0: 놓치는 거. 응. 아,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했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썼어요?
1: Cannot.
0: Cannot. 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줄인 게 뭐죠?
1: Can't.
0: Can't. 자, 그런데 can't 쓰는 것보다 cannot을 쓰면 not이 눈에 확 보이죠?
1: 더 강조가 되나요?
0: 맞습니다.
1: 아하.
0: So we can't miss this. 이것보다 we cannot. miss this.
1: 예.
0: 특히 보통 이렇게 풀어버리려면 not에 억양 주는 사람이 많아요. We cannot do this.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don't를 푼 거는 뭐죠?
1: Do not.
0: Do not이요? 잠깐만.
1: 아니, do not.
0: 깜짝 놀랐네. Do not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1: Do not.
0: Do not.
1: Yes.
0: 맞아요. 뭐 주어에 따라 뭐 does not이 될 수도 있겠고 뭐 do not, but don't는 확실하게 do not이죠.
1: 근데 저 궁금한 게 can not은 붙여서 쓰는데 do not은 띄어서 쓰는 이유가
0: 띄었습니다.
1: 있나요?
0: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do에 위치하면 뭐 do not, 뭐 done it,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져 있고요.
1: 강세에 따라서
0: 이렇게 don't를 풀을 때도 여전히 do not. 해서 not에 억양 많이 줘요.
1: 네.
0: Okay. You do not do that. 이런 느낌으로 훨씬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 Yes.
0: 그래서 cannot, 동사원형, 뭐뭐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뉘앙스에는 절대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you can 이거보다 조금 강조하면서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0: You cannot come here.
1: 그러니까 아, come in here 하면
0: Come
1: in.
0: in here.
1: in을 쓰면 안쪽이라는 거더 강조해 줘요.
0: 아,
1: Okay,
0: 네.
1: so you cannot come in here.
0: Yes.
1: 여기는 뭐 관계자들만 들어오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자,
0: 네.
1: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에게 거짓말할 순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0: She cannot
1: 거짓말하다 우리에게
0: lie to me.
1: 어,
0: to us.
1: To us, right?
0: Yes.
1: She cannot lie to us. 뭔가 화가 난 느낌.
0: 네.
1: Okay. So 억양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살아야죠. 강조니까. 자, 읽어볼게요. You cannot come in here.
0: You cannot come in here.
1: She cannot lie to us.
0: She cannot lie to us.
1: 그러면 아까 don't 줄인 그게 do not을 줄인 거라고 했었죠?
0: 네.
1: 자, 저는 여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강조한다면 I don't work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0: I do not work here.
1: 그죠? I do not work her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0: 네.
1: Alright. 읽어볼게요.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0: Oh,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1: 그렇죠.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the interview를 얘기하는
0: yeah.
1: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는 Mayu magazine과의 것이다.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대신 오케이. 받아들인 거예요.
0: Oh.
1: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0: 마치 내 딸 같네요.
1: 아.
0: 대신 엄마
1: 뭐,
0: 나
1: 뭐 하자 그러면?
0: 오늘 젤리 먹게 해줘야 돼.
1: 조건이 있어요, 항상.
0: 네. 아, 그럼 너무 지치거나 이럴 때는
1: right.
0: 이렇게 보상이
1: 아니,
0: 있지 않으면
1: 그럼요.
0: 진짜 힘들 것 같아요.
1: 지치죠.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이것.
1: Okay. 일단은 어디서 끊어주면 좋을까요?
0: You owe me부터 해볼까요?
1: Oh, you owe me 해요. 뭐를요?
0: 빚졌어. 너 빚졌어.
1: 맞아요.
0: Some 조금의 좋은 휴식?
1: Okay.
0: 아, 휴식이에요? 휴식 근데 되게 긴데? Vacation인데 너무
1: 아니,
0: 짧네요.
1: 그건 휴가 아닙니까?
0: 네. 아, vacation 휴식이. 아,
1: 힌트 드릴까요?
0: 아, okay. Rest.
1: Oh.
0: Yeah. Okay. Good rest.
1: Oh, okay. Vacation 쓸 뻔했는데
0: 네.
1: 야, 도와드렸습니다.
0: 가까스로.
1: 자, right.
0: 네.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Perfect. Rest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얘기를 하죠.
0: 네.
1: 약간의 괜찮은 나쁘지 않은 rest 좀 줘야 네.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rest보다도 당신은 나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0: 빚지고 있어요.
1: 빚지고 있죠.
0: 네.
1: Okay. 그 동사는 바로 owe가 되겠습니다.
0: 이 노래잖아요. I owe you.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1: 당신 이렇게 빚지고 있어.
0: 예.
1: 이런 얘기죠. 그렇죠?
0: 한글로 번안이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owe someone something. 이러면
0: yes.
1: 이 사람한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빚지다인데
0: 아, 예.
1: 이미 빚지고 있는 상태를 강조를 좀 해주는 거예요.
0: 그래서
1: 너는 나에게 빚지고 있어요. Some good rest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역이 되면서 나중에 좀 쉬게 해줘야 돼요.
0: 네.
1: 오케이? 예약해놓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나한테 약간의 돈을 빚지고 있어.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0: You owe me some money.
1: There you go. Hey, you owe me some money. Did you forget? 막
0: 이러면서,
1: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
0: 아.
1: 자, 이거 기억나세요? Something의 반대 기억나세요?
0: Nothing.
1: Yes? 그거 활용하세요.
0: 아.
1: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다.
0: 아. She owe him nothing.
1: 그거예요.
0: 아.
1: Right? 이래서 좀 헷갈리죠. 저번처럼
0: 예,
1: something
0: 예,
1: nothing, right?
0: 예.
1: So she owes him nothing. 그러니까 owe가 아니라 owes입니다. 그것도.
0: Owes.
1: Right?
0: 아,
1: she owes him nothing. 이러면은 nothing이라는 걸 빚진 거니까 결국 빚진 게
0: 없다.
1: 없다. 요렇게요. owe가 일반 동사예요.
0: 그러네요.
1: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면
0: owes
1: 해 줘야 됩니다.
0: 오케이?
1: Okay?
0: 네.
1: 자, 읽어 볼게요. You owe me some money.
0: You owe me some money.
1: She owes him nothing.
0: She owes him nothing.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저는 아, 이거는 정말 외워도 안 아깝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우르르 가져왔거든요.
0: 뭐죠?
1: 네. 이거는 교재에 필기해 두시는 거 강력 추천을 드리는데
0: 네.
1: You owe me an apology.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뭘까요?
0: 사과를 빚졌네.
1: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You owe me an apology, man. 뭘까요? 결국 당신은 나한테 사과를
0: 안 했어.
1: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빚지고 있다는 거. 빚졌으니까 갚아야죠. 나한테 apology를 줘라.
0: 사과해.
1: Yes.
0: 이 얘기군요.
1: 당신 사과해야 돼요. 그거를 물론 이제 you should apologize to m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0: 네.
1: you owe me an apology.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0: 오.
1: 자, 그리고요. 요것도요.
0: Do I owe you anything?
1: 이게 뭔지 아세요?
0: 내가 뭐 빚진 거 있니?
1: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 맞아.
0: 네.
1: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뭔가를 이렇게 해줬는데 나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무료인가?
0: 아.
1: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근데 아. Do I owe you anything?
0: 아.
1: 저 돈 뭐 드려야 되나요?
0: 오.
1: 이런 뜻으로 진짜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0: 네, 이거는 우리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1: That's right.
0: 애매할 때 있거든요. 이게 무료인지 아니면 사용료가 있는지.
1: 맞아요.
0: 그럴 때.
1: 아, do I owe you anything?
0: 아.
1: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뭐냐면 What do I owe you?
0: Oh, what do I owe you?
1: 가격 물어보는 겁니다. 아, 내야 되는 돈.
0: 아.
1: 특히 이거는 일반적인 뭐 쇼핑 몰에 있는 정식 스토어보다는 그런 카트 같은 데 있죠.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corn dog, 흔히 핫도그라고 하는 걸 먹었어요. 그럼 오케이, so what do I owe you?
0: 오.
1: 얼마 제가 빚지고 있는 거죠?
0: How much is it보다 조금
1: exactly
0: 고급 표현?
1: 맞아요.
0: 아.
1: Right? Okay. So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뭐 암기해라 이런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놓고서 참고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멋있는데요?
1: 진짜 많이 쓰이죠, 어우가.
0: How much is it이 아니라 What do I owe you?
1: 오,
0: 와, 너무 있어 보여요.
1: What do I owe you? How much do I owe you? 이런 거를
0: yeah.
1: 외국까지 가봤는데
0: 그러게.
1: 한번 해보시는 거
0: 한번 써보는 거 챌린지다, 진짜.
1: 못 알아들어도 네. 그땐 바꿔서 How much is it? I mean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0: 아.
1: Right? Okay. 자, 읽어볼게요.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0: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2: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2: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Ne, 입으로 하는 이명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Alright. 자, 첫 번째 단순하게 later를 문장 뒤에 넣어보겠습니다.
0: 네.
1: 나한테 나중에 문자해. message 해.
0: message me later.
1: message me later.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할 수 있다.
0: You can do it later.
1: You can do it later. 자. 그거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잡을게요. 우리 그거 그냥 나중에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0: Oh, can we just do it later?
1: Yes. 읽어보겠습니다. Message me later. You can do it later. Can we just do it later? Alright.
0: Mm-hmm.
1: 자, 다음은요. Owe someone
0: yeah.
1: something.
0: Mm-hmm.
1: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그녀는 그에게 빚진 게 없어. 그녀는 그에게 nothing을 빚졌어.
0: Oh, she owes. She owes him nothing.
1: 그렇죠. There you go. 두 번째,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0: Oh, you owe me some money.
1: You owe me some money.
0: Mm-hmm.
1: Remember that.
0: 이러면서.
1: Yes. 세 번째,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자, 일단은 okay 하고 나서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약간의 괜찮은 휴식을 빚지고 있다.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Yes, you owe me some good rest. 읽어보겠습니다. She owes him.

0: Some good rest. Very good.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2: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2: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5: Oh, can we just do it later? I am exhausted.
4: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5: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4: All right, I promise.
5: Yeah. Oh, really?
4: 5 minutes.
5: Okay, fine. Okay, okay. Oh, yeah, hello. Okay, nice to meet you.
0: Great job, you guys. Mm-hmm.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네, 다른 건 볼 게 없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5: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0: There you go. 집에서 뭔가 막 돌려보면서 영화를 볼까 하는데 아, 이게 그나마 낫다. 그러면서 딴 건 볼 게 없다. 아하. So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3: 야.
0: 아,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 네. 정말 단어 하나입니다, 여러분. Later.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3: 아하.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11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What, which, whose 명사 음음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독해 지문 또 하나 더 풀어봤죠. 지난 시간에 나온 독해 지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선생님이 설명했던 문장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famous for blank Denmark and Norway. 그는 유명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뭐한 것으로? 통합시킨 것으로 유명했다. 자, 이런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통합하다 라는 동사가 필요하죠. 뭐죠, 여러분? Unite. 기억하나요? 자, 근데 이 동사를 여기다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자, 우리 이 구문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Be famous for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그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다. 즉, 동명사로 만든다. 동명사를 만드는 방법은 ing를 붙이는 거였죠. 이렇게 써야지 뭐뭐 한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에 맞춰서 unite를 uniting으로 바꿔야겠죠? 한번 써볼게요. U-N-I-T 하고 자 이렇게 이로 끝나는 동사는 이를 안 쓰고 ing를 바로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uniting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e was famous for uniting Denmark and Norway. 그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시킨 것으로 유명했다. 네,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지문을 읽게 될까요? Today's learning point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독해 공부를 하는 날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을 적용해서 두 가지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올 글의 대주제는 music.

음악과 food, 음식이네요.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문법 내용을 잘 적용하려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지 가이드로 정리해 봐야겠죠. 자, 우리 what, which, whose 명사 음음문 배우고 있어요.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또 what kind of, what type of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이두 가지 경우를 같이 배웠고, 다음으로 which 다음에 명사, whose 다음에 명사가 올때 표현을 각각 배워봤습니다. 자, what 명사가 올 때는 what이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도록 무슨 어떤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what color 하면 무슨 색, what time 하면 몇시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what 다음에 kind, type과 같은 종류를 뜻하는 표현과 같이 쓰이면 무슨 종류의, 어떤 종류의 이렇게 종류의 측면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의문문을 쓸수 있습니다. What kind of music 하면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type of clothes 하면 어떤 종류의 옷,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음이에요. Which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어떨까요? Which는 어느라는 뜻으로 이렇게 A or B와 같이 대상을 정해주고 선택할 때 질문하는 네, 그런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or B와 같은 표현이 따라오고요. 또 비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비교급과 쓰일 때가 많아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따가. 다음으로 whose 명사도 배웠어요. whose는 누구의 란 뜻이죠? 따라서 소유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ose book 하면 누구의 책, whose phone 하면 누구의 전화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내용들 다 기억하면서 스텝업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45쪽으로 다 넘어오셨나요? 네, 우리 스텝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지문부터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 읽어볼 지문의 대주제는 뮤직, 음악이네요. 자, 음악에 관한 글이 나왔는데,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감을 갖고 첫 번째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ientists found a bird's wing born in a cave. 과학자들은 동굴에서 한 새의 날개뼈를 found, 발견했다, 예요. 자, found는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을 가진 find의 과거형 동사죠. 자, find did가 아니고 불규칙으로 변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found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발견했다. 뭘 발견했어요? 한 새의 날개뼈를요. 동굴에서. 날개뼈하고 음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It is about 40,000 years old. 그것은 약 4만 년이나 오래되었다. 자, 선생님이 about을 어떻게 해석했죠? 네, 이때는 뭐뭐에 관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 앞에서 쓰이면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어림잡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4만 년 정도 오래되었다. 4만 년이나 된한 새의 뼈를 찾게 됐대요. But it has five holes in it. 그런데 그것은 다섯 개의 구멍을 그것 안에 가지고 있었다. 날개뼈가 있으면 거기에 뿅뿅뿅뿅 하고 다섯 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it은 다 뭘까요, 여러분? 네, 앞에 나온 a bird's wing bone이 되겠죠. It was not just a bone. 그것은 단순한 뼈가 not, 아니었다. 그쵸? 여기서 just는 그냥 뭐 단순한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날개뼈에 구멍이 뚫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뼈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It was a musical instrument, a flute. 그것은 음악 도구, 즉 악기였다. 어떤 악기? A flute. 플룻이었다. 아, 구멍이 뚫린 그 날개뼈가 사실은 뭐였다고요? 악기였대요. 어떤 악기요? 플룻과 같은 악기였다는 거죠? 자,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이 앞에 musical instrument 하고 명사가 나오고 또 콤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flute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명사하고 콤마,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것과 이것은 같다. 우리말로는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그것은 악기, 즉 뭐였다? 블루시였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id early humans play? 어떤 종류의 음악을 초기 인류는 연주했을까? What kind of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의문사죠? 네, 어떤 종류의 음악? 그쵸,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early humans는 초기 인류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초기 인류는 play, 연주했을까? play가 놀다란 뜻도 있지만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될 때도 있죠. play the violin, play the piano 할 때 play를 씁니다. 자, 그러면 초기 인류는 4만 년 전에 발견된 새의 날개뼈를 보니까 악기들을 연주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까? 네,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We are not sure.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네, sure이 확신하는 이란 뜻이죠. 다음이에요. But it shows they blank. 하지만 확신할 순 없지만 그것은 보여준다. 그들이 뭐 하다는 것을 혹은 했다는 것을. 네, 이거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문제로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에요. Maybe the bone flute was not the only musical instrument. 아마도 추측하는 거죠. 그뼈 플룻은 유일한 악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쵸? 자, maybe가 추측하는 그런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우리말로는 아마도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 뼈로 만들어진 플룻은 not the only, 유일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musical instrument, 악기라는 표현이 나왔죠? 유일한 악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악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보는 거죠.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they invent? 어떤 종류들의 악기들을 그들은 발명할 수 있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합니다.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우리가 배우고 있는 What kind of라는 의문사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S가 붙었네요. 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떤 종류들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또 뒤에 보면 musical instruments에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여 있죠. 그래서 수를 맞추느라고 kinds 복수로 쓴 겁니다. 어떤 종류들의 악기들을 invent 하면 뭔가요, 여러분? 발명하다. 그리고 could를 할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니까 발명할 수 있었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초기 인류가 많은 음악을 즐겼고 또 다른 악기들을 발명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여지를 남기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주제를 묻는 질문이 나왔네요. 자, 주제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네, 내용. 즉, 메인 아이디어를 묻는 글이 되겠죠. 묻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 글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1번. 관악기의 기원. 자, 관악기. 여러분, 이렇게 관 모양의 악기를 말하는데, 선생님, 1번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플룻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것이 마치 뭐 같다 그랬죠? 플룻. 그쵸? 그러니까 관악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플룻이 나오긴 했지만, 플룻으로 발견된 악기를 한번 언급을 해서 도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글이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더 많은 악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네,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단순히 플룻에 대한 글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글의 주제를 다 담고 있는, 네, 내용으로 보기 어렵네요. 자, 2번 볼게요. 초기 인류의 악기. 네, 어떤가요? 2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수 있겠죠. 초기 인류가 뭐예요, 여러분? Early humans였죠? 네, 초기 인류들이 플룻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악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It was not the only musical instrument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발견된 플룻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초기 인류의 다양한 악기에 대한 글이다. 그래서 주제는 2번이라고 볼수 있고요. 3번. 최초의 음악의 종류?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음악 종류에 대해서 나오나요?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에 대한 글이죠.
따라서 3번도 주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도 함께 볼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우리 아까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하고 궁금해했었죠?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적당한 표현을 골라봐야 돼요. 자, 우리 보기의 내용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lived in caves. 동굴에 살았다. 주어가 they죠? 다시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 하지만 그것은 보여준다. 그들이 동굴에 살았다는 것을. 근데 앞에 wing-bone이 cave에서, 동굴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답으로 또 처리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앞뒤 문맥을 보세요. 앞에 초기 인류들이 어떤 종류의 음악을 연주했을까 하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니까 아마도 그 본플룻은 유일한 악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악기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는 내용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동굴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이 가운데에 쓸수 없는 말이 되겠죠? 2번, enjoyed music. 같이 넣어볼까요? Body shows they enjoyed music. 어떤가요, 여러분? 그들은 음악을 즐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까? 또 발견된 그 날개뼈 플룻은? 네, 유일한 악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초기 인류가 음악을 매우 즐기지 않았을까? 네, 그런 걸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죠?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은 2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번은 어떤가요? Respected musicians. 존중하다, 존경하다란 뜻으로 respected가 쓰였고요. Musicians는 음악가들이에요. 그것은 보여준다. 그들이 음악가를 존경했다는 걸 보여준다. 여기 어디에도 musicians, 음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죠.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자, 그럼 Easy 가이드로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살펴볼게요.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여러분? 글쓴이는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었죠? Early humans made musical instruments. 맞아요. 초기 인류는 악기를 만들었다. 악기를 만들었다는 그 내용을, 놀라운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세부 내용, details를 전달해 주나요? A bird's wing bone was found in a cave. 한 새의 날개뼈가 발견되었다. 동굴에서. 이 새의 날개뼈로 시작을 하고 내용을 도입하는 거죠. It is about 40,000 years old and has five holes. 그것은 대략 4만 년이나 되었고, 그리고 다섯 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었다. The bone was used as a flute. 그 뼈는 그냥 단순한 뼈가 아니라 사용되었다. 뭘로써? Flute로 사용되는 악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It shows early humans enjoyed music. 자, 우리 문제로 나왔던 문장이죠? 그것은 초기 인류가 음악을 즐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이렇게 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봤고요. 자, 문법 내용, 우리가 배우고 있는 what, which, whose 명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초기 인류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연주했을까? 이 어떤 종류의 음악, 이 부분이 의문사로 표현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보죠, 여러분? 네. What kind of music이 되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id early humans play? 다음, 함께 볼게요. 그들은 어떤 종류의 악기를 발명할 수 있었을까? 자, 이 부분은 어떤 종류의 악기를 발명할 수 있었을까? 해서 이 부분 있죠? 그쵸? 네, 이 부분이 의문사로 표현돼야 됩니다. 상당히 긴데요.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네.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여기 보면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쓸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다시 보면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they invent? 네,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글의 대주제는 food, 음식이네요. 네, 벌써 흥미로운 주제죠? 자,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ich

색 do you like better? Waffles or ice cream? 어떤 간식을 당신은 더 좋아하나요? Waffle 아니면 아이스크림? 네. Which snack? 어떤 간식을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A or B 하고 대상을 정해주고 묻습니다. 이럴 때는 의문사 which, 어느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선생님 계속 설명했죠? 자, 그리고 비교급 better와 같이 쓰였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Which do you like better? 하고 A or B 하면 A와 B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이렇게 취향이나 선호를 물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회화를 쓸 기회가 있다면 이 표현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꼭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네, 이 구문 꼭 익혀두세요. 자, 여러분, 와플이 좋은가요? 아이스크림이 좋은가요? 너무 고르기 힘들죠? 네, 바로 나오네요. Is it hard to choose? It이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네요. 자, 이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to 부정사를 진짜 주어로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때 it은 가짜 주어로 해석하지 않죠. 근데 선택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글쓴이가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Then enjoy both with an ice cream cone. 그러면 두 개를, 이두 개를 아이스크림 콘으로 enjoy, 즐겨요, 즐겨라. 이렇게 말하네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없이 바로 일반 동사가 앞으로 나오는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즐겨라, 즐겨요.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주어가 없어요. 자, 무엇을 즐겨야 돼요? Both. 두 개. 뭐죠? 네, 이 waffles하고 아이스크림이 되겠죠? 이두 개를 뭘로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와플 모양의 과자에 아이스크림이 담겨져 있는 바로 아이스크림 콘으로 두 개를 동시에 즐길 수 있죠. 네, 그렇게 즐기면 돼요. But it was idea. 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네, 하고 질문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문제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의 소재가 파악이 됐죠? 아이스크림 콘이 나왔습니다. Here is the story. Here is 하면 여기에 있다란 뜻이에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In 1904, Hamwi was selling waffles. 1904년에 Hamwi라는 사람이 와플을 팔고 있었어요. 비동사 ing 하면 뭐뭐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과거형이니까 과거 진행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팔고 있었다. 와플을 팔고 있었대요. Next to him, someone was serving ice cream in dishes. 그 옆에는 누군가가 아이스크림을 그릇에 serving, 제공하고 있었다. 역시 이것도 비동사 ing, 진행형이네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지금 보니까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팔고 있었대요. But he ran out of dishes. 그런데 그는 ran out of 하면 무엇을 다 써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원래 run이었겠죠? 현재형으로 run out of 하면 다 써버리다, 소진해버리다 이런 뜻의 표현입니다. 그릇들을 다 써버렸다. 누가 그릇을 다 써버렸을까요? 햄이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던, 그릇에 담아서 팔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릇이 이제 다 동이 난 거예요. 네, 문제가 발생했죠? Then, Hammy rolled his waffles into cone shapes and told him to use them as dishes.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해미는 그의 와플을 콘 모양으로 rolled, 말았고, 그리고 그에게 그것들을 dishes, 그릇으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네, 제법 문장이 길죠? 이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함미가 한 행동으로는 rolled, 만 것과 told, 말한 것이죠. 이두 개의 동사가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면 그는 말은 거예요, 뭐를? 그의 와플을 무슨 모양으로? 콘 모양으로. 그래서 콘 모양 이렇게 생겼죠? 원뿔 모양이에요. 이렇게 콘 모양으로 말았고, 그리고

톨드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표현은 이 구문을 잘 익혀두세요. 톨드의 원래 형태는 텔이죠. 텔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투동사원형이 나오면,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문장에 적용하면, 그에게 뭐 하라고,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것들이란 이렇게 콘 쉐입스로만 와플이 되겠죠. 뭘로 사용하라고요? 그릇으로요. 그릇이 동났으니까 이걸 그릇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담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The ice cream cone was born then. 그 아이스크림 콘이 was born 하면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스토리를 마지막에 언급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였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는 거예요. 아, 영작하는 문제네요. 자, 우리 잘 준비해서 해볼게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음음문 만들고 있으니까 what, which, whose 음음문 그걸 이용해서 이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의문사부터 찾아야 돼요. 누구의 아이디어? 이 부분이 의문사에 해당이 되겠죠? 누구의란 뜻을 가지는 의문사 뭐가 있었죠? 네, whose가 있었죠. 그래서 whose 쓰고, 그 다음 명사 뭐 써야 될까요? 아이디어 씁니다. whose idea까지 왔어요. 그 다음 주어진 보기를 이용해서 이제 완성을 하면 돼요. 아이디어는 이제 썼고, 그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하고, 이제 was가 남았으니까, 동사 was 쓰고 그것은 주어 it을 마지막에 쓰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뭐예요? But whose idea was it? 그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죠, 여러분? 네, 다음에 스토리가 나오죠? 하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하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질문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하미가 와플을 콘 모양으로 말아서 사용하라고 말했던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여기 뒷부분에 왜 말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1번,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짐으로? 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여러분? 네, 기억이 없죠? 네, 이거 아닌 것 같고. 그다음 2번, 와플을 더 쉽게 먹을 수 있으므로? 맞나요? 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3번, 와플이 그릇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네, 3번 어떤가요? 3번이 맞죠, 여러분? 3번의 내용이 글 속에 있습니다. 자, 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미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 he ran out of dishes. 그릇이 다 동이 났고, 다 써버렸고, 그러자 하미가 어떻게 했나요? 와플을 콘 쉐입으로 만들었어요. 말았고요. 그리고 told him to use them. 그것들을 그릇으로 사용하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이 정답의 근거가 되겠죠? 그릇이 동나서 그릇 대신에 와플을 그 그릇으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3번 정답 처리하고요. 다음 우리 이지 가이드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글이었나요? 메인 아이디어.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려우면 우리말로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Hammy rolled his waffles into cones and the ice cream cone was born. Hammy는 rolled, 말았다. 그의 와플을 콘 모양으로 말았고, 그리고 The ice cream cone was born. 탄생하게 되었다. 자, 아이스크림 콘이 탄생하게 된그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내용 볼게요. 함이란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Hamwi was selling waffles. Hamwi는 원래 와플을 팔고 있었어요. The ice cream seller ran out of dishes. 그 옆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은 run out of, 다 써버리다. 그릇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Hammy rolled his waffles into cone shapes. 하미가 그의 와플을 콘 모양으로 말았고,
He told him to use them as dishes. 그는 그에게 tell A to B 해서 그에게 뭐하다? 사용하라고 말했다. 말했다는 뜻이죠. 그것들을 이 콘 쉐입을 그릇으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에 나온 문법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가 나왔네요. 당신은 어느 간식을 좋아하는가? 자, 우리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 배우고 있죠? 여기서 의문사로 표현해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요? 어느 간식을,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어느 간식, 어떻게 말해요? Which snack? 그리고 do you like 하면 당신은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이 돼요. Which snack do you like?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리뷰 퀴즈가 나가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중에 여러 번 강조해 설명했던 내용이 주로 리뷰 퀴즈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게 나왔는지 볼게요. Hemi told him blank to blank them as dishes. Hemi는 그에게 말했다. 그것들을 그릇으로, 접시로 뭐 하라고? 사용하라고 했다. 사용하라고 말했다. 자, 이 의미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문법 구문에 맞춰서 잘 작성해 보는 것이 여러분 숙제입니다. 정답은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12강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1강이고요. 수량 형용사 그리고 빈도부사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오늘 개념을 조금 더 쉽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 좋은 어휘들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쌤이랑 꼭한 번씩 읽으면서 바로 외우고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 there is 혹은 there are 입니다.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중요합니다. 오늘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서 there is a student 하면 학생이 한명 있다 이런 의미고요. there are students 하면 학생들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there 뒤에 비동사를 써서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exercise인데요. exercise 하면 운동하다입니다. exercise. 그리고 drink. drink는 마시다죠? 예를 들어 drink water 하면 물을 마시다. drink milk 하면 우유를 마시다가 됩니다. 자, 이어서 visit인데요. visit 하면 방문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I visited my grandmother 하면 나는 할머니를 방문했다. 할머니를 뵈러 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send입니다. send는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이어서 postcard 하면 엽서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예시를 만들어 보면 send a postcard에서 엽서를 보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gym인데요. 우리 운동 어디서 해요?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실내 체육관을 주로 gym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cheese인데요. cheese, cheese입니다. 그리고 빵은요. 영어로 bread, bread 이렇게 읽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dish가 나와 있어요. dish 하면 접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fun인데요. 여러분, fun 하면 재미있는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은 즐거움이라는

라는 명사로 나올 예정이니까 같이 기억해 둘게요. 이어서 flour인데요. flour 하면 밀가루입니다. 발음 어떻게 해요? flour. flour, 밀가루입니다. 이어서 people인데요. 자, people 하면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한 명의 사람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하죠? person, person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일 때는 우리 people이라고 말해요. 이어서 풍선입니다. 우리 풍선은 balloon, balloon이라고 하고요. 이어서 full은 hungry의 반대말로 배부른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세 개 단어 별표 치고 시작해 볼게요. 먼저 many인데요. many 무슨 뜻일까요? many는 수가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many pencils, 많은 연필들, many teachers, 많은 선생님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much는 뭘까요? much도 많은인데 얘는 양이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any랑 조금 다르죠? 그리고 a lot of는 many와 much 대신 쓸수 있는 말입니다. 얘도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수나 양이 많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개,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는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수량 형용사라고 부르거든요. 오늘은 이 수량 형용사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빈도 부사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우리 수량 형용사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수량 형용사입니다. 오른쪽에 many, much, a lot of가 나와 있습니다. 이세 가지 표현은 공통점이 모두 뭐였어요?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수량 형용사라는 건말 그대로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정확하게 개수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막연하게 많은이라는 의미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이때 많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들을 우리가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many와 much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many, 많은이라는 의미인데 개수가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many pencils 하면 많은 연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much는요, 양이 많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much bread 하면 많은 빵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수나 양이라고만 하면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many를 언제 쓰고 much를 언제 쓰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하려면 이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many는요, 셀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이게 됩니다. 개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의 앞에 쓰이게 돼요. 반면 much는 개수를 셀수 없는 명사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encils, 셀수 있잖아요. 그 앞에는 많은이라는 의미로 many pencils를 쓰는 거고요. bread는 빵, 셀수 없는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many bread가 아니라 much bread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빵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서 이 빵이라는 개념은요, 덩어리 물질이죠. 이런 덩어리 물질은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한 개라는 개념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한 개로 볼지 모르는 이런 덩어리 물질들은 모두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many를 쓰고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much를 쓴다는 점부터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A lot of도 많은이라는 의미인데요. 셀 수 있는 명사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쓰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a lot of presents,
많은 선물들이라고 해서

뗄수 있는 명사 앞에 쓰였네요. 자, 그럼 교재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량 형용사는요,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의미하고요. 자, 의미는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들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many나 much 혹은 a lot of가 수량 형용사에 속한다 쌤이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many와 much 그리고 a lot of의 쓰임을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의 앞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반면 much는 어때요? 셀 수 없는 명사의 앞에 쓰인다고 했죠.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Many apples. 사과들은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many를 씁니다. Many toys. 장난감들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many toys라고 해야 맞겠죠. 자, 그런데 much water 한번 볼게요. 여러분, 물이라는 액체의 개수를 셀 수 있나요? 물 한 개, 물 두 개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액체는 계속해서 모양이 바뀌니까 셀 수 없고요. 이렇게 셀 수 없는 물질 앞에는 much를 써서 그 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많은 물이라고 할 때는 much water이 되는 거예요. 자, money는 어때요? 돈. 여기서 말하는 이 money라는 개념은요, 영어에서 집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합니다. 돈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돈이라는 집합적인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따라서 much와 함께 쓰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many와 much의 차이 구분 되시나요? 여러분 확실히 구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쌤이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자, students. 학생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many students를 쓸까요? 아니면 much students를 쓸까요? 정답은 many입니다. 학생들은 한 명, 두 명 셀 수 있으니까 many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time. 시간인데요. 많은 시간이라고 할 때는 many time일까요? 아니면 much time일까요? 시간은 셀 수 없는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하므로 much time을 써서 많은 시간이라고 나타내 주어야 맞겠죠? 여러분이 time 예시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lot o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lot of는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예를 들어, a lot of students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라는 의미고요. 셀 수 있는 명사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a lot of food라고 했는데요. 음식의 양을 말할 때 음식은 셀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음식이라고 할 때는 a lot of food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a lot of는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모두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참고로 조금 심화해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우리 a lot of와 마찬가지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lots of. lots of인데요. lots of가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 lot of, lots of 비슷한 표현으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1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수량 형용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기의 단어와 many, much, a lot of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보기를 보시면 food, 음식, water, 물, 그리고 balloons, 풍선들, 그리고 people,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사는 셀 수 있고 어떤 명사는 셀 수가 없네요. 이 점을 잘 구분해서 우리 수량 형용사와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지금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문장 보시면요. There are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었죠?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해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는 문장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
many people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much people이라고 할까요?

걸까요? 정답은 many people이 되겠죠?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셀 수 있으니까 앞에 many라는 수량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즐거움이라고 할 때는 many fun일까요? 아니면 much fun일까요? 즐거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셀 수 없잖아요. 따라서 much fun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물을 마시고 있네요. You should drink. 너는 마셔야 한다라고 했고요. 많은 물이라고 할 때 칸이 네 칸이나 있으니까 a lot of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 lot of water 하면 많은 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t's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아. 많은 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3번입니다. Sarah brought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brought는 누구의 과거형일까요? bring의 과거형이에요. 가져오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Sarah는 파티에 많은 풍선들을 가져왔다라고 하고 싶어요. 자, 많은 풍선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Many balloons일까요? Much balloons일까요? 풍선들은 개수를 셀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many balloons 써주시고요. Many people were at the party. 많은 사람들이 그 파티에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4번 볼게요. 자, 음식이 거의 안 남아있네요. 자, 우리 문장 한번 볼게요. There wasn't라고 했습니다.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re was 하면 있었다인데 there wasn't라고 했으니까 없었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left라고 했거든요. Left on the table은 식탁에 혹은 탁자에 남은 음식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많은 음식이라고 할 때 우리 many food가 될까요? 아니면 much food가 될까요? 음식의 양을 나타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much food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은 felt full, 배부름을 느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I don't have many time, I don't have much time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우리 much를 써주어야겠죠? I don't have much time. 나 많은 시간이 없어. 이런 의미예요. 2번입니다. Are there로 시작했거든요. 우리 there are이라고 하면 있다잖아요. 그럼 are there이라고 하면 있니? 의문문이 됩니다. 자, 무엇이 있니?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니? 라고 할 때 many people일까요? much people일까요? 사람들 셀 수 있으니까 우리 many people 해줄게요. 3번입니다. There are 또 나왔죠? 뭐뭐가 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많은 접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접시들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명사니까 a lot of를 써야지 much를 쓸 수는 없습니다. 4번, 나는 필요한데 많은 밀가루가 필요해요. 여러분, 밀가루라는 물질은 셀 수 없습니다. 우리 덩어리뿐만 아니라 가루류 물질들 있죠. 뭐 설탕이나 소금, 밀가루 이런 것들 다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many 올 수 없고요. a lot of를 써주어야 합니다. 5번입니다. 나는 보낼 거야. 많은 엽서들을 이라고 했어요. 엽서의 개수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 취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many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basic concept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형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쌤은 항상 수량 형용사라고 꼽거든요. 그러면 부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죠. 바로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는요, 부사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자주 등장하고 또 우리 스피킹이나 리스닝이나 리딩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빈도부사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이 빈도부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부사는 말 그대로 빈도를 나타내주는 부사입니다. 빈도가 뭐예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부터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100%와 0%까지 한번 빈도부사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순서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늘 일어나는 일.

항상 일어나는 일은 우리 alway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lways는 늘 혹은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빈도부사의 의미 바로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빈도로는 usually가 있습니다. usually 하면 보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빈도는 자주, 종종이라는 의미로 often이 있고요. 그 다음 빈도 한번 읽어볼까요? sometimes죠? sometimes는 가끔이라는 의미로 often보다 빈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이어서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로 세 가지 기억해 둘게요. seldom, rarely, 그리고 hardly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혹은 결코 뭐뭐 않다라는 의미의 빈도부사로 뭐가 있어요? never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빈도부사 정도들은 반드시 의미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쌤이랑 같이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빈도부사는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즉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자, 빈도부사 never부터 해서 always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을 나타낸 거예요? never 아니면 always? 네, always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늘 혹은 항상이라는 의미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의미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always 다음으로는 usually가 있습니다. 여러분, usually 무슨 뜻일까요? 얘는 보통, 대개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I usually walk to school 이렇게 말하면 나는 보통은 학교에 걸어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often 있습니다. often 무슨 뜻이에요? 자주 혹은 흔히, 종종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빈도로는 sometimes가 있는데요. 얘는 가끔 혹은 때때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I sometimes eat fast food 하면 나는 가끔 패스트푸드를 먹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어서 seldom, rarely, 그리고 hardly라고 하면 거의 뭐뭐 않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I hardly watch TV 하면 나는 TV를 거의 안 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never 하면 결코 뭐뭐 않는다 이런 의미로 예를 들어 I'm never late for school. 나 학교에 절대 안 늦어. 결코 지각하지 않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빈도부사를 활용하면요, 문장 속에서 손쉽게 빈도를 쉽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빈도부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이 위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부사는요, 일반 동사 혹은 비동사, 조동사와 쓰일 때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빈도부사가 이 일반 동사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반면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비동사가 그 뒤에 나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비동사 am이나 is 혹은 are 혹은 조동사 뭐가 있을 수 있죠? can이나 will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비동사는 이 뒤에 위치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go나 play 이러한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빈도부사가 이 앞에 나와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 often go to the library. 나는 자주 도서관에 간다라고 했는데요. 일반 동사인 go의 앞에 빈도부사 often이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never이라는 빈도부사가 비동사의 뒤에 위치한 거 알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 문장에서도 always라는 빈도부사가 조동사 will의 뒤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 일반 동사의 앞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practice 2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횟수를 나타내는 박스 속 칠해진 부분을 보고 알맞은 빈도부사를 사용해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8칸 중에 7칸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빈도부사 들어가주면 좋겠죠. Peter usually plays the guitar at night. 피터는 보통 밤에 기타를 연주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시면 8칸 중에 한 칸도 칠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 말은 나의 어머니는 바나나를 결코 드시지 않는다가 되겠죠? 따라서 never. 3번을 보시면 다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우유를 마신다가 되겠죠? Always. 4번 보겠습니다. 8칸 중에 한 칸만 칠해져 있어요. 거의 뭐뭐 않는다라는 의미의 빈도부사 hardly 혹은 rarely, seldom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8칸 중에 3칸 칠해져 있으니까 가끔 한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She sometimes makes breakfast for her brother 하면 그녀는 오빠나 남동생을 위해서 가끔 아침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1번을 보시면요. 지금 누굴 보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방문한다. 나의 삼촌을. 근데 삼촌은 어디에 계세요? In Paris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sometimes가 빈도부사죠? 일반 동사인 visit의 앞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민지가 울었어요. 울수 있어요. 근데 나 다시는 안울 거야 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민지 will never cry again. never의 위치를 보시면 조동사 will의 뒤에 나와 있다는 거알수 있겠죠? 3번입니다. 그는 좀처럼 회사에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는 he is rarely late for work 인데요. rarely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동사의 뒤에 나와 있다는 거알수 있겠죠? 빈도부사의 위치까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 Grammar in Real Life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는 현우가 어떤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고요. 오른쪽으로 다양한 빈도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지금 표시를 해준 것이고요. 자, 왼쪽을 보면 현우의 일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현우가 어떤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보기와 같이 1번부터 3번까지를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he rarely gets up late 이라고 했거든요. 그는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rarely가 거의 뭐뭐 안 타잖아요. 그래서 그는 거의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학교에 걸어가는데 always, 항상 걸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he always walks to school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always의 위치는 일반 동사인 walk의 앞에 써줍니다. 또한 가지, 우리 일반 동사는요, 주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 he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사에 이렇게 s까지 꼭 붙여주세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그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죠. 그런데 빈도가 어떻게 돼요? Sometimes. 그는 가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he sometimes exercises at the gym이 되겠고요. 여기서 빈도부사 sometimes의 위치 다시 한번 보시면 일반 동사인 exercises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빈도부사 위치 꼭 확인해 주세요. 자, 3번 보시면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현우는 거의 영화를 보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he rarely goes to the movies가 되겠고요. 이때 rarely라는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goes의 앞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A부터 C 중에서 틀린 것을 하나 골라 바르게 고치라고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A부터 C 한번 살펴볼게요. Drink much milk, eat many cheese, 그리고 read many books. 지금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정답은 B입니다. 자, 여러분, A부터 확인해 보면 drink much milk. 우유라는 건셀수 없으니까 much가 꾸며줄 수 있죠. 많은 우유. 그리고 치즈는요, 덩어리 물질이에요. 빵처럼 덩어리 물질은 셀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many가 아니라 much가 꾸며 주어야 합니다.

자, read many books는 어때요? 책들은 셀수 있으니까요. many가 꾸며주는 거 맞습니다. 자, 따라서 be many를 우리 much로 바꾸어주시면 맞겠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0: 이로 시작하는 문장은 얼마나 자주 뭐뭐하니? 얼마나 자주 뭐뭐하니? 빈도를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대답할 때도 빈도로 대답을 해줘야겠죠? 나는 자주 뭐뭐해. 혹은 그는 뭐몇번 뭐뭐해. 이런 식으로 빈도로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우는 얼마나 자주 축구를 하니라고 하였으므로 그는 가끔 축구를 한다라는 의미로 He sometimes plays soccer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량 형용사와 빈도 부사 공부했습니다. 조금 많은 내용이고 외울 것도 많으니까 꼭 교재를 보면서 복습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인원 중앙영어. 자, 오늘은 208강 자,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자, 우리 월요일 날 수동태 이야기를 시작했죠. 자, 오늘은 그 수동태를 가지고 문장을 직접 자, 여러분께서 만들어 보시는 자, 쓰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할 순서는 다음과 같죠. 수동태를 활용해서 자,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자, 오늘 배우신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자,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문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2년에 FIFA 월드컵 결승전이 카타르에서 개최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제시된 영어의 어구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기둥을 먼저 세우시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래서 핵심 성분 우리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자, 여러분들이 기둥을 먼저 박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뭐 했다가 기본이 되겠죠. 뭡니까? 자, 요게 1번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개최되었대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밑에서 찾으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 보니까 요게 지금 꽤 길지만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자, 그다음에 개최되었다는 지금 B 플러스 PP의 수동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old라고 하는 단어가 붙잡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과정, 수업 영어의 과정에서는 특히 개최하다의 뜻으로 너무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셨으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수식어구란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언제 개최됐어요? 이때. 또 어디서 개최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둘 다 MD가 되겠습니다. 그 MD는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뭐 뒤로 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요 아이들이 둘 다 뭐예요? 지금 두 단어 이상의 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동사 앞에서만 수식을 못하고요. 문장 맨 앞이나 맨 끝으로 가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배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요거는 문장 맨 앞에 자, 1번의 앞에 배치하기로 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요 부분은 맨 끝에다가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번의 뒤쪽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재구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자, in 2022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연도를 읽을 때는 이렇게 두 개씩 잘라서 이렇게 읽는 거죠. 2022, the FIFA World Cup Finals. 자, Finals는 근데 왜 S가 붙었을까요? 결승전인데. 자, 우리말로는 결승전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들 그 결승전이 열릴 때 동시에 3, 4위전이 함께 열리거든요.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몇 경기예요? 마지막으로 열리는 경기는 두 경기인 거죠. 파이널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후에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열리는 경기라고 하는 자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파이널즈가 됐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동태 이 아이는 어떻다? 자, 그렇죠.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는 구조 월요일날 배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in Qatar 이렇게 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 깔끔하게 이해가 잘 되셨죠? 잘 만들어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2022, the FIFA World Cup Finals were held in Qata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때요? 덩어리가 다섯 덩어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퍼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제시된 용어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도 먼저 기둥부터 먼저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죠? 바로 지붕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것을 아래쪽, 자, 영어 어구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자, 평평한 지붕이 뭐죠? 이거죠. 두 번째는 어때요, 여러분들? 예, 훼손될 수 있다. 근데,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can be damag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 주가 수동태 문장을 특히 삼형식의 수동태 문장을 연습하는 그런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동사가 주로 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기둥이 1, 2번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어와 수동태 동사가 나오면 이제 삼형식은 일형식이 되는 거니까 필수 성분은 없는 거겠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수식 성분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를 수식합니까? 바로 뭐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고요? 요거는 그 M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누구예요? 눈의라고 하면 무게는 무게인데 누구의 무게예요? 눈의 무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MA가 되는 것이고 얘는 어때요? 그 눈을 또 설명하죠?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지붕 위에 놓여 있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구들이 한 단어짜리면 또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하겠지만 최다다 두 단어 이상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어디 나온다? 바로 무게 다음에 요 놈이 나올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눈은 눈인데 어떤 눈이에요? 자, 그 지붕에 위에 놓여 있는 눈이다라고 해서 요게 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재구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3번, 요게 4번, 요게 5번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영문으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flat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flat roofs라고 하면 평평한 지붕이고요. 평평한 지붕이 어떻게 될수 있다고요? damage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손상시키다, 훼손시키다의 뜻이죠. 훼손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weight는 무게고요. 누구의 무게인가요? 바로 눈의 무게가 되고요. 그 눈이 어때요? 라인은 사람을 설명할 때는 눕다가 되지만 사물을 설명할 때는 사물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눕는 건 놓여 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점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의 댐은 누구를 대신하는 대명사다? Flat roofs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즐 다섯 개 여러분들 잘 맞추실 수 있었나요?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lat roofs can be damaged because of weight of snow lying on them.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어요.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덩어리가 등장하고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부터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누가 뭐뭐 했다. 이게 영어의 기본이죠? 임무가 취소됐다. 아유,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rise의 세 번째 임무는 어떻게 될까요? rise가 나올 것이고, third mission. 이렇게 되겠죠? 예. 네, 자, third mission.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1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됐네요. 자, 동사가 수동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어와 수동태 동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수식어구일 텐데, 그러면 얘는 누구를 수식하나요? 취소된 시점이 언젠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부사 덩어리예요. 근데, 오, 되게 기니까? 구 아니면 절이겠죠. 부사구와 절은 어디에 오죠? 문장 맨 앞에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동사의 뒤로 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는
1번에 앞으로 가도 되고 2번에 뒤로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즐 맞추시면 되겠고요. 저는 앞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자, 뒤에다가 집어넣어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장 꼬랑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봤고요. 요거는 문장 맨 앞으로 옮겨가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 미션이 캔슬됐는데 요 이유 때문에 요때 캔슬됐대요. 자, 그 안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 어휘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중등용으로 조금 어려운 어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외우시지는 않아도 중학교 과정의 영어를 공부하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explode라고 하면 자, 폭발되다라고 하는 자동사와 뭐뭐뭐를 폭발시키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둘 다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자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86년도에 스페이스 셔틀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우주 왕복선을 우리가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하죠. 스페이스는 공간의 뜻이 있지만 특히나 우주 공간의 뜻이 있는 거고요. 우주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 알죠, 여러분들? 셔틀버스 들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왕복선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챌린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 잘 구성하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수동태가 구성됐더니 뒤에는 뭐만 나오더라? 바로 부사부사구 부사절밖에는 못 나오더라 라고 하는 문장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뭐였나요? Rise third mission. 어떻게 됐어요? Was cancelled. 자, 과거에 cancel 됐대요. 근데 언제 cancel 됐대요? When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exploded in 1986.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따라서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3번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안에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특히 이제 21세기에 수업 영어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지문 안에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도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햇빛 혹은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원들은 자연에 의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자, 기둥 누구예요? 재생에너지원들이 만들어진다. 중학생 수준에서 이 한글만 가지고 글을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재생에너지를 뭐라 그러지 영어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재생에너지는 다시 renew,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아, renewable,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좋아요. energy sources. 자, source는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energy on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얘가 1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만들어진대요. 자, create는 창조하다, 만들어내다의 뜻이니까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둥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수식어군데요. 얘는 누구를 수식하나요? 이렇게 수식하죠. 근데 한 단어짜리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sunlight, 햇빛과 그다음 wind, 바람과 같은. 자, 예시를 나타낼 때는 such as도 많이 쓰지만 like도 쓸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어디 들어가면 돼요? 1번에 뒤에 들어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때요? 만들어지는데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전부 다 M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장 맨 앞으로 가도 되고 자, 그럼 한 단어짜리면 동사 앞으로 가도 되고 문장 맨 끝으로 가도 되는데요. 저는 요 문장 안에서는 둘 다 동사 뒤에 집어넣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배치하시면 되는데 누구를 앞에 쓸까요? 아무거나 앞에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짧은 것을 먼저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먼저, 요것이 나중에. 요렇게 여러분들 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다시 재구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수식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 뒤에 부사가 하나, 부사구가 하나. 요렇게 와 있습니다. 자,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짜리가 수식하고 두 단어짜리 부사구가 수식하는 자, 요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동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 이하에는 필수 성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삼형식의 수동태는 일형.

0: 이런 식이다.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로 앞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결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다 같이 한번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볼까요? 자, 주어가 뭐였습니까? 재생 에너지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enewable energy sources. Like sunlight and wind. 그 다음에 are created continually. 자, 누구에 의해서? By nature.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도 요 URE가 붙으면 명사가 된다. 자, 지난번 어휘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 볼게요. 마지막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도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누군가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퍼질 수 있다. 이게 기둥이에요, 이 문장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어의 어구 중에서 이걸 찾아보면 things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퍼질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동사도 역시 수동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식어구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행복, 슬픔, 그리고 비만과 같은 것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디 들어가면 되겠어요? 두 단어 이상일 테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such as가 예시를 나타낸다라고 여러 번 우리 수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자, a, b, and c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길지만 별건 없는 거죠. 자, 요 중에서 주의하셔야 될 단어, 자, obesity 같은 단어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슬픔과 그다음 비만과 같은 것들. 요거는 그러니까 1번에 뒤에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퍼지는데 뭐처럼 퍼져요? 들불처럼. 어딜 통해서 퍼져요? 이건 다 MD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단어 이상,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단어 이상. 따라서 문장 맨 앞으로 가도 좋고요. 자, 동사의 뒤편에 배치돼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들 전부 다 동사 뒤편으로 배치하려고 하고요. 얘를 먼저 쓸 거냐, 얘를 먼저 쓸 거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봤더니 자, 요런 순서가 되는 것이죠. 동사로 중심으로 주어가 있고 주어로 수식하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동사로 수식하는 부사구가 자,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요걸 영문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인간의 감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NS의 영향을 워낙에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이 자, can be spread가 되겠습니다. spread는 자타동사 동일형이고 여기서는 타동사의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들불은 wildfires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것과 같이 요걸 통해서 자, 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ings 그 다음에는요. 자, such as가 나왔었죠. such as A, B, C 이렇게 나왔어요. happiness, sadness, and obesity can be spread 뭐처럼요? like wildfires 뭘 통해서요? 자, through the social networks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5번까지 다 마무리 해봤고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자,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잘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In 2022, the FIFA World Cup Finals were held in Qatar. Flat roofs can be damaged because of weight of snow lying on them. RIDE's third mission was cancelled when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exploded in 1986.

0: 자, 오늘 수동태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 문장 다섯 개 저랑 만들어 보셨어요. 자,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자, 수업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필요한 복습들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어 실력을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쫙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와 문법은 도움이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역시나 재밌더라고요. 호기심 가득하게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6. The Munchkins. Dorothy saw a number of strange little people by a brook.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
2: Welcome, most noble witch, to the land of the Oz, she said.
3: We are the Munchkins, and we thank you heartily,
1: said one of the men.
4: You have killed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1: said another.
5: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1: The Munchkins lifted Dorothy to celebrate their new hero.
6: Oh dear, said Dorothy. Dorothy was sure she had neither killed her witch nor freed any munchkins. She was, after all, just a little girl.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오즈의 마법사, 오늘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이 도로시와 토토는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바라보도록 할까요? Chapter 6, 제6장입니다. The Munchkins. 뭐죠? The Munchkins.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Dorothy saw a number of strange little people by a brook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로시는 보았습니다. A number of. A number of라는 것은 아, 우리 친구들이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A number of는 바로 많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이상한 작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 저기 보니까 이상한 작은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네. 어, 저 뭐지? 라고 하는 거죠. By a brook. Brook이라는 것은 바로 개울입니다. 이 시냇가 개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이상한 작은 사람들을,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사람들이, 이상한 작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도로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로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Hopeful, 이 희망의

0: 가득 찬 희망적인 expressions. 무엇을 가지고 희망적인 expression, express가 표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ion을 떼버리면, 여기 있는 ion을 삭제해버리면 express가 되죠. express는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친구들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를 한번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 표현이 표현하다에서 ion이 붙으면 표현이 되거든요. 명사가 되는데 이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표현이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납니까? 바로 표정에서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expression이라고 하면은 표현도 되지만 표정도 된다는 점. 왜? 표정에 표현이 저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제 표정에도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expression은 표정도 된다.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이렇게 지금 도로시를 막 바라보면서, 희망적인 표정입니다. 희망적인 표정을 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만나기 전에 여기 있는 a number of,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헷갈려하는,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도, 우리 중간기말고사 서술형 평가에서도 이 문제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의미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의미고요. The number of는 뭔가의 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필이 7자루가 있다면 연필의 수가 몇 개인가? 라고 했을 때 뭔가의 개수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뭐의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number of는 참고로 흔히 우리가 many와 거의 유사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어서 많은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a number of가 many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A number of cookies are on the plate 이라고 되어 있죠. A number of cookies. 자, 그래서 a number of는 뭐다고요? 바로 많은. 그래서 많은 쿠키들이 어디에 있다? 접시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the number of cookies is 5가 되죠. 그래서 이 쿠키의 수가 몇 개냐 하면 5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a number of cookies라고 했었죠. 그러면 많은 쿠키들이니까 쿠키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쿠키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복수 are를 적는 것입니다. is를 적지 않고요. 동사도 단복수를 맞춰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쿠키들이니까 여기에 are를 적어야 될 것이고요.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쿠키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뭐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다섯 개가 있든 열 개가 있든 간에 지금 쿠키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들의 개수는, 그래서 저기 있는 the number이 바로 주어가 돼서 여기는 그 개수 하나를 딱 묻는 것이기 때문에 is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확실히 정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요. 하나만 딱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어쩌면 기발한, 이제부터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그 암기법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many 한번 보도록 할까요? many에 보니까 일단 제일 앞에 a number of랑 the number of의 차이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에서 a와 the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a와 the만 다르죠.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a number of에서 a를 기억하고요. 여기에 있는 참고, 거의 many와 유사한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했었죠. many 안에도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a가 들어가 있죠. 아, a number of도 a가 있고 many 안에도 a가 있네. 아, 그러니까 many와 a number of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피식. 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안 날 때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 맞다. 그때 효립 아빠가 이야기했는데 a number of 앞에 a가 있고 many 안에 a가 있어서 두 개가 같은 거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아주 희한한, 특이한 외우는 방법이지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그 작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고개를 숙여서 절하거나 인사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Toward라는 것은 향해서, Dorothy를 향해서. Bow라는 것은 머리를 숙이다 혹은 절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가 되어 있네요. 남자들은 the men 할 때 men이죠. 남자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입니다. 남자들은 man이 바로 한 명, 남자 한 명이고요. men은 men,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stood back, 뒤로 물러섰고요. A woman, 여성, 어떤 여자, 여성이 한 명 나와서 여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approached,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시에게로 다가갔다, 즉 다가왔다가 되겠죠. 도로시 입장에서는 welcome, most noble witch. 환영합니다. most, 가장, noble이라고 하면은 고귀한, 아주 귀한. Most noble witch.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가장 고귀한 마녀입니다. 왜 마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환영합니다. 가장 고귀한 이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만한 마녀님. 마녀라고 하니까 왠지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Welcome to the land of Oz. Oz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고귀한 마녀님, 오즈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조금 더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일단 음원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6. The Munchkins. Dorothy saw a number of strange little people by a brook.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
2: Welcome, most noble witch, to the land of the Oz, she said.
0: 계속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re the Munchkins, and we thank you heartily, said one of the m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We are the Munchkins. Munchkins가 약간 이 종족 같은 건가 봐요. 우리는 Munchkin들이고요. And, 그리고 우리는, and we thank you heartily.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heart가 있잖아요. Heart, 우리 이 하트. 하트가 있는데요. Heart라고 하면은 이 하트도 되지만 우리 심장도 되잖아요. 맞죠? heartily 하면 이 심장에서, 이 하트에서, 혹은 이 심장에서, 맞죠? 그래서 진심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said one of the men, 남자 중 한 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You have killed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said another.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여기서 you라는 것은, 이 문장에서 you라는 것은 바로 도로시가 되겠죠. Dorothy, 도로시. 당신은 have killed, 죽였습니다. 뭘 죽였냐면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east는 우리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동쪽입니다. 동쪽의 the wicked witch. wicked라고 하면은 사악한입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사악하지 않아요. 저의 반대편. 저는 아주 선하지 않습니까? 선량하고 착하고. 그래서 이 선한, 착하고 선한 것. 맞죠? 그 반대편에 있는 악하고. 맞죠? 마음씨가 아주 이 검고. 이 마음씨가 안 좋고 이 악한, 그렇죠. 그래서 사악한 witch 마녀,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당신 도로시가 죽였습니다. said another, 또 다른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도로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도 안 죽였는데? 지금 이제 방금까지 나의 집이 태풍 속에 이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안에서 막 돌아다니던 난 여기 내렸을 뿐인데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 다음은요.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그래서 그 나이가 많으신 여성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줬고 풀어주었습니다. 뭔가 이 문맥상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동쪽의 사악한 마녀가 이 먼치킨스들을 이렇게 구속하고 있거나 뭔가 잡아두고 있거나 했는데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도로시가 이 사람들을, 먼치킨들을 풀어주었다고 하네요. 그런가 봐요. The Munchkins lifted Dorothy to celebrate their new hero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 Munchkins, 작은 이상한 사람들은 lifted, 들어올렸습니다. 도로시를 막 들어올렸어요. To celebrate, 기념하기 위해서 their new hero, 그들의 새로운 영웅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도로시를 막 들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Oh dear, said Dorothy. 도로시가 이야기합니다. 오, 이런 세상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이거 뭐지? 아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Dorothy was sure she had neither killed

0: a witch nor freed any munchkins 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나오네요. 도로시는 확실했습니다. 맞죠? 확실히 자신은 알잖아요.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냐면 she had neither 여기 있는 nor 일단 neither nor 먼저 보도록 할까요? neither A nor B 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라는 의미입니다. neither A nor B 라고 하면 A와 B 둘 다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 문장에 넣어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는 was sure 확실했습니다. 본인은 알겠죠. She had neither killed the witch. 본인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She had neither killed the witch. 그녀는 마녀를 죽이지도 않았고 Nor freed any munchkins. 그리고 그 어떠한 먼치킨도 자유롭게 풀어주거나 해방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마녀를 죽이지도 않았고 마녀를 죽임으로써 먼치킨들을 해방시켜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로시 자기 스스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She was, after all, just a little girl. After all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아무튼 어쨌든 혹은 결국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she was just a little girl. 그녀는 즉 도로시는 작은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그냥 집에 있었고 헨리 삼촌네 집에 왔고 그 다음에 태풍이 우리 집을 가져갔고 그 다음 잘 내려앉았는데 영웅은 무슨 영웅이야? 나는 마녀도 안 죽였고 먼치킨도 안 죽였어. 먼치킨도 해방시켜주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We are the Munchkins and we thank you heartily,
2: said one of the men.
3: You have killed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2: said another.
4: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2: The Munchkins lifted Dorothy to celebrate their new hero.
5: Oh dear, said Dorothy.
2: Dorothy was sure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nor freed any Munchkins. She was, after all, just a little girl.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6: A number of. A number of. We saw a number of birds near the lake. Expression. Expression.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Bow. Bow.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Approach. Approach.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 Set free. Set free.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 바로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lift라는 것인데요. lift는 무언가를 들어올리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용차 이렇게 무언가를 들어올리는 것이죠.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확장해보도록 할까요? Can you lift this box? 이 박스를 들 수 있니? 들어 올릴 수 있니?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바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혹은 들어 올리는 것을 사람의 기분에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뭔가 사람의 기분을 살짝 들어 올리는 거예요. Her smile, 그녀가 웃고 있어요. Her smile lifted my mood. 나의 기분을 살짝 들어 올렸다. 저는 기분이 요 정도 되었는데요. 근데 옆에서 어떤 저의 제 친구인 her이라는 사람이 her smile, 그녀가 근데 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요 정도에 있었는데 살짝 들어올려지는 거죠. 바로 기분, 감정 등을 좋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뭔가 들어올리는 거니까 기분이 살짝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은요. Can you give me a lift to school? 너는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학교까지 리프트 살짝 들어올려주는 것을 할 수 있겠니? 아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탁 들어서 학교에 탁 내려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차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영국식 표현입니다. lift라고 하면은 영국식 표현. 살짝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차에 살짝 타서 살짝 내리는 거. 그러니까 누가 마치 탁 들어서 탁 놔주는 거. 이런 느낌인 것이고요. 미국식에서는 ride라고 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서 사용하면 둘 다 이해를 당연히 합니다만은 이렇게 약간의 지역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이 조금 더 넓어졌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유럽연합 EU와 중국의 관계가 작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 전후를 해서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죠. 다행히 올해부터 경기가 좀 풀리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경기가 풀리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또 패턴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 첫 순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첫 번째 토픽이죠. EU freezes China deal ratification. 자, 여기서 이제 헤드라인 쓰는 거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관사를 대체로 생략합니다. 여기서 the EU가 되는데 더가 생략된 거고요. 이 Chinese가 아니에요. China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협정이 아니고 중국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China라고 해야지 Chinese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중국에 관한 협정 ratification, 비준을 동결시켰습니다. 중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확인하시죠.
1: EU freezes China deal ratificatio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halted ratification of an investment deal with China until Beijing lifts sanctions on EU politicians, deepening a dispute in Sino-European relations. After 7 years of negotiations, the two sides reached the agreement in last December.
2: EU freezes China deal ratificatio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halted ratification of an investment deal with China until Beijing lifts sanctions on EU politicians, deepening a dispute in Sino-European relations. After 7 years of negotiations, the two sides reached the agreement in last Decembe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만 신경 쓰시면 듣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 Keywords 확인하시죠.
1: Parliament.
2: Parliament.
1: Ratification.
2: Ratification.
1: To lift.
2: To lift.
1: Sanctions.
2: Sanctions.
0: 첫 단어는 Parliament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의회라고 하죠.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들의 대표들이 있는 곳. 우리로 따지면 국회죠. The National Assembly. 미국의 경우에는 Congress라고 하죠. 의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Ratification, 비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Ratification, 잠시 후에 본문을 함께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o lift, 동사로 뭔가를 해제하다. 뭔가를 부과했던 규제라든가 금지 조치라든가 야간 통행 금지 같은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하다라고 할 쓰는 표현이고요. Sanctions, 제재 혹은 제재 조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 복수로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과연 EU와 중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The European Parliament has halted ratification. 여기까지만 끊어볼까요? 당연히 주어는 여기까지겠죠. 유럽의회가 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의회. 유럽의회라고 하는데요. 유럽의회가 ratification, 비준안을 중단시켰습니다. 뭐에 관한 비준일까요? Of an investment deal with China. 그렇군요. 중국과의 투자협정에 관한 비준을 잠깐 멈춰 라고 시킨 겁니다. 이 ratification 되게 중요한데요. 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y, agreement 이런 경우에는 행정부의 대표가 가서 그래 너네 나라와 우리나라끼리 같이 하자라고 해서 sign a deal, make a deal, 서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행정부 대표가 가서 뭐 무역통상부든 국제통상부든 아니면 미국의 뭐 무역대표부든 담당 부서가 가서 서명한다고 바로 법이 되면 행정부가 독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서명을 하고 오면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되는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비준을 ra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FTA라든가 자유무역협정 같은 여러 가지 국제조약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언제까지요? Until Beijing lifts sanctions on EU politicians. 아, 그렇군요. 일단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죠. 한 나라의 수도를 영어로 쓰는 경우는 그 도시 자체, 베이징이라는 도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 자체를 받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정부를 받습니다. 바로 The Chinese Government이 되겠죠. 국가를 받는지 정부를 받는지는 문맥에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되겠죠. 중국이라고 하셔도 문제는 없고요.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정치인들에게 부과했던 제재 조치를 해제할 때까지는 투자협정 비준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deepening a dispute in Sino-European relations. Sino는 중국을 얘기하는 말이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더욱더 심해지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올 3월에 유럽연합에서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를 들고 나왔고, 이로 인해서 두 나라, 두 기관 사이에, 아, 나라와 이제 EU니까요. 둘 사이에 아주 어마어마한 냉각기가 시작됩니다. After 7 years of negotiations, 7년간의 협정 이후에, 협상 이후에, the two sides reached the agreement in last December. 양측, 즉 중국과 유럽연합이 작년 12월 달에 바로 이 투자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노력은 7년 걸렸습니다만 지금 바로 냉각기 때문에 우리 멈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합니다.
1: EU freezes China deal ratificatio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halted ratification of an investment deal with China until Beijing lifts sanctions on EU politicians, deepening a dispute in Sino-European relations. After 7 years of negotiations, the two sides reached the agreement in last December.
2: EU freezes China deal ratificatio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halted ratification of an investment deal with China until Beijing lifts sanctions on EU politicians, deepening a dispute in Sino-European relations. After 7 years of negotiations, the two sides reached the agreement in last December.
0: 두 번째 토픽은 challenges facing airlines. 라고 되어 있군요. 바로 항공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도전 과제들이 바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시죠.
1: Challenges facing airlines. Travel restrictions imposed worldwide during the pandemic forced airlines to plead for government bailouts. There was one silver lining, though, a huge drop in the sector's carbon emissions. Now, as lockdowns begin to ease, is it possible for airlines to lower their emissions long-term while reviving their businesses?
2: Challenges facing airlines. Travel restrictions imposed worldwide during the pandemic forced airlines to plead for government bailouts. There was one silver lining, though, a huge drop in the sector's carbon emissions. Now, as lockdowns begin to ease, is it possible for airlines to lower their emissions long-term while reviving their businesses?
0: 좀 어렵고도 또 나름 재미있는 표현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impose.
2: To impose.
1: To plead for.
2: To plead for.
1: Bailout.
2: Bailout.
1: Silver lining.
2: Silver lining.
1: Lockdown.
2: Lockdown.
0: 첫 번째 단어는 to impose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lift, 뭔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부과하고 실시해야 되죠. 바로 그 단어가 impos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To plead for, 뭔가를 간청하다라고 하셨는 표현이죠. Bailout, 요즘에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구제 혹은 구제 금융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어떤 회사 혹은 업계 어려울 때 정부적인 차원에서 구제금융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Silver lining. 달무리를 얘기하는데요. There is a silver lining이라고 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면이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Lockdown. 봉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Travel restrictions imposed worldwide during the pandemic. 사실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여행 규제가 부과하는 게 아니겠죠? 여행 규제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과된 여행 규제가 forced airlines to plea for government bailouts. 항공사로 하여금 정부의 구제 금융을 간청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라고 강제로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사물 주어 구문이잖아요. 사람이나 뭐 국가라든가 기업처럼 행동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상황과 같은 것들이 주어로 나올 때 이때는 이 주어부를 우리말로는 부사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과가 되었던 취해진 여행 규제로 인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겠고요. 항공사들은 정부 구제 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force란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제하다라고 번역하지 마시고요. 주어로 인해 뭐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자연스럽게 번역하시면 좋겠습니다. There was one silver lining though. 그런데 말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콜론이 나와 있죠. 이 콜론은 설명하는 거죠. What is the silver lining? 그게 뭔데?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콜론이 나오면 우리말로 즉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즉, a huge drop in the sector's carbon emissions. 그렇군요. 항공업계의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거죠. 왜? 비행기가 뜨지 못했으니까. Now, as lockdowns begin to ease. 아,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나왔던 impose와 settlement이죠. impose, 부과하다. 그리고 ease, 완화하다. 그리고 해제하다는 조금 전에 보셨던 lift. 항상 요 세트는 루프를 형성해서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봉쇄령이 지금 완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Is it possible for airlines to lower their emissions long term? 과연 항공사들은 자신들의 탄소 배출을 long term, 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While reviving their businesses, 사업을 회생시키는 와중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사업이 안 좋았으니까 비행기가 뜨지 않았으니까 탄소 배출이 줄었는데 다시 비행기가 뜨고 활황을 보이면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할까? That is a big challeng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죠.
1: Challenges facing airlines. Travel restrictions imposed worldwide during the pandemic forced airlines to plead for government bailouts. There was one silver lining, though, a huge drop in the sector's carbon emissions. Now, as lockdowns begin to ease, is it possible for airlines to lower their emissions long-term while reviving their businesses?
2: Challenges facing airlines. Travel restrictions imposed worldwide during the pandemic forced airlines to plead for government bailouts. There was one silver lining, though, a huge drop in the sector's carbon emissions. Now, as lockdowns begin to ease, is it possible for airlines to lower their emissions long-term while reviving their businesses?
0: Today's patterns, 오늘은 사물주어 구문에서의 동사 force의 활용. 자, 이런 상황에서 뭐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주어는 사람이나 행동의 주체가 아니죠. 상황이나 이유가 주어로 나오게 됩니다.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우린 이러면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먼저 쓰죠. as로 시작되는 문장을 쓰게 됩니다만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 나라가 재활용 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만 그게 딱 두 가지예요.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했어. 결국 많은 나라가 재활용 노력 강화할 수밖에. 자, 일단 금지하다라고 할 때 to ban something. ban을 동사로 쓰거나 to impose a ban on something. impose와 함께 ban을 명사로 쓰는 것이 두 가지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노력을 강화하다.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to step up one's effort.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을 문장으로 쓰지 말고요. China's blank ban on the import of plastic waste. 요걸 쓰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이렇게 주어로 하면 되겠죠. 자, 뭔가를 금지할 때 전면 금지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Force many countries to step up their recycling efforts.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물주 구문의 힘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데요. 그때 force란 단어가 종종 많이 쓰입니다. 자, 뭔가의 전면적인 금지라고 할 때 쓰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예, 요 표현을 쓰면 좋겠다라는 얘기 아주 초창기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outright ban 혹은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처럼 blanket ban 이라고 하면 전면적인 금지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요 문장 같이 들어보시죠.
1: China's outright ban on the import of plastic waste forced many countries to step up their recycling efforts.
2: China's outright ban on the import of plastic waste forced many countries to step up their recycling efforts.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하는 코너인데요. The airline industry and carbon emissions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자, 항공산업과 탄소 배출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제는 항공업계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중국 무협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신문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환골탈태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했다. 이게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업계 하나가 이만큼 차지했으니까요. 탄소 배출량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carbon emissions, 배출량을 얘기할 땐 복수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항공업계는 the airline industry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The aviation industry라고 하셔도 되는데 before the pandemic hit, 그죠? 코로나19 팬데믹이 hit, 우리 곁에 다가오기 전에 the aviation industry blank for about 2.5% of global carbon emissions 이렇게 돼 있군요.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뭐 너무 많이 했던 표현입니다. accounted for. 자, 과거니까 accounted를 썼습니다만 account for something. 100% 가운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이제 항공업계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Now it is time for the industry to blank itself. Blank oneself. 다시 태어나다. 환골탈태하다. 혁신하다. 쇄신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Reinvent oneself. 여기의 경우에는 itself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만드는 거죠. 다시 태어나다. 환골탈태하다. 자, 전체 문장을 들어보시죠.

0: 시간입니다. Today's expressions.
1: Ratification.
2: Ratification.
1: To plead for.
2: To plead for.
1: Bailout.
2: Bailout.
1: Silver lining.
2: Silver lining.
1: To reinvent oneself.
2: To reinvent oneself.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과거고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하고 스크립트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글래머 코치 표준편 제13강이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글래머 코치 정코치입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표준편 잘 해나가고 있어요. 정말 많은 내용들 다루고 있지만 그만큼 또 보람도 큽니다. 자, 오늘도요. 중학영문법에서 빅3라고 할 수 있는 녀석들을요. 우리가 한꺼번에 두 개를 잡을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형태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동명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재분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이 형태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빅3입니다. 이 빅3 중에서 이제 하나는 투부정사였는데, 그거를 지난강, 지지난강에 잡았고요. 오늘 그 나머지 것들 잡겠습니다. 자, 같이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합니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쾌한 개념 시크릿. 과연 이 문제의 정답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거란에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Grandparents 다음에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enjoy 다음에 buying이 있습니다. Present for their grandchildren 되어 있는데 이 buying이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어떤 건가요? 자, 동그라미를 칠 수 없다면요. 괜찮아요. 잘 왔어요.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강의 마지막에는 요것들 다시 봤을 때 훤히 답이 보일 겁니다. 자, 우리는 동명사, 현재분사 잡으러 갑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중학영문법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이 분사 중에서도 이 투부정사 배웠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차례대로 갈 거고요. 유닛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교재 준비 딱 해주시고요. 유닛 29입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동명사가 되면서 명사 역할 하는 걸 보겠다라는 건데, 기초편을 공부한 학생들은요, 제가 또 명쾌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이거를 본다라고 한 친구들을 위해서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를 벼락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동명사라는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동명사가 뭐냐? 왕기초 알려드릴게요. 동사에다가요, ing를 딱 붙인 겁니다. 투부정사는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였잖아요. 얘는요, ing를 딱 붙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동사가요 명사로 짠 하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tudy라는 동사에다가요 studying에서 ing를 붙였잖아요. 여기 뒤에 보이시죠? 그러면은 얘가 명사처럼 되면서 명사가 하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죠. studying English가 한 덩어리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이제 명사처럼 해석이 되고요. 그거는 중요하다. 자, 동명사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사가 뭔가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명사처럼 쓰이는 거는요, 투부정사에서 우리가 충분히 했어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걔가 명사가 되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막 맹활약하는 거 다 봤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번엔 ing를 붙여가지고요, 그 명사 역할을 해내게 되는 거죠. 천천히 봅니다. 현재 분사, 좀 이따가 만나볼 건데 얘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예요. 이번에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형태가 똑같아요. study에다가요, ing 붙여서 studying 만들었는데 방금 본 거랑 똑같죠? 똑같은데 달라요. 아까 걔는 동명사는 명사고요. 얘는요, 현재 분사라 그래가지고요, 형용사입니다. 우리 기초편 함께 한 친구들은 알죠? 아, 괜찮아, 괜찮아. 기초편 안 들었어도 오늘 강의만 딱 들으면은 그냥 100% 다 이해됩니다. 요거 봐봐요. A boy studying English is my son. 약간 좀

좀 위치도 비슷하고 아까 거랑 비슷한 것 같지만 아까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그 명사처럼 해서 그랬고요.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여기 어보이라는 소년이 있어요. 이거를 명사처럼 해석해 버리면은 소년 한 명,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두 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게 명사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을 꾸며주는 어보이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소년은 is my son,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요. 동사에다가 ing 붙였어요. 그러면 명사가 될수 있고 형용사가 될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고 오늘 세부적인 내용들은 채워나갑니다. 먼저 우리는 동명사를 볼 거예요.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딱 붙인 거고요. 이름에 답이 다 있습니다. 동명사, 동사, 명사가 보이죠?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는 행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원래 명사가 하는 역할이요. 주어, 목적어, 그리고 또 이제 비동사의 보어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누가 들어간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아이가 들어갑니다. 가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동명사를 어설프게, 어설프게라는 표현 좀 잘못됐죠. 부정적이니까. 동명사를 내가 접해봤어. 접해본 학생들도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동명사를 그러면요, 또 이렇게 한 단어만 동명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어요. 동명사는 동사 ing다. 한 단어다. 아니에요. 이 동사가 무슨 동사냐에 따라서 뒤에는 따라오는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노란색이 전부 다 동명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잉에만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찾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동사 ing를. 하지만 by 생각해봐요. 사다죠. 무엇을 사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뒤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things가 따라와줘야 되고 by things 하면 이제 뭔가를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느냐? 온라인으로 사는 거래요. 의미상 얘까지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위치 한번 봐봐요. 자리 한번 봐봐요. 지금 어떤 자리에 쓰이고 있죠? 딱 봐도 주어 자리죠. 동명사 주어 역할 할수 있나요? 할수 있죠. 왜? 이제 얘는 ing를 붙였기 때문에 명사인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하는 역할들을 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주어가 뭐냐?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사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고죠. 원래는 주어 자리 우리 간단한 것들 썼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I라던가, 어? U라던가, 뭐 this라던가, 너무 쉽나요? 이런 거 썼잖아요. 명사나 대명사나 이런 거 썼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명사나 대명사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사는 건요. Saves time and money. 시간과 돈을 절약해준다. 맞죠? 자, 그 다음에 Eating lots of vegetables가 한 덩어리네요. 동명사 덩어리입니다. Lots of 많은이고요. 많은 채소들을 eating, 먹는 것은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다. 그 다음, being tall이네요. 독특하게 생겼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tall이 형용사입니다.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지금 주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형용사는 비동사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한데, 지금 주어 자리니까는 동명사가 돼야 되니까는 being이 된 거예요. 그래서 being tall 하면은 키가 큰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키가 큰 것은요, advantage래요. 이점, 장점, 이런 뜻이죠. 이점입니다. 장점입니다. In basketball, 농구할 때 이점이죠. 그렇죠. 쌤도 이제 농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많이 했거든요. 농구는 키예요. 키 크면은 정말 유리합니다. 그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지금 동명사들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장면들을 보신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노란색이 자리를 좀 뒤로 싹 뺐죠. 주어 아니겠죠. 주어는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애들이 나와 있고요. 이 자리 무슨 자리일까요? He, 그는요. Should stop. 멈춰야만 합니다. 요거 먹었어요.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걔는 뭘 멈춰야만 하냐면요. Using credit cards. credit card가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신용카드가 돈이 없어도 신용으로 막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과소비라고 있나 봐요. 그거 사용하는 걸 멈춰야만 한다. 목적어 자리. 에마다는요. always 항상 enjoy 이제 즐긴대요.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뭘 항상 즐긴대요? 즐기는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거죠. 뭘 즐기는데요? Going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는 겁니다.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즐기다. 요렇게
되셨나요? 인조에 대한 목적어절이 얘가 쓰이고 있는 거 이만큼이 뭡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동명사 보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약간 뒤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동사가 비동사면은 목적어가 뒤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하죠. 우리 뭐이 정도 또 클래스 되지 않습니까? 우리 레벨이 지금 한 38, 39, 4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문법 레벨. 100이 만점이에요. 제가 100입니다. 여러분들도 한40 정도는 됐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비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안 온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비동사 다음에 뭐가 옵니까? 주어, 동사, 이번에는 보어죠.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보어절에도 당연히 동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My sister's hobby, 나의 여동생의 취미는 뭔데요? Buying things online. 오, 아까 얘가 주어 자리에 있더니 이번엔 뒤로 왔네요. 그럴 수 있죠. 내 여동생 취미가 뭔데요? 위험한 취미다, 이거.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사는 거래요.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많이 사게 되죠? 그 다음, singing, 보는 것은요, is, 뭐 말해요? believing,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보어 자리에 believ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어, 목적어, 비동사의 보어까지 봤고요. 여기에 별표를 세 개를 한번 쳐볼까요? 자,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용어 자체가 무게감이 딱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 빡! 공부하다 보면요. 자주 만나게 되는 녀석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냐면은, 일단, 전치사가 뭐예요? 팔품사 중에 하나죠. 명동, 형부, 대감, 접, 전할때그 전입니다. 전치사. 초등학교 때도 나와요. 우리 초등학교 때, I go to school 배우잖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 우리 영어가 이렇게 쉬울 때도 있었는데, 요거 전치사잖아요. to라고 하는 게. 전치사는요, 특징이 있죠. 전치라는 말이요, 앞에 위치한다라는 말이에요. 한자를 조금 알면 이해가 되실 건데, 앞전자고요. 위치할 때 치자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라는 말은 앞에 위치하는 말. 그러면, 뭐 앞에 위치하느냐?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전치사는 반드시 그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따라와 줘야 되고요. 이 문장 봐봐요. 이 간단한 문장에서도요, to 다음에 명사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를 적어 주거든요. 뭐 너를 위해서 그러면 for you잖아요. for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대명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됐어요? 그 전치사 다음에 쓰는 명사나 대명사 자리를 우리는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다 부릅니다. 마치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가 있듯이 전치사에 대해서 목적어다 이거예요. 얘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이 되게 간단한 거죠. 전치사 그 다음에 쓰는 명사나 대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명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명사는요, 원래 전치사 다음에 올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전치사 보이시죠? 이 자리에 동명사를 이제 다음에 넣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명사부터 무난하게. I will pay, 난 지불할 거다. by credit card. 명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bill was paid. 이제 청구서는요, 그 요금은요, 지불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By him 하면 이게 대명사네요. 대명사가 이렇게 뒤에 따라올 수가 있고요. By him이죠. 그 다음에 he learned English. 그는요 영어를 배웠습니다. 뭐 길죠. 명사나 대명사 자리에 얘네들 빼고요. 동명사가 올 수가 있어요. Watching American dramas. 보면서요. 미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by ing가 또 하나의 표현이 되는데요. 뭐뭐 함으로써. 어떤 방법이나 수단 나타내거든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는 영어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요게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be good at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죠. 무엇에 능숙하다, 무엇을 잘한다라는 거. 동사 ing 쓰는 거 되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문법적으로 풀어보면 전치사 at 다음에요. 동명사를 쓴 겁니다. 얘에 대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쓴 거를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해석은 그녀는 뭘 잘해요? 페인팅. 그림 그리는 걸 잘하는 거잖아요.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딱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we arrived in Madrid. 우리는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after 전치사입니다. 다음에 동명사. Driving all night. 밤새 운전을 한 후에 우리는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가져가시면 정말 좋은 게 to 부정사는 여기 못 옵니다. 옆에다 하나 적어놔요. to 부정사는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사실 to 부정사랑 동명사랑 명사를 쓸 때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바꿔 쓸 수 있는 건데 왜 동명사라는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명사가 왜 있겠어요? 동명사는 할 수 있고 to 부정사는 못하는 그런 동명사만의 역할이 있으니까 얘도 존재할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얘가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요, 투부정사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페인트가 야 나도 명사야, 나 명사적 용법이야 이러면서 올라고 하면은 아니 너는 아니야 이러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따로 비번으로 빼놓은 이유가 있죠. 이것은 투부정사는 못하는 동명사만의 역할이다, 고유한 역할이다, 체크. 자, 그리고 그러면 코칭 좀 해드릴게요. 요거요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한데요. 이미 벌써 예문들이 좀 지나갔는데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게 되면요, 어떤 하나의 행위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말은 단수로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buying things online 하면은 막 여기 복수도 보이고 이렇게 막 길고 막 하니까는 어떻게 단수로 처리할까 복수로 처리할까 고민이 될 수 있으나 고민하지 마시고 단수 처리하는 겁니다. 왜냐?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구매한다라는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큰 행위로 보게 되면서 단수 처리했기 때문에 S가 붙었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많은 야채들에서 여기 복수가 보인다고 현혹되시면 안 되고 진짜는 여기잖아요.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은 그런 걸 먹는 행위 하나로 보면서 is가 되는 거, 단수 처리. 복수였다면 R가 돼야 됐겠죠. Being tall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크다라는 거, 한 덩어리로 보면서 단수로 처리하는 거, 요거는 고등학교까지도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고급 개념. 문제 좀 풀어볼까요? 동명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픽한 문제들 보면서요, 요 동명사들 같이 한번 쫙 내 걸로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투부정사 때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요. 형태만 좀 바뀌었죠. 다음 문장에서 동명사 의미 덩어리 찾아서 우리말로 옮깁니다. 요거 보라는 거네요. 쩌쩌쩌쩌 이렇게요. 나는요 인조이 즐긴데요. 이런 동사들 여러분들 눈에다가 많이 넣어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또 여러분들 차차 알게 되겠지만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만 좋아하고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좋아합니다. 아,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동명사랑 잘 쓰이는 요런 아이들을 눈에다가 잘 넣어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인조이는 대표적으로 얘를 엄청 좋아해요. 이상형이야. 인조이 이상형은 동명사예요. 얘는 참고로 to read 쓰면은 틀려요. 왜냐면 인조이는 to read를 안 좋아해요. 이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ing랑만 같이 쓰게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건 뭐 따로 열심히 배울 것도 없고요. 차차 여러분들의 레벨이 40, 50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한 3분만 투자하시면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나는 즐긴데요. 뭘요? 영어 잡지를 읽는 것을 즐깁니다. 분석도 되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딱 있네요. 그 다음에 going out with friends. 오, 주어가 길어요. 주어네요. 그렇죠? 이게 동명사 주어고요. 친구들과 함께 나가는 것은 동사 for. It's fun. 재밌다. 끝입니다. 주어로서 동명사가 쓰였고요. 자, 주어가 길어요. 동명사입니다. Getting a good job이 주어입니다. 단수 처리했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요. It's not easy. 쉽지가 않더라. 오케이. 주어로 쓰인 동명사. 야, 이것도 주어가 길어요. Riding a motorcycle, 오토바이를 타는 건데요. Without은 뭐뭇이 없습니다.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가지가 전부 다 긴 주어죠. 이런 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짧은 문장은 누구나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긴 문장 해석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문법을 알아야죠. 문법을 알아야 긴 문장 해석이 되는 겁니다. 헬멧 없이 오토바이 타는 건 어떤데요? 뒤에 건 간단하죠. It's dangerous.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 주어로 쓰인 동명사. 자, 이거는요 동명사 사용해서요 주어진 우리말 표현 영어로 한번 바꿔볼 건데요.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면 서술형 대비도 되고요. 영어의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법 10년 가르쳤지만

정말 뭐랄까 어리석은 학생들은요 문법 공부를 뭔가 고리타분하다 생각하고 이거는 뭔가 시대에 뒤떨어졌다 생각하고 필요 없다 생각하고 뭔가 다른 뭔가 멋진 영어 공부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영어 공부예요. 한국을 방문하는 거 영어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문법 이용해서 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Visiting Korea. Visit 방문하다. 한국 방문하다. 근데 ing만 딱 붙여주면 명사가 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는 그런 명사가 되는 거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뭐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어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게 is my hobby. 나의 취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ing 처리만 하면 되죠. Watching Korean dramas.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이렇게 간단한 처리 가능하고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거 문장이 막 뒤에 생각나잖아요. 이거는 뭐 너의 건강에 좋다라든가, is 뭐 good for your health라든가, it's necessary 필수적이라든가 얼마든지 문장 가잖아요. 그때 주어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마시다, drink. 충분한 물, enough water잖아요. drinking으로 바꾸면 되죠. drinking enough water. 충분한 물 마시는 것은 뒤에다가 문장 촥 그렇게 멋지게 써주면 돼. 그다음에 진정한 친구를 가진 것. 야, 이것도 뒤에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구를 가지는 것은 뭐 인생에서 뭐 가장 중요한 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True friend가 되겠고요. 친구 가지다는 have 쓰면 되죠. 조심만 하면 돼요. have에다가 ing 붙일 때이 날아가죠. Having true friends, 진정한 친구들을 가진 것은 뭐 나의 자산이라든가 보물이라든가 문장은 이어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사 정리 좀 되셨나요? 눈으로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동명사였습니다. 정리 한번 눈으로 싹 해볼게요.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명사가 되면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하게 되고요. 또 하나, 4번 역할, 이거 투부정사 못합니다. 전치사 다음에 위치하면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요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준동사라는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마지막 막내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유닛 체크해 주세요. 유닛 30입니다. 똑같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현재 분사가 되면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긴장을 한번 빡 해주셔야 되고요. 집중에 집중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문법 참 오래 가르쳤어요. 근데 중학생들 딱 보잖아요. 그러면 중1 때까지는 다 괜찮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했던 그 영어의 내공으로 다 잘해요. 그런데 문법이 어려운 게 툭툭 나오면서 이제 한 대씩 맞는 거죠. 꽁꽁 맞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나와요. 되게 어려워요. 동명사 나와요. 더 어려워요. 분사 나와요.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이요.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 잡으면 고등학교까지 쭉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정말 독해할 때 많이 나오는 문법.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동사에다가요 ing를 딱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금 한그 동명사가 아닌가? 그렇죠. 동명사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명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얘가 오른쪽에 있는 또는 왼쪽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얘를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요. 사실상 현재 분사는 분사의 한 종류예요. 분사라는 큰 문법이 있고요. 이게 두 갈래가 있거든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차차 배우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중에서 현재 분사를 먼저 만나볼 건데 왜 먼저 나오냐면은 얘가 더 쉽고요. 동명사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형용사처럼 해석해주세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하면서 명사 꾸며주는 건데 바로 봐야죠. 볼까요? 요게 형용사죠. Happy people. 야, 오랜만에 눈이 시원해지는 엄청 쉬운 문장이 나왔습니다. 문장 아니죠? 쉬운 표현이 나왔는데 Happy people.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다. 그치? A tall building. 높이가 높은 빌딩. 얘네가 형용사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하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돼요. 동사에다가요, ing를 붙여가지고요, 얘가 형용사처럼 쓰여서, dancing people 하면은 춤추고 있는 사람들. shine이요, 이제 뭔가 이렇게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shining이 되면은 빛나는이 되면서 빌딩을 꾸며줘서 빛나는

빌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요,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은 요게 좀더 쉬우니까 이걸로 볼까요? 춤추고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세상에 있다면, 한 단어로 춤추고 있는이라는 어떤 형용사가 있다면은 그거를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피플을 꾸며주면 되겠죠. 마치 얘네들처럼. 근데 세상에요, 안타깝게도 춤추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춤추다 댄스가 있잖아요. 댄스가 요거를 가지고서 좀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만들까? ing 붙여. ing 붙여가지고 쓰자. 그래서 이는 날아가게 되면서 ing가 붙게 되면서 댄싱이 되면서 자 이제 너는 형용사다. 뒤에 있는 명사 꾸며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명사랑 되게 비슷하죠? 동명사는 ing 붙여서 얘를 명사로 쓰기로 한 거고 얘는 ing 붙여서 형용사로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 현재 분사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동형사다라고도 부릅니다. 느낌 오지 않아요?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쓰는 거고 동형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쓰는 거거든요. 이것만 잡으셔도 돼요. 오늘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셔도 정말 여러분들 잘하신 겁니다.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는 경우도 있더라. 요것만 잡아도 진짜 잘하신 거야. 왜냐면은 분사가 뭔지를 아예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ing 붙여서 형용사. 좀더 볼까요? 이제 몸으로 한번 우리가 그냥 현재 분사를 막막 느껴보겠습니다. running, 달리고 있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 드릴게요. 달리고 있는이란 형용사 없어요. 달리다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ing 붙여가지고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는 겁니다. 아, running cat, 달리고 있는 고양이고요. 자, 이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얘는 왜또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가 있느냐? 제가 늘 강조드렸던 거, 영어에서 한 덩어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명사를 꾸며주지만 두 덩어리 이상이 될 때에는 얘네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더라. 그런 문법이 있다. 덩어리가 많아서 뒤로 간 겁니다. run after는 뒤쫓다고요. 생쥐 한 마리를 뒤쫓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되는 거고요. 한 덩어리네요. dancing bear, 춤추고 있는 곰이고요. 뒤에서 앞으로 가죠. A bear dancing in the circus. 서커스에서 춤추고 있는 곰 이렇게 되고요.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입니다. 덩어리가 많아졌죠? Crying for milk. 우유 달라고 울고 있는 아기. 이런 식으로. 괜찮지 않아요? 할만하죠? 현재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가 진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형용사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형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무조건 없지 않겠어요? 우유를 달라고 울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서커스에서 춤추고 있느냐는 한 단어로 된 형용사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얘네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문장에서 이것들은 정말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분사 잡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쌤이요, 영어를 좀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영화 대본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문법 연구를 하다가 영화 대본 같은 걸 보면은 의외로 투부정사 동명사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 대본이면 이렇게 일상 대화라는 거잖아요. 대화 상황에서 투부정사 동명사를 엄청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딱딱한 문법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좀 편하게 이렇게 막 대화할 땐잘안 쓰이더라고요. 얘네들 많이 쓰입니다. 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많이 쓰이거든요. 분사 꼭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이게요, 이쯤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똑같이 생겼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문법 레벨 방금 또 올라서요. 42 정도 됩니다. 문법 레벨 40인데 지금 수준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똑같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문법 레벨 한60 이상만 되면은,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은, 전혀 헷갈리지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얘가 동명사로 쓰인다라는 거는 명사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명사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중요한 위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처럼 아주 굵직굵직한, 우리 옛날로 따지면 중요 관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쟤네들은 있고요. 현재 분사로 쓰인다는 건요, 얘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용사는요, 중요한 자리 없잖아요. 얘네들은요, 명사 꾸며주잖아요. 얘네들은 뭐 명사 꾸며주고 있겠죠.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와 형용사가 헷갈리는 게 원래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현재 분사와 동명사도요,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은 절대 헷갈리는 녀석들이 아니고요. 단지 지금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대략 눈으로 봤을 때 각각이 좀 어렵죠. 완벽하게 내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괜히 헷갈려 보이는 거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냥 이런 거지.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처음에 어떻게 이제 구별하는 것이냐? 자리를 봐야 돼요, 자리를. 봐봐요. Driving a sports car. 동사 ing 붙은 요 녀석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뭘까? 자리를 봐요. 이 자리 뭐예요? 동사 앞에 있잖아요. 주어 자리 아닙니까? 주어를 이끄는 거는 동명사겠지. 명사겠죠.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것은 great fun, 굉장한 재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봐봐요. 주어 자리는 벌써 the woman이 있어요. 그 여성이 있고요. 아니, 동사도 있고요. my sister이래요. 문장이 다 찼어요. 그럼 노란색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 지금 갈 데가 없어. 여기 껴가지고 지금. 얘 없이도요, 말이 되잖아요. 그 여성은 내 여동생이래요. 노란색 없어도 말이 돼.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아, 나좀 끼자. 내가 너 꾸며줄게. 너 수식해 줄게. 나좀 끼면 안 될까? 그래서 낀 겁니다. 그 여성을 꾸며주는 거죠. 현재 분사입니다. 그냥 여성이 아니고요.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그 여성은 is my sister, 나의 여동생이다. 요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동명사, 현재 분사, 자리로 보는 것이다. 근데 지금 레벨에서는 자리라는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죠. 자리를 못볼수 있어요.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자체가 지금 레벨에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이 잘안 되는 것인데, 게시판에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쌤의 문법 강좌 게시판에 동명사와 이 현재 분사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가? 진짜 미안한데 그거는 답이 없어요. 자리로 보는 것이다.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내 레벨이 거기를 못 따라가면은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왕관까지 쭉 가시면요,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서 나중에 쭉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는 20강 이후가 됐을 때 다시 보잖아요? 아예 안 헷갈립니다. 아예. 오케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좌절하지 마시라고. 이거 잘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다알수 있다. 자, 비슷하게요. 좀 알려드릴게요. I hate. 나는요, hate가 싫어하다거든요. hate로 문장 못 끝나요. 무엇 무엇을 싫어하다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노란색에 그냥 동명사가 팍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에 동명사입니다. 나뭐 싫어하는데요? wearing glasses. 안경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요, do you know the man? 너그 남자 아니? 문장 끝났어요. 얘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야, 야, 나도 하면서, 나좀 끼워줘라고 하면서, 너 꾸며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 the man을 꾸며주면서, 무슨 남자를 알고 있느냐, 안경을 쓰고 있는 저 남자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가 지금 여기에 끼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현재 분사의 개념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문법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표준편이라도요, 여러분들이 긴 문법 공부나 영어 공부를 따지면은 처음 단계거든요. 여기서 개념을 확실하게 딱 잡아야 됩니다. 너무 디테일한 거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현재 분사가 뭐냐 그랬을 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고등학생들이 현재 분사 뭐냐 그랬을 때 몰라요. 맨날 문제만 풀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현재 분사가 뭔지를 모르고 투부정사가 뭔지를 모르는데, 현재 분사가 뭐예요? 동사에다가 뭘 어떤 조치했어요? ing를 딱 붙였죠. 그러면서 얘가 원래는 동사였는데 뭘로 활용하겠다라고 한 겁니까? 형용사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생각해봤을 때 얘네들이 뒤에 이제 뭔가 따라오는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형용사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저기 서커스단에서 춤추고 있는이란 형용사가 세상에 있느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현재 분사로 딱 만들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요곰 같은 거, 요런 명사 같은 거를 꾸며주도록 쓰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는 게 바로 뭐다? 현재 분사다. 이것조차 설명 못하는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굉장히 많죠. 안타깝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수 있다. 요거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현재 분사가 문장에서 정말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 문장들 만나보러 갑니다. 엑서사이즈 진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이그러면 코치의 자랑이죠. 많은 문제들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쌤이 늘 강조드리죠.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요. 그 문장 전체를 느껴주세요. 오케이? 그답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더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하라는 거지. 그 답만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문장을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픽한 문제들은 A번에 있는 문제들인데요. 아, 전 분사를 정말 좋아해요. 진짜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잘 모르기도 해서 정말 연구도 많이 했었고요. 분사, 현재 분사가 드러난 거, 들어간 문장들 볼 건데요. 밑줄 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옮겨 볼 건데, 요렇게 flying이라는 분사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세요. 현재 분사입니다. 얘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꾸며주고 있죠? Can you see? 넌 보이니? 볼수 있니? The flying birds입니다. 얘가 현재 분사가 들어가면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날고 있는 새들을 볼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I remember 다음에요. Flying kite in my childhood 되어 있습니다. 1, 2번이 세트죠. 그리고 단어들이 좀 어렵네요. Childhood 하면요, 유년기, 어린 시절이라는 뜻이고요. Kite 하면 연, 연 날리는 거 있잖아요. 연, 뭔지 아시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애고요. 얘는 지금 자리가, 나는 기억한다. 이 목적어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ing가 빡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동명사죠. 난뭘 기억한다? 어린 시절에 연을 날렸던 것을 기억한다. 요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동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요. 봐봐요. 얘가 없을 때요. 흰색으로 먼저 문장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소년들이요.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잖아요.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노란색이 없어도 돼. 근데 얘가 들어가려면, 야, 내가 꾸며줄게 하면서, 현재 분사가 너 보이지? 꾸며주면서, 축구를 하고 있는 저 소년들은요.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요 정도죠. 자, 4번에는요. 스탑 다음에 목적어 필요합니다. 나의 남동생은요, 스탑 때 멈췄는데 뭘 멈췄느냐?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동명사죠.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멈추었다. 요거는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 5번은, 우리 엄마는요, loves,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뭘요? shopping for clothes예요. 이게 옷이죠. 옷을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요거 먹었어요? 목적어죠. 이 love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다. 요렇게 판단하시는 거. 동명사입니다. 요거는요, 봐봐요. The number of people 하면요, 뭐 많은 사람의 수인데요. 이거 봐주세요. Shopping online 하면은 요만큼이 요렇게 이걸 꾸며주는 겁니다. People을 꾸며주면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의 수가 growing, 증가하고 있습니다. 되는 거고요. 요거, 요거, 요 ing 뭡니까? 요거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자, 마지막 두 문제 갑니다. 여기서는 working too much예요. 주어 자리 아니겠어요? 동명사입니다. 너무 많이 일하는 것은요. 오형식이네요. 만들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죠. sad, 슬프고도 stressed. 아주 스트레스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working 들어갑니다. 요거는 주어 자리인데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마졸지가 진짜 주어고요. working은 이렇게 꾸며줍니다. 한 덩어리가 일하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엄마가 되는 거죠. 현재 분사입니다. 일하는 엄마는요, worry about, 걱정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얘는 현재 분사인데, 아직은 좀 어려우시죠? 자, 이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엑셀사이즈 풀어보시고요. 오늘 강의 복습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눈으로 배운 내용 확인하고 올게요. 자, 방금 배운 내용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어려운 것들을 봤죠? 우리 본 건요, 현재 분사라는 거였습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동사가 형용사가 됐고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로 동명사랑 형태가 똑같죠? 이걸 구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레벨업을 위해서 문장들 계속 복습해야 됩니다. 자, 존 코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 비밀이 풀릴까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이번엔 잘 해봅시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인조이 좋아하신대요, 즐기신대요, 뭘요? 손주들을 위해서 선물 사는 것을, 자,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 아니겠습니까? 동명사죠? 오케이. 되나요? 아직 어렵나요? 복습하셔야 되고요. 제가 리뷰 한번 싹 해드릴게요. 한판 붙습니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얘 ing, 얘 ing예요. 근데 얘는 명사고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명사기 때문에 요런 역할들, 명사 역할하게 되고요. 이거는 형용사니까 대표적으로 명사 수식하는 역할한다. 서로 완전 다른 겁니다. 문장을 통해서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복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공의 흔적들 찰칵 찍어서요. 이거 아시죠? 공부 인증 받고 좋아요 꼭 받으세요. 우리 땡스타그램에서 아래 태그로 만날 거고요. 빅3의 문법들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자 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진짜 반가워요. 정말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금 51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51강, 50강을 이제 넘어선 거야. 엄청나죠? 50개의 강좌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선생님과 같이 함께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 대단한 인연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그 순간에는 힘들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뭐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선생님은 알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면 아 내가 이만큼 왔구나 열심히 했구나 여러분들 문제 푼 거 쭉 한번 봐봐 아 대단하지 그죠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렵고 그리고 버티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한 시간 내내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거 대단한 능력이야 선생님이 그냥 괜히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좀 한참 후에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아 그때 내가 정말 대단했구나 라는 거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알아줍니다 알겠죠? 인정이야 자 인사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You are not behind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문제를 좀 틀릴 수는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뒤쳐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You are becoming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언제야? 시험이야 언제? 대수능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 5개의 문제 준비해봤어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 뭐하고 있어? 그렇지. 문장 삽입하고 있어요. 문장 삽입은 뭐니뭐니 해도 읽으면서 아, 틈이 보이는 거. 근데 그냥 읽었을 때 틈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일단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베스트 스팟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틈 찾기. 예, 갭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문장의 글의 이 문제의 추세가 대부분 이 박스에 들어있는 경우가 연결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연결어, 여러분들이 찾는 연결어, 지시어 대부분은 밑에 있는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만 잘 이해하고 그냥 본문으로 내려가시면 되겠고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예, 영어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가 되게 기억나는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 유형한테 이 문제 유형을 풀면서 선생님 저는 위에는 박스 안 봐요. 처음부터 안 보고 그냥 풀어요. 풀면서 틈이 있는 거 찾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본적인 문제 유형의 컨셉 자체가 틈이 있다라는 거 그걸 노리고 문제를 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틈만 찾아서는 사실은 문제에 바로 시간이 절약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약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내용을 아예 그냥 안 보고 가면 위에 올라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바는 사실 이 내용이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그 다음에 출발하시는 걸 선생님이 좀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요 문장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좀 특징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The difference. Difference가 뭐야? 차이점이야. 자, 이 차이점은 그러면 둘 사이에 뭔가 차이, 비교되는 게 나와줘야 되겠죠? 두 개의 대상이 최소한 나와줘야 돼요. 자, 그 차이점은 is that 이하입니다. The action in the game world, 게임 세상이 나오네. 게임 속 세상에서의 행동이 can only be explored, 탐색될 수 있대요. 오직 뭐를 통해서

몸으로만 탐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뭘 통해서 봐? The virtual bodily space of the avatar. 아바타의 모에에서 가상의 신체적인 공간을 통해서만 탐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 속 세상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들어가? 아바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임 속 세상에서의 행동,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는 우리가 들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아바타의 신체적인, 가상의 신체적인 공간을 통해서만 탐색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적어도 나와줘야 될까? 누구는 아닌? 맞아. 게임 세상은 아닌. 게임 세상에서의 뭐는 아닌? 행동은 아닌. 그러면 다른? 게임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의 행동이 나와주면 되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virtual world가 게임 세상이에요. 그래서 게임 월드입니다. 그러면 virtual world와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건 바로 뭐예요? real world가 되겠죠? 현실 세계가 될 겁니다. 자, 아마도 위에는 현실 세계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줄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그 차이점, 게임 세계에서의 그럼 현실 세계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볼까? 게임 세계가 아닌 세상에서의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내용 나와라. The video game. 비디오 게임은요, has its own model of reality. 현실. 근데 그 자체만의, 그 게임, 비디오 게임 그 자체만의 현실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현실 세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건 바로 뭐냐? 그 현실 세계의 모델, 그 안에서의, 게임 세계 안에서의 현실적인 모델은 바로 뭐냐? internal to itself. 그 자체로 내재적인, 그 안에 있는, 안에서의 내재적인 세계. 그리고 separate from, 뭐와는 분리된 또 세계의 모델이냐? The player's external reality.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플레이어가 되겠죠. 그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외부의, 외적인 그런 세상. 게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외적인 세상과, 그리고 the player's bodily space. 게임하는 사람들의 그 신체적인 공간,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반경, 그죠? 행동하는 공간과, 그리고 the avatars, the bodily space, 아바타들이 또 행동하는 이 신체적인 공간, 이 공간과 분리되는 그 게임 세계, 비디오 게임 세계 그 자체의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내용은 비디오 게임의 바로 its own model of reality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자체 안에서의 세계. 그리고 이것은 뭐와 분리되어 있어? 게임을 하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의 세상, 그리고 게임하는 사람의 이런 신체적인 공간과, 그리고 아바타들의 또 신체적인 공간, 이것 사이에서의 분리가 있다. 그러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바타들의 신체적인 공간은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아바타들의 신체적인 공간. 아바타들이 움직이는 이 신체적인 공간은 the potential actions of avatar and the game world. 게임 세상에서의 아바타들의 잠재적인 행동, 공간인 바로 이 신체적인 공간, 아바타들의 신체적인 공간은 i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입니다. And watch the reality of external reality of the game. 게임의 외적인 현실, 외부 현실의, 외부 세계의 그런 현실이, 현실 세계가 can be perceived, 인식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즉, 아바타들이 움직여서 우리가 그 게임 세계를 탐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바타들의 그 활동하는 그 신체적인 공간이 우리가 그 외부 세계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 세계에 들어가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게임 세계로. 자, 그러면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요? 게임 세상이 아닌 현실 세상이라는 거알수 있겠고, 현실 세계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As in the real world. 자, 현실 세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perception requires actions. 뭐가 필요? action. 뭐가 필요해요? 인식이라는 것이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인식이라는 게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게 뭐야? 인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식된 바가 행동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식이라는 건 행동이 요구가 된다. 행동이 뒤에 뒤따라줘야 된다. 그게 어느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이런데, 그러면 게임 세계에서는 없던데 라는 내용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부터 가능할 것 같아? 그렇지. 3번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3번에 한번 넣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게임 세계에서의 행동은요, 행동에 있어서 행동이
그 차이점, 현실 세계와 게임 세계에서의 그 차이점은 바로 게임 세계에서의

신공이라는 건 아바타들의 가상의 신체적인 공간을 통해서만 탐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우리가 인지하고 그 인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게임 세계, 그게 바로 차이점이 아바타들을 이용한 아바타들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players, 플레이어들은요, 그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extend, 확장합니다, 넓힙니다. 그들의 인식의 영역을 어디까지 넓혀요? into the game, 게임 속까지 넓히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데, 게임 세계에는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세계니까 아바타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식 세계를 게임 속에 넣는데, 근데 그건 뭘 통해서요? 아바타가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을 뭐해서 둘러싸면서요. 그 아바타들이 움직여서 그 자신의 인식대로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 3번에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4번과 5번의 내용이 요 뒤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어떤 갭이 없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 feedback loop of perception and action that enables you to navigate the world around you.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탐색하게끔 할수 있는 그런 지각과 그리고 행동의 이 피드백의 룹, 고리는요, 순환고리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식을 해서 행동을 옮기고, 또 행동을 따라서 또 인식이 생기고, 얘네들이 계속 피드백 룹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순환고리는요, is now one step removed. 이제는 한 단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거가 되죠. 왜?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가상 세계에선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단계가 제거가 되고, 대신에 뭐 하는 것 대신에 perceiving primary through interaction of your own body with the external world. 이 외부 세계와 여러분의 신체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식되는 것 대신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몸을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 대신에 you are perceiving the game world. 여러분들은 게임 세상을 인지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아바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아바타만 그 게임 세계 안에서 이동을 할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내용은 앞에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부연해서 설명해 줄수 있는 4번 문장이 가능한 거죠. 네, 마지막 5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entire perceptual system, 전체 인지, 지각의 시스템이 has been extended into the game world.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게임 세상 속까지 확대되어 왔죠. 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게임 세상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이 질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스팟은 3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괜찮아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어떤 표면 단서라고 할수 있는 뭐 지시어라던가 혹은 연결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건데, 내용적인 단서 중에서는 the difference, 그 차이. 여기에 가상 공간 안에서의 차이, 즉 게임 현실에서의 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는 바로 현실 세계의 행동에 있어서의 차이. 요두 가지를 대조하는 걸 테니까 the real world에 대한 action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는 부분까지 내려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바로 다음인 3번에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해석되니까 여기에다가 나머지 옵션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더군다나 뒤에 있는 내용들은 긴밀하게 또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죠? 3번 다음 내용, 4번 또 다음 내용, 5번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3번 갑니다. 3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어? 단서가 될 만한 게 사실 뭐 this change라고 얘기해. this change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변화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용적인, 우리가 정말 내용 그 자체로 판단을 해야 되는 조금 다소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가볼게요. 자, as winter approaches. 뭐가 다가왔을 때?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겨울이 되면 일단 하루의 그 기간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리고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건 해가 금방 사라지는 거니까 기온이 떨어져요. 더군다나 겨울이니까. 그죠? 기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식물. 누굴 포함해서? 나무를 포함해서 식물들은 can detect this change.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게 되죠. 이런 변화가 뭐야? 이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 나무를 포함한 식물들은 잘 인지한다. 뭘 인지한다? 겨울이 왔음을 인지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plants. 식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식물들이 뭘 한다? 계절을 인지한다. 특히 겨울을 인지한다. 겨울을 인지한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됐죠? 이러한 변화, 겨울에 나오는 변화를 인식한다. 이렇게 가는 게좀더더 명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지 한번 도입부를 살펴보겠습니다. It is worth ing. 뭐뭐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Point out, 무언가를 지적하다, 혹은 뭐 point out, 지적하다, 혹은 이해하다, 혹은 여기서는 주목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것을 주목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한번 이걸 살펴보는 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Leaves, 나뭇잎들이요. Don't drop, 떨어지지 않는데요. To the ground, 땅에. 나뭇잎이 떨어진다라는 건 사실은 뭔가 한 해가 지나면서 얘가 좀 시들시들하면서 사라질 수 있는, 죽어가는 이런 생각을 들수 있잖아요. Because they are dying. 그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잎들이 땅에 떨어진다.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냥 얘가 사라지고 죽어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얘가 죽어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the tree, 그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가 initiate 하는 거래요. initiate가 뭐야? start, begin.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개시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무가 오히려 뭘 하고 있는 거야?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에 반대가 되겠지? Active process of clever recycling. Active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거래요. 뭐 하는 능동적인 과정이야? 아주 영리한 recycling. 다시 재사용하는. 뭔가 재생하는 거야. 뭐라고 불리우는? 노화라고 불리우는 그 과정. 다시 아주 새로운 어떤 과정을 시작하는, 재활용하는 똑똑한 재활용의 능동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첫 문장의 내용은 식물이 잎을 떨어뜨리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죽어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능동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게 되겠고 어떤 것들을 자신의 어떤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노화라고 불리우는 이 과정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재활용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Oak tree는 참나무예요. 나무, 참나무는 We struggle to survive through a harsh winter. 윈터가 나왔습니다. 일단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아직 번호는 시작이 안 됐으니까. 자, 혹독한, harsh. 혹독한 겨울을 struggle to, 애써서 살아남으려고,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으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애쓸 거예요, 라는 얘기야. 겨울 동안에 춥고 건조하고 이런 그 기간들을 잘 견뎌내려고 애쓴다는 얘기예요. 요새 여러분들이 struggle이라는 단어는 정말 고군분투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겨울을 못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까지 들어가요. 만약에 뭐 하면 if it retained its canopy of leaves. 그 나무에 나무가 이제 잎이 우거지잖아요. 우거져서 뭘 만들어? 캐노피를 만들지. 캐노피를 수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뭇잎이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일종의 관처럼 만드는 거.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진 잎이 우거진 그런 수관을 유지할 경우, retain, 보유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나무가 계속 유지를 할 경우에는 이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으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라는 얘기야. 그러면 잎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잎이 왜 있으면 안 될까? 그 이유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it would risk. 그 나무. 앞에 나왔던 이 참나무. Oak tree가 되겠죠? 그죠? 이 참나무는요, 이런 경우에 무엇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Damage. 손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이 수관을 그대로 만약에 보유하게 될 경우. 계속 잎을 무성하게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거냐면, 어떤 손상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거냐면, from strong wind, winter winds. 강한 겨울바람, 혹독한 겨울바람으로부터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lose more water. 그래서 물을 더, 수분을 많이 잃게 되죠. 뭐로부터의 수분을 더 많이 잃게 돼요. 잎이 남아있으니까, 잎에서 그 바람 때문에 계속 수분이 증발하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뭐 했을 때보다 draw up from the frozen ground. 겨울이니까 땅이 얼었을 거 아니야. 그지? 언 땅으로부터 끌어올리는, 수분을 끌어올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끌어올리는, 얼었으니까 수분도 잘,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서 가져오는 물보다도 잎을 통해서 증발하는 물들이 더 많으니까 그걸 잃게 될 거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수분이 줄어들어서 나무가 마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뭐 하면은요? 아, 수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치? 그러니까 뭐 하는 게 필요하니? 죽어가는 그런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과정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연결이 잘 되죠. 다시 말하면 1번에는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나와줬어. 괜찮죠? 네, 2번 다음 문장 볼게요. If it didn't blow over, 자, 이 시간이 캐는 건 앞에 있는 그 나무죠. 그죠? 자, 그것이 쓰러지지 않으면,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third.

0: 에서처럼 나무를 가리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시그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To them, 그들에게요. 어? 그것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들이 누구지? 앞에 있는 나뭇잎한테 신호를 보내나? It is time to lose their leaves. 이제는 그들의 잎을 잃을 때라고. 즉, 잎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누구의 잎을요? 나무들의 잎이 되겠죠. 어? 여기 앞에는 억트리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나왔을 뿐인데 하나의 나무였는데 그래서 잇으로 받았는데 그죠? 그럼 이제는 나무들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plants or trees 식물들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신호를 보낸다라는 건 바로 뭐겠어? 나무들이 이제는 이 변화를 감지. 그러니까 식물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지. 야, 이제는 잎을 우리가 잃어야 될 때야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변화가 신호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갭이 있는 게 맞고 그랬을 때 2번 문장으로 3번 문장으로 바로 이 박스에 내용을 넣었을 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아마도 말라 죽을지도 몰라요. 겨울이 다가오면 날은 짧아지고 그리고 온도는 내려가고 나무를 포함한 식물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그 나무들에게 식물들에게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이제는 그 식물들이 잎이 떨어져야 될 때라고 이제는 잃어야 될 때라고 왜? 잎이 있으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3번이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정답인 것 같죠? 나머지 4번과 5번도 역시 밀접하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first however 하지만은요 먼저 나무들은요 자 이제 잎을 떨어뜨려야 될 때야 라고 이제 신호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로 나뭇잎을 떨어뜨리냐? 하지만 먼저 나무들은요 아주 주의 깊게 썩 빨아들입니다. All of the useful nutrients out of the leaves. 나뭇잎을 이제 떨어뜨리니까 나뭇잎을 이제 보내줘야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나뭇잎으로부터 뭘? 나뭇잎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영양분들을 다 나무가 먼저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가지고 와. 그런 다음에 with surgical precision, surgical, 외과의, 외과 수술의 라는 뜻이죠. 외과적인 아주 정확한, 외과적인 정밀한 정확도로 block up, 차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That pathway into the leaves. 잎으로 가는 그 통로를 차단해버리게 돼요. 잎에는 이제 더 이상 영양분이나 수분이나 이런 거 안 주려고 딱 차단을 해버린다는 얘기. 아주 정확한 정밀도로. 놀랍지 않아요? 그죠? 잎에 있는 영양분들은 다 빨아들이고 잎으로 이제 무언가가 나가지 못하게 유용한 자신의 자원이 나가지 못하게 아주 확실하게 철저하게 차단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잎을 떨어뜨리기 전에 작업이 되겠습니다. That block pathway. 그렇게 차단된 경로는 차단을 한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차단된 경로는 어때? 괜찮아. 근데 이게 어느 부분에 있는 거야? At the base of the leaf stem. Stem이 여러분들 줄기거든? 그러면 잎의 줄기 아래쪽에 그렇게 차단이 된 경로는요. 만들어집니다. 자, 무엇을 만들어요? 약한 부분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이 밑에 만들어지니까 나무 바람이라도 만약에 불어봐. 겨울 바람, 혹독한 바람이라도 불면 바람 불면 the leaves snap up. 이 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잎이 끊어져서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잎을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작업을 하고 선행하고 그리고 나서 잎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5번의 문장까지도 잘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어요? 그렇지. 3번에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계속 대명사나 지시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오히려 더 집중을 하셔서 얘가 지금 누구를 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그렇게 특이사항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장이 아닌 주어진 문장이 아닌 이 지문 안에서 승패가 갈릴 겁니다. 그래서 갭을 찾기 위해서 틈을 찾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런 지시어들이 나왔을 때 누구를 받고 있는지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실하게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거 안 따지면 사실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찍는 것밖에 안 돼. 자,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서바이벌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특히 생명체에서는 survival 이라고 하면 생존이라는 뜻이요. 살아남다 라는 단어 survive 라는 동사니까요. 여기 지금 서바이벌이 엄청나게 이 지문 여기 말고도 이 박스 말고도 뒤에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지문이에요? 역사에 대한 지문이거든요. 역사에서의 생존이라고 해야 되나?
1: 역사

생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사물들 혹은 어떤 문서들의 생존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아남아서 사라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현존이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역사 부분에서요. 가볼게요. The problem of survival. 현존의 문제는 얘가 현재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lies at 어디에 놓여 있어요? The root of many of historians' problems. 역사가들의 문제의 많은 이 근원, 근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존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현존의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들이 풀어보는 그런 문제, 직면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자, 왜냐하면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for가 물론 전치사로 뭐뭐를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뭐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지만 이렇게 지금 앞에 문장이 하나 나오고 끝나고 나서 뒤에 또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 쓰이는 for, 특히 이렇게 앞에 커마를 찍고 뒤에 어떤 문장의 중간에 이렇게 for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일 경우에? 접속사 for일 경우에. 이때는 for가 뭘로 해석이 돼요? 맞아.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로 설명이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what has survived? 현존해서 남아있는 것이 되겠죠? 현존한 것, 현존해온 것은 may not necessarily be more significant. 더 필연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what has not survived? 생존해 있지 않은, 즉, 현존해 있지 않은 것보다 더 상당히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역사가들한테는 사실 여러분들 역사적인 기록이나 자료나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가 뭐라고 나오냐면 현존한 것이 존재한 것, 현존한 것이 현존해 있지 않은 것. 이것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거든? 근데 more significant than 뒤에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만은 늘꼭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현존해 있지 않은 것이 현존해 있는 것보다 더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not necessarily라는 표현이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읽다가 어떻게? 현존해 있지 않은 것이 현존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 앞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역사가의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Historians, 역사가들은요, use evidence, 증거를 사용하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Understand what happened and why i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증거를 사용합니다. 그쵸? 역사가들이 증거에 입각해서 그걸 통해서 추론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증거를 활용합니다. 자, 이제 역사 부분에서도 특히 건축사로 갑니다. In architectural history, 건축사에서, 건축의 역사인 건축사에서 이러한 증거는요, may take the form, 어떤 형태를 띨수 있어요? of the building. 그쵸? 건축이니까 일단 남아있는 건물로 볼 수가 있겠죠? 건물의 형태를 그 자체로 띨 수도 있고, 아니면, or their remains. 그 건축물이 남긴, 건물이 남아있는 그, 어떤 그 유물. 잔존해 있는 그런 잔여물인지 유물, 아니면, 그리고 documents, 아니면 문서의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서는 건축이니까 건축에 관련된 문서가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plans. plan이라는 거 여기서 뭐 설계도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그 건축물을 그린 도면이라던가, 아니면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 설명서라든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지으면서 쓴, 그런 diary. 다시 말하면 그걸 쓰면서 이렇게 글로 남긴 그 다이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or bills 청구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형태로 증거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는요? 건축사에서는요라는 얘기요. 자, 그럼 일단 건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건축사에서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그렇지. 현존에 있는 건물이나 남아 있는 이런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유용하다. 그럼 여기에 내용은 바로 뭐야? 현존에 있는 것들이 건축사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는 내용에 그냥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현존에 있지 않는 것이 현존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찾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 내용 가볼게요. Our picture of any period of history. 우리의
어떤 역사의

어떤 순간, 어떤 기간에 대한 우리의 그림은요? 그럼 역사의 어떤 순간에 대한 어떤 기간에 대한 우리의 그림이 뭐겠어요? 그 머릿속에 그리는 게 되겠죠? 인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좀 어렵죠? 그죠? 그러면 역사의 어떤 특정 시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요? It's derived from, 뭐로부터 나오게 돼요? A multitude of sources,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어떤 시기가 어떠했다라는 그 인식은 뭐로부터 오게 되는지 볼까요? 그 시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그 시기에 쓰여졌던 문학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증서라든가, 건물 그리고 다른 artifacts, 인공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Have survived. 생존해서 남아 있는 거죠. 현존하는 것들, 현존해 온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이 문장도 뭐야? 현존해 온 것들이 우리한테 큰 역사가들에게 큰 가치를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 내용 볼게요. 자, the Egyptian pyramid. Egyptian pyramid.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have survived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남아 있었죠. 현존했습니다. 근데요, historical significance. 역사적인 중요도는요, 중요성은 it's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durability라는 단어가 뭐야? 맞아. 얘는 내구성이라는 뜻이야. 내구성이 뭔데? 쉽게 부서지거나, 아니면, 파괴되거나, 이렇지 않은 그게 내구성이야. 그러면 내구성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중요성은 얘네들이 많이 남아있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근데 단지 그것만, 남아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왔죠. 그럼 앞에 뭐가 나와줘야 돼?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반화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 설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애를 가지고 오면 되겠어? 방금 전까지 현존해 있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현존해 있는 것이 현존해 있지 않은 것보다 늘꼭 중요한 것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즉, 우리가 현존해 있지 않은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바로 그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2번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치. 현존해 있지 않은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2번을 일단 체크하고 가자. These buildings, 이 건물들은 뭐겠어요? 피라미드가 되겠죠, 그죠? 자, 이 건물들은요, were part of a rich and diverse culture. 굉장히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집트가 그만큼 번영했던, 그리고 그 많은 이집트의 문명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많은 풍성한 그런 자료들이 될수 있겠죠? 자, 이것들의 많은 부분들은 근데 사라졌던 거예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훼손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것, 이것이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가 되는데, 그 건물이 그런 일부 문화의, 여러 가지 문화의 일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니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지금 3번 다음 문장이 나온 거예요. They are historical facts. 그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facts by themselves, 그 사실 그 자체는요, even such massive facts as the pyramids.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대단한, 거대한 그런 사실조차도 이 사실 그 자체는 are just the first stage in any historical study. 역사적인 연구, 어떤 역사적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눈에 보이고 이 현존해 있는 것들은 1차적인, 역사의 1차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스테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 보겠습니다. 그리고 until they have been evaluated, placed in context and interpreted. 그것들이 어떻게 될 때까지? 평가가 되고, 맥락 안에 놓여지고, 그리고 해석이 될 때까지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거의 중요한 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건물만 봐서는 그게 우리한테 갖는 의미가 아주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이 어떻게, 어떤 시대에서 왜 지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이나 맥락에 놓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야 그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현존하지 않는 것들, 사라진 것들,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크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Different historians. 다양한, 서로 다른 역사가들은요, may place different values. 다양한 다른 가치를 둘 겁니다.
on the same facts, 똑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가치를 부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and the discovery of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에 대한 그런 발견은요. may modify or change existing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기존에 있었던 현존한 그런 이론이나 해석들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가장 적절한 곳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답으로서 가장 적절한 곳 2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아주 전형적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연결 없이 어떤 지시와 특별한 지시 없이 내용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5번도 한번 가볼까요? 5번은 아주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일단 뭘 달고 나왔어요? but을 달고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들 but이 하지만이란 뜻으로 앞과 뒤에 역접을 나타낸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반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 확실한 틈이 있거든. 앞에는 긍정이고 뒤에는 부정이야. 그러면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부분만 확실하게 찾으면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어조가 바뀌는 게 쉽게 드러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비해서 그죠? 비교적 쉽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선호하죠. 근데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 똑같이 쉽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사실 3점을 달고 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2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찾기 문제나 문장삽입 문제나 각각 두 문제씩 주어지는데 하나는 2점, 하나는 3점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뭐 순서찾기나 문장삽입이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니야.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but 하지만 그러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볼게요. Cute and beautiful designs.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요. Also have downsides. 자, 이 단어 모르면 이제 좀 풀기 어렵죠. Downside가 뭐야? 아랫면이래. 부정적인 면,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엽고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들은 또한 뭐도 있대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느껴지죠. 위에는 그럼 뭐겠어? Cute and beautiful design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와주고 얘를 기점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주겠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그냥 딱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Cute and beautiful design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Research finds. 연구는 데디아를 발견합니다. 데디아를 보여주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people show a strong visceral interest in and desire to approach and own cute looking and beautiful elegant designs. 사람들은 보인대요. 강력한 visceral, 본능적인 흥미를,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뭘 보여? 욕구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의 관심? 그리고 뭐 하려는 욕구야? 다가가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래요. 그러면 인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다가가고 소유한다라는 건 무엇을 이란 또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들입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다가가고 무엇을 소유할까? 귀엽게 보이는, 귀여워 보이고 아름다운 혹은 우아한 그런 디자인에 관심을 갖는 것. 본능적인 관심, 강한 본능적인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다가가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것은 연구가 보여줍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예쁘고 귀엽고 이런 거 어때? 당연하게 끌린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이야기한 것뿐이지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엽고 예쁜 거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애기도 귀엽고 예쁘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그냥 쓱 지나가는 것보다 어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잖아. 그치? 그리고 오래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 디자인에 관련된 거야.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는 건 사람의 흥미나 관심을 본능적으로 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가고 싶고 심지어는 그걸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일단 핵심 소재는 바로 뭐야? Cute and beautiful designs. 그럼 얘가 그러면 나쁜 건 아니네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부정적인 측면은 없습니다. 우린 뭘 찾아야 되지? 부정적인 측면을 찾아야 되겠죠? 자, however. 뭐야? 벌써 웬 however? 그 앞에 뭐 긍정이 사람들이 이런 욕구를 갖지만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하지만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요. elicit, 이끌어냅니다.
two very different motivation. 두 개의 매우 다른 동기를 이끌어내죠. 그러니까 however라는 건 여기서 사실 역접의 however라기보다는 강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귀엽고 아름다운 이런 디자인들은

두 가지의 다른 동기를 이끌어내는데, 그러면 2번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건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동기를 갖게 되는가 살펴볼게요. A cute product or package design. 귀여운 제품이나 아니면 포장의 그런 디자인은요, 이끌어냅니다. 뭐를요? Nurturing motivation. 양육에 대한 동기. 양육 동기. 키우고자 하는 동기. 키우는 게 뭐야? 잘 보살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얘를 잘 다듬어서 계속 지키고 싶은 그런 욕구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이 뒤에 대시로 부연 설명이 되고 있어요. A desire to take care of. 보살피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keep the product. 그 제품을 갖고자 하는,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리고 또 뭐하고자 하는 욕구? To hold it dear to our heart.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never let it go. 그걸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Nurturing motivation이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motivation이 나왔습니다. Nurturing motivation. 그러면 2번에 요 문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뒤에는 얘가 downsize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두 개의 욕구가 다 나올 때까지 일단 가보는 거예요. The beautiful products or package design. 아름다운 제품이나 혹은 포장의 디자인은요, 이끌어냅니다. Self-expressive or signaling motivation. 이번에도 motivation이 나왔죠. 자기 표현의 동기. 즉, 신호를 보내는 자기 표현의 동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데요. 그럼 얘도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기를 표현하는 욕구니까 이런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표현하지 않을까요? A desire to express oneself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래요. 뭘 통해서? 제품 소유를 통해서요. 내가 이런 제품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쁜 제품을 소유하고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자기 표현의 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야? Motivation 1, Motivation 2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를 Downsize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러면 몇 번까지는 그냥 쭉 가는 거야. 3번까지는 그냥 쭉 넘어가시면 돼요. 4번과 5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Certain types of cute products. 어떤 특정 유형의, 어떤 유형의 귀여운 제품들은요, can be associated with, 뭐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a lack of sophistication or seriousness. 여러분, sophisticatio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맞아요. 정교함이라는 뜻입니다. 정교한 건 여러분들 물건이 갖춰야 되는 요건 중에서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아주 정교하게 만든 거 비싸잖아.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잖아. 좋은 거지. 그지? 허술하게 만든 것보다 정교하게 만든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정교함과 seriousness, 진지함입니다. 정교함이나 진지함이 부족하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들 왜 선생님이 딱 생각나는 게 USB예요. USB가 굉장히 너무 귀여워. 그러면 뭐라고 딱 생각을 하냐면, 물론 이거 되게 비싸겠다, 예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 이거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편견일 수 있지. 요즘엔 너무 예쁘고 근사하게 잘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큐트 디자인이 갖고 있는, 예쁜 디자인, 아름다운 디자인이 갖고 있는 바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정교함이나 진지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치.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되겠죠. 분명히 우월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미리 차단하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이야기야.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그치? 4번에 들어갈 게 가장 적절한 스팟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뒤에 그 단점에 대한 설명이 계속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볼게요. 이것은요, which can reduce performance expectation. 어떤 성능에 대한 기대치를 줄일 수 있죠. 아, 이건 별로 용량이 많지 않을 거야. 쉽게 고장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lowering perceived enablement benefit. 인지되어 있는 enablement, 구현 능력이에요. 구현 능력의 이점을 낮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뭔가 상품화돼서 제대로 된 상품으로 구현되는 그 이점이, 인식되어 이점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기대치가 낮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물건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이제 5번 내용도 비슷한지 보겠습니다. Beautiful looking designs. 아름답게 보이는 디자인은요, may not attract attention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를 끌지 못할 수도 있대요. 처음에는 와, 예쁘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Because people become desensitized to them.
그것들, 아름다운 그 아름답게 보이는 그 디자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기 때문에 desensitize. 이제는 그리고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야. 센서티브했던 것들이 점점 무뎌지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보다 끌지 못하게 된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뭐야? 단점이 되겠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질리게 된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무감각하게 된다라는 게 그죠? 그래서 몇 번부터가 이 터닝포인트의 스팟이에요? 4번부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몇 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얘는 뭐, 선생님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좋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선생님은 이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특히, 뭘 봤으면. 주어진 박스에서 back and forth. 앞뒤로 walking, 걸어가는 거. 근데 여기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단서가 될수 있어? 우리한테 큰 단서가 될수 있니? This. 이렇게 앞뒤로 걷는 것은이라고 나왔으니까 분명히 앞에 어떤 장면이 나와줘야 돼요. 앞으로도 갔다가, 그렇지, 뒤로도 갔다가, 요 내용이 나와주는지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가볼게요. 자, they. they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와줘야 되겠죠. 물론 얘가, 이 they가 복수형의 명사가 나와줘야 돼. 그리고 여기 걷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걸을 수 있는 대상, 사물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가 나와줘야 돼. 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게 단서로 작동하기가 굉장히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 정도의 선택지는 지워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대명사, 인칭 대명사 복수형 가져갈게요. 자, 그들은요, 아마도 sitting still, 가만히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뭐할 때? As they imagine, 그들이 상상할 때요. All of this walking back and forth along their path. 그들이 길을 따라서 앞뒤로 걷는 이 모든 과정을 상상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있대요. 그럼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네,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상상하는 거야. 근데 머릿속으로 뭘 상상하는 거야? 어떤 길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죠? 근데 이걸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상상할 수는 있으나, but, 하지만, they are reliving. 그들은 다시 살수 있대요. 다시 살수 있다는 건 다시 체험한다. 이런 의미예요. 목적어 어디 있나 봤더니 뒤에 있습니다. The movement of their feet. 그들의 발의 움직임을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적어도 어디에서는요? 자신이 상상하는 그 상상 속에서는요,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체험한다. 발의 움직임을 다시 체험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왜 여기 밑에는 색깔 표시를 안 했느냐? 그냥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근데 읽다 보면 분명히 얘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보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Researchers are studying. 연구가들은 연구하고 있어요. How our everyday physical experiences in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신체적인 경험들, 우리가 겪는 그런 신체적인 경험이 contribute,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이죠. 기여하는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기여하는지? To our 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concepts. 참 특이한 연결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경험과 무엇을 연결하는 거야?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기여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의 관계죠. 신체적인 활동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연구가들은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일단 소재가 뭐라는 거알수 있어요. 네, 신체적인 경험,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실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contribute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어떤 경험, 뭐에 대한 개념? 수학에 대한 개념입니다. 수학 개념을 어떻게 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데 어떻게 contribute,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그러면 이걸 설명해 줄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줘야 되겠죠. 선생님, 이 사례인 거 어떻게 알아? 뭐 처음부터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보니까 걷고 앞뒤로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럼 신체적인 활동에서 특히 수학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건지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을 하겠지. 그쵸?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experience of walking. 거 봐봐. 자, 그럼 여러분들이 they라고 받을 수 있는 게 researchers밖에 없거든요. 연구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상상할 수 있다.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험인지, 누구의 경험인지 보겠습니다. The experience of walking along a path, for example. 예를 들면 길을 따라서 걷는 그 경험은 can be a metaphor. Metaphor, 비유, 은유라는 뜻이에요.

아, arithmetic. 밑에 보시면 산수라고 나왔습니다. 계산하는 거죠. 산수에 대한 생각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의 메타포가 하나의 예가 될수 있다. 이 경험이 하나의 메타포가 될수 있습니다. metaphor라고 하면 은유나 비유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산수에 대한 생각을 어디에 접목시키는 거야? 걷는 경험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1번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지 않아? 그치? 뭐가 안 나왔으니까. 맞아. 앞뒤로 걷는 게안 나왔어. 그죠? 앞뒤로 걷는 것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장면이 나올 때까지. The path starts at some point zero. 자, 그 길은 시작을 한대요. 어디에서 시작을 해? 어떤 지점. 근데 그 0이라는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0,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출발, 이런 출발점이죠. 자, 그리고 as children walk along, 아이들이 걸으면서, 그러면 저 네가 가리키는 건 누구일 확률이 높니? 아이들이 확률이 높겠죠. 그죠? 아이들이 걸어가면서 every step takes them one unit further from the starting point. 자, 아이들이 걸어가면 모든 이한 발짝 한 발짝 들이는 이 발걸음이 어떻게 그들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유닛을 가져간대요. 하나의 유닛을 가져다가 어떻게 더 멀리 데려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더 멀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더 멀어져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 그 시작점으로부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멀어지게 된대. 그러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걷는 것만 상상하면 안 돼. 이걸 어디에 연결시켜야 돼? 산수에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 그치?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걷게 되는데요. They can even take half steps. 그들은 절반 정도만 걸을 수 있어요. 반 걸음만 걸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skip along two steps at a time. 한 번에 두 개의 발걸음, 두 발걸음을 skip,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쩍 뛰어서 두 개의 단계를 갈수 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됐어요?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요? 앞, 뒤로 걷는 거 아직 안 나왔어요. 계속 갑니다. If they want to imagine, 그들이 만약에 상상하기를 원하면, what it might mean to add 5 and 9. 9와 5를 더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상상하고 싶으면, 자, 그럼 5 더하기 9를 상상하는 겁니다. 뭘로 상상하는 거야? 걷기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they could think of, 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First walking 9 steps, 먼저 9단계를 걸어요. 9발걸음을 걷는 거죠. 그런 다음에 then walking 5 more, 5걸음을 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9 더하기 5, 그럼 몇 칸을 가는 거야? 14칸, 14개의 발걸음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14가 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야? 산수 계산이랑 신체적인 경험을 연결하는 거지. 그지?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활동, 걷기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 앞으로는 나가지만 뒤로는 백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뒤로인데 앞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럼 3번도 들어오기 어렵겠죠? But, 하지만은요. That also helps them. 그것이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생각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About what 14 minus 3. 14 빼기 3이 might mean, what mean,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끔 도와줍니다. 자, 이제 빼기가 나왔습니다. 빼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갔던 걸음을 다시 돌아오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와요? 그치, back이 나옵니다. 볼게요. 자, 왜냐하면 they can imagine, 그들이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뭘 상상해? Walking backwards, 뒤쪽으로 걸어오는 거. 그러니까 앞뒤로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 보니까 몇 번까지 지워집니까? 4번까지 다 지워지죠. 이제 몇밖에 안 남았어? 5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자, 5번 갑니다. 자, 그러면 5번에 한번 집어넣고 가봐야 되겠죠? 이렇게 뒤로 걷는 것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상을 걔네들은 어떻게 할수 있어?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상상해 볼수 있죠? 이 모든 앞뒤로 걷는 거,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상상해 볼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들의 상상 속에서는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발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다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가 나올까 궁금했던 the movement of their feet. 그들의 발로 걷는 그 이동을 다시 체험한다는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될지를 5번 다음 문장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If they close their eyes, 그들이 그들의 눈을 감는다면 they might even imagine. 그들은 심지어 상상조차 할수 있을 겁니다. 목까지도 상상할 수 있어요. The shape of the path.

길은 상상 속에서 걷는 건데, 길의 모양. 길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꾸불꾸불한 모양인지, 아니면 뭐 주변에 뭐가 있는 모양인지, 어떤 길인지, 뭐 시멘트로 된 길인지, 오솔길인지, 뭐 산길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상상을 할 수도 있고, the smell of trees. 더 나아갑니다. 나무의 냄새도 상상해 볼수 있고요. And the sound that is made when they step on the dry leaves. 마른 잎을 밟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소리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야? 자신이 걸었던 경험들을 다시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남아 다시 체험을 한 거죠. 걸어가는 그 움직임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실은 문제, 물론 산수나 수학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얘가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맞아. 5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앞에 내용은 앞부분에서 봤고,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이 뒤에서 받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충실한 이 빈칸 문장, 박스 문장이 아주 충실한 기능을 잘 앞뒤로 해주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지문 자체는요. 그죠? 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해 볼수 있는 건 바로 뭐야? 박스에 있는 내용, 물론 여기 하지만이라는 게 사실은 글의 흐름에서 엄청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이 문장 박스에서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흐름상 만약에 봤을 때 앞부분에 대한 단서 바로 5번 앞문장, 뒷부분에 대한 단서 바로 5번 다음 문장,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벗이 갖고 있는 기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확 전환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이 문장의 의미 자체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큰 힌트가 되는 건 This walking back and forth라는 표현이 더 우리한테는 와닿는, 더 유용한 표현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5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문장 삽입 문제 이 정도만 나오면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풀 텐데, 근데 이런 문제들보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2번, 3번, 4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처음부터 쉽게 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그 단서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보고 다시 복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생님의 선물 갑니다. Initiate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니셜 알죠? 이니셜. 여러분들 이니셜은 뭐예요? 이름의 이니셜을 말하는 거겠지? 첫 글자라는 단어가 이니셜입니다. 얘가 명사로는 첫 글자지만 형용사의 의미로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Initiate라는 단어가 안으로 들어가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걸 상상하면서 선생님도 외웠던 것 같아요. 얘는 시작하다, 착수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Initiative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용사의 의미보다는 명사의 의미로 챙겨두시는 게 좋고요. 주도나 솔선이라는 의미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Initiate, Initiative, Initial이라는 단어 어디에? 네,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똑똑복과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하나의 파생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얘랑 똑같은 어원에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참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도 굉장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의미 좀꼭 챙겨둬라.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여서 같이 챙겨두셨으면 훨씬 쉽게 오랫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서 챙겨드립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문장 삽입 단서 한번 찾아볼까요? 재밌죠? 그죠? 의외로 단서는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나한테 잘 보이게 잘 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직업 관련된 내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합니다.
1: 오?
0: 약간 슬기 씨 생각이 나면서 바로 연예인과 매니저입니다.
1: 아우.
0: 오 oh, 와우. Wow.
1: 매니저가 없어요, oh, 저는요.
0: Wow. 아, 매니저 있으시잖아요. 예. 옆에. 자, 바쁜 스케줄에 지친 연예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과 매니저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아하.
0: 저는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거는 슬기 씨가 연예인이니까 맞는지 한번 나중에 컨펌 좀 부탁드릴게요.
1: 그렇죠.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현장 다닐 때는 사실 매니저 없이 거의 혼자 오고 그러거든요.
0: 오케이.
1: 예. 근데 제 일정을 봐주시는 이제 분이 계신데
0: 네.
1: 가끔 뭐 일정 전달할 때나
0: 아하.
1: 그럴 때만 뭔가
0: 오케이.
1: 뭐 매니저 느낌이 날까요?
0: 그래도
1: 예.
0: 뭔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과거에는 제가 또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0: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1: 그럼요, 그럼요.
0: 오케이.
1: 한번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와,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0: 뭔가 매니저가 무슨 offer 같은 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아하. 아, 스케줄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케이.
0: 그렇죠.
1: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 뭔가, 일정을 강행하는 느낌?
0: 그렇죠. 역시
1: 오.
0: 확실히 아시네요.
1: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이런 상황이 저는 있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강행이에요. 오케이, 해!
0: 저는 원해요.
1: 진행시켜요.
0: 그냥
1: 진행시키세요.
0: 진행시키는 분이에요.
1: 저는 무조건 진행이에요.
0: 오케이. 자, 오늘 문장들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충분히 또할수 있습니다.
1: 오.
0: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1: 네.
0: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One more interview?
2: Just one more.
1: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2: Sorry, remember, I only speak English.
1: 영어 하는 게더 지쳐요. 진짜.
2: What's wrong? What's wrong?
1: 한국말하는 매니저로 바꾸라니까.
2: One more interview,
1: Sorry.
2: just one
1: Okay.
2: more, okay?
1: Okay. I see. Later, I can interview because I was so tired.
2: You don't want to do it now? Not now?
1: Yeah, no, not now.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1: Mayu
2: With Mayu
1: Magazine?
2: Magazine, yes.
1: 그거 famous, right?
2: Very
1: Oh
2: famous.
1: my god.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2: Is that yes or no?
1: Okay.
2: Okay.
1: Okay,
2: But?
1: you have to give long holidays.
2: To you?
1: Yeah.
2: After this?
1: I was so tired, but I can do interview. So you, okay?
2: Long holiday. Okay.
1: Yeah, for 10 days.
2: 10?
1: Yes. Thank you. At
0: Goseol했다가 결국
1: Mayu. Yeah.
0: 다른 분이 그 기회
1: 네. 그래서 내가
0: 가져가셨다고.
1: 강행이에요.
0: 그래서 미국.
1: 저는 항상 강행. 오케이, 진행시켜.
0: 그분
1: 진행.
0: 미국까지 진출했대요.
1: 아이고,
0: 아이고, 어떡해.
1: 글로벌 스타가 됐네.
0: 영어 해야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1: 무조건이에요.
0: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4: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Mm-hmm.
2: 자, 일단 매니저가 네. 조금 지쳐있는 연예인에게 하, 인터뷰가 딱 하나 더 남아있어.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인터뷰 해야지. 왜냐면 지금 본인을 위해서 기사를 예쁘게 써주실 기자님들이
2: 그렇죠.
3: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2: 기회를 잡았는데.
3: 그럼. We have one more to go.
2: 네.
3: 우리는 가야 돼.
2: 가야 돼.
3: 우리는 가.
2: 가야 돼. 근데 뭐가 있어요?
3: 하나 더. 인터뷰. 인터뷰네, 인터뷰.
2: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3: 오케이. Uh-huh. Inter.
2: 아하. Uh-huh.
3: 저 이거 알아요.
2: 와.
3: 저 왜냐면 제가 interviewer이었잖아요. Interviewer.
2: 오, 맞네요.
3: Reporter 같은 게 interviewer잖아요.
2: 맞아요. 네. 그 막 연예계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그쵸. 가서 막 인터뷰하고 하셨죠.
3: Interviewer 그래서 interviewee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어려운 단어였는데 와. 그때 조금 알게 됐죠.
2: 도움이 되네요.
3: 네.
2: Alright. So interview. So I have one. You have one. We have one 예. more interview. 근데 마지막에 to go까지 나왔거든요.
3: 가야 된다는데.
2: 네. 한번 보겠습니다.
3: 네.
2: 정답 interview.
3: 음.
2: Very nice.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거기 view이기 때문에
3: 네.
2: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3: 네.
2: So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만 올리고 바람을 뿜어 주세요. 자, 갑니다. view. interview.
3: interview.
2: Uh-huh.
3: interview.
2: Very nice. 자, so we have one more interview.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3: 네.
2: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one more interview. 인터뷰 하나 더 가지고 있대요.
3: 여기서 끝나도 사실 되죠.
2: That's right. That's perfectly fine. But then 네. to go를 넣게 되면
3: 예.
2: 가야 할 것이라는 거는 결국 뭐가 더 남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So 하나의 더 인터뷰가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남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Okay. So have something to go 이러면 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느낌. Alright?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3: yes.
2: 챕터 10개를 하는 거예요. 챕터 1에서 챕터 10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챕터 9까지 마쳤어요.
3: Yeah.
2: 이랬을 때 아, 우리 남아있는 거 챕터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한 개 더 많은 챕터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3: We have one more chapter.
2: 자, 근데 가야 될
3: to go.
2: To go. 우리가 가야 될 거니까 남아 있다는 걸로 의역이 되는 겁니다.
3: 그렇군요.
2: Makes sense, right? So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3: yeah.
2: right? 자, how about this? 너는 상대방한테 해볼게요.
3: 네.
2: 너는 25분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25분 더 지나면 끝이야.
3: 아하.
2: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가지고 있다. 25분 더.
3: You have more.
2: You have 25
3: more.
2: More.
3: 25 minutes more.
2: More minutes예요.
3: 아, 25 more minutes
2: 가야 돼?
3: To go.
2: To go.
3: Oh.
2: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3: Oh.
2: 이거는 보세요. 어떨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3: 자, 운동할 때.
2: Exactly.
3: Oh, yeah.
2: Personal trainer가
3: 네.
2: 그 트레드밀에서 이제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 자, 25분 더 남았어요.
3: 예.
2: 이걸
3: 자, 지금부터가 칼로리 타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하시죠. 지금부터 조금 더 할게요.
2: 이제 시작이야.
3: 속도 2 올릴게요.
2: That's right.
3: 더 올라가요.
2: 그때 이렇습니다.
3: 예. 아,
2: 네, 더 올라가요.
3: 야.
2: Okay. So to go가 가야 될 거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구나.
3: 그러네요.
2: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3: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2: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3: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2: 그렇죠. 만약에 제가 가르치다가
3: 네.
2: 문장 하나를 더 배워야 된다면
3: 아하.
2: 아마도 저는 Oh, we have one more sentence to go.
3: 오.
2: 이런 식으로 또 쓰겠죠.
3: We have one more sentence는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2: That's right.
3: Yeah.
2: That's right. 근데
3: to 거기,
2: go까지. Alright,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2: Alright, 자 이랬을 때 너무 지친 나머지 연예인이
3: 네.
2: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3: 아이고.
2: 저 지쳤어요.
3: 어떡해. Can we just do it later? 그거를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에, 요렇게 끊어도 되겠는데요?
2: Later?
3: Can we just do,
2: it? Yeah.
3: Later?
2: 언제? Later에?
3: 네, 나, 다음에. I am 지쳤어요.
2: 네.
3: 근데 지쳤어요가 제가 항상 이게 나오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2: Yeah.
3: So 그래서 나는 정말 tired 해요.

0: 오케이.
1: 피곤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말
0: 어떻게
1: 되거든요.
0: 보면 가장 베이직한
1: 네.
0: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before we open it, 보통 인터뷰를 하시면
1: 네.
0: 그 연예인분들 중에 너무 지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좀
1: 당연하죠.
0: 안 좋고 하겠어요.
1: 너무 안 좋은 게, 왜냐면 인터뷰 매체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매체 인터뷰들도 많다 보니까 비슷한 질문들이 있을 수
0: 다 대답을
1: 있잖아요.
0: 해줘야
1: 네.
0: 되니까.
1: 그래서 저는 때론 짤한데, 그래도 저는 제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에.
0: 뭔가 그 자리에서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상황을.
1: 에.
0: Okay, so I'm tired. 정답은 다른 걸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바로
1: 아,
0: exhausted.
1: 맞아. 이게
0: 들어봤죠?
1: 생각이 안
0: Yes.
1: 나요.
0: 안 써봐서 그런 것뿐이에요. 사실 tired가 피곤한이죠. 피곤한인데 진짜 exhausted는 정말 하고 지쳐버린이라는
1: 네.
0: 형용사입니다. 이게 스펠링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회화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1: Exhausted.
0: exhaust, 약간 Z의 발음의 느낌으로 해서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exhausted, exhausted.
1: Exhausted. Exhausted.
0: 이거는 실제로 지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exhausted, alright. 자, 참고로 전에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지쳤다라고 할때 틀려도 되니까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무슨 out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끔 쓰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한국에서.
1: 잠깐만요.
0: 네, 완전히 막
1: 근데
0: 달아 빠졌다라고 하거든요.
1: burnout.
0: burnout.
1: burnout.
0: 오케이.
1: 아니, 뭐 아웃이 저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웃 하면은 왠지 burn이
0: 오케이.
1: 나오면은 네.
0: burnout이 왔다. 근데 burnout이란 표현이 없는 건 아니에요.
1: wear out. 아, worn out.
0: yes. worn out. 왜냐면 형용사로 지금 만드는 거니까. 그죠? So
1: 맞아요.
0: exhausted, tired 다 형용사예요, 지금.
1: 네.
0: So worn out. 이거는 wear.
1: 응?
0: 를 PP 형태로 바꾼 겁니다. So worn out 얘도 완전히 닳아서 지쳐 있는 느낌. Drained 진짜
1: worn out.
0: 배수구에 물이 쭉 빠진 느낌이에요. Drained 그리고 beat은 두드려 맞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개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암기가 안 되거나 아직은 어색하거나 하면 사실 tired, exhausted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서
1: 네.
0: 이런 것도 있다는 거. Worn out. drained, 물이 빠져 있는 느낌, 에너지가 빠진 거죠. beat, 이런 것들 다
1: 네.
0: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Can we just do it? 이러면 지금 하자는 얘기 같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나중이라고 하려고 뭘 붙였어요?
1: Later.
0: later, right? 나중에.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얘 없으면 안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문장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할수 있어.
1: You can do it later.
0: 그죠? You can do it later. You don't have to do it now.
1: 네.
0: 자, 그리고 메시지를 한다라고 할때 동사로 그냥 메시지를 쓰거든요.
1: 예.
0: 나한테 나중에 메시지해. 메시지를 줘라. 메시지는 그냥 동사로 쓰세요.
1: Message me later.
0: That's it. Hey, message me or text me
1: Text me.
0: later.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later 그냥
1: 네.
0: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1: 오.
0: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do it later.
1: You can do it later.
0: Message me later.
1: Message me later.
0: Right. 본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약간 지친 느낌.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0: 오케이.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에 두 문장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이건 놓칠 수 없어요. 마유 매거진과 하는 그런 인터뷰인가 봐요.
1: 이게 굉장히 famous한 건가 봐요.
0: 요, 잘 되면은 그냥
1: 네.
0: 완전 그냥
1: 탑 되는
0: 슈퍼스타.
1: 거예요.
0: 바로 됩니다.
1: 눈 떴다 감으면은 이제 완전 그냥
0: 떴다 감나요?
1: 까맣다
0: 감았다 뜨는 거
1: 뜨는.
0: 아닌가? 잠깐만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곳인가 보네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1: We cannot miss this. 놓칠 수가 없네요.
0: 안 된다.
1: It's with Mayu Magazine이네요. 매거진.
0: 말만 해봤지
1: 매거진.
0: 못, 이게
1: 맞아요.
0: 스펠링을.
1: 매가진.
0: 기다리겠습니다.
1: 네. Magazine. 왠지 okay. 이거 같아요, 마지막은.
0: Alright. M-A-G-A-Z-I-N.

0: E.
1: Magazine.
0: 정답. Surprisingly. 맞습니다. Magazine. Magazine. 근데 우리가 왜, 그 약간 외래어처럼도 그냥 매거진 많이 쓰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죠, 그죠.
1: 실제로 어떤 이제 매체 이름이
0: Right.
1: 무슨 무슨 매거진 많아요.
0: 많죠. Right. 그래서 얘도 I am my magazine이 그뭐 브랜드 네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M을 대문자로 쓴 것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Yes, magazine이라고 하는 거. Okay, 잡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We cannot miss this. miss하는 게 뭐죠?
1: 놓치다.
0: 놓치는 거. 아,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했는데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썼어요?
1: Cannot.
0: cannot 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줄인 게 뭐죠? can't. 자, 그런데 can't 쓰는 것보다 cannot을 쓰면 not이 눈에 확 보이죠?
1: 더 강조가 되나요?
0: 맞습니다. So we can't miss this. 이것보다 we cannot miss this.
1: 예.
0: 특히 보통 이렇게 풀어버리려면 not에 억양 주는 사람이 많아요. We cannot do this.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don't를 푼 거는 뭐죠?
1: Do not.
0: Don't not이요? 잠깐만.
1: 아니, do not.
0: 깜짝 놀랐네. Don't not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1: Do not.
0: Do not.
1: Yes.
0: 맞아요. 뭐 주어에 따라 뭐 does not이 될 수도 있겠고 뭐 do not. But don't는 확실하게 do not이죠.
1: 근데 저 궁금한 게 can not은 붙여서 쓰는데 do not은 띄어서 쓰는 이유가 있나요?
0: 띄었습니다. 왜냐면 발음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D-O-N-O-T 하면 뭐 do not, 뭐 done it,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져 있고요.
1: 강세에 따라서 또
0: 이렇게 don't를 풀을 때도 여전히 do not 해서 not에 억양 많이 줘요. 오케이?
1: Okay?
0: You do not do that. 이런 느낌으로요. 훨씬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 Yes.
0: 그래서 cannot, 동사원형. 뭐뭐 할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뉘앙스에는 절대라는 게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you can 이거보다 조금 강조하면서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1: You cannot come here.
0: 그러니까, come in here 하면
1: Come
0: in.
1: in here.
0: 인을 쓰면 안쪽이라는 거더 강조해줘요. 오케이,
1: 네.
0: so you cannot come in here.
1: Yes.
0: 여기는 뭐 관계자들만 들어오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자,
1: 네.
0: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에게 거짓말할 순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1: She cannot
0: 거짓말하다 우리에게.
1: lie to me, to
0: 우리, to
1: us.
0: us, right? She
1: Yes.
0: cannot lie to us. 뭔가 화가 난 느낌.
1: 네.
0: Okay? So 억양도 그렇고 굉장히 좀 연기가 많이 살아야죠. 강조니까. 자, 읽어볼게요. You cannot come in here.
1: You cannot come in here.
0: She cannot lie to us.
1: She cannot lie to us.
0: 그러면 아까 don't 줄인 그게 do not을 줄인 거라고 했었죠?
1: 네.
0: 자, 저는 여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를 강조한다면 I don't work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1: I do not work here.
0: 그죠? I do not work her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1: Oh,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0: 그렇죠.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the interview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인터뷰는 마유 매거진과의 것이다.
1: Interview.
0: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대신, 오케이. 받아들인 거예요.
1: Oh.
0: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마치 내딸 같네요. 대신 엄마,
0: 뭐
1: 나
0: 하자 그러면?
1: 오늘 젤리 먹게 해줘야 돼.
0: 조건이 있어요, 항상.
1: 예. 그럼 너무 지치거나 이럴 때는
0: Right.
1: 이렇게 보상이
0: 아니,
1: 있지
0: 보상.
1: 않으면 진짜 힘들
0: 그럼요.
1: 것 같아요.
0: 지치죠.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이것.
0: 오케이.
1: Oh.
0: 일단은 어디서 끊어주면 좋을까요?
1: You owe me부터 해볼까요?
0: You owe me 해요.
1: Owe me.
0: 뭐를요?
1: 빚졌어. 너 빚졌어.
0: 맞아요.
1: Some 조금의 좋은 휴식?
0: 오케이.
1: 아, 휴식이에요? 휴식 근데 되게 긴데, vacation인데 너무
0: 아니,
1: 짧네요.
0: 그건 휴가 아닙니까? 네.
1: vacation 휴식이.
0: 힌트 드릴까요?
1: 오케이, rest. Yeah,
0: 오케이.
1: good rest.
0: 오케이. vacation 쓸 뻔했는데
1: 네.
0: 도와드렸습니다. 자,
1: 가까스로.
0: righ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Perfect.
1: 유후.
0: rest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얘기를 하죠.
1: 네.
0: 약간의 괜찮은, 나쁘지 않은 rest 좀 줘야
1: 예.
0: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rest보다도 당신은 나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1: 빚지고 있어요.
0: 빚지고 있죠.
1: 네.
0: Okay. 그 동사는 바로
1: Oh.

0: O가 되겠습니다.
1: 이 노래잖아요. I owe you. 어우,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0: 당신에게 빚지고 있어. 이런
1: 예.
0: 느낌이죠. 그렇죠?
1: 한글로 번안이 안 되는
0: 제가
1: 이유가
0: 좀
1: 있네요.
0: 아는죠? 네, 알겠습니다. 자, owe someone something. 이러면 이
1: yes.
0: 사람한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빚지이다.

0: 예약해놓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떡할까요? 너 나한테 약간의 돈을 빚지고 있어.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1: You owe me some money.
0: There you go. Hey, you owe me some money. Did you forge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
1: 아.
0: 자, 이거 기억나세요? Something의 반대 기억나세요?
1: Nothing.
0: Yes?
1: 음?
0: 그거 활용하세요.
1: 아.
0: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다.
1: 아, she owe him nothing.
0: 그거예요.
1: 아.
0: Right? 이래서 좀 헷갈리죠. 저번처럼 something nothing, right?
1: Yeah.
0: So she owes him nothing. 그러니까 owe가 아니라 owes입니다. 그것도.
1: Owes.
0: Right? 아, she owes him nothing. 이러면은 nothing이라는 걸 빚진 거니까 결국 빚진 게
1: 없다.
0: 없다. 요렇게요. owe가 일반 동사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면
1: owes
0: 해줘야 됩니다.
1: 오케이?
0: Okay?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owe me some money.
1: You owe me some money.
0: She owes him nothing.
1: She owes him nothing.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저는 아, 이거는 정말 외워도 안 아깝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우르르 가져왔거든요.
1: 어, 뭐죠?
0: 네, 이거는 교재 필기에 두시는 거 강력 추천을 드리는데
1: 네.
0: You owe me an apology.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너, 뭘까요?
1: 사과를 빚졌네.
0: 그게 뭘, 무슨 얘기일까요? You owe me an apology, man. 뭘까요? 결국 당신은 나한테 사과를
1: 안 했어.
0: 해야 된다니까. 빚지고 있다는 거. 빚졌으니까 갚아야죠. 나한테 apology를 줘라.
1: 사과해.
0: Yes.
1: 이 얘기군요.
0: 당신 사과해야 돼요. 그거를 물론 이제 you should apologize to m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1: 네.
0: you owe me an apology.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요것도요. Do I owe you anything? 이게 뭔지 아세요?
1: 내가 뭐 빚진 거 있니?
0: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 맞아요.
1: 네.
0: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뭔가를 이렇게 해줬는데 나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무료인가?
1: 아.
0: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근데 do I owe you anything?
1: 아.
0: 저 돈 뭐 드려야 되나요?
1: 오.
0: 이런 뜻으로 진짜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1: 네, 이거는 우리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0: That's right. That's
1: 애매할
0: right.
1: 때 있거든요. 이게 무료인지 아니면 사용료가 있는지.
0: 맞아요.
1: 그럴 때.
0: 그럴 때 do I owe you anything?
1: 아.
0: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뭐냐면 What do I owe you?
1: Oh, what
0: 이거는
1: do I owe you?
0: 가격 물어보는 겁니다. 아, 나, 내야 되는 돈.
1: 아.
0: 특히 이거는 일반적인 뭐 쇼핑 몰에 있는 정식 스토어보다는 그런 카트 같은 데 있죠.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corn dog, 흔히 핫도그라고 하는 걸 먹었어요. 그래서 okay, so what do I owe you?
1: 오와.
0: 얼마 제가 빚지고 있는 거죠?
1: How much is it? 보다 조금
0: exactly.
1: 고급 표현?
0: 맞아요.
1: 아.
0: Right? Okay. So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뭐 암기해라 이런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 교재 필기해 놓고서 참고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멋있는데요?
0: 진짜 많이 쓰이죠.
1: How much is it? 이 아니라 What do I owe you?
0: 오,
1: 너무 있어 보여요.
0: What do I owe you? How much do I owe you? 이런 거를
1: yeah.
0: 외국까지 가봤는데
1: 그러게.
0: 한번 해보시는 거
1: 한번 써보는 거 챌린지다 진짜.
0: 못 알아들어도 네. 그때 바꿔서 How much is it? I mean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1: 아.
0: Right? Okay. 자, 읽어볼게요.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Mission 정리할게요.
1: 네.
0: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1: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2: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0: I missed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2: Ne, 입으로 하는 이명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2: Alright. 자, 첫 번째 단순하게 later를 문장 뒤에 넣어보겠습니다.
3: 네.
2: 나한테 나중에 문자해. message 해.
3: message me later.
2: message me later.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할 수 있다.
3: You can do it later.
2: You can do it later. 자. 그거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잡을게요. 우리 그거 그냥 나중에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3: Oh, can we just do it later?
2: Yes. 읽어보겠습니다. Message me later. You can do it later. Can we just do it later? Alright.
3: Mm-hmm.
2: 자, 다음은요. Owe someone
3: yeah.
2: something.
3: Mm-hmm.
2: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그녀는 그에게 빚진 게 없어. 그녀는 그에게 nothing을 빚졌어.
3: She owes him nothing.
2: 그렇죠. There you go. 두 번째,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3: You owe me some money.
2: Mm-hmm. Remember that.
3: Yes.
2: 세 번째,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자, 일단은 okay 하고 나서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약간의 괜찮은 휴식을 빚지고 있다.
3: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2: Yes, you owe me some good rest. 읽어보겠습니다. She owes him nothing. You owe me some money.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5: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4: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5: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3: Oh, can we just do it later? I am exhausted.
1: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3: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All right, I promise.
3: Yeah. Oh, really?
1: 5 minutes.
3: Okay, fine. Okay, okay. Oh, yeah, hello. Okay, nice to meet you.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네, 다른 건 볼 게 없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2: There you go. 집에서 뭔가 막 돌려보면서 영화를 볼까 하는데 아, 이게 그나마 낫다. 그러면서 딴 건 볼 게 없다.
3: 아하.
2: So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3: Yeah.
2: 아,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 네. 정말 단어 하나입니다, 여러분. Later.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3: 아하.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What is this week's theme?
1: This week's theme is online reviews.
0: Online reviews. By the way, you can also leave online reviews
1: for our show.
0: Exactly, on our website.
1: Yeah.
0: About the show, what you think, and what
1: great.
0: You like.
1: Just tell them about how awesome Megan Sim is and how like Hyunwoo Sim like really needs to work on his presence, right?
0: 아, 진짜요?
1: No. You're
0: 네.
1: great.
0: 네,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m-hmm. 이번 주의 핵심, 아, 이번 주의 주제는 online reviews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1: Yes,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related to online reviews, which is I don't trust negative restaurant reviews.
0: I don't trust.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Mm-hmm. Negative restaurant reviews라고 mm-hmm. 하면 부정적인 식당에 대한 후기들인데 mm-hmm. 그래서 식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후기 남기는 거 사람들이 남겨놓으면 잘 안 믿는데요. Mm-hmm. 왜인지는 잠시 후에 볼 수 있겠는데요.
1: Right.
0: 먼저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1: We have Alex who is from the USA.
0: 네, 그럼 알렉스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알렉스 씨,
0: 나와주세요.
2: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0: 네, 식당과 관련된 후기들을 별로 믿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Alex said,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0: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자면 I don't 하면 안 한다라는 뜻이지만 mm-hmm. 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러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1: right.
0: 싶으면 I don't always 를 붙일 수 있거든요.
1: Yeah.
0: 그래서 항상 믿는 건 아닙니다.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Mm-hmm. 인터넷상의 후기들을 항상 믿는 건 아닌데 mm-hmm. 어떤 것과 관련된 거냐면 for restaurants mm-hmm. 아니면 about restaurants 해도 둘 다 될 것 같고요. Mm-hmm. 그런데 특히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다 믿는 건 아닌데 특히 especially the negative,
1: negative
0: ones, negative reviews. Mm-hmm. 부정적인 내용은 더 안 믿는다고 해요. 네, 그
1: okay.
0: 이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 Yeah, we don't know, but we'll find out after we review the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0: All right.
2: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처음에 알렉스 씨가 지금 이야기를 할때 serve 이 부분이 조금 길게 돼서 server가 예상이 좀 됐어요.
1: 아,
0: 그런데 그 단어의 끝까지 들어보니까
1: this
0: service였습니다. service.
1: service was terrible.
0: server 하면은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1: Yes, it's the
0: serving 하시는
1: person,
0: 분들.
1: but service is just the service they provided to you.
0: Your
1: Your
0: experience.
1: experience, yeah.
0: 다음 줄 볼까요?
1: He says next. But sometimes I wonder if the reviewer is bad or terrible.
0: 그렇지만 sometimes 가끔은 I wonder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I wonder if 아니면 I wonder whether
1: Whether.
0: 쓸수 있고 의문사를 쓸 수도 있죠. I wonder what Megan is thinking. I wonder where she is 등등.
1: You do?
0: 네,
1: I'm
0: 그래서
1: right here.
0: I know you are here.
1: Duh.
0: So 그래서 I wonder if the reviewer is bad or terrible.
1: Terrible.
0: 그래서 그 후기를 남긴 사람 자체가 bad or terrible,
1: That's true.
0: 별로거나 형편없는 건 아닌지 궁금해 할 때가 있대요.
1: Of course.
0: 그리고 하나
1: Oh, yeah.
0: reviewer라고 하면 한국어로 리뷰어라고 하면 뭔가 직업적으로 그 전문적으로 할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좀더 가볍게
1: No,
0: 쓰죠.
1: literally just a person who left a review, the reviewer.
0: 네.
1: That's it.
0: 후기를 남긴 사람 누구나 reviewer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We're all reviewers.
0: Yeah, we could be reviewers.
1: Yeah.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I have some friends back at home in America who would write these bad reviews about people, but I know that they're the ones who are really difficult to deal with.
1: I have some friends back at home in America who would write these bad reviews about people.
0: You know라고 운을 띄운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I have some friends back at home in America. 여기서 at home은 알렉스 씨의 집에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집에 있다는 걸까요?
1: No, in this
0: 네.
1: case it means in his home country, right?
0: 그렇죠. 네. In America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1: Yeah.
0: Back at
1: At home.
0: home in America. 그러니까
1: Yeah.
0: 지금 알렉스 씨가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1: Yes.
0: 말을 할수 있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쓸수 없겠죠.
1: Oh yeah, if you're in America, you can't use that unless it's your city in America, right? And you're in a different city or something.
0: 그렇죠. 그런 경우라도 in America라고 하지
1: We wouldn't
0: 않고,
1: say.
0: 네, 그냥
1: Yeah.
0: here in America라고 한다든지, 뭐 back in Arizona라든지, back
1: Yeah,
0: in
1: or back in
0: California.
1: my home
0: 네.
1: state. Yeah.
0: 그래서 이 문장에 back 또는 back at home 이것만 듣고도 알렉스 씨가 미국 밖에 나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 That's
0: 여러분도
1: right.
0: 해외여행 중에 아니면 해외 생활 중에 한국 이야기를 하실 거라면 그
1: Back at home.
0: back in Korea.
1: Back in
0: 간단하게.
1: Korea or back at home.
0: 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데, who would write these bad reviews about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후기를 남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1: The servers
0: servers,
1: or the
0: 네,
1: chefs.
0: 서빙 하신
1: Yeah.
0: 분들에 대한.
1: The people who work in the restaurant, maybe.
0: 그렇죠. 그런데,
1: But he says, but I know. That they're the ones who are really difficult to deal with.
0: 아,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1: He
0: 말할 수
1: knows.
0: 있죠.
1: He
0: 네.
1: knows them.
0: But I know that they're the ones who are really difficult to
1: Deal with. Deal with.
0: 네. 다루다, 처리하다인데요. 예문 준비했습니다.
1: Yes. For example, you could say, I will deal with it later. Okay? I'll deal with it later. Not right now. All right.
0: 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쁘거나 그럴 때도 많이 쓸수 있고 아니면 지금 하기 싫을 때
1: Yeah, you
0: 귀찮을
1: just
0: 때요.
1: don't want, oh, I'm too stressed. Right.
0: 네.
1: I'll deal with it later.
0: 네. 지금
1: Later.
0: 결정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미룰 때 I'll deal with it later
1: Later.
0: 아니면 숙제 같은 거 I'll deal with it later 일단은
1: Oh,
0: 지금 비디오 게임 할 거야
1: that's right.
0: 네 그럴 때쓸수 있고요 그래서
1: Priorities.
0: 예 여기서는 deal with 숙제보다는 비디오 게임 우선순위인가요 그래서 deal with 하기 그러니까 다루기 really difficult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제
1: Right.
0: 친구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까다로운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Alright.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t the waiters, not the servers. My friends are. So when I look online, I see lots of comments like that from people who get angry, who get bitter, who are getting mad at the chefs or think the food is terrible.
1: Not the waiters, not the servers. My friends are.
0: 네. Not the waiters, not the servers. 사실 웨이터하고 서버는 거의 같은 의미죠.
1: Yes, it basically means the same
0: 네.
1: thing.
0: 그래서 my friends are 뒤에 뭐가 생략됐죠?
1: My friends are the terrible ones or terrible people, bad people.
0: or the difficult people.
1: Difficult people.
0: Deal with. Mm-hmm. 네,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 웨이터나 서빙 직원이 아니고 친구들이 그런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웨이터하고 서버가 같은 뜻인데 굳이 이거를 써준 이유는 웨이터나 서버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단어로 한 번 더 말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Yeah, I think he was just wanting to say it again in a little different way.
0: Yeah, rephrasing what he said.
1: Perfect. 네. He says next. So, when I look online, I see lots of comments like that.
0: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면 when I look online, I see lots of comments like that. Mm-hmm. 그런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 같은 한 문장에서 look도 나오고 see도 나오잖아요. see는 그냥 둘러보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see라면
1: I see you right now.
0: Yeah, I see you too. Okay. look이라는 거는 인터넷으로 찾아본다는 걸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n I see online보다는 because he's looking to see what people think.
1: So think of, in this case, look kind of like searching, 네. right?
0: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look을 썼고 mm-hmm. 알아보려고 들어갔더니 보이더라, see라고 mm-hmm. 말하고 있어요.
1: Mm-hmm. Comments like that. What? He says, from people who get angry, who get bitter, who get mad at the chefs or think the food is terrible.
0: 그런 코멘트들이 보이는데 누구로부터 온 코멘트냐, 누가 단 코멘트냐 하면 from people 아니면 by people도 by 괜찮아요. People. Mm-hmm. 누구에 의한 코멘트, from, by 둘 다 쓸 수 있어요. Mm-hmm. From people who get angry, who get
1: bitter. Bitter.
0: 맛이 쓴 거를 원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1: oh, It's bitter.
0: Yeah. So the bitter taste is not something enjoyable.
1: It's not enjoyable. Yeah. It's not pleasant. Mm-hmm. Doesn't taste that good.
0: Exactly. So when you think about somebody who is bitter,
1: they're not pleasant they're not, to deal with.
0: They're not happy.
1: They're not happy, right? Yeah. There's.
0: 그래서
1: I don't
0: bitter,
1: like anyone.
0: So sometimes it can be linked to jealousy.
1: Oh yeah.
0: 그래서 뭔가 질투와 관련이 될 수도 있고 mm-hmm. 사전에는 억울해하는이라는 그 정의가 들어 있는데요. 불평을 하고 있을 때도 bitt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Yeah, when you're uncomfortable with something too.
0: 그래서 who get bitter,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불만이 있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mm-hmm. who get mad at the chefs, mm-hmm. 그 요리사에게 화내는 사람, or think the food is terrible, 그리고 음식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단 댓글이에요.
1: Mm-hmm. All right. Perfec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is clip.
2: But sometimes I think it's just only those people that leave comments. That's why I don't always trust negative comments online.
1: But sometimes I think it's just only those people that leave comments.
0: 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Mm-hmm. But sometimes, 그런데 가끔은 I think it's just only those people. Mm-hmm. Just하고 only 같은 뜻인데 한 문장에 썼어요. Mm-hmm. 하나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Yes. 네. It's only those people. It's just those people.
0: 네,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 둘 다 쓴 것 같은데요. Mm-hmm. Just only those people. 그 사람들만인 것 같아요. 무얼 하는 게? That leave comments. 그런 사람들만 댓글을 남기는 것 같아요 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이어지죠.
1: Yes. So lastly he says, that's why I don't always trust negative comments online.
0: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I don't always trust negative comments online. Comments라고 마지막에 한 거는 아까는 reviews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상의 부정적인 댓글들을 늘 믿지는 않는데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1: All right.
0: Interesting story.
1: Very interesting. How about we review it once again?
2: It's difficult for me to trust online reviews, especially with restaurants. They'll say the food is bad or the service was terrible, but sometimes I wonder if the reviewer is bad or terrible. You know, I have some friends back at home in America who would write these bad reviews about people, but I know that they're the ones who are really difficult to deal with. Not the waiters, not the servers. My friends are. So when I look online, I see lots of comments like that from people who get angry, who get bitter, who are getting mad at the chefs or think the food is terrible. But sometimes I think it's just only those people that leave comments. That's why I don't always trust negative comments online.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ometimes I wonder if 라는 패턴이 등장했어요. 가끔은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I don't always, don't 뒤에 always를 붙여서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부정을 하는데 부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에 우리말 문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에서는요, 부정적인 식당 리뷰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I love the type of negative restaurant reviews where you find yourself siding with the restaurant within the first sentence. I know a couple of local bloggers who seem to take pleasure in posting negative restaurant reviews. What is the point?
0: 네, 첫 번째 글을 먼저 보면요.
1: Matt says,
0: I love the type of negative restaurant reviews. 뭐 이러한 종류의 식당 후기, 부정적인 식당 후기를 좋아한대요.
1: Okay.
0: 어떤 후기냐면, where you find yourself siding, side with라는 표현은 누구의 편을 드는 거예요.
1: Uh-huh.
0: Whose side are you on?
1: Whose side are you on? 네. I'm siding with not Hyunwoo-sam.
0: 네. 그래서 side with가 편 드는 건데, with the restaurant, negative restaurant review인데, 식당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1: Yeah.
0: Within the first sentence, 첫 번째 문장만 읽고도 식당 편을 내가 들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후기들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 고객 자체가 뭐 뭔가 비논리적인 불만을 하고 있다든지 불평을 하고 있다든지.
1: You can tell that that person is difficult to deal with.
0: 네, 그런
1: right?
0: 경우. 그다음.
1: The next one was posted by Jennifer.
0: 네, I know a couple of local bloggers who seem to take pleasure. Take pleasure는
1: 네, enjoy.
0: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in posting negative restaurant reviews. 부정적인 식당에 관한 후기를 남기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은 이 지역의 블로거들 한두 명 아는데 what is the point?
1: What's the point?
0: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1: Yeah, what's the point?
0: 그래봤자 뭐가 좋아요? 라고 이분도 약간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 Okay, righ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but unfortunately tha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because we'll be back.
0: Exactly, we'll be back, and I hope that you only have good reviews to post about us.
1: That's right,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대체조동사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어떤 대체조동사를 공부하게 될지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ere supposed to pick me up at the airport. 자,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Were supposed to pick me up. 우리가 be supposed to 라고 부르는 그 대체조동사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는데 바로 의무를 나타내는 대체조동사다라고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무를 나타내는 대체조동사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둘 다 모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체조동사는요. 바로 have to 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래요. 의무를 나타내는 대체조동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 뜻 맞습니다. 참고로 이제 언제나 대체조동사를 공부할 때는 시제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봐놓으면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시제일 때는 주어에 따라서 have to 그리고 동사원형 또는 has to 그리고 동사원형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고요. 참고로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의 조동사 must와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이제 이 친구 과거 시제에서 쓰이게 되면 have 또는 has가 had가 된다는 거죠. had to 그리고 동사원형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must는 과거형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의무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must의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had to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이제 말할 때, 미래의 의무를 말할 때는 우리가 will have to 동사원형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must의 미래 시제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미래의 의무를 말할 때는 will have to 이 옵션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have to 살펴봤고 의무를 나타내는 대체 조동사 하나 더 있죠. 아까 우리가 오늘의 문장에서 봤었던 be supposed to 동사 원형도 이 친구도 이제 의무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배우기는 하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 안에 사용된 suppose라는 동사의 원래 뜻은요. 생각하다 또는 추측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요. 동사 원형, 그 동작을 할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의역되면요.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정도가 됩니다. 무엇을 꼭 해야 한다까지는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근데 여전히 의무를 표현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무를 표현하는 대체조동사예요. 뭐가요? be supposed to가요 라고 배우지만 앞에서 공부했던 have to만큼의 어떤 그런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도요. 이제 시제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의 형태에 따라서 비동사의 모양이 바뀌죠. am, is, are supposed to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was, were supposed to 요렇게 쓰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will과 함께 will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으로 미래의 의무 가벼운 미래의 의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예문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우리말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거예요 라는 문장을 우리가 영어로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시나리오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좀 잘못을 한 거죠. 그걸 다른 친구랑 상담하는 겁니다. 아, 내가 걔 좀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거죠. 너 직접 사과해야 될 걸? 그래야지만 그 친구 마음이 좀 풀릴 걸? 요런 상황인데 포인트는 사과를 해야 할 거예요. 미래와 의무 요 두 가지 뉘앙스가 함께 쓰여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영작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You will, must apologize to him in person. In person이 직접이란 뜻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서 미래와 의무니까 will, must 이렇게 쓰면 안 돼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조동사들은 이렇게 두 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must를 대체 조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죠. You will have to apologize to him in person. 아, 이 문장 옳은 문장이 되겠고 다시 한번 대체 조동사 아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하나 더 있죠. 우리 대체 조동사 두 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한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볼 텐데 그녀는 시험을 준비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말 이제 우리가 한단 말이죠. 걔 원래 시험 공부하기로 되어 있었어. 요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재밌는 점은 뭡니까?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 이런 거 조동사 should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이때는 이제 be supposed to가 대체 조동사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유일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준비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의문을 말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should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She shoulded get ready for the test. 뭐가 되게 이상하죠. shoulded 이런 거 없어요. should라는 조동사 자체가 shall의 과거형입니다. 근데 이게 뜻은 현재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should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다 쓰면 된다? 그래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be supposed to의 과거 시제형인 she was supposed to get ready for the test.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그녀는 시험을 준비하기로 되어 있었어. 과거의 의무, 가벼운 의무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요렇게 오늘의 대체 조동사들 사용해주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옳은 문장이구나. 살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장 연습 한 문장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존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그의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어요. 라는 문장. 자, 먼저 이 우리말을 조금만 더 영어스럽게 바꿔볼게요. 이게 양보하다라는 게 영어로는 그냥 포기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생각을 해봐주시되 자, 포기해야만 했었다는 거. 과거의 의무란 말이죠. 재밌는 점은 must는 과거형이 없다. 그래서 대체조동사 had to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서 문장 만들면 자, 주어 먼저 John으로 시작합니다. John이 포기해야만 했죠. Had to give up. 뭘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요. His favorite doll. 근데 누구에게 포기해야 했죠? 그의 동생에게 포기해야 했죠. 이렇게 해서 이 문장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John had to give up his favorite doll to his brother. 좋습니다. 이 문장 통해서 대체 조동사 have to에 대한 개념 파악과 동시에 연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문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Be supposed to의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이 문장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도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You were supposed to pick me up at the airport. Pick someone up이라는 게 이제 데리러 가다니까 너는 나를 공항으로 데리러 오도록 되어 있었어 라는 거예요. 약간 이제 짜증 섞인 문장이죠. 야, 너 나 공항으로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었잖아. 왜 안 왔어? 너 때문에 나 엄청 고생했다니까? 이런 느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오늘의 대체 조동사들 중에 하나였죠. Be supposed to의 제대로 된 쓰임도 파악한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알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Hi guys, so excited to see you again. Today is day 3 of stretching out our legs for our swollen legs. Remember?
1: 네, 우리 오늘도 역시 다리 붓기 빼주는 스트레칭 및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러 가요.
0: I feel sick. I don't know what I ate. You're not sick, you're just hungover. Whatever the reason is, I feel terrible. Well, drink some water.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1: 네, 제가 살펴봤습니다.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런 표현을 오늘 살펴보자 하는데요. 누가 보기에는 저도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 같니? 이런 뜻입니다. 일단 그거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조금 더 다른 쓰임새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I feel sick 이럽니다. 나 조금 아픈 것 같아 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 안 좋다 라는 뜻도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I feel sick. 좀 울렁울렁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don't know what I ate 이럽니다. 내가 뭘 먹었는지 난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ou're not sick 이럽니다. 아니야 넌 아픈 게 아니라 You're just hungover 이럽니다. 너 숙취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You're just hungover. 숙취가 있는 것 뿐이야. Hungover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Hungover. 그랬더니 whatever the reason is I feel terrible. 이럽니다. 이유가 어찌 됐던 간에 I feel terrible. 나 지금 너무 속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drink some water. 물 좀 마셔봐봐.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럽니다. 그럼 좀 나아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이에요. 그럼 좀 나아질까? 그럼 좀 나아지겠니? 이렇게 물어봤지만 두 번째 대화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일단 보러 가실게요.
0: That guy cut into my lane. I'm going to honk. Be careful. Maybe he has an emergency. Ugh, I am so mad right now. Then cut in front of him and make a scene.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런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다른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볼게요.
0: That guy cut into my lane. 이랍니다.
1: 운전 중인 거예요. That guy cut into my lane. 저 사람이 지금 내 라인에 막 끼어들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going to honk. 이랍니다. 나 지금 이거 빵빵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Honk. 이거 누르는 거. I'm going to honk. 그러니까 be careful. 아야 좀 조심해. Maybe he has an emergency. 뭐 비상 상황이 있나 보지. 저 사람 지금 뭐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am so mad right now. 이럽니다. 나 지금 너무 화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en cut in front of him and make a scene. 이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시 추월해서 또 난리를 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ke a scene. 막 난리치고 막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막 이렇게 난리 피는 거를 make a scen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추월해서 그렇게 해.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입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당히 공격적인 투로 바뀌었어요. 막 너 괜찮아?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한국말에서도 야 너 그럼 좀 나아지겠니?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어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영어에서도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렇게 화나게 하면은 너 그럼 좀 나아질 거? 그럼 그렇게 해! 약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요가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Yes, today is the third day of stretching out our swollen legs. So it's going to be called the side squat. Ready? So let's start in Malasana. Ru, you remember the pose, right? It's right her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et's start in Malasana. You remember the pose, right? Actually, here. Put both hands on the floor and straighten one leg out towards the side. Se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from here, put both hands on the floor and straighten one leg out towards the side. See that? Good. Now try to open up your hips even more by pushing the leg out with your elbow. Se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ry to open up your hips

Guys, I am so proud of you. Those were side squats. Great job. 우리 오늘 사이드 스쿼트 해봤는데 너무 잘하셨고요. 영어 표현,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런 표현 같이 해봤습니다. 한국어에서도 똑같이 그럼 좀 나아지겠니? 이런 뜻으로도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도 쓰이지만 야, 그럼 좀 나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래서 좀 공격적으로도 쓰잖아요. 똑같아요.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bye!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시문 영어 시작 김에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Gina Kim.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노부인

0: 굉장히 훌륭한 요리사인데 이 그 잘 만든 음식들을 나눠 먹을 이웃들이 많다고 하는지 아니면 적다고 하는지 이야기 속에서 그 부분을 한번 verify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Take a listen.
1: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The honest land has kept its place beside those who remain.

0: 맞아요. 요리를 나눠 먹을 이웃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렸죠. 잘 캐치하셨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여기 정답이 들립니다.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이지만요,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거 문장 전체는 아니고 그 일부입니다.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내가 현기증 나는 융구스 도로를 지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Listen very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2.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0: 네, 문장에서 캐치캐치, 리스닝 포인트 잘 캐치하셨죠? Alright,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첫 번째 리스닝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자,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인데요. 그런데 음식을 나눌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자, 내가 현기증 나는 융구스 그 길을, 도로를 지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전체 이야기 자막 보면서, 자,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번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2: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The honest land has kept its place beside those who remain,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re you ready to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All right, then let's go for it. 첫 번째 listening point.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자, 강세가 가는 부분들이 어딜까요? Great cook doesn't have many neighbors가 되겠죠. 앞에 she is a 모두 다 기능어고요. but 기능어입니다. 이때 doesn't는 not이 붙었기 때문에 does 자체 조동사 혼자서는 기능어지만 아니야, not이라는 단어가 합체되어져서 이게 내용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doesn't have many neighbors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강세를 주셔야 돼요.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말할 때, 문장을 읽을 때도 접속사 앞에서 한번 쉬어주고 발음해 주시면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합니다. 그거 리스닝 1.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되시죠? 그거 리스닝 2.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한번 더.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Excellent. 이번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자, if I, the. 요것들이 바로 기능어들이죠? 나머지 didn't cross, dg 하실 때 요것도 이제 내용어고, Yungas Road도 다 내용어인데, dg, 우리말의 지읒이 아니라, 여기서 끌어올리셔야 되는 그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여기 목젖이 살짝 떨림을 느낄 수 있죠. dizzy, dizzy, dizzy 아니고 dizzy, z, z. 벌이 지나갈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낼때 나는 소리라고 기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road 자주 나오죠. road,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0: I didn't cross the dizzy Yungus Road. Zzz. 기억하시죠? Okay. Google listening too.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us Road.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us Road.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us Road. 한 번 더.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us Roa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봐야 되겠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2.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us Road.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us Road.
0: 네, 비교하면서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Well done. 자, 그럼 이제 내용 볼게요. She's a great, 첫 번째 빈칸에 요리사, cook이죠, cook. 자, 요리사는 cook이지만 electric cooker. 우리 보통 동사 뒤에 er 붙이면 사람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요. 요리사는 그냥 cook이고요. cooker이라고 하게 되면 전기밥솥, electric cooker 이렇게 표현하죠. Anyway,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인데요.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음식을 나눌 이웃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e honest land has kept blank. 자, 정직한 땅이 어떻게 해왔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The honest land has kept 빈칸.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ts place beside those who remained라고 했습니다. Those who remained. 남아있는 사람들. 즉, 남아있는 사람들 옆에 자리를 그 정직한 땅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켜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us Road.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 특별히 잘 캐치하실 수 있겠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내가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죠. 뭐뭐 하지 않았다면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us Road. 이 현기증 나는 융거스 그 길을, 그 도로를 지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모두 다 이해되셨죠? 충분히. 자, 그럼 100% 도전해 볼까요?
2: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The honest land has kept its place beside those who remained.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0: question is, please talk about your work experience. Okay, here is our answer for today.
1: 저는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0: I worked for a Korean cosmetic company for 4 years.
1: 저는 회사의 스킨케어 제품을 전 세계 10개국에 수출을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0: I helped export our skincare to 10 countries around the world.
1: 저는 회사에서 최고 영업 사원이었습니다. 최고 영어 사원, 영업 사원.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0: Let's find out. Okay, so of course, you know, cosmetic companies, Korean cosmetic companies are very hugely popular.
1: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화장품을 완전 인정을 하죠.
0: So this is a big market. All right. So I worked for a Korean cosmetic company for 4 years.
1: 자, 저는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0: So I work for is 정말 기본이죠. I work for
1: 여기에서는 이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0: I work for EBS. I work for, you know, whatever company, ABC company. 아니면은 I work for a Korean company. I work for a cosmetic company.
1: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0: All right, I helped export our skincare to 10 countries around the world. Okay,
1: 저는 회사의 스킨케어 제품을 전 세계 10개국에 수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네, 이거 크죠?
0: This is a big thing.
1: 자랑해도 돼요. All right, so 이 수출을 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0: I did it. I helped export our skincare to 10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 our key phrase today is around the world.
1: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요새 뭐 global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이럴 때 around the world를 쓰시면 돼요. All right, 저는 회사에서 최고 영업 사원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꼭 자랑해야 되죠. All
0: right, I was the top salesperson in the company. All right. I was the top.
1: 그래서 이 business 출근 영어에서는 이 top, T-O-P 아주 이 간단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0: Right. Top business, top salesman, top top marketing director.
1: 뭐 다양하게 이 top, best보다는 top을 더 많이 쓰죠.
0: So we're going to talk more about that. Let's look at the whole thing one more time. I worked for a Korean cosmetic company for 4 years. I helped export our skincare to 1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 was the top salesperson in the company. All right, great. Very nice.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Around the world.
1: 자, 전 세계에.
0: All right. Very important.
1: 왜냐하면 요새는 그냥 우리 국내 사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니까.
0: We import pet goods from around the world. We import pet goods from around the world.
1: 네. 저희는 전 세계에서 반려동물 용품을 수입합니다.
0: We import pet goods from around the world. Pet goods 뿐만 아니라 we import, you know, like clothes from around the world. We import 뭐뭐뭐, whatever products you import from around the world. Let's look at the next sentence. K-pop and Korean dramas are popular around the world. Okay,
1: 자, K-pop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오, 정말 그렇죠.
0: Really, like movies, dramas, K-음악은
1: 당연하고요.
0: Really, it is so popular around the world. Kimchi is popular around the world.
1: 네, so 우리 이 Korean culture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around the world.
0: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key phrase. Very easy. 자, top.
1: 여기에서는 최고죠. 뭐, 제일 위에, top of the mountain.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이 business 영어에서는 top, 최고. 우리 다 최고가 되고 싶어서.
0: All right, Casey is the top accounting firm in the city. 자, accounting은 회계죠. All right. KC는 이 도시에서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Fast versus quick. Fast versus quick. 네, 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쵸? Fast, 그리고 quick. 네, 우리나라에서는 quick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네, fast하고 quick, 교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 되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 fast부터 시작할게요. 네, F로 시작하죠. 입술이 붙지 않고요. F, F, fast, fast. 네, 여기 A 발음이 조금 길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fast 이게 아니고 fast, fast 빠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fast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움직임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뭔가 속도가 빠를 때 fast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News travels fast. That car is super fast. I'm trying to eat less fast food. Fast. 빠른. Fast.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News travels fast. 뉴스는 빠르게 전파돼. 근데 여기서는 뉴스이기도 하지만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누구한테 뭐를 말을 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에 그 사무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Wow, news travels fast. News travels fast. 그래서 news는 뉴스라는 것도 되겠지만 주로 소식 아니면 소문 이런 거가 되게 어떤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네. Okay, news travels fast. 그래서 이거는 속도, 그 움직임 자체가 빨라가지고 news travels fast가 적합하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at car is super fast. That car is super fast. 저 자동차는 매우 빨라. 네, 여기서도 그 자동차, car의 동작 혹은 움직임이 빠른 거죠. 그래서 wow, that car is super fast. That car is super fast. 네, 그리고 회화에서는 이 super라는 단어 정말 많이 써요. 원어민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that car is super fast. 조금 더 포멀하게 한다 그러면 that car is very fast.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trying to eat less fast food. 네, 패스트푸드. 네, 이제 아시죠? 패스트푸드는 일단 만드는 것도 빨리 만들 수도 있고 볼 때는 패스트푸드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빨리 먹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트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느끼면서 먹지만 패스트푸드에서는 그냥 대충 빨리빨리 먹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의미들을 포함해서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m trying to eat less fast food. I'm trying to eat less fast food. 그 다음에 quick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는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도 quick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모음 소리는 E 발음이 아니에요. E, I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quick보다는 quick, E. quick, quick, okay? 그래서 너무 빠르게 짧게 하시는 것보다 모음 소리를 조금 길게 늘려주시면 더 좋아요. 신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quick은 시간적으로 신속한 거를 quick이라고 하고요. 단시간에 일을 처리해내는 경우를 quick
fast라고 합니다. 그래서 fast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문장들 볼게요. She was quick to respond. Wow, that was quick. I grabbed a quick snack. Quick, 신속한. Quick,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was quick to respond. She was quick to respond. 네, 어떤 여자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되게 빨리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she was quick to respond. 오케이? 신속히 답변했네. 오케이? 뭔가 시간적으로 되게 빨리 한 거라서요. She was quick to respond.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ow, that was quick. Wow, that was quick. 친구가 뭐 가지러 간다고 하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와, 정말 신속한데? 진짜 빨리 왔네.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속도를 얘기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막, 진짜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본 거보다는 내가 느끼는 거는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quick가 적합하겠죠? Wow, that was quick.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grabbed a quick snack. 네, 나는 간식을 간단히 먹었어. 이럴 때는 quick snack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서. I grabbed a quick snack.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grabbed a quick snack. I grabbed a quick snack. 네, 정리해드릴게요. Fast. 이거는 빠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속도, 움직임, 동작이 진짜로 빠른 거예요. 그럴 때는 주로 fast 사용하고요. 뭔가 신속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quick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뭔가 빨리 해결될 때 quick. fast 하고 quick.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News travels fast. News travels fast. News travels fast. News travels fast. News travels fast. She was quick to respond. She was quick to respond. She was quick to respond. She was quick to respond. She was quick to respond. Great work! 수고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you can watch all the episodes for free, okay? So don't forget to review any of the expressions that you learned previously.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미연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스쿨 라이프, 우리 학교 생활에 관련된 소주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학 입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을 좀 정리할 건데요. 일단 고3 때 대학에 지원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이런 얘기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자, 내신은 뭐라고 하는지, 수능은 뭐라고 하는지, 교과외 활동, 뭐 상타고, 야외 활동, 뭐 교외 활동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또 어떻게 하는지, 경진대회 같은 거.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이란 말을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자, 지난 시간에 중3을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이렇게 한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third year of high school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senior라는 말 자체는 무조건 졸업학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enior year of high school, 이게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도 대충 고3 하면 senior year of high school.

0: 스쿨 하면 탁 맞아떨어집니다. 요 단어 좀 추천을 드려요. 고3 하면 My son is a senior, is in his senior year of high school. 이런 식으로. 자, 고3 요걸로 픽스할게요. 들어보세요.
1: Senior year of high school. Senior year of high school.
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라는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준비하다 동사는 prepare입니다. prepare.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요 뒤에 for가 꼭 나와야 돼요. prepare for. 이게 덩어리예요. 절대 for가 빠지면 안 됩니다. prepare for. 뭐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for가 있어야 돼요.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하면 대학 지원이죠. 즉,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이제 지원서 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prepare. 강사 뒤에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들어볼게요.
1: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0: 좋습니다. 자, 그럼 대학에 지원하다 들어볼게요. Apply to college. Apply to college. Apply to college. 자, 지원할 때는 어디 어디에 지원하는 걸 to로 연결합니다. Apply to college. 이거 들어볼게요.
1: Apply to college. Apply to college.
0: 특목고에 지원하다 할 때도 apply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했었죠. 대학도 마찬가지죠.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다가. 자, 그럼 이제 이걸 묶어서 고3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다. 나는 그래야 됐다. 나 고3 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어. 자, 과거의 상황을 묘사해 볼게요. 자, 그러면 I had to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언제? 자, in my, 요게 또 중요해요. senior 붙일 때, in my senior year. 이렇게 갑니다. 소유격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전치사는 in입니다. 요거 영작할 때 디테일 잘 기억해 주세요. in my senior year of high school. 오케이? 요 로직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I had to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in my senior year of high school. 요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1: I had to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in my senior year of high school. I had to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in my senior year of high school.
0: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요거를 어떻게 좀 처리해야 미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그래도 단어로 인지를 일단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일단은 그 학생을 입학 사정관들이 이제 그 입학을 시킬지 말지 이제 결정할 때 그 과정을 admissions라고 그래요. admissions. 이게 뭐 등록이란 뜻도 있는데, 그래서 앞에다가 정시는 regular 붙이면 딱 느낌 옵니다. 그러면은 영어를 쓰는 원어민이 아, 정식으로 뭔가 지원하는 그런 절차구나. 이게 이제 정시 전형. regular admissions. rolling이란 건 정말 말 그대로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우리말에 수시 전형이죠. 딱 한 시에 뽑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뽑는 건 rolling admissions. rolling admissions. 그래서 정시와 수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둘게요. S 반드시 붙여야 돼요. 원래 S가 들어가 있는 단어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Regular admissions, rolling admissions, regular admissions, rolling admissions.
0: 자, 일단 정시, 수시 이런 좀 다소 생소했었던 영어 단어들이 정리가 됐고, 자, 학생들이 뭐 내신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수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 평가 받다의 뜻의 표현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judge라는 말을 씁니다. judge. 뭐 다른 동사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동사랑 헷갈리니까. Be judged on.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올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나? 요걸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 근거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학생들이 이것을 근간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려면, be judged on이에요. 요건 픽스예요. 바꾸면 안 돼요. Be judged on 뒤에 내신 수능 이런 게 오른 겁니다. 들어볼게요.
1: Be judged on. Be judged on.
0: 자, 그러면, 정말 대학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때 그때가 참 좋잖아요. 그러면 합격이란 건 뭐예요? 본인이 오세요라고 이제 수용을 한 거죠, 저쪽에서. 그래서 학생을 만약에 주어로 잡아준다면 be accepted to college. be accepted to college. 그 특정 학교에 accept, 받았다. 즉, 합격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be accepted to college. 강세 중간에 두시고 들어볼게요.
1: be accepted to college. be accepted to college.
0: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와, 요거 참 좋은 문장이네요. 자, 근데 요게 방금 전에 배웠었던 거 조금만 기억하시면 이걸 영어로 바꾸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수시자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Rolling admissions라고 그랬었고, 아, 요 평가 지표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criteria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읽을게요. criteria. T가 아니라 T로 읽어요. criteria. 읽어보세요. criteria.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평가 기준. 오케이? 그러면 학생들을 주로 잡을게요. 학생들이 다양한 평가 지표에서 평가를 받는다. 어디서? 수시 전형에서.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그냥 이거 없이 생각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가능하죠? Students are judged on various criteria. 그쵸? 수시 전형 그렇잖아요. In rolling admissions. 이해되셨죠? 들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1: Students are judged on various criteria in rolling admissions. Students are judged on various criteria in rolling admissions.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가 지표들의 어떤 예를 볼게요. 내신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High school grades. Grade S를 붙여야 되는 건 성적이 딱 한 과목 성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성적이 보여서 전체 고등학교 내신을 이뤄주는 거니까 High school grades 들어봅니다.
1: High school grades. High school grades.
0: 그 다음에 시험을 하나 보죠. 수능을 봅니다. Take the CSATs. 자,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에서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긴 말을 줄여서 그냥 CSAT라고 부릅니다. CSAT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Take the CSATs. 들어볼게요.
1: Take the CSATs. Take the CSATs.
0: 그래서 수능이라는 말을 하려면 이 단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식 명칭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교과의 활동은 학교에서 성적만 반영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봉사활동이라든가 교과외 활동 뭐 어디 있어? 대회 나가서 상 탄 거라든가 어떤 연구에 참여했다든가 다양한 게 들어가는데 이게 curriculum 자체는 교과 과정이고 그 밖에서 한 거죠. Extracurricular activities. 요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외에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입상한 그런 것들. Extracurricular activities. 요 발음 좀 어렵죠? 들어볼게요.
1: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0: 자, 그럼 문장 내볼게요. 대학 입시에서 내신과 교과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맞습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high school grad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important. 중요하다 그냥. Are important in college admissions. 대학 입학 사정을 할 때 in college admissions. 그죠? Admissions 자체가 입학 사정 단계를 그렇게 부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 들어볼게요.
1: High school grad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important in college admissions. High school grad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important in college admissions.
0: 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이런 문장도 충분히 이제 명장이 가능합니다. 자,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들어볼게요.
1: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0: 오늘 정리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regular admissions versus rolling admissions. 이게 하나가 정시, 하나가 수시. 들어볼게요.
1: Regular admissions, rolling admissions, regular admissions, rolling admissions.
0: 자, 그 다음, 내신과 수능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 외 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상세 양쪽에 주시고 들어볼게요.
1: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0: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대학 입시 관련된 내용들 정리가 좀 됐는데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나 지금 전화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휘발유가 없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뭔가가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갈 때, 점점 부족해져 갈 때, 이제 지갑에 돈이 없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것들, 여러분이 뭔가 갖고 있던 것들이 점점 줄어서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것이 점점 부족해져 갈 때는요, I am running out 하고 나서 of 부족한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것이 점점 없어져 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running out of 부족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run out이라는 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am ing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run out이라는 동사가 들어가면은요,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요,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뭐가 부족한지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뒤에 전치사 of를 붙여주시면은요, 어떤 의미가 되느냐? 바로 어떤 것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am running out 뒤에 of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점점 부족해질 때 I am running out of 부족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어떤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부족해져 가고 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이제 돈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 점점 이제 돈이 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돈이 있다가 점점 잔고가 이제 제로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I am running out 하고 나서 of 부족한 것이니까 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I am running out of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잔고가 점점 이제 없어지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running out of money. 한 번만 더. 시작. I am running out of money. 해서 돈이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아이디어가 이제 안 나와. 아이디어가 이제 완전 고갈되고 있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많았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있다. I am running out of ideas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am running out of ideas. 한 번만 더. 시작. I am running out of ideas. 해서 이번엔 아이디어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점점 없어. 시간이 이제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남은 시간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I am running out of time. I'm running out of time. 이제 시간이 점점 없어.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running out of time. 한 번만 더. 시작. I am running out of time. 해서 꾸물거릴 시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잘 쓸 수 있는 표현 I am running out of time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배터리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배터리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배터리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 am running out of batter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죠. 나 이제 배터리가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할 때 배터리가 이제 거의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am running out of battery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0: 갈게요. 시작. I am running out of battery. 한 번만 더. 시작. I am running out of battery. 해서 배터리가 점점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갖고 있던 것들이 점점 고갈되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 잔고가 없어지는 거,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것들, I am running out of 부족한 것들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1: I'm running out of money. I'm running out of money. I'm running out of ideas. I'm running out of ideas. I'm running out of time. I'm running out of time. I'm running out of battery. I'm running out of battery.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I am running out of battery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 나 이제 배터리가 거의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아예 배터리가 없어져서 전원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아, 어제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지 뭐야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I am running out of battery에서 run out을 여러분이 뭔가 양념을 해줘야 되겠죠. 다 나가버렸다.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run의 과거는 뭘까요? 그쵸? 바로 ran입니다. 그래서 I ran out of battery 이렇게 얘기를 해야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과거의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run의 과거는 ran이다라는 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ran out of battery. 한 번만 더. 시작. I ran out of battery.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아이디어가 아 이제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라는 표현 I am running out of ideas 라고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어떤 상황이었었죠? 그쵸? 나라는 사람이 뭔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로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도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 우리는요. 저희는요. 갖고 있던 아이디어가 이제 점점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대상을 나에서 우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니까? 그렇죠. I am running out에서 we are running out으로 바꾸면은 여러분 다양한 주어를 다양하게 여러분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들을 다 주어를 다양하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뭐 다른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혹은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we are running out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e are running out of ideas. 해서 우리는요 이제 아이디어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점점 부족해질 때 쓸 수 있는 표현 I am running out of 고갈되는 것, 부족해지는 것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reat and wonderful with you.
1: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영어, 그중에서도

0: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어 자신감도 키워보고 행복감도 키워보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변화의 the starting point of some kind of change is what? 미션이겠죠? 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변화의 중심에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그냥 보내는 거 아니고요. 시간 보내는 거 아니니까 바로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얼핏 보면은 드라마의 대사 같기도 하고요. 연인 사이의 대화 같기도 합니다. 너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의 핵심은 여러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뭘 할까? 뭘 모를까?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어떻게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어로는 뭘까요? 모르다. I don't know.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하다니까 how to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I don't know. 그래서 발음도 I don't know how to라고 안 들리고 I don't know how to 이렇게 들립니다. 실제 이게 어떻게 응용되는지 차곡차곡 잡아 드릴 테니까요. 부담감은 throw away. Okay? Some kind of burden you have, right? 자, 그렇다면 바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에서는요. 오늘은 길게 나온 것 같지만 앞에 가르쳐드린 힌트가 길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할지 모르겠어. 간단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I don't know how to 다음에 살다만 쓰시면 돼요. 이미 한 80%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live. 짧게 발음하셔야 돼요. I don't know how to live. 이거 길게 발음하시면 어떻게 떠나야 할지 모르겠어. L-E-A-V-E. Live. 얘는 live. 됐죠? I don't know how to live.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에 왔거나 아니면 무슨 뭐 알래스카나 아니면 북극 같은 데 가가지고 I don't know how to live here. 자, 그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을 어떻게 탈지 모르겠어.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앞에 다 나왔으니까 I don't know how to 그쵸? 바로 스키 하시면 되겠습니다. I don't know how to ski. I don't know how to ski. 예, 계속 발음하다 보니까 꼭 러시아 분 예, 이름 같죠? I don't know how to ski.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는 여기죠. I don't know how to 사용하다 뭐예요? Use. 그런데 그것을 하니까 I don't know how to use it. 발음도요. I don't know how to use it. 물론 I don't know how to use it.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들리는 발음은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독립문 해도 되지만 독립문 보통 이렇게 많이 들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원리죠. 춤을 어떻게 추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 그쵸? dance. 자, 그러면 동작을 떠올리시면서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럼 이거 왜 띄워줍니까? 아니 같이 봐야 되니까 띄워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눈으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엔 저랑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 갑니다. Of course. Okay, your turn.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모르겠다고. Your turn. That's right. I don't know how to live here. 됐죠? 자, 두 번째는요. Your turn. 됐죠? I don't know how to ski.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얘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Your turn. I don't know how to use it. 됐죠? 맨 마지막은요. 뭐겠어요? 춤추는 거잖아요. 나 어떻게 춤춰야 될지 몰라. 나 춤추는 방법을 몰라. Your turn. 그렇죠. I don't know how to dance. 딴, 딴, 딴.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뒤에다가 how to swim, how to cook, how to go there. 그렇죠? How to read.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 한 50가지만 붙이셔도 이 전체가 50번 연습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한 문장 가지고 출발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That powerful. Now you realize it, right? Step 2.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까 거의 70, 80% 다 나왔습니다. I don't know how to live. 됐죠? I don't know how to live.

너 없이 인생을 산다. 내 인생은 뭐예요? My life죠. 근데 너 없으니까 그 다음엔 without you. 그렇죠? I don't know how to live my life without you. I don't know how to live my life without you. 예, 좀 억지로 이렇게 좀 넣긴 했지만 그래도 이 노래가 실제 있습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어떻게 너처럼 스키를 슝슝 하고 이렇게 빨리 타는지 모르겠어. 뒤에 붙여 나가시기만 하면 되죠. I don't know how to ski.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스키를 빨리 타다. 빠른 게 뭐예요, 영어로요? 슝 나오는 거. Fast. 그래서 영화 제목도 Fast and Furious라고 있잖아요. 자동차 영화. 그죠?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ski fast. 그다음에 너처럼이 뭐예요? Like you. 이때 like는 너를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 그렇죠. 너처럼의 뜻이죠. 문맥상 앞에 fast가 너를 좋아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ski fast like you. 됐습니다. 한번 장면 떠올리시면서 해보시고요. 자, 이 앱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앱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예,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 application. 됐죠?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use까지는 아까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 앱이니까 this app, app입니다. application의 줄임말이에요. application이 기니까 응용 프로그램이란 뜻이고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무엇인가 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죠. I don't know how to use this app on my phon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왔던 내용 두 번, 두 가지 버전이죠. 도전해 보겠습니다. Alright, try it again.

Okay, you know the last part. We're gonna put it in a dialogue.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살짝 이제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느낌으로. 나 없이도 너 잘 살 거야. 그 영어로 뭐라 할까요? 자, 가겠습니다. I don't know how to live my life without you. 이때 뭐 my life는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요. Without me, you will do fine. 근데 그거 강조니까 you will do just fine이에요. 정 just를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You will do just fine without m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나왔던 내용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You know where to go. Visit our website, ebse.co.kr. 자, 다음 시간까지 항상 건강한 에너지 유지하시고요. Take good care, right?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관광객들은 관광객들인데, 어디로 향하는, 즉, 하얀 세계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늘상 도달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그 지명을 이야기 끝부분에 들리게 되니까 놓치지 말고 한번 잡아보세요. Listen carefully.
1: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Now, I'm heading south along the Altiplano. There is the Salar de Uyuni, embraced by the highlands.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0: 캐치하신 분들, 네, 잘 들으셨네요. 맨 마지막에 Oruro라고 했어요. 그곳입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그 무모함이요, 여행을 더 가치 있게 만들다. 이런 뜻. 두 번째 listening point.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하얀 세계로 향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었을 때 자, 이러는 현상들 자,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2: 2.
3: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때로는요, 그 무모함이 여행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Okay, 두 번째 문장 주세요.
4: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0: 하얀 세계로 향하는 관광객들은요, 언제나 이곳 오르로에 도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들 보실 때는, 들으실 때는 자막을 보면서 들어보실 텐데요. 본인이 들었을 때 잘 안 들렸던 부분 있죠? 어디쯤이었는지, 그리고 왜 잘못 들었는지, 그럼 어떻게 들리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Now, I'm heading south along the Altiplano. There is the Salar de Uyuni, embraced by the highlands.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re you ready for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s right. 첫 번째 볼게요.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자, 일단은 더, 뭐, 제외한 나머지가 다 내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It's, 또 역시, its recklessness, reck, 발음이 R 소리로 시작되기 때문에 렉이 아니고 여러분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여기서도 worth의 th 발음은 th 이렇게 긁어 주셔야 되거든요. worth 그리고 while 이 아니고

while 하면서 제 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혀끝이 윗니 뒤로 붙습니다. Worth while 이렇게요.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네, 그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Its

0: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한번 더.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자, heading. 틀린 발음은 아닌데요. 원어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많이 들어보시면 heading. 드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고 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드 역시 트 사운드처럼 플랩 현상에 의해서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시면 heading이 아니라 heading. Heading to the world. 월드 아니고 world에서 R 소리, L 소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공존하기 때문에 입 모양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were 한 다음에 old, world 그리고 a white가 아니라 아시죠? a whit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ing 1.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어,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Google listing 2.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한번 더.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Excellent. 자, 그럼 영국식 발음도 잘 들어보세요. Let's go listening.
1: Go-go listening. 1.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2.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t times, 때때로, 가끔,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blank입니다. 그 무모함이요, 만들어요. 여행을요, 더 어떠하게요? worthwhile. 가치 있게,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Now, I'm heading south. Blank the altiplano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along, 뭐뭐를 따라라고 해석이 됐죠. 이제 저는요, 알티플라노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ere is the solar the uni blank by blank 했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embraced. 둘러싸인이란 뜻이에요. 뭐로 둘러싸인? By something. 이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the highlands라고 해서 이 highlands가요, 고지나 고원지대를 뜻하죠. 그래서 고지나 고원지대로 둘러싸인 살라데 유리로, 살라데 유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The tourist, 관광객들은 관광객들인데,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이라고 했어요. 하얀 세계로 향하고 있는 그 관광객들은요, always get here. 여기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도달합니다. 여기 어디? 오르로에 도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2: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Now, I'm heading south along the Altiplano. There is the Salar de Uyuni, embraced by the highlands.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0: How was the story today? Hope you guys had a lot of fun today. I'll see you guys next time for sure. Oh, don't forget to review.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Appropriate versus suitable. Appropriate versus suitabl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appropriate 그리고 suitable. 매우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어감 차이는 살짝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 appropriate부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앞부분은 appropriate. appropriate. appropriate. 네, 강세는 pro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ppro, 그 다음에 appropriate. 만약에 여기에 8라고 발음하시면 appropriate라고 하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적절한이라는 의미로는 appropriate. Okay. 어감 차이 볼게요. appropriate는 적절한, 적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는 때와 상황에 뭔가 어울리는, 어울리다 할 때는 appropriate라고 표현을 합니다. So appropriate refers to something that is suitable or proper for a particular situation or timing.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That sort of language is inappropriate. I think that's appropriate attire. Appropriate. 적절한. Appropriat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이거는 이 금액이 적당한 거야? 예를 들어서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 내야 되나? 이 금액이 적당한 거야? 이렇게 누구한테,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appropriate.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거를 표현할 때는 appropriate.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네, 같이 해볼게요.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at sort of language is inappropriate. 여기에서 inappropriate 나왔죠? 네, 앞에 in은 이거는 접두사인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졌죠? 네, 뭔가 없다 아니면 아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언어는 부적절해. 뭔가 누가 말을 너무 막 좀 심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that sort of language is inappropriate. 아니면 욕을 할거나 욕할 때는 that sort of language is inappropria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 뭐 친한 친구들끼리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That sort of language is inappropriate.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think that's appropriate attire. 네, 친구가 옷을 입었는데 나 이 정도 이렇게 입으면 될까? 결혼식 가는데 너무 캐주얼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것이 적절한 복장인 듯 해. 괜찮을 것 같아. I think that's appropriate attire. I think that's appropriate attir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think that's appropriate attire. I think that's appropriate attire. 다음은 suitable입니다. Suitable. Okay, 발음 연습해볼게요. 여기서는 suitable. 네, 여기서는 T 발음이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아요. 거의 진짜 가벼운 T. 그래서 suitable. 혀가 천장에 아주 살짝만 닿다가 바로 able. able. suitable. okay. suitable 같은 경우는 적합한 그리고 알맞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uitable은 뭔가 사람과 조건에 부합하는 이라는 의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ppropriate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적합한지 얘기할 때는 suitable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문들 한번 볼게요.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He's not suitable for the job. This is a suitable venue for our wedding. Suitable, 적합한, suitab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그래서 뭔가 영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이것은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사실 appropriate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This is not appropriate for children. 네, 이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는 이것은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He's not suitable for the job. 그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아. 네, suitable의 특징은 일단은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suitable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he's not appropriate for the job 하면 어색해요. He's not suitable for the job. He's not suitable for the job. 그 사람은 그 일에 적합하지 않아.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is a suitable venue for our wedding. 이곳은 우리의 결혼식에 적합한 장소야. 네, 우리하고 잘 맞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도 suitable. This is a suitable venue for our wedding. 그래서 우리하고 잘 맞고 여기서도 똑같이 this is an appropriate venue for our wedding. 물론 말이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 혹은 사람에 적합한 거라서 suitable가 더 어울립니다. 오케이,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a suitable venue for our wedding. This is a suitable venue for our wedding.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appropriate. 이거는 적절한. appropriate. Okay? 이거 같은 경우는, appropriate 같은 경우는 뭔가 상황 혹은 타이밍에 적절할 때 쓰는 단어고요. suitable은 뭔가 사람 혹은 조건에 적합할 때 사용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학교 생활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요, 학교 선생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나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뭐 임용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고등학교나 사립중학교, 사립학교에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자, 그럼 선생님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영어 표현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되다 이런 표현부터

0: 장래희망이 선생님인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 임용고시에 응시하다. 특히 공립학교에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란 걸 응시해야 되는데 임용고시를 영어로 뭐라고 할지 이것도 간단한 단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되게 쉬운 것부터. Become a teacher. A lot of students want to become a teacher. Become a teacher. 자, 직책 주고 앞에 become 주면 그게 되다라는 뜻이니까 뭐뭐가 되다의 의미죠. Become a teacher. 먼저 들어볼게요.
1: Become a teacher. Become a teacher.
0: 자, 그 다음에요. 이 장래 희망을 부르는 말이 예를 들어 뭐 future goal, future dream 뭐 이런 말도 괜찮은데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What someone wants to be. 그죠? Want to be가 뭐예요? 뭐뭐이고 싶은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what으로 붙여가지고 a teacher is what he wants to be.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의 장래 희망에 이렇게 풀어주기에 되게 좋은 문장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단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이 구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영작할 때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지거든요. 들어볼게요.
1: What someone wants to be. What someone wants to be.
0: 오케이. 자, 일단 그럼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이라는 걸 일단 취득을 해야 되죠. 사범대를 가거나 뭐 교육대학원 같은 데 가서 이제 교원 자격증을 따고 나서 국가고시에 응시를 하면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응시 안 하고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state exam이란 게 뭐냐면 국가고시입니다. state가 나라예요. 나라에서 보는 시험. 자, teacher를 붙이면 끝. 임용고사 됩니다. S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주로 너를 붙여요. Take the state teacher exam. 요게 있으면 뭐 국가가 붙고 안 붙고 차이인데 take the teacher exam 해도 뭐 임용고사인데 state가 붙으면 약간 공신력이 생기겠죠. 국가에서 하는 임용고사를 봐야 된다. 요렇게 이 버전으로 연습을 할게요. 들어보세요.
1: Take the state teacher exam. Take the state teacher exam.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봐야 된다. 임용고시 합격을 해야 되죠. 보고 합격을 해야 되니까. To become a teacher. 자,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되다. 되기 위해서는, 자, 투부정사. To become a teacher at a public school. 어디에? 사립이 아니라 공립이죠. At a public school.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우리나라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 과정 설명할 때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그쵸? You have t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You have t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to become a teacher at a public school, you have t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자, 요거 하나하나씩만 잘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들어볼까요?
1: To become a teacher at a public school, you have t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To become a teacher at a public school, you have t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0: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도 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학생들 진로 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업무죠. 특히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라는 곳은 정말 학생분들이 여러 지식을 얻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세 가지가 아마 학교의 어떤 중요한 역할 중에 선생님들이 일단 제일 먼저 teach classes. 복수를 붙여가지고 일반화시킨 거예요. Teachers, first of all, teach classes. 자기 과목이 있을 거고, 그죠? They have their own subjects and they teach classes. Teach classes. 이게 뭐예요? 수업을 진행하다. 들어보세요.
1: Teach classes. Teach classes.
0: 자, 그 다음에 이 진로 지도를 뭐라고 하냐면 진로를 뭐라고 그래요? Career라고 하죠? Career. 강세 뒤에 잘 주세요. Career. 오, 거기다 이제 지도가 필요할 텐데 이 지도를 guidance라고 하면 돼요. Guidance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게 guidance예요. 그러면 career guidance. Career guidance. 무슨 뜻? 진로 지도가 될 거고 그거를 제공하다의 의미로 provide. Provide career guidance. Provide career guidance. 얼마든지 진로 지도하다를 거의 직역한 거지만 영어적으로 어색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원어민 지필진의 판단입니다. 이거 그대로 쓸게요.
1: Provide career guidance. Provide career guidance.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단어가 character입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저랑. Character. 다시 한번. Character. 선생님 어디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그겁니까? 맞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character는 무슨 뜻? 인성이란 뜻이에요. Personality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성격과 개성 같은 걸 personality라고 하는 거고 성격을 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캐릭터는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인성, 인격을 말하는 거죠.

0: 그냥 good person, 좋은 사람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인성교육을 해달라는 걸 이렇게 좀 풀어줄 수도 있어요. Help build character. Help하고 build 동사는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인성을, 인성이 이렇게 발달하게끔 돕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그게 뭐예요? 인성교육을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성교육 자체를 character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help build character 이러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1: Help build character. Help build character.
0: 좋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한다. 그렇죠?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진로 지도 하잖아요. Teachers provide career guidance to their students. 이건 문장 어렵지 않죠? 자, 양쪽에 복수를 넣어서 일반화 시키세요. Teachers provide career guidance to their students. 여긴 단수로 쓰면 됩니다. 복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요. 들어볼게요.
1: Teachers provide career guidance to their students. Teachers provide career guidance to their students.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 교사라는 직업은 매우 보람이 크죠. 그렇죠? 그 학생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단 가르치고 인성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보람이 크지만 만만치 않죠. 힘든 점도 많습니다. 높은 사명감이 또 있어야 돼요. 자, 요 세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Highly rewarding. 아, 참 좋은 형용사입니다. Reward는 상인데 rewarding은 뭐예요? 내가 상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뜻? 보람찬의 뜻입니다. 그래서 큰 보람을 느낄 때 앞에다가 highly 많이 붙여요. Highly rewarding. 들어볼게요.
1: Highly rewarding. Highly rewarding.
0: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 의미. 자, 그 다음에 만만치 않은 애의 의미로 demanding. 비슷하죠, 형태가? ing 붙여서 demand는 뭐 요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emanding이란 뭐냐면 아, 선생님이랑 직업 자체가 많은 걸 또 이렇게 요구받는 직업이다. 그럴 때 very demanding. 만만치 않다. 그죠? 들어보세요.
1: Very demanding. Very demanding.
0: 사명감은 뭐라고 하냐면요. duty가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sense가 뭔가 좀 감이에요, 감. 그죠? 사명감, sense of duty. 그 앞에다가 strong 붙여볼까요? 높은 사명감.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Okay? A strong sense of duty. 한 번 더요. A strong sense of duty. 한 번 더. A strong sense of duty. 들어볼게요.
1: A strong sense of duty. A strong sense of duty.
0: 문제 내볼게요. 교사라는 직업은 보람이 크지만 동시에 정말 만만치 않은 직업이다. 자, 아까 rewarding과 demanding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사라는 직업, 교사를 하는 것은 being a teacher, 오케이? 주어를 동명사로 잡았습니다. is a highly rewarding, 그와 동시에 but a very demanding job. 자, 매우 보람은 크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힘든 직업이기도 하다. being a teacher is a highly rewarding, but a very demanding job. 자, 이 문장 그대로 외워서 쓰셔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1: Being a teacher is a highly rewarding but a very demanding job. Being a teacher is a highly rewarding but a very demanding job.
0: 좋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학교 선생님이죠. 그래서 국가 임용고시는 state teacher exam 하면 되고 그걸 봐야 되니까 take 붙이면 됩니다. Take the state teacher exam. 국가 임용고시를 응시하다. 들어볼게요.
1: Take the state teacher exam. Take the state teacher exam.
0: 우리 선생님들의 진로 지도 어떻게 합니까? Career 붙여주고 guidance 붙이면 되죠? Provide career guidance. 들어볼게요.
1: Provide career guidance. Provide career guidance.
0: 큰 보람, rewarding. Highly 붙여서 highly rewarding. 들어보겠습니다.
1: Highly rewarding. Highly rewarding.
0: 자,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 주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 학교생활 관련된 주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혹시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 원하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희 교환도 그대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질문하고 싶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 보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대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야, 너 무슨 일 있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 대상을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전거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너?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차한테 갑자기 뭐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가 찌그러져 있을 때, 저 차 사고 났었니?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일들 많잖아요.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때는요, What happened? 뒤에 to 대상으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대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다양하게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는 문장, What happened to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What happened to 대상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쓰는 것이 바로 happen이란 동사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요? 발생했었습니다 라고 과거로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사건이 happened, 일어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게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to 대상을 넣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건이 B라는 대상에게 일어났어요 라는 얘기들을 A happened to B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사건이 뭐가 발생됐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대체 그 대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앞에 여러분 what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what happened?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뒤에 to 대상까지 넣으면은, 그렇죠? 그 대상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오늘은 what happened to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대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물어보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이에요.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부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쵸? 당신이라는 대상을 넣어서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 what happened to you?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What happened?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happened to you? 한 번만 더. 시작! What happened to you? 혹은 메이슨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What happened to Mas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메이슨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니, 얼굴이 너 왜 그러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얼굴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상대방의 얼굴에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거를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당신의 얼굴에 라고 얘기를 해서 What happened to your fac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happened to your face? 한 번만 더. 시작! What happened to your face? 라고 얘기를 해서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야, 너 손이 왜 이래?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What happened? 그쵸? To your hand 혹은 to your hands 라고 얘기를 해서 뒤에 hand 뒤에 s를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야, 너 손이 왜 그래? 너 뭐 싸웠어? 무슨 일 있었어?

0: 라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happened to your hand? 한 번만 더. 시작. What happened to your hand? 두 손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to your hand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야, 너 차가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었어? 뭐 사고 났었니? 라고 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신의 차에 라고 얘기를 해서 What happened to your ca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happened to your car? 한 번만 더. 시작. What happened to your car? 해서 야, 너 차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었어?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일단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What happened? 그런데 어떤 특정 대상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What happened to 대상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r face? What happened to your face? What happened to your hand? What happened to your hand? What happened to your car? What happened to your car?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What happened to you? 라는 질문이었었죠. 자,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아니야 아무리 없었어 라는 이제 질문 두 개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겠죠. 그럼 아무 일 없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앞에 nothing을 붙여주세요. Nothing happen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 일 없었어 별거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Nothing happened. 한 번만 더. 시작. Nothing happened. 자, 그러면은 아, 좀 일이 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Nothing 대신에 something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something happened. 요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혹은 something's come up 해가지고 어떤 일이 좀 발생했다 라는 거를 happened 대신에 has come up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 일 없었습니다. Nothing happened 혹은 그거의 반대로 일이 있었다. Something happened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답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야, 너 차가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질문으로 그렇죠. What happened to your car? 이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답변 중에 하나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저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무슨 일 있었는지 몰라요 라는 거 know라는 동사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I don't know what happen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don't know what happened.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know what happened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 I know what happened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여러분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저 알아요 몰라요 라는 답변 혹은 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는 것들 답변도 할 수 있는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었을 때 야,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손이 왜 이러니? 너 차가 왜 이러니? 혹은 야, 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얘기를 해서 특정 대상을 넣어가지고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What happened to 대상이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and fantastic to have you back here.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자, 본인 스스로 도전도 해보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나도 한번 확인해보고 늘어가는 재미도 잡아보고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께서 물론 열심히 즐겁게 하실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시작은요. 이게 맨 처음에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을 보고 내가 이걸 해볼 수 있나? 만약에 다 가능하다? 예, 그러면은 그냥 오늘 프로그램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또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stay with me for the next maybe 10 minutes or 9 minutes. Okay? 자,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출발합니다. All right.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복잡한 것 같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누가 예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신 전화를 해서 그걸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핵심은 뭐예요? 뭐뭐해 달라고 이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뭐뭐해 달라고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힌트 드리고 갑니다. Do you want me to?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전에 Do you want to? Do you wanna? 뭐뭐하고 싶어? 이거는 정리했었죠. 자, 그것의 응용 버전인데요. 실제로 구어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상대편한테 의향을 물어보는데 그 의향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나한테 뭐뭐 해달라고?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갑니다. Do you want me to? 아니면 빨리 하면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잘못 들으면 미러가 하나야? 거울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그 다음에 동작이 등장합니다. 함께 연습해 볼게요. Okay,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뭘 합니까? 여러분, 전체 10분 동안 딱딱딱딱 맞춰서 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 프로세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맨 처음에는 궁금증을 드리고요. 뭐로요? 전체 문장으로. 그 다음에 제가 힌트 하나 드렸죠? 그걸 가지고 4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요걸 4가지를 하지만 실제로는 한 40가지에서 400가지도 확장 가능할 수 있죠. 자, 내가 전화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기를 바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Do you want me to 다음에 그렇죠. Call. Do you want me to call? 물론 뒤에 Do you want me to call her? Do you want me to call you? Do you want me to call them? 이것만 바꾸셔도 벌써 몇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골라달라고 네가 좀 걱정이 돼? 고민이 돼? 내가 골라주는 게 좋겠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Do you want me to? 네, choose. Do you want me to choose? 그런데 뭐예요? 대상이 있으니까 it. Do you want me to choose it? Do you want me to choose it? 됐죠? 예. 그걸 처리해달라. 처리하다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Take care of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deal with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 Handle이란 단어, 그죠? 우리가 잡는 손잡이도 handle이라고 하지만 예, 바로 do you want me to handle it? 처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왜? 손으로 잘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hand에서 나온 거죠. Do you want me to handle it? Handle it. 됐죠? 맨 마지막으로 내가 그걸 주문해 달라고 주문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Order. 그래서 O-R-D-R. Do you want me to order it? Do you want me to order it?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뭔가 you want to, when you want to order out. 그렇죠? 예, 주문해서 시켜 먹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Do you want me to order it? 예, 간단합니다. 자, 네 가지를 가지고 그냥 따라서 읽지 마시고요. 이제 화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Okay? It's not there. 저를 보세요. 아시겠죠? 자, 힌트 드리고 여러분 your turn 직접 해보세요. 내가 전화해달라고? 자, your turn. 네, do you want me to call? Do you want me to call? 물론 또박또박 더 천천히 교양 있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So, do you want me to call?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영국식

Seguimiento. So do you want me to call? Do you want me to call? Do you want me to call you?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각자 취향에 맞게 하세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대신 선택해 달라고 해서 Do you want me to? 네, your turn. Do you want me to choose it? 자, 세 번째 거는요. 다루다라고 할 때 뭐였어요? 자, your turn. 네, do you want me to handle it? 내가 처리하다, 다루다. 맨 마지막으로 내가 대신 나보고 주문해 달라고? 미리 주문해 줄까? 너 점심 약간 늦게 올 거야? 미리 주문해 줘? 예,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your turn. 네, do you want me to order it? Do you want me to order it?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집니다. Coming up, step 2. 내가 전화해서 내가 예매한 표를 취소해 달라고? 그걸 원하는 거야? 됐죠? 그럼 앞에 나왔던 do you want me to call? 됐죠? Do you want me to call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취소하다는 영어로 뭐예요? Cancel. 그러니까 전화도 하고 취소도 하는 걸 나한테 해달라는 거잖아요. Do you want me to call and cancel? 그런데 your ticket, 네가 예매한. 항상 우리말에서는 동사 중심이기 때문에 너의 표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네가 예매한 거 아니면 내 표 해도 되지만 그래서 your tickets를 내가 예매한 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Do you want me to call and cancel your tickets? Do you want me to call and cancel your tickets?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Next one. 나보러 너를 위해서 색깔을 골라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겠어요, 당연히. 예, 옷 같은 거 고르거나 무엇인가 가방 같은 거 고를 때도 다 해당되겠죠? Do you want me to choose? Do you want me to choose? 자, 아까 나왔던 거고요. 색깔은 영어로 뭐예요? 그쵸? The color. 예. So, do you want me to choose the color and, 그렇죠?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For you. Do you want me to choose the color for you? 맨 마지막 갑니다. 나보러 그 상황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까 나왔죠. Do you want me to handle?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뭐예요? The situation. Do you want me to handle the situation?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맨 앞에 나왔던 거 두 가지 버전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Try it again.

What do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겠습니다. 자, 내가 전화를 대신해서 내가 예매했던 표를 그렇게 취소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B의 반응은 뭘까요? 자,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당연히 고맙지 뭐. 완전 좋지. 라는 뜻입니다. 자, 바꿔보면 Do you want me to call and cancel your tickets? 됐죠? 그랬더니 당연히 좋을 텐데 느낌이니까 Tha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Tha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옛날에 나왔던 would도 여기에 다시 한번 응용이 되네요. 벌써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Okay, you did a wonderful job today.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here and leave your comments. 자,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Okay,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courag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대체조동사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다루게 될 대체조동사가 과연 무엇일지 다음의 문장 같이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We'd better pay attention to what he says. 자, 찾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의 대체조동사 바로 이거거든요. had better pay attention. 요 부분에 had better 이라는 그 대체조동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better 이라는 게 더 좋은 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으로서 또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오, 이게 대체조동사라고요? 하고서 지금 머리에 물음표가 띠디디디딩 이렇게 떠오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대체조동사이니만큼 오늘의 내용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had better입니다. 그 뒤에 동사 원형이 그대로 사용된다는 거 봐주시되, 뜻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세요. 말해보자면 뭐 제안이나 충고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다가 뭐 같이 적어 주실 수 있다면 이제 제안이나 충고의 의미만큼이나 경고의 느낌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만큼이나, 뭐뭐 안 하면 이거 나중에 너 후회할 걸, 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기억해 주시되,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한 이유는요, 자, 보세요.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had better라고 쓰면요, 이게 지금, 현재를 뜻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뭐뭐 하는 것이 낫다, 또는 앞으로 뭐뭐 하는 것이 낫다. 둘다 그냥 had better,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가장 비슷한 조동사로는 이제 should가 있겠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요 had라는 거. 첫 번째로는, had는 have의 과거형 아니에요? 원래는 had가 have의 과거형인 거 맞아요. 근데 had better라고 쓰일 때는 had를 적었지만 현재, 미래, 과거와 관련 없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고, 그리고 자, 언제나 had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뭐가 돼도 언제나 그냥 언제나 had로만 쓰인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셔서 뭐 have better, has better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게 되는데, 언제나 had better인 거다. 참고로 얘는 또 과거형은 없습니다. 과거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had better로서 현재 또는 미래를 다 표현하게 되고, 과거형은 따로 없다. 그리고 언제나 had다라는 것까지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실 게 있다면, 요게 줄여지기도 합니다. apostrophe d로 had가 줄여져서 the better, 요렇게 축약돼서 쓰이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예문 몇개 보도록 할게요. had better의 쓰임을 살펴볼 수 있게 두개 정도 예문 알아볼 텐데요, 그곳에 사용될 동사들 먼저 간단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들 준비해 왔어요. 자, 첫 번째 동사죠. be careful. 실제로는 이제 동사는 be인 거고, careful은 그냥 형용사인 건데, 이것 자체를 하나의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해석해 보자면 조심하다 정도의 뜻이 될 거고요. 기억해 놓으세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예문 속에서 보게 될 겁니다. 다른 하나 또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것도 동사 하나짜리는 아니에요. go to bed. 직역을 하면은 침대로 가다인데, 이게 이제 의역돼서 잠자리에 들다의 뜻으로 활용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개 활용해서, 그리고 had better와 합쳐서 이런 예문들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영어 문장 읽어 볼 텐데, 자, had가 지금 줄여져 있죠. 축약돼 있죠. 이때 여러분들 너무 그 드 발음 세게 해서요, you do better이라고 읽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세련되게 읽고 싶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요 D 발음을요, 우리나라 말 시옷 받침 정도로만 발음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you'd better 정도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자면 그래서 you'd better be careful when you drive 정도의 뜻이 되죠. 운전할 때 조심하는 게 좋아, 조심하는 게 낫겠어 정도의 뜻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 경고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조심 안 해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심하는 게 좋아 정도의 느낌보다는 조심하는 게 좋아.

플러스 조심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라는 그 뉘앙스 헤드베를 속에서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 어떤가요? 역시나 여기서도 I do better 하지 마시고 I'd better, I'd better 그 시옷 받침 읏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오늘 밤 좋겠어라는 뜻으로서 역시나 여기도 내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일찍 잠자리 들지 않으면 내일 너무 고생할 것 같아. 요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가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작 두 문장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말 읽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라는 문장을 had better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작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를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정도로 바꿔놓고 그리고 영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어는 그럼 뭘로 해야 되죠? 라고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는 you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이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You had better 추약해서 you'd better 이렇게 문장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잖아요. 그럼 부정을 의미하는 not이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 들어가냐가 이제 문제죠. 이거 기억해 주세요. You'd better not. Better 다음에 not 들어가고 그리고 동사 원형 들어갑니다. 그래서 you'd better not lose 하면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라는 의미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not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여기서는 잘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해서 이제 뭘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그래서 그냥 your phone 마지막에 넣어주면 문장 완성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d better not lose your phone. 좋습니다. 한 문장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미팅에 늦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늦기만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럴 때 had better 잘 어울려요. 자, 주어. 그녀니까 should better. Should better.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고요. 역시나 늦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should better not. 그리고 늦다라는 거. 이제 동사, 비동사 써서 be late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is, are 이런 거 아니라 be late가 맞겠죠. 어디에 늦는 겁니까? 미팅에 늦는 거니까 to the meeting 붙여주면 문장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d better not be late to the meeting.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작 두 문장 함께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We'd better pay attention to what he says 라고 적혀 있죠. We'd better pay attention. Pay attention이 이제 집중하다니까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요. 주의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주의를 활용하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주의 깊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to what he says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요 라는 정도로서 문장 해석해 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better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비교급이 아닌 거라는 점 확실히 인지되셨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공부가 마무리되었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도록 해요.

0: Hi guys, let's do the supine hand to toe to stretch out our swollen legs today,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다리 붓기 빼는 스트레칭 같이 해보도록 해요. 일단 영어 표현 먼저 공부하시고 가실게요.
0: I'm thinking of moving to LA. Seriously? That's a great idea. Yeah, I've been thinking of grandma a lot lately, and I think I should be closer to her. I see what you mean.
1: 네, 오늘의 대화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영어 표현이 thinking of, 그리고 thinking about 차이점을 살펴보는 건데,

0: love, 그리고 thinking about 차이점이 뭔가 하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다루기로 결정을 했는데, thinking of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무언가를 떠올리다, 생각하는 건 맞는데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아니면은 조금 감정적인 느낌이 더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다, 뭐 할머니를 생각하다, 할머니를 떠올리다 이렇게 할때 thinking of grandma, 아니면은 뭐뭐를 할까, 혹시 내가 이 계획을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thinking of doing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of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I'm thinking of moving to LA 이럽니다. LA로 move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뭐 할까 이런 계획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때 I'm thinking of moving to LA 이럽니다. 그랬더니 seriously? 아 진짜? That's a great idea. 이러는데 너무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물어 얘기하죠. 그랬더니 Yeah, I've been thinking of grandma a lot lately 이러면서 안 그래도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할머니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할머니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생각 많이 하고 최근에 그러고 있어서, and I think I should be closer to her. 내 생각에는 할머니랑 좀 가깝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I see what you mean. 아, 네가 무슨 말인지 나알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inking of 표현 일단 먼저 살펴봤습니다. thinking about 보러 가실게요. What are you thinking about? I wasn't thinking. I was just zoning out. Oh, I thought you were worried about something. Actually, I was thinking about world peace. Kidding!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Thinking about, think about 이런 표현인데,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뭐 무슨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what are you thinking of? 라고도 해도 되고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라고 해도 돼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I wasn't thinking. 아니야, 나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어. I was just zoning out 이러죠. 그냥 나멍 때리고 있었어. 멍 때리다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zoning out 이럽니다. I was just zoning out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I thought you were worried about something 이럽니다. 난 네가 무슨 걱정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 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actually I was thinking about world peace 이럽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I was thinking about world peace 세계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 얘기하죠. Kidding,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Joking, kidding 많이 쓰니까 kidding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농담이었대요. 어쨌든 thinking about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 표현 잘 이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요가하러 갑시다.
1: Alright, today's pose is going to be the supine hand to toe. You're gonna love it. Let's go. So let's start lying down on the floor.
2: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et's start by lying down on the floor. Good. Now lift your butt briefly to move some flesh out of the way.
3: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2: So lift your butt briefly to move some flesh out of the way. Good. Now take one foot and lift it towards the ceiling.
3: I'll say it one more time.
2: So take one foot and lift it towards the ceiling. Good. Now hold the foot with both your hands and try to straighten the leg.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hold the foot with both of your hands and try to straighten the leg. Good. Now if you're thinking of quitting here, well, stop it. I'll say it one more time. If you're thinking of quitting here, stop it. Check to see if the bottom leg isn't bent. It's better if it's straigh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check to see if your bottom leg isn't bent. It's better if it's straight. Good. Now, if you can, bring the leg

So that was it. That was the supine hand to toe. But if you want, you can do both feet at the same time. Okay? 네, 우리 오늘 누워서 발잡기 동작 해봤는데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두발다 해서 한꺼번에 두발 같이 해도 괜찮으니까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영어 표현은 우리 thinking of 그리고 thinking about 차이점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thinking of 하면 떠올리다 그리고 감정적인 느낌이 좀더 들어가 있고요. thinking about 말 그대로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thinking of, thinking about 잘 구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see you so soon, guys.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1: We're talking about online reviews.
0: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 is... I'm not sure if I can trust online reviews.
0: Mm-hmm. I'm not sure if I can trust online reviews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건데요.
1: Right.
0: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1: We have Kelsey who's from Australia.
0: 네, 호주에 계시는 켈시 씨입니다.
1: Mm-hmm. How about we call her out and listen to her speaking summary?
0: All right.
1: 켈시 씨,
0: 나와주세요.
2: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0: Truthful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가 나왔는데요. Mm-hmm. 뭐라고 했죠?
1: She said,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0: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그러니까 as for, 아니면 mm-hmm. with online reviews, mm-hmm. 인터넷상의 후기와 관련해서는 mm-hmm. I'm not sure, 잘 모르겠다, 확신이 mm-hmm. 없다, if they are truthful or not. Truthful.
1: Truthful.
0: Truth, 네, true.
1: Very difficult. Truthful.
0: True는 이게... 진실인, 사실인이라는 형용사고요. Mm-hmm. truth가 진실이라는 mm-hmm. 명사. 여기서 다시 형용사로 또 바꾸는 게 이제 ful을 붙인 truthful인데 진실된, 정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 Mm-hmm.
0: All right.
1: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2: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1: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free ice cream. But now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just never sure if it's true or not.
1: Hey, as long as they're nice to everyone, then the review's true, right?
2: 그러니까 이건 좋은 후기를 남겨달라고 이렇게 계속 친절하게 대했던 거라면 사실 모두에게 친절했을 테니까
1: yeah, so
2: 괜찮다는
1: it's cool,
2: 이야기죠.
1: Right? Yeah. Yeah. And so. Free ice cream, girl!
2: All
1: That's
2: right.
1: awesome. All 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everything she said line by line?
2: Sounds good.
0: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really not sure what to believe, like if it's ever a truthful review or if it's not a truthful review.
1: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really not sure what to believe.
2: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에 관해서는 I am really not sure.
1: Mm-hmm.
2: Not sure 하면은 이것도 I don't know 하고 yeah, 똑같이 잘 모르겠다는
1: know.
2: 건데요.
1: Right.
2: I am really not sure 하면은 mm-hmm. 정말로 잘 모르겠다는 yeah. 거예요. What to believe?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1: Mm-hmm.
2: All right?
1: She says, like if it's ever a truthful review or if it's not a truthful review.
2: 여기서 말하는 like라는 것은 꼭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 네,
2: 쓰고
1: yeah.
2: 있어요. If, 보통 이제 그냥 말하다 보면은 like가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1: That's right.
2: If it's ever a
1: truthful review, truthful,
2: 네.
1: truthful.
2: 진실된, 정직한, 진짜로 있었던 일에 대한 후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쓰기 위해서 쓰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건데요. Truthful review or if it's not a truthful review. 광고성 후기인지 등등. 여기에 나오는 ever가 굉장히 짧게 들어갔지만 의미상으로는 살짝 그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If it's a truthful review, 그냥 해도 되는데 if it's ever a truthful review 하면은 정직한 후기가 있기는 있는지
1: like, are there any
2: truthful
1: reviews? Are there any?
2: 네, 그래서 ever가 시간을 통틀어서 말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도 truthful review가 있기는 한 건지라는 느낌을 살짝 넣어줍니다.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And I'm only saying that because once I went to a restaurant with my friend to eat, and once we were finished eating the meal, the waitress came over and she was so nice the whole time.
1: And I'm only saying that because once I went to a restaurant with my friend to eat.
2: 네, 이 문장 보시면은 once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once와 이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에 나오는 once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1: All right.
2: Right.
1: In this case, she's saying one time.
2: One time.
1: Mm-hmm.
2: 네, 한 번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mm-hmm. 한번 다시 문장을 보자면, and I'm only saying that 그런 말을 하는데 because. only because 이렇게 연결돼서 mm-hmm.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 Mm-hmm.
2: I'm only saying that because. Once, 한 번은 mm-hmm. I went to a restaurant with my friend to eat. 친구와 밥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Hmm. 한 번은 갔어요.
1: Yeah, she went one time, right? And she says, and once we were finished eating the meal, the waitress came over.
2: 네, 여기에 once가 또 나오죠.
1: Yes.
2: 여기서는 한 번이 아닙니다. It's not
1: no.
2: one time here.
1: It's not. It's when.
2: When. 그래서 뭐뭐 했을 때, 뭐뭐 하고 나자라는 mm-hmm. 뜻으로 쓰인 once예요. 그래서 mm-hmm. once we were finished eating the meal, 그 식사를 다 끝내니까, mm-hmm. 식사를 마치니까 the waitress came over.
1: Mm-hmm.
2: Came over, come over, over, go over 하면은 그 사람이 mm-hmm. 있는 쪽으로 건너가거나 건너오는 걸 말해서
1: yeah.
2: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도 my
1: come
2: friend
1: over.
2: Came over.
1: Yeah, my friends came over.
2: 네.
1: So in this case, the waitress came over to their table, mm-hmm. right? Came over to them.
2: 네, 그래서 켈시 씨와 켈시 씨 친구가 있던 그 자리로 건너왔죠.
1: Mm-hmm.
2: 그래서 once we were finished, 꼭 기억해 주시고요. Once라는 거는 이렇게 뭐 once I got there, 도착하니까
1: oh, yeah.
2: 뭐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1: Once I said that.
2: 예, 그렇게 말을 하자 누가 이렇게 반응했다.
1: Mm-hmm.
2: Once I am done with my homework, mm-hmm. I will go hang out with my friends.
1: Great priorities.
2: 네, 숙제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겠다 등등 한 mm-hmm. 번이란 뜻으로 쓰인 건 아닙니다.
1: Right. She says about the waitress, and she was so nice the whole time.
2: And she was so nice. 그녀는 정말 친절했어요.
1: Hmm.
2: The whole time. 그냥 처음에만 아니면 나중에만 친절한 것이 아니고
1: mm-hmm.
2: 그 식당에 가 있는 내내 그래서
1: the
2: 계속
1: whole time.
2: The whole time. The whole time 하고 좀 헷갈리기 쉬운 표현이 all the time.
1: All right.
2: 네, all the time이라는 것도 뭐 all이 들어가고
1: mm-hmm.
2: the whole time, the whole 둘 다 전부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0: Robin says,
1: I can't tell. 여기서 말하는 건 말할 수 없다가 아니고 알 수 없다.
0: Yeah, I can't know.
1: Yeah, right? I can't tell if online reviews are accurate or just left by 이런 사람들이라고 mm-hmm.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상의 후기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just left, 여기서는 are left, mm-hmm. leave의 과거분사예요.
0: Yes.
1: 남겨지는 건지, mm-hmm. 누구에 의해서 후기가 남겨지냐면 by annoying, 짜증나는, nitpicky, 까다로운 mm-hmm. 사람들, looking to make a stink. Make a stink는 뭐 예를 들어 make trouble이라든지 make a scene처럼 yeah. 소란을 피우는 거, 말썽을 yeah.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0: They just like to make trouble or yeah. cause drama.
1: 그렇죠.
0: Right?
1: 뭔가 갈등 상황을 만드는 거를 여기서는 make a stink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소란을 피우고 싶어 하는 짜증나는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그냥 남기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0: That's right. And next we have one from Debbie.
1: When it comes to reviews, 리뷰 후기에 관해서는 I always look at them, 후기들을 보는데 from lowest to highest. Yes. 평점 가장 낮은 것부터 본대요. 높은 거 순으로. The low reviews, 평점이 낮은 것들이 are likely to be,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More truthful, truthful. About the product. 그러니까 부정적인 후기들이 그 상품의 제품에 대해서 더 진실된 이야기를 할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0: Okay, that's an interesting way to
1: think,
0: view it.
1: Yeah, about some products, I think this is true.
0: That's true. Great. Well, the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itting here with us today. And like always, we'll see you next time.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Bye. 감사합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to...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children back again. And no one broke anything for a change.
1: Shall we tell her?
2: I don't think she'll believe us.
3: Can I go to the toilet, miss?
0: Nah, that is the end. Okay, how long was I frozen for?
4: 내가 얼마 동안 얼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0: around 4 billion years, so a long time, right? And he says, no wonder I've got jet lag.
4: 친구들, jet lag는 시차로 인해 피곤한 증상이죠.
0: That is jet lag.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 외계인은 이제 빨리 또 다시 우주선을 타고 간대요. 이제 지금 계속 seek out new civilizations and worlds. And then Shinoy says, 뭐 우리 civilization, 우리 문명은 어떤데요? 근데 뭐 별로, you know, 관심이 없습니다. Little interest. Bye-bye.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Shinoy가 cheeky little alien. Wasn't he? Cheeky라는 거는 좀 건방진, 뭐 까부는 그런 뜻이에요. Alright, so 다 이제 학교로 다시 가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두 선생님들은 너무 그냥 애들을 칭찬을 하고, Oh, and no one broke anything.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여기 옆에 그림을 보면은 다 부서졌죠. Right? Okay. Now,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and I would like to see you come back next time. 우리 또 다른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건지 참 궁금하죠? 읽을 건지? All right. So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bye.
5: (목소리)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6: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7: You need some hot water?
8: Oh, yes.
6: 어린 학생들이
7: This one.
6: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0: 앉으세요.
6: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Ha ha!

Are you playing right now?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규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책에 한번 푹 빠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랑 읽는 책들은 재밌죠. 제가 재밌는 책만 쏙쏙쏙 골라두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쭉 읽다 보면은 글 읽는 속도도 올라가고 어휘력도 올라가고 문법도 잘하게 되는 그런 매직,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입니다. 아, 우리 친구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이제 그 책을 우리말로 과거에 읽어보았다면 그게 혹시나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이제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너무나 재밌겠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Chapter 1 The White Rabbit.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but the book had no pictures. Alice had nothing to do. She felt bored and sleepy. Suddenly, a white rabbit ran past her. Alice heard it say, oh dear, I will be too late. Then the rabbit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He looked at it and hurried on. Alice had never seen a rabbit with a pocket watch before.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Alice ran across the field after the rabbit.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She was just in time to see it go.
0: Alice's Adventure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말 제목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혹시 읽어본 친구들 있죠? 많죠?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술술술술 읽히거든요.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볼까요? Chapter 1, 제1장입니다. The White Rabbit, 흰 토끼. 흰 토끼 기억하시나요?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Alice was tired of. 자, I am tired라고 하면은 원래 피곤한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원래 진짜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밖에서 뛰어놀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몸이 피곤해지잖아요. 이 피곤한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요. 조금 더 확장해지는 거. 아, 좀 질렸다. 실증이 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이 나다. Be tired of 라고 하면은 뒤에 거에 지루함을 느끼다. 혹은 뒤에 거에 실증이 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lice was tired of. 그래서 앨리스는 실증이 났습니다.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뭐에 실증이 났냐 하면 sitting by the river. 강 옆에 앉아 있는 거. 매일매일 앨리스가 강 옆에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아, 뭐 좀 색다른 거 없나? 라고 이제 실증이 나는 것이죠.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죠.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그녀의 언니라고 할까요? 그녀의 여형제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그녀의 언니는 책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But the book had no pictures. 그런데 그 책은 그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그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림이 아예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lice had nothing to do. 앨리스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안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아무것도래야 하면은 to do, 할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었다. 앨리스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할 것이 없고 무료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She felt bored and sleepy. 자, 뭔가 매일 하던 무언가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실증이 느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녀는 she felt bored. 그녀는 지루함을 느꼈고 and sleepy. 이렇게 뭔가 졸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to do 이것을 우리가 부정사 혹은 to가 앞에 있으니까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이 to 부정사가 제가 최근에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명사 말고요. 또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입니다. 자, 다시 우리 부정사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뭐였다고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그걸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부정사는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는 동사였습니다. 동사. 원래는 동사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상황에 따라서 앞뒤 문맥이나 이 문장에 따라서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명사일 때 아, 명사일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형용사일 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사가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그 의미만

한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를 들자면 하다라고 한다면, 맞죠? 하다, do라고 한다면 do는 동사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to do가 되면서 하기도 되고요. 하는 것 혹은 하기, 이게 바로 명사의 쓰임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형용사가 되면은 뭐뭐 할 이라는 것이 되겠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뭐 할 무언가, 그러면 이게 형용사. 형용사라는 것은 바로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형용사의 기능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이걸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가 부사로 쓸 때는 내용이 조금 더 많거든요. 추후에 제가 예전에 강의로 말씀드린 적이 있고, 추후에 또 나오면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형용사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부정사가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은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 혹은 부정사가 명사랑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 겉보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She has a lot of homework to finish. 그녀는 많은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Homework, 숙제를 가지고 있죠.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숙제냐 하면 끝내야 할 이해가 되시죠? 끝내야 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finish 한번 보도록 할까요? To finish잖아요. 원래 finish는 동사였습니다. 끝내다라는 동사죠. 자, 그런데 to finish가 되면서, 그리고 바로 앞에 보니까 명사가 있죠. 그래서 이 to finish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끝내다가 아니라 끝내야 할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to 부정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to 부정사와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되고, 왜? 바로 앞에 있는 걸 수식해 줄 거니까. 그 다음에 to finish는 끝내야 할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죠? 이게 답니다. 그 다음은요. I need a friend to talk to. 아우, 답답해. 아, 난나 친구한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 I need a friend. 혹은 나좀 심심해서, 아, 누구 좀 이야기할 사람 없나? 그러면 즐거움을 느낄 텐데, I need a friend. 나는 친구가 필요해. 어떤 친구? To talk to. 말을 할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앞에 여기 있는 to talk가 바로, 아, 부정사인데 형용사로 쓰인 거죠. 바로 앞에 a friend, friend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말할 친구. 그냥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할 친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부정사가 형용사일 때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마지막입니다. Alice had nothing to do. Nothing,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할때 아무것이 되겠죠. To do. 그러면 nothing은 아무것이니까 무언가 아무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nothing은 명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기 있는 to do가 바로 앞에 있는 nothing을 수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o do는 형용사다. nothing이 명사다. 여기 있는 것도 to talk to에서 to talk이 형용사다. 바로 앞에 있는 friend가 명사다. homework 명사다. 여기 있는 to finish가 형용사다. 끝내야 할 숙제. 말할 친구. 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 정리해 보았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Suddenly, 갑자기 a white rabbit ran past her. 흰 토끼가 ran, 뛰어왔는데요. past라는 것은 지나서, 그녀를 지나서 갔습니다. 여기서 her이라는 것은 Alice가 되겠죠. Alice를 지나서 슝, 자동차 아니고요. 토끼가 쉥, 지나서 갔습니다. Alice heard it say. Alice는 그것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바로 white rabbit이 되겠죠. Oh dear, oh dear. 아우, 아이고, 이런. 오, 세상에. 이런 감탄사입니다. I'll be too late. 나 늦을 것 같아. 토끼가 오 이런 나 늦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hen the rabbit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그리고 그 토끼는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take out, 끄집어냈습니다. 꺼냈습니다. 무엇을 꺼냈냐면 a watch라는 것은 시계가 되겠죠. 시계를 꺼냈습니다. 우리 큰 벽시계 아니고요. 흔히 watch라고 하면 손목 시계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읽어보면 pocket watch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주머니 시계, 시계를 꺼냈습니다. 작은 시계가 되겠죠. out of its pocket. 이 토끼의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He looked at it. 그는 그것을 보았고요. And hurried on. Hurry on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써두었죠. 과거형이 hurried on이고요. 원형은 hurry on이 됩니다. 서둘러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시계를 보면서, 아, 시계 여기가 아니고 주머니에서 꺼냈으니까 손에 있겠죠. 그러면서, 아이고,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서둘러서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앨리스의 선택은?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0: Chapter 1. The White Rabbit.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but the book had no pictures. Alice had nothing to do. She felt bored and sleepy. Suddenly, a white rabbit ran past her. Alice heard it say, oh dear, I will be too late. Then the rabbit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He looked at it and hurried on.
1: 계속 보도록 할까요? Alice had never seen a rabbit with a pocket watch before. 그렇죠. 제가 미리 읽어보았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앨리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토끼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토끼? With a pocket watch before. 이전에 주머니에서 꺼내는 이 주머니에 이 주머니 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작은 주머니 시계를 가지고 있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까? 토끼가 막 토끼장이나 토끼우리에 있고 혹은 막 산에 있는데 갑자기 토끼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 아, 난 늦은 것 같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잖아요. 앨리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을 지금 봤다라는 거죠.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그러면 저라도 따라갈 것 같아요. 저라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혹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뭐지? 저 토끼는 뭐야? 라고 궁금해하고 신기해한다라는 것이죠. Alice ran across the field after the rabbit이라고 돼 있네요. Alice는 ran across the field. 그 들판, field라고 하면 들판입니다. 들판을 가로질러서 갔습니다. After the rabbit. 그 토끼를 after이라고 하면 후에라는 시간적으로 뭔가가 이 나중에 뒤에라는 말이 아니라 그 토끼를 따라서 쫓아서 갔다는 말이 되겠죠.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it은 바로 토끼가 되겠죠. pop이라는 것은 뭔가 팡 터지다. 이렇게 뭔가 샥 갑작스럽게 촥촥 움직이다. 이런 게 바로 pop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pop이라고 하면은 확 들어오다, 확 나가다. 확 내려갔습니다. popped dow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확 뭔가 샥 내려갔습니다. down a large rabbit hole. 이 큰 토끼 구멍 속으로 확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기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pop 뭔가 확 내려가는 것이죠. under the hedge. 근데 그 토끼 구멍이 어디 있었냐면 토끼 굴이 어디 있었냐면요. under the hedge. hedge라고 하면은 바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울타리 밑에 있었던 큰 토끼 구멍으로 샥 내려갔습니다. She was just in time to see go. She라는 것은 Alice가 되겠죠. Alice는 was just in time. In time이라는 것은 시간에 맞게, 늦지 않게, 시간에 맞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왔다. 그것이 가는 것을 늦지 않게 왔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 토끼굴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도 앨리스가 막 따라와서 울타리 밑으로 토끼가 샥 들어가는 것을 늦지 않게 와서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앨리스는 어떻게 할까요? 1번 굴로 들어간다. 2번 굴을 막는다. 3번 가만히 지켜본다. 기다린다.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자, 그럼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Alice had never seen a rabbit with a pocket watch before.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Alice ran across the field after the rabbit.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She was just in time to see it go.
1: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e tired of. Be tired of.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Past. Past. Suddenly, a white rabbit ran past her. Hedge. Hedge. They planted a hedge around the garden. Pop. Pop.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In time. In time. She was just in time to see it go.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살짝 한 걸음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watch라는 것인데요. watch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움직이는 사물이나 영화나 스크린 안에 있는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다라고 할 때 watch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watch a movie tonight. 그래서 오늘 밤에. 그렇죠. 오늘 밤에 영화를 하나 보자라고 하는 제안, 이 명령은 아니고 이 제안하는 것이죠. Let's watch a movie tonight. 오늘 밤에 영화 하나 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watch라는 것은 TV나 영화나 혹은 뭔가 움직이는 사물을 보는 것을 우리가 흔히 watch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알 수도 있습니다. I got a new watch. 제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I got a new watch. 오, 보이시죠? 여기에. 아, 뭐시죠? 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죠? 제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I got a new watch. 나는 새로운 손목시계. 그렇죠. watch라는 것은 손목시계입니다. 나는 새로운 손목시계를 샀어, 혹은 얻었어, 가졌어 라는 것이죠. 보통은 샀다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손목시계를 가지게 되었어. 즉, 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atch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문맥에 따라서 여기에서 I got a new watch에서 새로운 보다를 샀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그 문맥에 따라서 단어들의 의미나 품사가 바뀌니까 꼭 잘 이렇게 영어를 읽을 때는 앞뒤를 잘 보시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회를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목요일입니다. 네.
0: 자, 오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휴가 일정 충돌이란 제목으로 Part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뭔가 크게 싸움 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0: 생각을 해보세요.
1: 예.
0: 슬기 씨가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8월 1일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알아들었겠다라고 했는데
1: 그쵸?
0: 진행을 막 시켰는데 뭐 예약도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1: 거의 다 이제 끝내놓죠. 왜냐하면 파워 제인 성향 친구들은
0: 미리
1: 다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대요.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상대방이 그날 아니라 이날 아니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1: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이
0: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 conflict, 싸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정말
0: 그것의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깜깜하네요 갑자기.
0: 그렇죠. 예.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